0: 今年冬节落入木本了休的，从某硬了人们特殊硬冬抗土两个人拥有。初给年冬抗组织，空铁杆儿有人加队骑行，冷路有句马杰空，推最他，这次空铁从某硬了人们电送前年落脚给，终于不是。
1: 通马铁杆立对出塘路，没被马塞，江小康边南，你今年来没把他，恰不拍对，提不养是几个月。通州塘云田草原铁这边，出苍马草铁电轨不塌，云州洛阳，你女洛少了电轨几月？大家车间也都进来，春秋张马通州也不塌，杰克洛这年洛七月，这张也龙去，陈苏七星铁达的是不是？
0: 昨天他三十天二十年空气成为南气，恰些西都九年，六米多外在挖什么区域？罗州站点送，你我给玉米塘还将抢不越了，玉米忙不是闯不完的。三十天的呢，有人送外我呢，六桶的米度，这张也龙气铁达是不是？罗是不是写了那边王文忠的？湖南长的呢，因不他，从某硬了人物，贪赃硬东看去，所占全不是。
1: 平常贪赞是不是直接设置的？十八方面给别人难受些松，进入年度二十六到一百，况且人工啊，从某硬了人物两个七百永久日休签约。像今年，我让我这说，永远没被铁杆永久多，像新型的十八套位设备套中单七百三九，是不是？从某硬了人物占土，况且今年单我这谈起初过瘾了，听着，念头卓越。
0: 最近的时代，两国当年国营塔刚刚买国营车股民，当个几个月。三对摊子苦有用心车位，一百套迷你年头国营车牌做过几月。铁达马车车，途中团建车个头绪车卡不约不是。有人电送给来日头最南几片几落钱呢？平均在我什么车有？ 云图迷你给念头，多少他念头跑不着，说起的，有时情感买不是。王文忠去张彦龙呢，拍下了全塘七万塔，给这许久铁站搞不明。人家俺让看三部月饼，是个团呢，还将抢不月，这些不是。俺去年代七百来个，你给这七百七万七不行明白，忙七万你只当去七万穷在一面。人家铁杆俺做过个月饼，俺去电送也不切过。
2: 是王文忠去新秀亲笔贴到了写不是？明年给出个年段看呢，村长去民路边老砖摊摊上举起规定，三站都认得不是？健康松江他如果玩小学，摊上电送借钱呢，是不免相当松江一三道，明年三百七度之内呢，从么送信息？三个月，广东新出的天呢，过去土，明年给出个些块别听众，你都学不得些。
3: 三九甘肃省委糖色一个，杨塔山区地位，杨洋一个，满嘴土内另外，满心给不着。
4: 作为宁州人民，关心一坨了。
3: 他的阶级三十不低，群众农村年轻力工，社会农村级，三九球队联赛，三九团队冠军，是不得谁？
0: 三个连接，他的天呢，新新北列阵地呢，平江龙城年轻来往，票给龙城去，三九军队军装设备，三九球队列阵人。列阵地，平江拉塔第几年呢？那叫重建拉斯呢？连接重建拉土转新月。下面了三个连接去模特，俺做列阵三九，各抒雄鹰。
2: 下面，新疆军队军装列阵去决定作为这场西北南征去南端卡松北国际图，抢夺重庆边边总，哈子想去列这边列入印度了，查到呢，当天忙不穷外国，我就雄鹰。你晓得平江抢夺重庆边边总，哈子想去雄州蚯蚓安达，西端哈子西北给这区域不是？太阳刚做呢，七九八届阶梯，八届阶梯，七来六届了点呢，你把宁杰不说不行明白了。
5: 卡巴拉居民把车来点呢，相当充电器来这边军电器来给那把把头浪不是隐形，关键到搞不是了。你懂铁达了，查到呢迷茫不，脱裤子烫，没对，也接不昂，脱皮不是。今天出关前女婿年年，他在想起车站来团不，别么接不，那么军达了，小头把家行，想起来给那把查到脱裤是，把能想等位去，书记邱政委堂，乡长任清王杰去。 爬车边全块全不烫，西团啊，罗江去电车来团了，得归组织情形有事。宁东跟南端塘，这就是新都爬车边，查到的土沟的全部土不麻塞，宁东了，没对切在，替朝塘股东性有事。 대지 앙다 테레 시림 레집의 균등 키 레좀 나버디 바과 쉐네 작조 키람 규 조람 키 응미 킹의 체실타 춘징라 십시리 소주 세추 유토리 퇴장토 규티 로교로 소키 내추 바르겜네 구림시 민망부 시키 가부치기 협시 타지 향기 찬염 서범이 시동 하점 신기 유부타 향용수 균등 민보로 시동 계계 주 유부티다 지능 의도 계계 숨주 하점 키 서시리 카도르 토두기 협시 나공수 리우탄 초롱 망오마세 시림키 레튼 서진 망오탄 람타신과 시균치워치 유배 랭긴 하장기 지부 예비 디로로 숨지 섭제를 리비 秋中为 지로니도자매주피로로 변바종토 리가라 修行 总为增助부 코윤行리 主人코윤탄 부장选把라 림신차로총 예비 지로니도자매女士则松로로 화재향등위키 수지긴쿠로탄 로줄학잠키 시림레게 냠뇨레 콩키 시림키 레지바 시바라 코딩스플린톱 입시 뱀바르종키 샤르고 챔부 이인베 화재향키 균딘레가 뉴진 챔부시 샹토 레가로솜치링 콩키 샹키 미카지키 니티디 통주간의 시오탄 조남족춘치바 레쇼바바라 구디통화제체비 차왕우에탄 차왓상부 레리신 튼도도 큐오마세 미세르키 튼제탄 소외차진양 림신 레소친 입시 나라니 상탕 총대치 레튼바시긴 미세르초로 레가 유친 아주 최초 지 초중의 셰프시 콘다냠도 톰라 조급 뒤니 용의 초급체 저와 삼의 콘라 팀이 동안이 랑키 능미 기르블라 계제 쉐바탄 니수마치 당도 빠르게 뒤니 유미체 샹키 레게 내주탄 망핀 시주 치쇼인 배도 시림 레제바 창매 대다라 제구지유 균딘키 레가 빠르토 랑바시라 민망고 텐자시기 도구르 치튼 강의 미태 통마라 초중위야 항상 엽시 치조 콩기 민망부 도구르 치튼이 레가 대다라 연생 기바 민바라 사도로 퇴다나바 군투 레네 딘송 치킨 레제바 서로 심딩네 이랑 쇼시긴 바신 아주 신기 도구르 톱삼네 레가 제부식민 레가 제바 테레 신키 딩초 약부 톱나 안츠 제베 레가 노르메바 청기 지셰시 뱀바르 종우 지자부 부장 왕위 신키 시든키 하지 게자 취베니 대왕신 미바라 참드 샹탕 총 참드 샹탕 총데 카키 슝초 앙다키 되메 넘버 데니 네츠 괴베 쳇답 제티 지자 지기 사도로 사게치라 민보르 뇽와타 총조 카도르 토네베 닌동 파르토 렘바니 주종 제당 뉴딘시기바데 초진이 망초기 시주타 내주 태가르신토바타 초신신이 대외 레베고네 망키 되로 님바타 레튠 약부 비투비 문진치기 유시 학삼나타니 탑시 약쇼시 지 왕위신 키주바타 공기 하지향 딩이 섬유리 대바라 계라 추바니 퇴응의당 퇴슈시시 종용기 향탕 총대 조직키 시림 레치바 토다 파르솜토 탑사 당부로 딩송탕 총조탕 퇴장토 규디 사토로 랭겐조바탕 리키 뷰신유 나와미바라 좀제톰니 계라 추바리 시림 레치바 용기 레조조심 체제를 폐유 레제바 창마 뱀바르키 송니 응원베 딘처바 샤타 인베 나츠 민장티 지점 되바 대점키 계좌 체로 동대유 제주엽시 다자 화지향토 차도키 계좌티 처치리 규주치신 유진 江苏탄 浙江 신장소기 차도키 닌차라 이민치신 냠바르게바탄 가도괴바 냠린제 치바라 용기엽시 화지향기 향티 권잠토 화지향기 차도 유미 시비 청부종리 차도 유미 땅마 주구제디 레튠러 주치 나와라 피바라 거주슈 시 고치니 준부로 수어주신 유입시 폭래 시종리 뱀바르 동기 산에 티게 티다 뷰다 균투 두신 유입시 곰답제마라 슝초 레디레디니 차도 유미 주둔 초배 치디 리젠디 망기 뒤로 개제토 둘린 치바타 우유 강이바 대바르토린바 퇴원을 낭친 치바 망조당 디디 치바제기 레튠 주당 타종 치바 차제 망조람적수 약부죄바 제체니 망기 뒤로로 랭유바타 최고 퇴규토바라 기린치기인 시 왕위 신기 대다르죄부지 라자향기 땀규 타동 무티종신유 대 미남기 로고 치바라 삼로 삼무동 괴바디 티다 치당 약수니 덴바 딘뚝탕 주경 치당 약수니 레튠 응을투바티인바시
0: 생글랭게 콩라센투바티니 고제토 참도 통결 변발종 라자향기 레제베 레줍닌돈라 차도안에 당계 망부총외 골티리
1: 투도사비 등규기 콩자 디네타
0: 지도点别 편종기 분율 디나세
1: 생규로 권대 권중 생규기
0: 생규르 권대 근중 생규르키 메롱
1: 다득히 기이

0: 국주 고지 인터넷나 쇼데 매전 회매지 비봉 야전 집에 닝도 공연 받아 세워 버시 뒤니니 인터넷주 타라 남자 카키 자가 제대 전시부 소유 재료의 딩조 당 자세 왕부 전세 못소 재료 장내 리슈 투바 지교로 구자 당 왕당 집지 제조 용기 왕부 전세 받아 리슈 투교로 토고 당 잡조 집에 남아 상부 되 버시 로디 사본 거 좁다 장정 지 사지 카키 로브첸 타 로브지 딩숑키 롭센 탐보 고급선 진에 랑사체 서지 롭스 튕고나 된데 사용을 소 10종 집부터 응외종 종지 집아 3인 도르웨 롭스 잡아 소 제대 요용지 자지 롬스 로주 로라 템보롱 해부터 중화 미리 지든 소변 두시 템보 소주로 치든 제부시 니디 라즈 종결지 냠주 로코로 강중도 줘봐라 제든 주리 전에 강중도 샤베 냠주 로코로 체드 부 샤부 소 지디 주리 다 냠주의 자지 포야라 로코로 레니르지 더위도듬 소지 세듬 수베 총결의 최종 추세 토르치마 마세 초머레 쿠리우장 듀디 리스친 버치 네디 니르 종결지 메소에 대해서 세메 십실 전에 징게지 메소에 줄람가바다 로코로 징게도 줘바다 징게지 로소바 메네도 좀 그도 징게지 자르동 소지 네디엔 존에 토 제시를 십어 마세 레트엔베다 동 메소에 시스 제자 제베 망조 소에 메소에 대자지 루시 응아르베 섭도 신이 버시 데르 선도 참도 종결의 만감 종기 유남젠티 로교로 망외 비조 야부제네 퇴사시기 천대엔 조래 소자 남자 숨 텐주 치바타 최망외 거로 최치동 조직의 도시 등재당 사시당에 퇴장을 처리 주비 로교로 치당티 의주 퇴장타 27년 퇴장소 용범마위 리제라 믹세 로교로 치네 천대엔 소자 폐지 당대 조래 퇴내를 대내 총습 초용내 다리 용화 체유버시 생일인지 팅디 감응의 선교로 인준 수사를 시험라 레전 시다지 나도인 세로나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2: 진주 진수는 송세슈니 여름 빈비 칼로시치
3: 딤주 딘자기 시차 딘에 랑신기 채소하는 겐송치
2: 딘에 기랑기 딤주 딘에게 채진타 딤주 딘에게 시자 딤주에게 퉁긴라 코도톱라
3: 딘에 기랑기 딤주 딘에게 냠요 강요 냉처
2: 디가니
3: 디가니
2: 벽에 농진기
3: 딤주 캐제리 진이

0: 老生个里个，针对你提出不切别个最错谈，可切的没不稀奇。切咱个最里真的，罗马针对人多个里呢，拖了下来那样一根穷大了，丁书姐姐呢，乖乖切为针对切点汤，针对丁家写着提醒管理拖他们做贴起写着我这汤，咱们就是学个预备。前两个天鹅个错也处理呀，偏把穷菜特别热气，下面老天里的真给针对同类写着写别能是里真的过错个因，老跟穷大了公干不上去了。
1: 人家说的嘞，那是个，我最近现在那边呢，把头前那学个人，那是，那是，那给那个特里个嘞，在那里去针对他个写着卡着这里学呢。那是，他特里的那里啊，罗布森提亚的，当然就是说个，孔马斯那扎，对代表罗布森是那这的，那啷个做起的？你们这个的，甘露出国是吧？
0: 是吧？给了。
1: 他们一个啷个做甘露给米克尔克库尔松，甘露给朱吉切夫萨的这个的，这，这个提这个皮这个当啊。 啊，白酒个，就是那边托不当，他们一个就，哎，在那里啊，就，托不当垃圾，哎，他们一个就，卡路吃吃怪，就，垃圾个垃圾是人，他做个托不当是人，他们，他这白酒个，我不是人说不定这个，但提出我做这个，在那里啊，他自己吃的，吃的吃没吃个里啊。 也不记不得，头等七百的那里，头等肯定是吃过玉米的这个里啊，三十十的意思。那对了。但顶着三十十的吉利啊，但他的，这人家按住这，头等七百开始呢，按住出国的这个，但他的，这，人家他那说的政治是个二吧的。是吧？那个。具体是吧？具体个二吧？具体钱包，他具体一般呢，具体钱包，具体内部。
2: 那是啊，他那他的那学工界没有具体意思写个有嘞，
1: 那是嘞。
2: 俺那就讲个他那零容量是十个多啊。
1: 是吧？
2: 我听这些有的，俺那这具体家的，他的那对那些不人，这个什么的自己，这个阿拉伯国他们那大些，都是带的叫内单的，他的，伢这个，他别的都是些对对子的，没听别说多的嘞，那他人一个六十年前的。 这个，我都不吃，没有的意思。是吧？啊，你这个土豆吃的，没有的意思。是吧？啊，你这个土豆吃的，那么久，到底就我你们固定的团员的，但他的土豆吃的呀，怕野外所吃的多啊。老了。这张的皮具吃的，人心皮具吃坏的，叔叔让皮具越皮具的，可都难打的。别个土豆吃的可贵也没，够要么了吧？
1: 老了。
2: 可不就他那样了吧？
1: 学长，学长。
2: 这张的。 今年拿的这些国家要么了，那你呢？这个铁路，俺那就到郑州山，还是西瓜的山，这里啊，郑州山的，这，在那里啊，电价做西瓜要了，郑州山，当然就金子的是吧？
1: 是吧？
2: 几个不的？怎么的呢？长满呀，就卡车的没有的，他年看这些呢，郑州电价是的，长满卡车的没有，他年天的吃的要了，比如，当然就你那老了呀。
1: 这个地这个地给，
2: 他都土豆吃了，他看起，把皮具起码你不就是叔叔让他拿来，他们那边是吃的，我到底看的是些什么？是那边叔叔的，这个地原来的，就我也让没有些，你也不是同用过的啊？
1: 是吧？
2: 现在地人都地拿了，你也土地不老在拿了，今年这个地这个地冷的，住进去地那里啊，就是那地让地冷的，冷的可以没得些些学校有，冷的人家那可是那个做天冷那教育过去吧？ 是吧？你那那可是那地那了，人家也得用时的地那了嘞，小区里提你有呢，提也得照顾过有吧？啊，那地太旧，他就没得穷个，他确实呢没得钱个，提了那照顾过有吧？但开的看这个，看那刚老出国的时候，这，看那那叔叔的，是吧？出国可以没被提了那照顾过，没多少忙钱，没得那个，他就。 对了呀，刚到出国的团员都就没得不吃，人家刚有不说团员过的，本来俺做几句人过，卡路贝六千那里，当然学校有，搿这搿不是来做的团员都，卡是那刚到出国的个，对了呀，做对几句人过，这提了不说的讲了呀，做对几句人过卡路贝卡这个，这调没吧？啊，那三百那了，这没得。 明显讲了呀，还是那这个出国的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디나 나가서 제가 다니나 따유 등유르 봐. 우수 공지 시그레다. 디나를 할때 지게 넙중에 내가티 딱딱는 바는 딜레야 개봐.
0: 그래서
2: 이 소프티 가르스 나가서 제가 맞다 주. 디는 추고 코로나 지제 딘데 질레베 추고디 가르스니 키란 추고디 뉴드 템도 그가라모 추고디 레 소데 기급 체유베스 소데 레고네 템베 디나리아 지 튼 튼재기로 봐 디나리아 지 체륜베 라키어로 봐 디나카슨 제가 이제 장비인 허거증 쓰거로 봐 디나를 때도 추고디 지제 가래로 봐 링제 가래 콜록제열에서 인솔 안에록제기 숙제그제에서 인솔된다 디나 체진강시에요 디인도 키랑디 추고디 딱자마 지경업 중행아 딱다 임바니 지경업 중행아네 야 개요 당아서 냄주 잠에 잠에서 그 주시에 되게 잠에디는 자다 주 딱다 야 넣는데 자다 주네 야 개다 유나 디가 가르신 주고 코로나 지제 드레스 개베 주고 디 박완아 취대어레스 박완아 취대 유두 아니 가르스는 디 충어 디게 안다 공부가야 냠체 디게 안다 세우가야 아니 지단체나 안다 공부가 요 디리아 먼저 지 고려 시다체나 미견 초고 매백지지래다 다니면도 다니는 아주 초봉의 날 주고디 배주 날이야 국자 민직 결로교야 국자디 직주체여로 봐 차단 디인도 디날이야 망체기 직 랍다 직 개가도 교야다 딘데가리야 먼저 배주 체주월 다딩 아주 산에 수수수 장게 디날이야 기급 직 짐주 팀로 침부 월이야 산 산에 수수수 짐주가 내다다 짐주가 도담 삼례 전에 수수수 초배 찾기 다 직도 교육 고걸 때제 디날이야 직 내급 딘데 그 졸음 직수 딘데 수지 수구열 망체 딘데 수지 라다 되고 변에 건조 레세 나로 인 레세 통계 딘주 졸음 토덤 딘베 신이소 딘데 디 계급 그 직다 맞음다 야 직 근데 매베가네 어디 이제 초고열에 저단 디인도 디토리아 추고 디게 있는 카르스네 아 겸자다 주야 렘바 딘데 인도 카르스네 추고 디는 안주 티글람 디는 인지미지 모제 티글람나 주 도고열에 코르랑 티는 당 안주 직 주놈나 직 나네 마 통인들 봐 공부니 기 나가 수수 템포 당고도 막 공부 당고제도 수수 나 건다스 차야 되고 그러다 공부 당고 말하는 템배 건다 인시 그래 템포 니원에 제가스는 템포 마 퇴제 공부 니원에 게도 공부 니원에서는 아니 가스는 아주 순 수수 나 건다 그 냄규 그지 지 살람 지나다 바다 달란스 그바 달라이나다 다 진짜기 레군기 개원하다 공부 니원에 게도 아니 지르기 제베나 취디아레 지르기 제베나 디 지르기 제베나 취디 아니 가르 통고레 마마 튼제랑가가리았다 나네 튼스 모두 추고기 샤스네 추고디 배주 체제 디가는 수수 추고디 당제 야 슝름가는다 야 튼주디 아 슝름가는 마 튼주디 다 저예 당부대 과다 고고레 르바 저연 따고기 드네 예라 따고기 드네 아니 가르스네 kardul ta kubi sin yusur dinde sheje yun ye kardul sheje dine ani geblo ruba dinde sta kugor ka shiliya tona chi kugor di chi du zamba susu tinglam di na inji minji sevu kuguyore di tikaydi tinglam di sevu mevi na susu langal chigne ina susu dinja yomare kiran tinglam di gabri shoye ne chugu yuwe sur gabri tokjo ne chugu yuwe sur gabri ruba dinde che yundi gabri karasini chik duyu dinde surche pakyo chuyukyo jabe 직 대비자 키고 이었던 저 주두 가르치고서는 계란 틀림 드세요 요 말이 계란 틀림 드세요 매위는 계란 쇼징네 요네 쇼징네 년거도 요래 계디 계란 가르치는 틀림 세우면 계란 된자 매위가 미신달이야 년거도 요래 단등에 그 사고 구매를 없잖아 쉬샤유 계란의 부르바 부글로 친주지 로치용을 해샤디 감로가 바꿔스탄지 계란의 표현이야 군리 동다 가셔 제제 바우토가 침브레스 제제 먼저 디날이야 다 르바 중이리 디제기 간이야 가셔야겠다 선주스나다 디제거네 제디 슈제 안 보고 될 동아 시부터 이제 보고 뒤 안 직도 슈 침부 유보다 직 아니 파마지도 유보다 메이크 박자 침부 유보서 지란 세대고 여러분도 보고 뒤 델이야 된자 근데 요래 딘닝제 된 년가 그때 요래
0: 로발
2: 디치 디디난 제시에 도움은 와. 재단 딩은조 체력은에 셈 딜로 방법이 차되래. 직내는 부부디 추고디 션투브로 외로 주영의 바과 주영의 여러 배. 아란즈 로첩겔레니면도 가서 칼베라 기디 토코에 두고 말해 롭정 체 두고 말 롭정 체제 교련 두고 말해 제단 디인데 만주 로제 기급 침루 디나네 머짐간에 로제 체 시간 로첩겔레니면도 박박이 칼베라기 롭정다 라기 레야디 레야 체시 여 제단 디인데 만주 토지 롭자 내면도 바꿔주시면 최고야 말봐. 제단 뒤인데 아니 부부디 다른 분들 침부렸어도 아니 부부대 된자 열어야 말해. 뒤 도담치기 열어야 말해. 부부디 바꿔주시면 최고 말했어. 김자가 누구 열어 도담 매배관이야. 안주 도담 침배 술디 가르스는 림디 날이야. 가르스는 직내인 부부대 동화된 거를 니는 안주 저 직내로봐 가르. 슈팅 거라 잡아대 디게지디 슈팅 간에 갔었어. 견수 더담 지금에 배 디 로스 영어로 도와 디 바과 된 것도 와라 봐. 디 타는 것도 이제 죽고 도와 어쩌라 디 디 도와 나가 술 쓰고 말이야. 디간에 메시지 고 메시간에 잡든 디 거지 우지 제단 죽도 와. 아니 지금 딜리야 닝 지기 입에서 딜 항상 배서 디 딜리야 야가라 선배 같이 딘제 먼저 딘제 제대로 제단 디인디 디나리아 가르치는 건 직내인의 팀로 체시도 하고 보고 니네는 계란 주거디 배주 지역 톱단위에 있다고 보고 순내는 계급 팀로리아 뉴비 열어야 말에 도덤 진이가 도덤 지기 열어야 말에 다니 디나리아 인도 드려 단위도 디 직내 동화 단비 솔직하네 니네 겹네 디나리아 가서 칠레간에 가를 통하고 보고 가를 고고 보고 이러와 디나리아 직 디나 딘제질에 딘제 가서 치자디 내주 딘제지 추 딘제 딜리아 직자지르바 나 직 주슈나니가 딘데스타 윤데 응아주 칠레가네 발롱부디 렘디 딘데지 코네 페나 스트랜 렘디 아나가주 참동은 줘 렘디 아나가주 표현은 줘 바디 라상은 줘 렘디 간 레인데 아나가주 더듬디 근데 치고라 될 친구 가르쳐 오래 된자 나나가주 니자 디나레야 직 무지 숭롱가래 바과 조초 말에서 시기 열에 예 뒤에 대별롭잖아래 바과 사적하질 조초도 사적하질 조초금도 기급 질 팀로가는 전에 무지 숭롱가 바과 조초야 말에 다이네 사적하질 사공도도 말 조초 수업으로와 숭롱을 찾긴다 그걸 때 조초 수도 딱 맞죠 예도스 제제 고르스 개비 사고 공무대야 미로 공화공조드냐 직친제 야직친 마직 용비 땅 아르도스다 쭉들롭진 책이 유산다 디 계제 시에도 뭐 내주도 맡아오는 거 계제 시에는 연구 많아 봐. 제단 예측다가 윤도 레슨에 파 주주니 바과 지단 전에 무주 신로가 가르디니가 주도 그도 무주도 통야미도
0: 레슨이다.
2: 다 매주군가 지주도 부도 친지 주도 내 마고르 접제 지기 연배니 대나마 윤도 나가 바과 무주 신로가 바과 먹고 쇼이 주도 제단 바과디 가르스나 지금 미 가세단도 미견 견제 연구도 무조 신론과 조처가 무조 신론 간 바과디니 미견 초급 매바 당부티 니버데네 된자 샤문티 비제 유발라 된자 유베 샤문티 덴부 공국 유바 숨바디니 람디 쇼예 대조국 유바 시버디니 가슨 디 무조 균음 그 조자 춘지디 야고 치국 유바 나버디니 가슨 람디 그 통계다 딘데 남세리딘데 토나 제국도 세제 디트 조초거든들이야도 세실슈미 다 좀마초고이나 아무주슐롱아 조초고메나 아가서 도담 세베 가슨 무주슐롱 야 죽을럼을이야 천다 그 주체
0: 봐봐
2: 다 사자 같이 천다 가요 봐 다 야 죽을럼데 천다 그를 롱박한 봐 배도 좀 가네야 딘데 야 계샤브나다 제 계자 다 먹고 싶지 때니 가셔도 때 좀 때블라 돈다 마토니 소든지 제 먹고 싶든지 제브네 다 돈다 체다 니가 여버디글 영외세 되베 고로고로 로가 추천다 되던 거고요다 대체 천다 야 죽을럼 천다지까 딘에 숭럼 기도 발려도 천다지까 고래 다 숭럼 기를 다 바발 천다 갈 거야 그래서 딘데 삼다면 가지 갈선 나가 야 줄도 나오면서 다르고 여러봐 디니엘로 계속이면도 섬 단다주 연주일도 기도 발려도 오 디바과 주초 맵다 삼제 삼로스 고디 아니 마 법도 스스 마 법이야 삼단도 그래 마담바 디유도 반에 닥제 쳇다 직 파티에다 디디션이 예제된 거 봐 아니 마 튼저유 스텔이야 전다 디치가고 요래 직니 숨스 제제 가르스는 죽을 뭐야 대통 중에 아주 대유

0: 다 녀랑 저랑 토덤 추가로 가슴 천다티 게 가지고 롭제나 셰유 디 팅랩지 그 좀 주 토덤 날 제왕 토덤 레스 셰여 제왕 토덤 창 창적 관리를 봐 제가 다니나 저 디 창적 관리 시고 다 창적은 다 제왕 수도 다 마녀라니다 디 마테란데 고 말레나네 다시 마제란제 신이서 디 토덤 디 네버 슈 제베 디 천다리 가르신 디 있는 아주 비기 자매베 전다 디 계란로 토덤 디는 하장 님부체 지기 여러 저단 디인도 가서 디 잡아 디는 지르기 잡아 임블라 지르기 토덤 체인 거 저다 가서 박바 기 틸람 디 냐다 지기 가서 초 로용 빈나 총계나 초 용 빈나 박바 디 감노 박바 틸람 디네 직내 냄규 즉 수수랑 딱딱 틸람 디네 모데 대규 틸람 lem shojile lem di ni yu na lem di yek tilem na zhu wo di jia ji kalu we ti li ya su na da ti li ya ji tong zhe jia ya ti li ya ya ji mo zhe pa zi gu ni ye lo de jia gu ni xie na gu ni yi zhe che che ma de bi che che ma ni ji ju lang guo kalu we lu zhen yin teng mo meng gu chong yu yu di na le kalu we din zhe le ya du kong na zu du xu xia yu di xu du yu kong zu yu ka si ni kalu we kan zhi ge a le 당한저 섬남규 감로 추고디게 간절한가가 연초 말에 섬섬 요르다 테리 가르스나 갸라델롭진 치디데 디날 인데 세브셔디다 켄주 맞주 섭서 최고도가 세콘주 파주 권한주 가르스나 직 진짜 저번에 이제 다용 거 쓰고도 와
1: 나와라
0: 자탄 디 남규 직 나오메다 디제 간이야 수수 나오메섬 피게 감로게 총 간절한가 간주 함순 체샤 안절한가 심샤섬에 섬로 디 간주 기능 용마 디날이야 조교 탑단 간이야 가슴에 슝놈그 착긴다 조교 그거 된제 짐주 짐루게 간주 슝놈디 꾸지 도스 제유 사디날이야 아니 즉 모르충에 디글럼 모르체게 디글럼 추구 즉 거리 멤버 디글럼 봐 간다 좀이 디글럼 세제 안티메기 간다 좀이 치디 디글럼 디메기 로엣 저런 게 틀림 세지 아주 카 이제 나셔 이봐 제단 디셔 인도 디나로 내가 저 같이 칼로스나 저 인지 미지 지 감로 추고 그런 뒤에 여외이나 아니 그런 뒤에 이나 그런 저기 갔다 여래 제단 대 통직게 유 아파 주 아니랑가 마가사디 요 말에 그런 저 통계날 카 지금 뭐도 스타 저도 지 카 지금 당할라서 유도도 예모도 숙침부 유도 알라서 대우 마태와 유던도 제 결론에 통도 된 거도와
1: 나오나
0: 견주 교도도 저 야 대배서 저 비야집에서 저 등어도 등고 머리 가르스는 맨 지기 폴럼 날로 저도 결론에 통지시부 다니도 폴럼 날로 저기 가르스는 뉴제 춘지열 맞아 통계 날로 짓단 저는 지르거니 뉴제 춘지는 추저이나 지리 십주네 게 처음 했어요.
1: 나오나.
0: 와도 셰브레. 자다 디 이제 자만 가서 같이 그던도 통직접제 규 나가마가스 인데 셰브네. 라 직조 마키니디 직조 케니리아 직조 마케스 셰가 열다. 도도 셰나. 아니 케나 통직 케나다 뭐저 그 통제 날로 케나 통직 담 케나 직노. 데네 케나 격제 체력게 직노. 데네 케나 미신다 직조 케니데 직조 마키 라 교스제 심피게야 직 마티브스야디 직노 좋아
1: 좋아
0: 아니 가셔 롱르체 쇼예네 왕스 카르주야 지기 가족 록담아바 차파이 왕스파이 슈 타니 어체 주르니인데 도와
1: 라와
0: 딘데 롱 롱가 쳔부딘데 여다 차당은 주딘데 지디 아니 지 그러나 개벤 개벨림디 여 개벤이 개베 받다 여 개 개국이니 개베 된자 기르바 착긴 도면도 따고래 야 개국이니 개베 통계도 그랬다고 그걸 찾아 이제 체인도 먼저 주고 되는 내리게 해야 돼 감록 렘디디 렘디디 이제 지금 찍네 같이 칼로베 렘디디 캠나 니네이나 감록 주고 뒤 거주 난이 그 말한지 지 감록 갖다고 되게 그 렘디디 과처 비치는 규칙체 수수 다 지금 주고 되나래 수수랑가 수수교 사진 아주 계좀 이제 돈이 있기를 봐 그 신치도 사실 지금도 왔지 이게 이게 시치 트레이드 그래 다디나 이제 시대야만 디나 다 남도 먹고 열 세단 디인데 디나리아 디글럼 디나 직도 치지 다 개디 감노디 나 르바 네 지금 주고 된 자기 도덤 나로리아 nga mode thinglam na togu gu do nye de jam kya da chu yin jor sha nye de pa gwa ri sha pa gwa la ki men ta ya mi do ru ba thinglam de mode thinglam na togu gu di chu gu ko ri gi ri na chin su di yin de za ba da kar sa na ngan zo ji ke de da nga tin de chen nga den ja shi ra 바과 다니 갈선 망체 거가 시그 열었다는 게 결론에 도움을 해서 신나 사실이 바과 다니 결론에 지금 뒤에 안 나와야 말 수수 땡조 15절 바과 결론 수수 단체 미견 치면 수수 땡조 15절 때 결론 디 가르스는 수수 교원의 유미디 신나 데스 리그로 봐 이 결론에 말해 도움을 해서 신나 15절 제단 뒤인데 잠깐 저 바과 디 감로 바과 급이 바과 나 틀림데 아니 섬 수수대 바과 추구면 배 틀림 갈라 계란 태국이 유나 디간 전에 추구도나 알라가디 야는 지그리 원자 직 디나 라가디 야투디야 추구 거리기 직 감로 나로리아 지기 앙다 전국가 봐 디메그 강고이 힘바 디메그 간주 직 가르스나 다지 테르거 봐
1: 르발
0: 미제 테르거 신년에 말 봐 이제 디날 윤디 에 콘수 녀리아 저기 탑단 요레스 저단 아주 탑단 파주 다 수술 냄디 제 마시면 소 탑단 요레 디고 추고요 소 탑단 요 고마츠비나 술이야 쿠셉다 지구를 쳐도 고추기요 말 아니 디고 마츠비나 짐지기 내주지 하스는 수 너이면 고추기요 말 걔들 탑단 다 고스는 미티글람 간 라친제 다스는 밀리아드 문제가 탑단이요. 밀린 문제 탑단은 짐족을 해줘 탁주 재빈한다. 계란이 남은 그 탁주 지기한다. 라망은 어디야래? 자자, 좋아. 아니 참은 어디야래? 아니 라 자자 좀 어디야래? 아니 체크 체크 나 그래서 나오래. 아니 먼저 틀림 간에 시작으로 봐. 라 틀림도 조사 틀림 뒤집어. 다는 나 나가대 미주관 가지 이제 시기도 와. 미주관에 대해 전혀 싫어도 인천도 저절로 너무도 가지고 없지 가르쳐 신인수들 가지 시기도 와. 가지 이제 신이요. 다 미주 드레스 야면 얘도 야심 바로 봐. 아니 지금 내 주말 봐. 라 얘도 야마 심체 우주 개비네. 아니 라한테 밀리아 네비 개비 맞아. 밀리아 지 레저트 이제 밀리아 순자 다 이 메큐단 여러 봐. 제가 뒤 디토리아 먼저 틱럼 뒤네 먼저 익습 쳐야 돼. 얘들이 직내는 칼로베 직감로 바과티게 틱럼 뒤네 세바하고 주직체.
1: 저발게라.
0: 딱 칼로베 모르던데 감로 주고는 직랑갈 디게 윤데 대우메 직체 야 칼로디 수수 모저 피게 샤제 감로 된디 야 가르스네 야 모자야 대우메서 체동아 저도 수다 수수 직 간에 시험네 디제기 내주 태인도 차산 디인도 칼로바야 감로 글림디 직 세세 양자 수주체 감로 그 주고 그 니한테 지제 제티 체제리 디지 거주기 체실이 된데 간에 감로 디릭디게 있나 자면 갸다 주야 냄디게 있나 딜럼디 딘데질이야 그러나 학부부치 유체 게디 딜럼데 맞침체 그러나 강고도 세셔 예예데 진짜 강고다 다르빈 아수스 너이 시에보고체
1: 좋아
0: 제가 디 시주직체 니 칼로보다 감로 다니 니가라 세부코베 명시간이야 토담체바야 가르신 디게 토담기 진짜 지자가 지자 진짜 토덤나라 꼬리 토덤나라야 디 즉 체윤디 디게 있는 통고야다 토덤치고야 디날이야 가르스는 아주 슝남고 렘디나 더술 사티샤여와 더술 때저 조고고리 더술 때저 렘디 통고고요리 대사 수수랑갈 수수도로치 사디 어토 세장 아주 디날 감로 렘디디 도스톤규제 디 아주 렘디날로 녀들이 감로 렘디디 도스이 감로 나리아 렘디 도스튜디오 칼로베 딜리아 감로 디디니나 텔레스나마 기르치스
1: 바바
0: 감로 디디 에톤데 메체 감로 모데 통드 케기 삼도나 쇼예리 야크도나 쇼예리아 강고 메 카르스나 로쳔구 안다 가베 딘데 메 바바 딘데 테르가 미제 테르가 메블 소고 딘데 인데 아닌 아주 인지 미제 디갈리아 디나고 요레 학관은 아주 디나리아 익셉나 고야려 탄도 왕부 견제가 바과 쇼르바 왕부 견제가 바과 된가 저 그비 바과디 지게 바과르샤 왕부 견제를 샤들 바과디 체지도 지그시도 로아피 타가지도 콘지도 갑시도 삼자 왕부 견제가 바과 인자 딩가 저 감로레 체들레 가레스 선구도 내 왕부 견제 주고디 지구 그제 유자 콘 그제 인자 첨북 체료 그제 유자 디틸럽디 가레스는 만주 인지 민직 가르스니 추구 코리미 베틸림 나조주리 했어. 왕부 견제 그 바과디네 아주 모제틸림 나조주 말해. 다급리면 랑가 파주 의원 하윤 교부 카예르 교부로 봐. 이제 시 랑가 제베 제베 달랑가 된데 렘디네 제베 제베이네 아니 코라 랑가 야구디 아니 디 추고디 톰단 유스 디글이야 유제 디글 지순 슈제 응고라 야고르와 와투스 체제면 도시 수수 렘디디는 안 줄 렘디디 신짐 직세고 렘디디 세우 예베 슈고 아니 신의 짐줄에 저 템비나 직 캐나 체레 짐줄에 예주 탁주 신이네 세우 십질 탁주 지단디 긴지 창무 수율에 아니 긴지 좁 수율에 아니 긴지 패브 수율에 아니 긴지 체가 체가 던졌으래 아니 밀 탁주 제 윤들 아 기지 제 윤들 내 저기 뒤 규견디 20 제 윤들 데리아 직내 마셔야 이거 니네 팀로고 도덤 이거 숨네 렘디 이거 시네 춘디 더 수셔야 이거 안에 있는 천다셔야 이거 죽내 있는 가르스네 디나리아 계란 그 이와시 체제 고려 조규 딜문 가져 이거 니네 그네 시에 윤들 아니 반항고 직 내 저 돈이 그 도다니 그 도스 고윤들 데리아 아니 노래야 수부 수차디 그래. 탁주에 뒤에 제두 가고시라 제 말에 재산관 주 거비 탁주 직 시제 마단 뒤 거비 이제 계란 주 계지 치 계지 마찬가지 좀 뭐래야 두근이나 좀 뭐지 니 백 백가시긴다 사든 대신에 도수 연구 말에 거비 직 인도 바르면 탁주 잠도 돼야 监控 민도 세다 개가 다니나 监控로 봐. 너무 바. 뭐 监控 매네 먼저 탁주 치 지통 말에 아니 계란 주기 제조 이제 전에 네 가르스는 계란 시제 된 거야 말에 계란들 내가 신 거야 말에 네 최바 도담 지구요 최바 탁주 전에 육 말에 디비게 시나 구제 탁주 전에 육 말에 고거 단제 탁주 전에 대배 인구 말에 봐 저당 아주 직내 고거 단 탁주 전에 육 말에 니네 있는 디나 시나 군 탁주 전에 육 말에 숨내 있는 디나 가르스는 디나리아 칼스나 수수 최바 차탁 주신 지인구 말에 제당 아주 저 실제 대수 있는 과 최대 직내 최시여 이내는 바제 직내 하고는 직리여 저 차원당다 퇴대여 저 이인류 감도 주고 주고 이게 다 단들 렘디 아주 세브 슈샤유 다 주기 어머 저거 더듬 디게 지기여 때 니장 아주 또 세 고래 깊다가 주디 다 이제 나와치디 치우다 이제 야 현재 두 오고도가 얘도 더도 언니도 다 딱 저 로고 침부를 해서 그래 다 저 경고를 해서 그래 다 먼저 다녀 가려가네 건조야 직다 전다시 가고 해 봐 다 저 먼저 돈 빠르게 개발하네 돈에 좀 재용도 와 다 차단 저 주부 어제 딘데스 보고 어두기 경고 어두기 다 저 어디 캐나 때부터 제 유기리들이 다들 된자 요 말에 걔들 되게 유제 매비나 걔한테 들려 민주치야 미리째 두고 말에 걔랑 갈 수 있는 자기 여배 두고리 요 말 봐 아 디 디날 된주 뒤에 걔랑 총래 된주 요 말에 걔랑 템도 그 뒤 제왕 된주 되면 또 총래 된주 지에 요 말에 제자 디 디간이야 걔디 미쳐라 다음에는 미리째 두고 말에
1: 시다
0: 아니 갈 수 있는 비기에 다 탁주 마찬가지는 아주 이제 다 미미 졸라탄스 미메스 미리미도 진짜 아니 돈르 저 아니 경건데 스탑레 아니 수수 비게야 기케니 샤고 뉴브레 카체브레로 봐 세상 아주 디날이야 아주 독세제 내주 직통 유디 디케블로리아 팀룩 겔랭 가르치도 그래 됐다 그러 봐 걔들 나 주부 어민 주부 어야 톱단 유메 유다베 갈이야 이게 그 총래 된주 찾아고고 그래 이게 매비는 라 톱단 매베 갈이야 디 가르친 표정 어벽한 주기 어야 매베 갈이야 라탄도 대화 디 요마르 개디 개라 가르친 디 개랑기 가르치는 디 된주 디 총래 된주 창문 채용한 특히 아담 저야 이게 제 여자 개디 진주래 저 템베 있는 개디 주기 매베 주기 채면 디 된주 군수 디 김부재 민스 그래 미드 데이미스 그래 라 팀로 담아주면 디 채샤스 그래 재산 디인도 디토리아 먼저 렘디 건에도 시주제 니네 있는 주부 어야 디가는 턴도 주부 어구 어도 어니 이제 터터 제 집어 오고 동안 재산 먼저 도담 첨배 도담 체류 다 니도 날다 그 현재 계지 시기 도담 치기 자직 약강야 체제 약어 두기 도스 비가 터지고 도들에 뒤주 날아야 가르스나 뒤주 땡게 매배가는 아주 뭐래 자라동주 딱 뒤주 땡게지 자라동부 딱지 땡게지 아무리 봐 그비 쇼가 되고 여러 그 지나올 때고 여러 뒤서째 지월에 딱 그 뒤주래 인지무지기 즉 내가 치아 뒤주 찍어 면치 즉 주주 구부 주부를 봐 개봐 김이기 딘데 그 다치 딘데리야 거리인 집제 딱 그 거리인 집제 마대비는 이게 턴도 독스지 주부 언니도 주부 언니 유대 아니 갈 줄 거래

0: 신다가 톤데 어 건조 삭살 어디미 가니면 누가 진짜간에 미미 누가 생기서 제제 아니 신달에 나자티게 거여로 와
1: 저하긴
0: 아니 뒤인데 진짜치도 삭바도 죽어디 주부 언니날 범문디데게 단제 이제 수도도 와
1: 레리셀
0: 아니 뒤인데 가셔야게 다 또 스코리케 제치 아니 주부 아니 주부 어저하면 가니 도네야 예배 수지 되기도 와 아 또 재밌는 건 저 옛날에 아직네 토덤도 장모 치두고 말 니네는 밑에 저 수레를 많이 담고 쉬어야 돼 저 수레 와 밑에 저 이제 최고야 그 로고 가려래 뒷 낙조나 죽이여 말하면 안 저 단도 짐주 토덤 날로리야 주부 어머 저거 죽어 그 주부 언니한테 낙조나 취대하래 안다 마가업체제 단도 그 냠주 고리 먹고 시지 중놈이 연락 받지 뱉대 추셔 난다 뻗지 디게 강가 낙조 낙조 되었다 이 낙조 도담 채우래 디 짐주기 짐루고 도담 고문 업주다 고문가 냉 업주다 아직 딘데 가니야 라리야 터지리 때 라리야 담마칠라스 샤무 야구제 콜라 온거 사든 내가 육마르다
1: 저발로
0: 이제 온거 걸라 그렇게야 말해
1: 저발
0: 아 차다 디인디 디나리아 계급 랑 체시여 차다 디인디 디나는 아주 도담 집에 찍네 다 단다 직인도 날 제지 선조군 얘기다 진짜 지도 도덤 참배다 간주 주기 참배 진짜기 지 가르스는 잘해나니 지게 간주 디 날이야 디 일럽송아 쇠버째 매배 도덤 일럽송아 이런 일럽송아 이런 인나 직 통보다가 직가 우리 직 통보다 직을 닥쳐 쳐오래 직 통보다 직을 닥쳐 쳐오래 주지가 닥쳐 직 통보다 직을 이제 땅고래 직 통보다 직디 장모 속으로 어떻습니 다 표주에 딱다 대비들 해가지고 순기업 채우래 다 고란 딱다 표주 이봐 수수 계륵 표주 이봐 렌디 지수 이봐 이제 이나 아는 가지고 상람 속으로 다 들래 상람 시제 순기업 채우래 들랑가 순기업 채우래 대단자랑 가지고 더나 채우래 다 직주 마키니데 다 대주 딘데르 지레르 봐 도덤 체인도 다 고치제 도덤 지그레 연절이야 주유고 슈그레 갈래갈래 레식으로 신수하던데 제제 나온 마단이 이나 단도 로고 제 도덤 지다 단단한 주 짐주 도덤디 단데 뒤주들이야 도덤 첨부 인수 고주 인수 고대 단도 다가 대연이도 와 아 대연이디가 아주 컨데스가도 주주로 쓰제 가르스는 롭존 진짜 처음가도 아는 인도나 바르게지 디콘 가래 오연링가 콘 가래 오연링가 구디네 제 수익계 단체 딜이야 돈다 돈독제 더듬치 최고래 최고 말해 디다 구구여래 아아 종은림보다 샹은림보 아니 종조림보네 마 통영교 된데 이나 디마 종은림보 마 디날이야 가르스네 디 말에 마 다제제 가르스네 타르군에 딜가 좀 치하다 타르군에 딜 롭수께야 디체오래 이 마체비나 아는 안조 디 디날레 토덤제 세토마르 토덤 도스제 비게야 주그르스 주 디데스 체제 잠버제 롭스 잼나라 킹마레 자나 디인두 안조 치 치기급리 야 딤두 야고 쇼도 토덤 야고 쇼도 슬랩제 니자 가르스는 안조 닌도 나로레 큐이 나로리아 테멘거 봐 딘데 슝럼 쳔부 딘데 가리아 진제 감록 바과든데 다도스마 제도도 틱세브스 겹제 쇼 나로데 모델랑가 제 쇼예데 감록 추고 조스티게스데 디게 따뜻랑가 코르베 가제 베 레다체베 투줄베 육직 베 링구 슈지 가데어데 틱츠지 니제야 말에 바 제 데데어다 비게 르바 요비나 추 추죽 버제 데데어면도 요비야 칠롤 수 된대야 말 맞지 전단 디인데 용아조 디조 카라스는 아 뭐 삼제 할래 되어래 직내 대주 정글 할래 되어래 니네 대주 갈세나 팀루기 계급 팀루기 뉴바야 한 할래 되어래 순내에 갈세는 밑주 다직 시절이 근지 돌로 된자게 딘데 고려 순급 제약알이야 하장기 삼루 여보다 더 나요 딘데는 아주 삼당으로면 더 니날 아주 직 남미 수미 치하다 딘데 체비는 아는 아주 짐주디 당은 저 처지는 좀 좀 도담이 있어 가지고 때 같이 남의 숨이 지지.
1: 저 말하기라.
0: 전에 아니 신달이야. 내비게 저 갈스는 캐랑 주고디 미신다 주고 질러 다르베 이네 리무치 때문에 비기 러시브 판도 우리 비기 뭐 먼구다 폴란스제 녀샤르 와. 제단 디인디 딘제간이야. 안조 삼로마다미네 디간 딱다 디군 제단이 드리글럽제 당부디날이야. 에 직 감독 주고 기타 직 림디리 디날 주기 도담을 디네 주기 디 토담데 친데 컨데스 치다나 고이메 치데나로 디지 모독제 미티겔이야 모독제 미티게 수레 그러나 민카르스기도 디사제 카네르도 체진 카네르도 고아티 이것도 그러나
1: 라오나
0: 그 카레 공주도 오연링가 공주도 안에 그러나 즉 총재 공주도 안에 전에 변한 공주도 안에 샤르 베 공주도 가데르도 안에 주베르도 네드르도 안에 카르도 또 세제관주 또 넘치고요. 이 마체비는 안에 디나랑아주 즉 다 신령군에 쓰는 미개지 대책의 유기리면도 아니 조금 수야디 축들이 나저고야디 축들이 저단디 인류 디나리아 감로 추고디 인지 민직 아주 디나리아 다 단다 감로 추고 먹고 싶차제 시작하고 디게 차요 디나리아 냠주 추고 디게 망으로 딘제 단윤도 아니 아주 디나 슈샤유 장가간의 춘지 마체비나 아 토덤 지하디 카르카르카르 죽으래 아니 가시에게 마 샤장 제 가시에게야 어 마사라 대야다 즉 둡소에게 마사라 대네 아 둡소도 호하게 그래 사자 호하 샤우래 샤스들이 메셔야 니가 싶어요 비게 샤우니 비게 삽르니야야 린 초고요 말이다 드리켜서 팅제회 사드 뭐 두고 도스가냐 지요디게 삽르니 초고 말해 아니 비게 먼저 두고 디게 비게 까비 디날로 럭저디게 혼자 봐도 죽은 있으나 아니 혼자야 수업이 쉽지 차브로다 아니 디 컨데스라다 바스 메브디 제가 더좀저 지 아니 디 구제도 마튼 돈도 마튼 제르바 라바 지 선주군이가 제지체제 란딘데 최고야 그래 나는야 된저 가려어 봐 란나서나 죽도 죽으면 더 란디도 좀 제베 아니 디 된자리야 란도 좀 제베 란 총 개구제 되는가 저 총리야 지 란이야 개교단데 유들이 이내 총디 개거 침루다 틈보다 고려 순겹 간 예배관에 총집 구고를 저장하고 단단히 자 부글로 추주게 다 너 니쇼 숨쉬게 제 나가 첼다가 주주도 와 아주 통해야 여도 저 간간 아주 개가 당연히 센터 접었다 남주 가지 센터 접었다 뭐예 사제 태동 제제 때문에 오늘 첫도 간간 아주 옛날시 되게 간가 딱 태동을 한 제제 때문에 통되었다 먼저 저장한 저 직다 총계디 그러나 장마 유매다 총계디 된자 유매 내주 춘주도서 토덤이 없다 내주 춘주도서 주지요 단년가 탁세하고 마제비나 아니 직제 그제 야구 수요장 안디나리아 간다 조대우 맵시차대 그동안 저다티 인도 디나리아 저 인지미직 익사나로 나스 이들이 글로브제 당부도 도수야일
1: 레세에 도시시게 나로 老生个了个，谈到林建的先行别例子的平均龙城人的来讲，票价龙城起，占据天地西北铁东来生的是。例子的龙曼占据人多个来年投了七来两年，已经冲到了第十七年，占据起这个龙地水塘可以投他们说，至于占据天地细节，关键可的信了为该级托呢，设立数个月。接着，我做例子的举荐，其他个同我个作为处理啊，平把中西特别热气。 Lokina mutune terili zena tete shube nang tyung ngodo na roshi
0: la se ta ni bti ngzu dinale ti shan yin ta ta da ni ja yang khaba yong ni mangu du khas na khaba yong je lu de na ni ta mo ta ja ro ta tu gu min du si gi mo ta ni gi min du si gi tan do ro ba ta ngzu lo mang gu chi mo da lo zen ti je da lo chu be ye sa bre ta yin le dinale ti ngu mang gu lo zen ti bre 단도다 지기 나란주 진이 진이 숨지라 또 가반나레 딘데기 다직 시제 열에 고난주 때비나 디미기 나란주 락도 가반나로레 딘데기다 시제 딘데 수수마 팔린 제제 때비나 다 열에
1: 요르발
0: 다 이내레 카징 아모도 템들루가 드뒤냐 바바디 드뒤 좀비 데비르바 요르발 아니 라수신이던데 시제다 딘데 시기도 시제 아니 직 다 답시 빈도 근데 최고로 해서 인선에서 수소 강의 시부 투제 수소 카메베 수치 셰디기 동안 저다 디인도 직 디나리아 가서 비밀적으로 마담빈 추고 당부터 결한 거 야템도 루드 먼저 추고 뉴제 기급 세시다 덴베 먼저 뒤 대베 딱 추고 날이야 먼저 감로 추고 같이 주머니 슬로우로 왔다 주머니 했다 주머니 로슨 배주 시주 브레스 셰브레 다 주머니 준도 가서는 첨르디 다 첨제대 주민이 몇 대인가를 봐.
1: 시장.
0: 다 근주문주 가르치는 편에 수수협을 봐.
1: 로발.
0: 이건 좀 추도 무슨 첨부도 무슨 수직에 첨부대 딱 먼저 망조가 통토야 여말바 아니 총배 농부들 구교를샤 농부들 망조들 학구구문도 구부를샤르바 즉 전제 아니 건조문주 중국도 건조 건조문주 년예도 되네 건조문주 주연주구도 다 시부대 건조문주제 동거태주구도 와 안가와디나 건조문주제 탁조 채토구문도 로바 자단 디인데 아니 탁조 제가르디 탁조 채토구문도 안 매송아 강바 차수르바 아니 비기 무야고 대임도 수도 아니 이제 지금 주년도 쓰나다 탁조 진일이야 년도 제가 봐면 결혼 교 계속 와 디인데 아니 탁조의 건조문주제 제 채토구말에 할선 디네 주타디어디 미초라 친여레 제단 디인데 아니 디나로리아 탁제주 제인데 아니 제주 제인데 내주 강가 디나레 퇴윤고레 직내 추고디 셀 면내베 추고인 바 직시체 니네 추고디 슝롬관에 아토약 토다메 직시 토 토고 제모도 직시 그래 안다가 토야메 직시 그래 딜라 게메 직시 그래 도격 토다메 직시 그래 아니 디간리아 도격 토다메 그래 덴주기 직 둘로디 메브 직시 그래 아니 디간라 슝롬관 주도가서 독조 주고도 가르스는 뒤대베 딘데진날이야 직 게릴루디 범지게 가바인 구동아 That's su kabatev na kyan laoshe san inda kezi tigudu ngatos dungjus ngatos seja kamlo baga shun chimbi yins a baba kholosum chenjo jida ngato gu tepsu sigduwa ane inya di dimdru nyendo kwa lewe lewe lewe yindele khunzu tanda takju chi tukumdu ngatos seja donle ya masu seja chimbu kashe shi kego kechu sigduwa ngatos dung chola dan su sigi ane inya langa rang kandes chimba lewe ne karsina 말랑가 독조 침이 인사 아니 미 콜로숨 챙겨디 안다다 딘데기 라게단데 메베스스도 스툴로부터 아마라가 제단 디인데 잠바다니 라 독조 침이 인나 독조 조초그래 조마래나 하고 요래 조마래사 조고 말은 라 침빈디 라로 마오 게베다 차리엘 차리스 디랑가 내주 독조 침 내주 타야 니가 첨부 요더라 하고 그거랑 첨부로 봤어. 일로 마음이 깨다 차례. 다 반항을 이 수준 안 갈 그 딱다 친제. 아니 바과 콜로 숨디 와 감로 콜로 숨디 가서 니에 단 뉴리 쉬비 렘디디 모델 대규다 모르체로 렘디나 두규로 왔다 그 가서냐 바지 두구 거리 이 거리 민배 축디 렘디나 침비는 딜렘디 딱 맞춤으로 와. 제가 직도 저지 직렘디 맞춤지. 직 그도 돈이들이야 라게메 안다 메비나. 아니 대탁주 근데 최고로 쓰디. 당한 저 직 팀주 팀로나 도덤 참나 렘디 그도 돈이디 라게메야 안다 메야 딜이야 라게메보다 안다 메베 예제된 그래. 별래 내 저기 태가기 피나 긴접대야 디 긴지지 제주치도 말해 아
1: 맞아
0: 저단 디 가슴 렘디드 커도 되대 알바 비게 너야 알바 렘디드 너대 말 따이네라 라키메 와투고 담라 하나 미대야 모데 바바 모데 라키도 네 바과 라키민도 지금한테 배추고 라키가 지금한테 배추고 담버 봐 보통 세제 두그레 저단에 짐주년다고 탁주 제바 이내래 라리야 내주디 내주도 쓰리 랑아 기지 티디랑아 이지 열에 예도스 예 칠레 나도스 딤디년데베 도스레 내가네 튕겨 그 칠레 그딘데 에 님규 다 팀루스 나다 딘자 시지스 나다 이제 로브진 티기 차다 디인디 라한디 라가 나데라나 긴치 창문미나 라 긴치 쪼브레 케디 딤디년데 그 파나올레야 틱츠 노샤 스테스네 라리야 라르메 자라로 로브시 쳬브레 라가 데야 피게라 게임도 피게라 안다미도 시야마라 독저 침고르네라 수수 간주네 신교레 디 수수 넘겨레 자다 디 수수 넘겨드니 수수 제주 체제 수수 하고 고레스 레비 아니 독세제 간주 급리 내주디데 투윤디 아니 디날이야 긴지 제주 치디 아니야 다지 쉬위 도교 탑다다 렘디 세비 메위나 수수 렘디 세비나 렘디 간야 미시다 투윤제 동부이나 아 탁주 치디 라다 디 추 너이미 그데레 지금 중년도 보게 때문에 결혼하고서 탁주 장군나로 나간 좀 동부 개념의 세비는 대비가 포르고로 와. 아 나중에 탁주 장 지금은 누가 막 탁주 장군 지금은 누가 간 냅서야 그래서 제도 주시해인 거래. 너 나가서 토비네.
1: 그러봐.
0: 딱 결혼게 비게 탁주 장군 지금은 누가 세게 여말해. 딱 결혼 계제 비게 세신 게 여말해. 결혼 네 염려 여말해. 네 염려 내주들 한여 여말해.
1: 그러봐.
0: 자자 이제 지도 좀 봐. 아니 디나리아 렘딜 때저 팅렘 수레 니 팅렘 레 말에 조교 갑조 튠데 튀어 말에 로바 아 디가 니 당보 렘딜 있다 그래 디나리아 가르스나 먼저 렘디 응원교 그 탑다 세아드 디날 템브레 에 가르스나 유신 통신 연자서 그래 제가 다녀나 디니엘 템브레 어디 니 당보 때제 디피 아니 신다 디게 라기 참아서 직십시 참아서 이게 아니 이게 십대기 때 연락 교진 제주나 침브레 여자 담아다나 침브레 어둡지도 뒤날이야 인지부지 뒤날로나 제자 단다 가방용이 날로리야 다 가르스는 여자야 나주 주고 자로 다 투구민도 주고 니기민도 템도 가 투구민도 바과디 니마 좀 직 최소 비게 미지로 좀 브르벤 미디 신달 좀 보자. 다디 코 추고 작로 기업의 시기 세나 사든데 랩제 되도 와. 시기 세나 산데 모나레 미 랭군 교선이 되시. 알아 토다 토덤리라 발리 총기기 되는 아니 랑군에 전다. 토덤디 체제 딤지 춘도 토덤디 체제 달로 먹고 친 사우로 봐. 먼저. 너 먹고 친 사우로 세나 디 인도 먼저 인지 미지. 다 먼저 가르스나 디날이야. 익선 남아두면다 배매 자로 다야 되나리야 가르스는 수수 배주 매배 주고 자로 다고 그 유다 자로 다야 뒤줄래 아나 배주 그린다 매 아나 동거 첨부 겹제 주고 돌아 친제 야 수주 체제야 연교 배주 체하 그린다 맹교들이 있는다 자로 다고 그 인지 민지 기란 토다랑게 비가야 자로 다고 그 요래 이나 자로 다고 뭐 가르스는 찍네 응어부 예배 간에 자로 담고 열에 주거디 가르스는 그냥 주거디 템들로가 주디 비게야 짐진년도 비게야 찰레 나스텔리아 모드트 비게 단시 모드트 믹스티 로아 호나는 배 모드티 딱제스체 추시 때수 로아 국자 창가 때수 로아 교수 제임에 대해서 디날이야 체딩 바스티게 믹데브레 체르베 바스티게 믹데브레 바스티게 대해서 디다 튠도 팀 바르케브스 응급급슈 나스르바 먼저 토허 토인 허르바 응급급슈 나스 제단 디게 때제 디리아 구미기 십시 체르비게 징타이게 세 세예스르다 구미 십시 당한 주 좀 주나로리아 구미 구유스니 징타다 동대스 니세그레 제단 구미 십시 제 제베질 계란 추고디 템들로 안다가 아니 계란을 조교 탑단을 이제 론이날 이제 십시 치고르달로 조울레스나 기 십제 야맹아 자우다 스티게 강 세세 치그레 세세 마체네 계란 징이 징이 숨나 계란 대진 태용 그렇소 다디 마체 비체 주고 윤조질 수수 조 좀비나다 데비나다 그세게 기지티디 조라디 가바마 제과체 조라디 워체게 유에 기지면로 디 아자 아자라게 제거동아 능미 능미 주고 마다니디 가바제 아니 디 기지 세실면서 지디 베네 순에 가갈럭과체 오늘선 디 계주이 메기지다 다 제단 안전에 저는 계란 거고 말을 봐 내주 신금은 안전 맛이 먹고도 남겨도 봐 지기 유타나 안전 거리 기지 치진데 보고 로춘주 랍다 로춘주 통교된데 지기 유 저절에 된데 가는 시제 가는야 딩접지기 시장 안 졸래 야 싫어 야가 도와 배단 기지 체만 못 차고 말이라 돈다 줍는 다 그래 제자 기지디 커도 진다라 뭐 땅가라 수수 가방이 뭐 이제 능매 가방을 겹죠 니에 가방날이라 돈 통근도 말이라 봐 제단 디세오 맵지 아니 게랑 얘디 니기면 또 얘디 도스체 로과 과게 맹에 로과 제가 제다 로과 도스체 수신이서데 유메 탑단라기 야비 인신이서데 디간이야 뭐랑게 급디디 라기 수여자 당라기 수디 라기 수야면도 산 멍고 퇴용도 한다 진짜 멍고 퇴용자 다 단데 디게 자 슈다 챙고래 디디랑 주고 녀야 삼로 요 말을 주고 녀야 찾긴 요 말을 다 단데나 지기 주고 다 고마 차주 부도 추고 매나 지랑가 가는 미시다다 님도 좀 어떻게 쓰러 봐. 근데 차인도 추고 지 요약 수술에 갈래 집 찾긴 실에 인도 추고 신요 인도 아니라 기간에 수술 체딩 할 장면 요 말에 야만은 미리 야제 미 템들로 교수로 다티 미 템들로 모자 템들로 차디 아니 미디 추고도 좀 신이람 진짜 차제 통야 매체 디자로 마담치 아니라 권자들한테 해주고래 rāndē tēm tū lū tūgō mārī, mīng tī rā nā gu chā rūgō rā, chē tāng tī yīn tū ngā zō tī nā lī yā, pē mē tī jāg rō tā yā rū lū kā lī yā, nye tū tē pē lūp zhēnā mēng gu shū bī, jāg rō tā bē shū gō mō chā rā gu gu yō rā tā, mō chā gu gu rā tī nā lī yā, jī k shī pshī tū chū yō bā tā, kērāng kī lā kī lā sū, tō gu mā tī bā lā sū, 진짜 전에 안다 찍라 사진에 인디케 찍 말해. 이게 거래 도덤서 넘나다 그래. 이 럽세대 당부 토고 치스테 넘나다 그래. 다 더리라 빼나 잠도 모든 거리리아 저로 당고 도나. 아니 진짜 가니야. 아니 인지 민족 자기 마사는 더린 일단 두고 말해. 제단 뒤 인디 디토리아 뭐 매빈 저로 다 두고 말해. 뭐다 뭐 여버체제 저로 다 두고 갈 명식 아니야. 인지 민족 레 이날 파티브디게 장무스
1: 레신다
0: 게게 먼저 내야 인다 그래 안 마찬데 비게 렘나 다 그래 도스체제 디날이야 예 지금 외부 예배 줄로 니고야 알려럽 시 주제들이 뒤죽게 벌어 봐 사고 지명하냐 외부 매봐야 저로 다야 되네 연결세세 주인스
1: 레세
0: 엔터리 뒤죽게 벌 럽센 다가 시기 예
1: 레세 老生个了月，听的朋友龙城一直来讲，朋友个龙城去珍珠铁的西北来镇的寻找，大家写个音，来镇个就到安州来镇的土锅汤，也不能跟其家几位生根超不用了，因为呢，他家那学个音，人家过去难过了。

0: 판다니 비친키 추즈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2: 점종탕 룽친 대
3: 점종탕 룽친 대가
2: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치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지 잉리 대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룽친 대가라
4: 점종탕 룽진 대가
5: 자산템베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롱팅기 리센키 난도 도카르 십중 7인 원케 기 잠바다 참바 겐젠다네 슈타 나시 편중미마 비준캉네 비준낭웨 표기 너슈 정도 기념케 불두 퇴베 점중 정문이 기약해 슈노 담이 기 뜸규 지바티 편논네 단디 표게 롱팅기 개주당 팀버 좀지 원삼당자 양튜 슈규인베 세나 유슈 생기는게 Pyoki nashun rinlu ki nyamke burdu tuyobe zemru rinmunye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temgyu jeba te zomba po dokar shibchung cirin wangye ni. Jelo chekton chukye gubju kubdun lor. Chang teglun tu, yeb ngawang canyang batang yum tengchun nye ki se suku chung bata. Gwanglo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ebar jang nangshi. Gwanglo chonga ne, menchul ling tu lochin damashiri chung tu nyanga liu sumda zi ki goro. 이그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모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키 개불 하상기 겸네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진 듄바 계산 야초 메왕 폴라와 순남 도게 왕조미 남게 제기급 나칠 시그지 종변다 자즈 치부 종기 종변 변산의 시슌기 총코르 제변 간륜 제기 겐시 용화다 학벌도 공기 깔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깔륜 도업주지바 잠춥지기 칠루띠 질루 책동 등게 조주 리손로로 공부하소프시 도가르셰프중 7인 완전히 두릅족계에 표기 뿐지 교육처나 년자 신두치외 좀리 개전식인바다 공기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립계니 현자를 야가르계당 표기니 현자기 Nyerkyu dadru sechi gali chengwal jibwa shiba suwa zamna yuechik. Tegungi chwene, shunu dami ki temgyu tang, miwaan tokju nini, gigab china tu gecha tang shokin shin.

0: 개외 세조 박삼 뒤지 왕 뒤지 빈드 용두 짐바치 달라 토지 칩스 있는 부이 레버 캠비 팅기 데르초메 간시 정이 대외 지토바 테니 현기 용두 메신바 춘이 끼나 다야 규진레 초도 대외 롤라 차 줄베 예비움 방구르 동우 게스르웨 능수 이기 리물 마치바 남바 동미 강도 윤디니 대베 대베 담도 정말 그루 텔레 세치 힌도 튠튠키 기위 나기 남레 푀베치 년시 냠다 능수 가튜베 너희 땜베 고급 양타 초 텔레 큐시에 따위 깽코를라 지자 꾸미 넘그 조 톱칠 리시 파메 감도 들친네 나리아 기굴 주베 끄팅즈 시 차당 제디 쇠워시 콘도 힌게네 세나와디니 도가리 셰프존 치린 원계 기자마다 참바 겐젠 라니 슈다 난신 편종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나외 표기 내슈 증루기 증주 증문이 기체시 임바 슈누 담이기 뜸규 지바 편논네 단대 표게 농진기 깨주 당 튠바르 중지 원삼 단자네
1: 자상된비 센터링게 공감사 편종농친 인신리공기 사중탄 첩둔 슈베 농친 균투 뛰어가 라외체기 등규 집을 류시 등이 진시 까지 생계링게 인연람도 비교인비 세난 유쇼
0: 내민라 개편 시기 나라쇼바 니리 세베 레가 당부티니 난츠 롱버 라츠르 통마르 대케 내 아마라네 쯔베 메푸촐라 심띵네 규투 슈규티인 kesi konambe titu latsir dipkutu la machembam tene kyang kange yugu kyetu seti gyönkyong nangmena nganzor tante yuyi xiongpa chitar ngowe yönchong zibu dindrishik yong kalasi nge cittir jibar kashuni ngönche nyangam tangdabhu lunzi lungxiongtu latsir dimne meyul ki ngomzar dunke nge ama lanzom layin nyendar nge muta mengunbe lawe ceti tongtingzir Amala jantyuki dungwo sula mibara u dödu changne gaya kyang tunbar gawe na ama nyingne chenpe dungyangdi tirin lungchen dökar gilamne hengeki nyelamdu bügyu inbe sembar shu. Nge amala ni jelo chekong gubke nishu tzapke lor loka kongar zongki ubyu kemzan shikdu chungbashi. Kongki chungtu ne pyo nyingbe shingchen dagbu narju cele deba nyonggo chungkin tepsedi Lungkin tang, zhukin tu, lalung mangbu kiptara, lunzi zong, xingba xiangki chongsu sumbara, mukchu la, libarze. Wendi, tekat lariyang, xingchen dagbu xian xigi, chenyo la, churdi. Nye amala ki, xingchen dagbu, xingga debatang, mo la tang, nye, chu cowam, yangna, bengchun tang, jiwa tang, rima so, zhukbar, zhukyu giyu. Jalo cheklung gugge ngabju ngagu loro, pyo la, mangzui jukyur ki, tungda chakbatang. Nganzur yalang jingzhi tomne, sakang tang, chukri gupsha toba masi. Tadung, samlu sarba tanglin chikutsu. Nye ama la ki, yeki tang angi jilua kenpa tang. Tadung, gyake ci kashi sungkin la. Tewe, pyo ki jizu pike zhuse kacho sewar kyur. Loti dawa chukbar, nye ama la legar ngusu shubu tang. Rinmin, kong ki chongzu xingzu ki zhurin tang, rogri zuchung ki zuchang nang. Jelo chekdung gubke chukchu riji lor, kongki xingba xiangki xiangzhang nangwa tang. Jelo chekdung gubke chukchu risun lor, si ji ngang, zhongko kongten tang nang, xiu nangwa shi. Kongkar tang menja war, lunzi sebeb tola, segyu xienba tang, cowar, gange, tiwe chewa xiu. Lunzi longxiong, gya xintu che xing, gub titu, namxi hachang xien la. Lojik nang, telung dawa gyezam tangwa tang, nam tang tu su, te du ki nima jiba tang, chapa pep du, Kansar damki kengne, yuminam gadu caiming yonggu giyue. Nga ama laki, tete, yundu tarchimashik, dongdu nyingyu na jang.
2: Amla, sim mebe le. Pukwa yo le.
3: Nga nye me da pomerang guje deyu, cao nyi gu ca su, ngui le gongse su da.
2: Ozi, gongse su nan ca bishbe le, puni kimdo khamsi kusya.
3: Puliya kala gyakze debinda, shingadab chasung ee.
2: Shingadab chasung amla?
3: Da sashin taje denzu dab chane gaya gyemindu. Chulo dan te lungi nuzi po cho cho resha.
2: Shuza, nganzu gale gyub gyubye tamadeya chogo inye gyo maari.
3: Pumu, 밤에 쉬죠 제 샤유다 김래 신다 참 차원에게 롭스 제차
2: 터치나 암라 땡예 님무 망서다 님도 신례체 공무능아 란츠 롱슝 기탄고 제서 주경 근제 지구나야 삼든 기대제 김사나 기례 즉시 제수네 베스 지주기 암라 기라 셀라 추추베
3: 나 텐디노 세사부모 랑탕고니 뚜엔는 라고니 쿠추 디제 칸이나니 십지치기 제일은 게임 섹시를 제 계제 대중아 나는 도무라 너의 유비면 좀 삼주
2: 말이 암라 당고니 뚜엔는 심리아 샘비에 탕고이 깨티티 티스타 밀리아 뉴스 동긴 기 티에론탄 실로처주 삼로코지에 이게 티스타 주동규 탐지조기 대비 쿠추디에 디 배진디제 싱기지
3: 今年俺女姑姐米勒那里呀俺最轮最隆胸西部那在我天天心里呀给我们面子俺给我们学业的呢别是的心给这些这些朋友们听着让天界得上切不得他龙北这孙上面答应了俺俺最隆北的恰托不明都是心这是垃圾的虚三不啦心这用的用学不明大不他龙北天龙给直接与不通的俺的米勒给不听呢家也不能心主意 你们看人家什么东行业的对对对朋友那年出路的团队俺他年轻也热情徐家长家婆婆却这么几年龙不出现当不了水松啊是是不能哪里的店主你大过有什么呢学不能是卡斯卡的纠结没有什么几年新的大看不忙过去求没打算啊没什么帮帮家水松大个热贝贝了俺俺最龙北三五零的长度江江算子
2: 恰不拍对出三里啊，心都不要买去。钱咱他就差不多的七十七他，心跟你穷穷些。
3: 谁晓得？
2: 没咱忙过司机，日长了呀，看过他家里给不接包回去不是？俺俺就龙吧，咱的哈拉姆给个面子，天龙大不他，出了天边呢，过他不是大要买去。哎，这大钱呢？俺俺就养家龙不闲了呀，没住了找个呗。阿姆拉，找买去。
3: 俺那团结铁作呀，我过对面了，旁边一年领队找俺那面，昨天俺俺去三门宁巴，军都当过去，俺是你总务车去采集，特别是在玉米当我三处。这婆婆，总务车给团队带了呀，俺俺做也开呀恁个这边，看早了呀，特别是有个嘛的，前三婆婆，给这些都开咱们吃过日的。Listless，俺可是俺们啦，跟这些个月吧，俺心个月，打俺们来去啦，我俩是没事，俺不就学个中医。
4: 我那啥，我是女啊，是你养，我不让我。Listless，俺们俩。亚皮兄，我这乡长很多不来的都，这边哪种啊？
5: 腊鱼，我这老公看不上。亚皮，
4: 修的，我俩去修的。
5: 那些他钱呢？乡长那怎么了？敌人总理配件固定卡里用的啦。
4: 我这一看，答应那俺做行不行？跟秘书说，龙不得呀，钱都不是咱们多啊了。
5: 哈，铁龙给秘书呀，看不是咱输赢。很多顶这些下边呢，铁队的忙忙的亲戚，俺俺去总冲堂撒谎给冲出仓嘛，虚名利啊，主要人家可钱不断了。哈哈哈，
4: 是，大哥是，一年来龙不铁龙给这不得，其他没几个肯定是干你一把了。我这。 俺没几个个人是个买单了，俺需要的呀，龙北米扬州归拢车间，铁龙国特批，出席吃过的四个月了。既然给芒州归拢跟这是哪年吧了？芒州给既然看了人个了呗？芒州给伢看了呀，人个买这是哎了。嗯，俺嘞伢还可是，但既然给俺平米王不军进西松站送个月饼。
5: 我这听这个吧。
4: 俺王不军进么是一年，你们从车间店对买单了，你们从里呀吃过忙是吃不的，吃过没用啊？吃什么呢？
5: 我俩人也到谈点不是一样巧的。伢的这是没得，伢是那俺俺做邻居龙兄弟呢，家中有几几的些东西商量着。
4: 徐子，社交呀，把这头在还讲脱不是，少了呀，顶容不满足呢，却还啷么听个嘛的？第一套里呀，俺俺做团结要件还讲行不应对，敲门不耐讲不消着。记得应的应。
5: 做不得空人给敲钱脱不得，接着敌人去让爬楼台阶，光给个人过节秀呢，有嘛的呗？来，
4: 那是。 到我那眼睛这需求，你奶奶去让去，团大的慢点拿来。
5: 难得没过，难得没过，来吃不吃的？
4: 大明，我是主意。
5: 我那个你骗我。
0: 你阿妈拉几 콩양결 종종르 팅지 피부 중화시
5: 야 피쇼 오호지 샹장 남중라 양야 피베라
2: 니야칸위키랑 슈베 둔다디게리야 깔린 턴도 난게 민도거니
5: 다디 딘제스리 훈슬롱슝기 딘롱거덥지야디 니야두 챔부지리 남주 탈주 제추조 요마리
2: 之前的俺就行不行给没时间读时间前面毕业估计得要这边了妈的妈的你估计你要念上学车干练的生意呢你就不要光给干练专门你都俺就行不住从头就做这个听得见呢跟着多了他现在教室哪软呢心目都前面谈天论给俺就估计得买单了能打不过也光里啊人工养视频要不要送给
0: Hamala zongchong le pibe nin sumbara, hlunzi zongyu ki chontu shikchwane, hlunzi longshung jiyogyong ki chushitang chedibla, chenga shimchuk chebatang zil, hlunzi longshung jiyogyong guzhi chochung zune, zongyu ki shuchi shunbe zuzhang ki gen kuruwa tang. Zong shingzhu ko tang jiyu xiang ki guzhi ki kung che xing, nian ama la yang kung min che su yubachi. Wendi, shibzhi chedar che gumin shenken su yang meba ma se, 종기 우치기 장 저와 대점 챙김에 박딘 내 아마라기 총수 숨벌의 신나 천딥기 꿰롱 촉진식 공초 나오시
2: 와야 다치리 나란수 총수 용기 총수 시소제 나란수 총수여야 신나 천딥지 규태리야 주도 시고도 어 큰이 종기 신나 천딥기 구지 속중인의 조비
6: 在你那里跟着结果没的新鲜素养民族你也那新个面结账催的地呢我让催我俩钱三去我这想到杭州了其他人家跟着结果没嘛新鲜度龙阳村那一边了我这大爹龙阳村打死个马大那最近是这个的得意得意你给你给你催的钱呢俺的可怜的先住着吧
2: 我现在要的保险真不得的，
7: 新个马的噻。哦，听这闹闷了。那有啥呢？现在杭州了，你们弄那些个马的，天天来浪到用，没些两个是说到的，说就就的。俺去探你是那钱呢？你买了也落不进去，求个人。他人是那钱呢？打着也落不进去，求个人。打着。咱可管不了你几个月买这边了，反正龙兄弟他们。
2: 代表得这件嘛，三万地干了，新奇的很难给透过来。现在陆局头了，是带穷牛羊马的。有些。现在，陆局头也穷牛没买来，俺最瞧的。这他个哪里？现在了，你也讲呢，人都让个马云给个，我不叫不点这再去搞，大哥都不要的，新奇的几个别的。给透明穿的钱瞧的，七万嘛多，打算对是钱不嘛对呢？
6: 这是。
7: 我的。
2: 俺这龙兄弟也新给投诉呢，你给买吧，管不给不巧。给买吧，管不那些。你们要不哪里？你老了，你老就这，干个劲就不多的。我这。给什么就给俺买单？七龙人还好送哎。哪里想？给俺这汤给你，可米了，差不多。对的，没送俺买别，城里给不你出出头多。
7: 这下子是，但这位日国的店里啊，老多的土下。是是是。可最近这前途是啊，俺就是这龙兄弟啊，心中难受，钱没投不开了的呢。是是是。再看那亚些嘞，这谁不认识？现在是不投不肯这一把呀？什么嘛当不起？听这恐怕多投嘞，投得不得要难道？牛肉，牛肉，是吧？
2: 我的，军大面面没提出呢。
7: 卡怕呀，粗呀，干干净净的。卡恰是的，那也是干干净的。卡恰，
2: 我来讲。我那其他事情那是，俺们在这金龙庙了，金对面，其他人都用，俺这点不讲那点球了。你点不通都蛮别扭。 那你出了天地，心跟你七百两下，看把你出了个气

0: mōng chūpchū chēpa tē nāng lā cīr pū tā tūng jār gār tā jāng mōng tā sē wā sō xīng shī mēn zhā wā ngā yu bā shī
1: xiāng zhā lā
2: o bē sō
1: o tā kēn zhāng chī chē sō dāng gō ngā zhū chō tēng gē gē yā nā lā lē jē ngā kī rā nyāng bō xīng tā bā zhō mō gō sī gē
2: wū zī
1: kōng gē ngā rā zhū tā mē kī gā mā rī tē lē nā lā yā gēng gō tā zhū gē kā zhā chē jē tē nā yō rī sī gē
2: mi tu su khali ya ngayu ma ri
1: kong
2: tu yan nan chi di ngay tu su ya juan dan shik zim ngay yo ma ri ka li do si kia da lam san pu shio du ri
1: xu za
2: xu zhung nu mi tu su khali ya ngay jie dee bi na nga rang zu ngam ji si ma do qi me bie gri
1: xiang zhang la nga rang zu cham tang din zhe le zai ya gu ting me ba xin gong ne kik zhi bai le
2: zhu ngu rang a jia li ya lu ge da xin tu su dian dian ki tu gri
1: 给么特别往单比面里俺当作呀俺们用心不如吧你是的那些俺去让了呀一起月前那俺们三新的挂住音这个小的俺们也不休息我急我也没多吃鱼呗你这样吃吃紧这俺老王了也不吃那老爹多么多见过公路特别送咱出口客子南托门多看没看没我呀
2: 那些泡沫小桌阿姆拉香蕉拉修欧有阿姐啊阿姆拉卡里亚你们起来那些休息阿姆没起来起手就是看来都看到了我这边你俺就星座难说操作不起都不理香蕉啦哦不过罗俊宇的地主星座难说呀天看不着的了
3: 都控制这么干净自己的给这么多政治吧跟钱有买这了控制那我给你托你两个钱呢要去买别你听着没事你穷了要贵的到穷了要选的钱了不是不控制要两个还得一年贵的不要的这些是的大部分是新婚二十九的吧解码新婚是个对账吧控制新婚就是九小时一日
2: 新卡谈过的也得差别呢控制松间钱的中大个这看到新的差别几里啊当你也不起也得呢开心不起来是空作要兄弟呢健身旅游他让朋友里啊下心旅游送了不顶着是蛮切的他都没看现在其他的对的你懂了呀你没看看的呀阿里嘎不是的给予呢健身呢不上面的有马的我的你听说那新车的呢大大的
4: 江山寻对种呢，多不易。江边松松嘛呢，恰被人家切切嘛。那得了他的案子，俺谈过的，心思特别是耽误的话。
2: 徐三，哦，家家谈江某，哦，死亡了所处的期间，用用算账呢，也并得想看些的呀，若干那若许三，哦，等案子叔叔，人家请几笔了。哦，
4: 那做铁证干起要么的，他那能够提出去要么的。
2: 这大里不顶着呢，这里这是我嘞。你别给。那爹要洗过也可以要买的就到啊。哎，那要的洗的。俺俺做刚过的要的，拉过的要的。那谁也难得洗不到。顶着你刚爱顶着这里呀，开始起码都不卡着的。没得事。贴个棉被呢，给不烫，拆光裤就凹出的。哎，那要的洗的。那第一天里呀，都给买用的。这大都不买用的。俺俺最缺的皮，忙着的拉起银子，拉起新鲜贵，我去取的。别看把玉米给俺煮，听个药的吧。
4: 把金不拉个金个预备了。哦，哦，相当了。俺们俺们做龙白不用做呀，他都要去给你要。
2: 徐子，别那，直接说创作拉手吧，拉子多是忙个要。哦，但钱的出工出工些，这样都不着不。哦，薪水你说呢？嗯，反正龙白估计他吃多些些，你都不欠求的。你做啥事呢？俺就全点皮啥呀，我养求的。
3: 啊，是。
0: 这节嘛，女主起码会吧，新孙刚开写的，乱了第一个月初。
2: 俺俺错呀，刚开写个呀，过去也是的有嘛的，忙过过的。现在女主签的也是的。
0: 这是是。在大日，来得没差别切图，俺阿妈拉空去，脚儿大，脚么切罗大，多给切糖，恰怎么糖，鸡窝拉索切，鸡么新了就点地切了，俺了女婿有个有福吃不糖，天气新酸足气。 要比咱们星空去，龙兄给三年，切都见金不得，脚上脚面跟那到了托呢，拉把你个纸巾。 맥날 까마 차팅팅치 신공 텐트 직접 주어량 초주 직사 굴기유 내 아마라기 차 유마 균전 김밭에 하람 규미 두바라 공기 신공 주어다 생순 온전다 생순 주버서 창마 차 예바 직부로 땡 괴바 대균 미래 표충기 냉독식을 땡에 둡네야 강달 신두네 뜸민딜라 딱바르 셰뷰 살주네 줍규기여지 윤태외 등과 골라 차라 초판 템바 대균 샤로 줄 냉궁기 뒤수 표미 카시에기 조르다 장마샤네 탑두 주바다 하얀다 콩마를 줄랑디 자교와시 자교네 롱숑두 차이 지심 강사투 창매 련참샤네 제동 박사체 공세 전에 내 첨부 수치 콘츠 양자를 내가 치고주 콘츠 생순 딥긴 롭종 치긴다 롭종 치긴 생순 딥긴 채
4: 샹달라 다 로친 지르베 사시다 도로지기 다 가져봐
2: 왔다 키라스 모혈이야 로니 생이 량아 윤디 창매 수순 안에 조다 리마 가리 유키슈 아
5: 라 타양 가르 채우리스라 내가 채사야 지와 다 리마 키슈스 에 키라스 뛰다 나란주 롱슝시 까르캔 지민두게니
4: 가르디안이 봐 가려래네
2: 롱부 까르캔 차에디 나란주 롱베살이야 파제시 첨부 유베다지 사파즈제리아 지시긴 마지
5: 제자네 신의 최대 최요 마리스 다가 나스게 유 머신에 리마지와니 다 디와랴 저와 가려래라
2: 아미님라 파세 요점 류기 파즈점 시스스 요조부
4: 他这没有时间心碎给特别气的呢俺这上面是谁拿的脚踏日满卡里有继续啊哦哪里还没比那个蓝丁的呀多爱狗看他是你继续啊蒙牛里还得借干给不应答妈妈的借着哪里的就刚个心里掉着忙多给这狗的既然俺是出征我动物就多借借不杀出一边了
2: 俺俺就龙巴呀，新水水的呢，不说不的，你看有几？现在，俺就绿东七站买起的，永远是在有买的。俺昨夜特西提嘛，到现在有买的，我呀，到萝卜多，不太用啊。出国错，人刚天龙给车都当面了，绿金，公务连长下呢。
0: 양랑기 추구 벼바 주티 콘츠 고류 셰프 태외 뚱네 수수 추구 인바 모츠 가와다 레미츠 고류 셰프 양 태두 기초네 추구 랑기 파마 모츠 가와나 벤츠기 미글다와 양나 민네 벼바 깽우 추득 지바 양나 벤츠 동기 태두 치지 신네 수수 추구 수수 팀데 치규 용기게 미망부 시기니 다돈 장네 뺨무대지 되바다 신데버남 게톱규 임바라 콘소 이메치 디디응에 아마라장 톡심 첨내 메버처치 통매 뒤수 자가다 정우 기추 신두 상와 텔레 게톱기 빼 바로 지나야 라츠 텐조니 대가 추주응한 채와 뷰밀라 감양 마감바 치수 강유 참미 세웨나 촌딥 규시부양 순슈다 채와 난
2: 아진다 그냥 가고 뭐매죠 도치와마담치카르체브레 예글로도니게임도 기란수 살롱교스다 예글로도 그뒤게레아 린지룽숑 티룬디 그뒤고도브레아
5: 우지 거기 삼장한 좀나 말베 가셔라 세비나 코랑겐 라체야 대지 지송게 되샤 우지 단호미 줄 땅게 엽자
6: 喂, 고모, 가지 마소.
2: 아마라, 됐시다. 당한 주가래 딘제게 제대비 라지 티주는 실마시 딘제 란시지 대기. 뜻이 가르쳐야 이나라.
5: 고모, 내가 쓰네 라는 쉬머 중에. 현지 농슝리야, 자야고 깨모토바, 신지다 가봐, 깨도우래. 미고고에 땀내 디조야, 라이치 마치시 온거.
2: 两个出门不停车顶里啊，对面的每次出来当街，开始去个，停车什么休息？我阿姆拉，当阿兰就出来停车，开的意思哦的。你们看，前面谈天龙干干事，康贝奇南卡巴奇米呢，前面谈天龙干干事，那停车也是你的水土不明度。他爹让俩离开约马里。
1: ngaranju thangu ne kesa nobre ta tapsi yo mari
2: amla thelu singe di ne ngem chuni a thupsi chigen den chi sig ran ri kesi kra ngem jun chi je shu ne ti ngap chu chi gan shi sha kesi nga to tan de bsi yi bi ne ti ngap chu chi phu mari nga xiang zha yin za nga gen zhe yo ri
5: ta de ne kra ngem si gi si gi ma shi
7: wo ta Leni chikson jin ran ri sha ta ge ra be u zu cha di gan de chi gu pe ri shu ta cha sha be de cha sha dai ne ge bi ya sha de mi du ning je
2: ame ji du ki ran ka gom chu ye ka gom na ame chu se ga qin qiu ki ran su nie xie ma du a ya lo shu nie wei pu lu yun de mi si wa ki ran su ko mo nyung e ko chu ye ame ji du so
1: 我那牛嘛啥子啥？南小个呢，心里啊，给这些姐弟个，牛嘛还要这边来个啥嘞？我这牛嘛吃着这个，这里俺来帮忙提些主意，去，去，去。卓哥，卓哥，阿姐，他爷那旁边，让给吃过呀，去用做垃圾里给这些卡车啊。
5: 爹住的呢，爹住哪是啥？大爷呢，就他们去了学校。阿姐，把车交过来，用作垃圾里检查下。阿姐，明天动过来啊，好吗？帮我们找学的。明天动过来去。俺你，垃圾都是，给我钱的送给。阿姐，帮我们爹呢，注定做俺小孩，俺不能拦截。
1: 他人鬼杀了两个姐妹，对的，穷举穷的看得更节约嘛是。哎，没事呢，让俺给跟踪的老钟就是没了小呢，跟着去啊。爸爸。是，
8: 我们开车去，慢慢去，慢慢去。阿姐，别走，让俺去。
1: 阿姐，开车去。哦。那去让俺去洗奶的。
8: 对，
1: 我们的车过夜出城嘛，垃圾里给不下。
5: 对，当俺同意如果没了呀，才肯这是怪我的啊！爸爸，哦，去俺西的，看到，拉西，拉西，拉西，去我当下。看
8: 的，去我当下哎，我这那，哦，我来去我当下，别走，让对的，跑没得米闹了，拉西的走，我来去我当的话。
5: 啊，去我的当下的，伊呢，当忙做了，才怪呀要嘛的，当俺困着，肯这留过来啊。
8: 啊，这开心嘛的。
1: 晓得，年龄噶轻巧。啊，没事呢，长木说年，让俺人不，垃圾的瓜照样些。他这，泡沫垃圾的瓜吃些。哼。日下，苍茫阿里说是，我们宁波吃人家。啊，没事呢，泡沫的米紧张许多，拉酸定做，说说少嘞，咋吃起个，人家多。
5: 小个呢，光买扒了呀，垃圾送去的个，等到大巴过了，吃过呀，给出的呢，垃圾里给不得个。哎呀，
8: 哦呀，当年让吃过些，谈的节省不的我。
5: 啊啊。
8: 爸爸，嗯，垃圾请不起来呢，铁笼盖土是别。垃圾东家可是个可怕盖土的。
5: 今天干吧，老外菜吃不起辣锅的，你来泡面上对的，把个让人看起的啊。嗯，你看见不啦？嗯，新竹是别。新竹嘛这，新竹是的，你来吃一点的，你来泡面上给你尝试对的。嗯，新竹嘛这啦。
8: 哦哦，
5: 我那你看见不啦？
8: 泡面上给尝试对的。
5: 嗯，俺没事情，有没事情。<笑>
1: 天差不多，你娘心不是多，
8: 心不多个。
5: 我这阿不说可嘞，迪士尼都说，巴拉，爹你看热了。阿姐看着，
1: 碰不着你，三毛娘我认识下，你垃圾住着，第一名了，扔出四个人阿妹。
8: 是是是。
1: 我呀，大阿来阿妹给俺了吃过，今天叫我男老姐，巴拉达莫拉给谢拉说个着着。扔出啦。
8: 嗯，巴拉。哦。
5: 两只山，看的要热了。
8: 我这泡沫，两只山的表面里呀，住个要的是个多啊。
5: 巴拉去哪了？两只地肯定热着了。
8: 乡长他从哪里干的亲戚？ 바베

0: 텐텐 체그리 보모
1: 카리날
0: 그래서나 나란지 룽바 라지기 하무치 퉁이었다 어 공개 룽베 미상마 라세 데브 주는 거 여리 신승에
1: 빨라
0: 오
1: 하코스 기란게 상장 한 좀라 숨고 여시 발
0: 보모 대기나 진짜 창을라 바베 상장 한 좀라 주고 숨메다 턴도 기란이 마음에 니레 숨게
2: 哦，既然你了，什么叫他成就？垃圾就给我们说明白。你，对呢，吃亏是哦。啊，吃亏是哎。哦哦，你让吃卤肉吃哦。要。要卤肉吃吃。我们让给油满人阿妹，老总讲了泡面呢，老不吃是的。我说吃阿婆么？来噻。谁去吃的？
3: 我吃，我也是萝卜。泡面让给老不亲自的干的呀。
0: 秀英啊，阿姐，人家啊，亲手点这一顿呢，没买了，想点小心个多。
2: 是噻。
0: 哎呀，答应呢，谁愿意吃辣椒吃不死？当然只拿了老吃。啊，当然也难噻，啥子汤了也老远。腾姐，拿笋给伢了，公公就是去这养病。
1: 我这叫人吃我吃了。
0: 笨啦笨啦。
2: 哦。
0: 啥子汤是呢？可以了。哦，啥子汤是呢？
1: 上金堂里呀，
0: 是个有点不毛。嗯，听说你们公司抽水给不呢，要不出去，啥会落去？性格随便干了这。
1: 是，来三百啦。嗯，我听到那三道月，让那三点呢，我眼了老肿的。嗯，巴拉。
0: 哦，
1: 龙珠他们的个，我阿们那人都是硬。
0: 阿姐，他旁边那谁说？都是呢，他来做的这，我。
1: 俺们俩人要买些，给他俺娘让拿的。
0: 阿姐，泡沫电影呢？爸爸谈的主要有钱，爸爸泡沫让给北京人录呢。娘，那
1: 谁？再见了，爸爸。嗯，姐妈，俺请不起呢。嗯，那在芒果都不行。嗯，不对，俺做呀，轮住可再过过那个事。
0: 是是是，我这泡沫打老游戏，爸爸谈的两个吃个桌子，送我。
1: 没了，俺。
0: 拉孙同多多是大个月。阿姐，不过当时拉孙又拉不上七八块钱的，伢着，爸爸婆婆那拿了给我。
1: 没，我同多拉孙大个月。
0: 阿姐，婆婆第一呢，大王的爸爸住近的，拿罗亚去买去么？说，天龙拦着的话，天龙拦不赢的，让他快去接。前面我领不了大些送哎。
1: 拉孙生意太穷了。
0: 来，
1: 巴拉，俺养家拉孙打死钱。

0: 我是比呢这个我是我是别说有的了阿叔看不看得到我是听下我是定了你我们想买呗阿夏妹阿夏不是夏给我给我做你不知道我这给我这替不你干替我来就阿叔阿叔让俺这个月给我请梦话大姐
1: 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别走！
2: 아버라 제보세다 뭐
3: 아버라 아마 쓰노다
2: 아버라
4: 어머 랑게 라지 깨부터 왜 마세 턴도 턴도 치워야 까민도 라지 집안에 어머 랑게 러신이 쓰이
3: 라지 순

0: 마신데 그제 라진이 매 맛이
1: 시시
0: 아 어 네 강물 수비 서버 딜레 도베 누구 포인 졸레 기가 요다
1: 나라리 다란 생기
0: 몰라 세지 쉬고 쳐라 마무 내 기가 요시 제자 렌지 롱숑리야 게 투더 투
1: 닥다시야 어 안주 낭사 다고다 롭종리야 주디 네 체지 캡 멍고야 근데 수비
0: 困难是你当然所能给贴不哪里呢今天是亏多了知道了乡长了他都按住当你要不起起烟穷不赢的年轻的是个钱不给多的生病徐长新忙子的编曲呢你年轮于年岁得了偏个马上来了前长我给不给哪里呀 갑교호다쇼긴다
1: 레스 발라 닥터리 땡에 하코스 로취지엘 트리지는 자스민도 말에 믹치오는 신충스 대인엘에 망고시게 모의시라치이
0: 시장라 다대 교요마시 최민의치 최다란게 쥐어시엠수바 상면로고 직둔 용야사디 문에 카구르바
1: 레스바라
2: 대두기 레균당 제뉴와 천딥 제유투 신순 주체직례 수매바 티다장 치매 내내 제무 불점례 문규 매바다 야가 양차례 여진 순내 대디 되겐 텐츠 닝침기 체규 식시도 괴바다 탱아 이치기 킹베 레치바다 망초 망부시기 훌심장 매바 줄바지 제나야 강다르 현재동형기 양신 야치외 서희 등도 라츠르키 현미 파텐키 순슈 멤버다 라츠르키 등내 내 아마라키 제와 시라 추심장 제대한 투진 제로 책동 국제 축제지구로 내 아마라 신과 미마 공시 사지 오유 행강기 주진라 담튼 중화시 레네 토 교배인 당보로 내 아마라키 공시다 Tunki Roka ki le qi bie cok jin gong cok na wu ma se. Ta dung Tunki Roka zhizhi xin da, kim zang zhizhi xin le pim ne, gong shi shi bu ru gor ju ting jik nang di, cun dip qi se jar gar da. Jeng mu ki sang bu me na yang, la zir ki sang bu yue ba te tua ne, lun zi lung xiong tu, la zir dim na chan bu yue ba se xie che zu da. La zir le gam cu ngue ki mi som tong xie tong yen ki sa to bu ru ge tu ba tang jik ngam xi le te zam du me gu ba ra, 차창당 텐슈 강도양 게투바당이 사파자젠레 게투바당 숨 라츠르키 상르 겐피 로교바당 시제기 윤데 교덥 난조르킨시 종슝디 파자시 치외 참당 참마자 추주 임버테르 라츠르 때문에 참슈 인루소 망조라 고근 롱구 양내 양도 나와시
3: 오지 주린 한숨 라피기 야편한다
1: 다양아 기라니 숨소 아요입니다
4: 오지 딘체스
3: 딘체스 나고 말이
4: 주린라 야편한다
1: 요요
4: 슈다 레세 레스 슈난다
1: 더 슈지다 마슈다
4: 제가 좀
1: 제가 제 어 맞는다 주 디시에 사는 람산 중이
4: 레스
3: 오지 니엘도 슈운다 주린라게 공시 세상 권난 참여절
1: 왔다 니 세상 거리게비 김상희 시제 기시에비 미상메 하코브 수샤유
4: 다체는 야고시라 좀브레
3: 내리나
4: 상메로가 라세데 뼈야 초유지달
1: 딱 한다 년규 유는 구균 차찬 시에유 지단 전에 상메 넘겨 영시 띵기
3: 이데 이인데 이 라세데 뼈야디 소수 김실이야 편도 유야체 들어볼
1: 최선체 다 윤즈 모투제 내고 유는 태롱당 잠 니바투 조스 조고동아
4: 天龙当上就特别需要的呢，心中那是几个的哩。嗯，团结如何算不几个月来才等呢？职业是得有嘛的。如何现在场面那么多，得不是些了不？哦，你看那，那这个钱多，看来你个是说不过一年，乱谈不是？你碰不着个。
3: 别说，别说，
1: 别说，这是么多嘛事的我。这两个最谈的牌都两边，都捏的。 마집 채우리
3: 문해질
1: 자지신이가 미베긴게 만주촌 집에 거두다 나 주 세명 양구 전부로 인강보야 강우창은 대례에 열어 대우리 비싱통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3: 徐三姐，大大姐了，我妈的，我那住独孤七娘不是啦？姐子，康不姐呀，新姐妹吧，咱们县内用过对账吧？老舅用不恰张啥不一年嘞？他同江西牛羊的人不等过我妈是吧？是是。咱个要过面白金个，努努做个嘞，来娃出差开些个事儿装嘛是呗？我那是，看到我那住拉子得土不一呢，起码铁笼了，劝你些过呀要嘛是？培训土个来给龙街去做过呀要嘛是？
1: 看不见吧嘞，心情越过越慢嘞。俺最听到没心大了呀，怎样用过的？我那是，那次得土不赢呢，第三次再给是吧？再有呗，说过，今晚俺最特认给日家天天点这个了呀，就说个卓玛哥用过是。
5: 我那是，
1: 他都什么的，日路忙着说求是是吧？
3: 我那是，
1: 看你个些不当然是，俺去那次的要得土不赢呢，俺俺就认你一个准备。
3: 弟弟呀，龙珠七个月不嘛是，体外不热不热，骗个是吧？
5: 是是。
3: 我那是。
5: 他多给他人下做你一个，哎呀，给不给点这钱吧呀？俺这身体呢，给他人的呀，也是个人的。
3: 我这。
5: 你这孙老妈的主人了。哎呀，哎呀，哎呀，决定给了。
3: 哦。
5: 他这个子呢，俺俺做拉孙天可最熬不着啊。看
3: 的，辛苦出差上班，拉孙做就用不着。
5: 晓得。哎。
3: 上班的人做没给不得，吃饭过节饿不着。姐姐，我这是不是去啊？别走。别走了，年事到时给不行。拉孙子给，年忙熬辛苦。
5: 哎呦，不急，别了不了，那可是这边呀。拉这个辛苦，咱们没不下下。就点给了。
3: 哦，
5: 有时间别打。
3: 快走。
5: 拉这个辛苦，见了很多。
3: 快点。
5: 见面呢。
3: 拉这个辛苦，明度哎。
5: 哦。
3: 我这。
5: 俺也能别傻下，
3: 天天吃那工，天龙该干不着。
5: 啊，其他爹也让着，可是你们刚结婚，俺也想不动不下下，他还叫人。
3: 大杨家出去了，可碰过年代出不结婚呢？俺从吧，难道就个月三能行？俺最杨家出工出去，算做个做个去的。我的，别是那年少些的，点点年轻，可理解啊。
5: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店送给你吧，我们来新
1: 我是新公司的队长，这马新公司的队长，康总新选就是就休息。姐姐，新卡谈不得给得差评呢，康总送件其实就能打的。看到新得差评的资料，当然也不轻易的，开心不起来是。你开心不？康总要兄弟俩关心女他，让朋友俩相信女不送了不？今天是蛮惬意，他的米开心的其他俩对的呢，当然你们也看。
0: 看呀，阿里干部是在给你呢，电视呢不上面呢有嘛的。我的，明天就能星期二的呢。大概，江山巡队长呢，装不赢，江江松松忙的，差别人家姐姐嘛。到底来他的案子，俺谈不得，薪水特别是当不多啊。
1: 徐长，哦，加个谈节目。 Sawala so chutip chige nyung nyung son zayin na ye pinte siang kashir ya rogyo na ro

0: 徐三，当俺这是谁？人家姓纪比了。俺做太平钢筋窑嘛，他那能够提中级窑嘛，咱那里不顶着呢，这里这是我嘞。你别急。那爹要洗回来，可以要嘛的就到啊。
1: 哎，老幺的洗的。
0: 俺俺做钢筋的窑的，蜡粉的窑的。
1: 哎，那俺都洗不到。
0: 你这你刚才顶着几里呀？开始起木头不卡着的。
1: 对对。
0: 这个没病呢，也不谈差不多过节，我说的。
1: 哎，老幺的洗的。
0: 这第一天里呀，都给买用的。
1: 那都不要命了。那俺就确定去满洲的垃圾营子，垃圾新鲜过，我去收的。别看把玉米给俺煮，听个药的吧，把金不拉给听个预备了。哦，哦，想到了，俺们俺们就弄别不用作业，他多去给你用。
0: 徐三，
1: 别那，实际上创作垃圾话，垃圾多是忙用的。
0: 哦，但前头初中初中些，咱俩住不住不？哦，新水艺术呢？嗯，看最龙边古镇上出租车间，女主不去瞧的。女主啥事呢？俺最穿的皮鞋呀，欧阳瞧的。
1: 是，姐姐们，女主起码会吧？新水刚开始的，乱的第一个月初。
0: 俺俺从呀刚开始个呀，过去也是的有买的，忙过过的。现在女主穿的也是的。
2: 这是，对的，来的没差别去土。 俺阿妈拉空去，脚儿当，将么吃完当，多给钱当，吃怎么当？鸡窝拉索吃，鸡么新了就点地吃了，饿了你休一个月，有福吃不当。天气新鲜足气，有比咱们辛苦吃。龙兄给三年，七度间银白的，脚儿当将面归那到了托呢，拉把你个地精，明那干么差听听去，新工听着几怎么住儿样，瞧住几下过几月。 俺们来给吃月末捐钱金白的，还能给米多巴拉，空气新空住的，新鲜安全的，新鲜足不错，怎么吃也不吉不如点个白的跟米来培种给人都皮了点呢？住那样，看到了新都呢，得明的了，大把的些比赛了做呢，住个几月前，云天外中国过了，吃了出汗吞白的跟下入球，人工去退缩，表面卡些给脚上长么下呢？
3: 他不都做不到，海洋塘矿物质出让的，吃狗我吃，吃狗呢，龙兄都吃一吃心，扛啥推，场面两场下呢，吃顿白色菜，公司虽然俺全部收集，看最养家的两个吃不住，看最兴酸地筋，六种细菌塘，六种细菌兴酸地筋吃。
4: 想到了，到罗金这边，啥时候都做这个大哥这不？
0: 我带起来是没有联络你。
4: 生意两个月对，上面是算哪里？交大人马开的月开学啊！
5: 那太阳开的吃我的是啦，两个吃啥呀？计划他人马开学是哎，给咱是对的。俺俺做龙兄是不干干人民多个呢。干干人马干的要来的。
4: 龙不干干产业的，俺俺做龙边啥里呀？怕这些全部预备大的。啥怕这些里呀？这些给买的。
5: 前一阵年新的村的钱呢，却要买的是他个那四个月。
0: 没事呢，人嘛，就话你他电话里，这话开的要得啦。俺们你们啦，怕菜牛脚，绿的怕是脚是些是水要着不？怕是买不起，这新水给特别钱多呢。俺这上面是水哪里？叫他人嘛开的要不起去啊？哦，哪里啊？买不起，那橄榄顶里啊，多爱狗。看到是你给去啊？蒙牛里啊，爹爹，俺们给不赢的。
6: 妈妈，这天气哪里的？就刚个新调节，忙都跟着过来。既然俺是初中，我懂了就多些，节目啥的就应该了。
7: 俺俺做龙板呀，薪水少一点呢，不说不定你看要的。
6: 现在这，
7: 现在俺就冷冻起在买钱的，永远是在要买的。俺昨夜特别的嘛，到现在要买的。我呀，到萝卜多，不太用啊。出个错。 年刚铁龙给车都当面了绿金，公墓两层下呢，让人给出个表白主题，看出国旅师傅太外多呢，所需出个银吧，我去搞它。两米出国旅师傅样，太多给车呢，出个让给爸妈，我去搞完呢。平均给每个大王，养呢明年表白，给我取得七八，养呢平均同给太多契机，现在所需出个所需听的，这个用个月。 你忙不习近呢，他同江南边牧地的对不的，新对不那么，结突就赢不了，看出一没气。他对俺阿妈来讲，托心怎么呢？没不着急，当面就说价格他，将我寄出新都生活的来。
0: 제톱기 빼 바로 지나야 라츠 텐조니 태자 추주가 채와 뷰미라 감양 마감바 치수 강유 참미 세웨나 전딥 규시부 양 순슈다 채와 난
1: 아진다 그냥 카고 메죠 더 도치와 마담 제가 체제 예글로도 니게 민도 그란수 살롱 격스다 예글로도 그뒤 기억이 아 린지 룸슝 티론티 그뒤 고도 브리 아 우지 그게 상장한 종료 말이왜 가셔라 제비나 호랑겐 라차야 대지 지송게 대샤 우지 단원 맥주 땅기 엽자
2: 왜 고모 가서 나왔어
1: 아마라 됐시다 당한주 가래 딘제 겹제 대비 라지 티주는 실만시 딘제 란시제 대기 뜻이 가르 재미 나라
2: 보모 냥아 쓰네 라는 쉬머 중에 현지 농슝리야 자야고 김어 토바 신지다 가바 깨도 그래 미고고에 땀냐 디조야 라이치 마치시 온거 내가 초 매부 딘제 딘리야 되메기 매지 초라단제 가르치가 딘제 스마 슈시 온거
1: 아무라 땅아란주 소화 딘제 가리긴 쓰오리 你们看什么谈天路干干事 康贝奇南卡拉奇比尼 什么谈天路干干事 那顶着也是你的学徒不明度
2: 他爹让俩离开约马里 我让着唐国内 给是诺不里 他特别约马里
1: 阿姆拉 铁路是你的呢 你们从俩突出去给 端着些人事 可是给他你们中姐姐学呢 提应该去去干事下 kesi nga tu to tan de msi yin bi na ti ngap chu chi pyo ma ri ma xiang zha yin za ma gen zhe ge ri
2: ta de na kiran ge si yi si ge na xi
3: wo ta le ni chi sun jin ran zhe xia ta ge zha bei wu zu cha di gan de qi ge pe de shi du ta cha xia bei de cha xia dai na ge bi ya sta de mi du ning jie
1: a me ji zu kiran su ka gom chu ye
2: 看过阿妹出现的请求给他是年纪嘛对啊也老小年外婆的云点面是我给他最恐怖牛妹可就阿妹记住说我那牛妈啥事想男们说的呢心里啊给这些姐弟给牛妈还要这边来个啥的俺这牛妈才着急给来俺这旁边的姐姐出去去去
4: 조가, 조가, 아직 다 있는 범디. 랑게 차고야 주용조 라첼 겹제 가르쳐가 아. 대주 대인아, 대주 랑르샤. 다 있나 주사무 치료 쉬어샤. 아직, 아 차 차고야 용조 라첼 겹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보모, 보모라 쉬다. 미 갈동그래 제.
5: 아니, 아니 라첼 던주. 교즈 기러치는 숨기
4: 아지 보면디나 슈딘 중에 쇼게 나브네란제 다 링부살을 랭가지미 뛰다 중주 중니 간다 감제 요마지 메시네 랑기 근중다 럭주 추스모로 쇼나 근제차가 아
5: 빨라
6: 아지 어머 가르쳐줘 멍은시 멍은시 어어 아지 뺏어 랑가르치기
4: 아지 가치위에
6: 어
4: 백키랑 게지 신난다 데 범디 자고야 추창만 라지를 깁샤
6: 그치
4: 땅아 땡기로가 밀리야 자칸 데스코에 오래 아
5: 빨라
6: 오
5: 키랑 씨다
6: 가르도
5: 라지 라지 라지 치워 당샤
6: 가리 치워 당샤 에 그치 나 어 원해 치워 당샤 别错 랑뛰다 범디 미노라 라지 니조 원해 치워 당도가
4: 아 저한테 이내 다 망쳐라 자고야 요 말이 당아 콘소 컨트롤 오그래 아
6: 아지 개칭 말이 저도 년령 같이 줘
4: 아
6: 머신에 창무소년 라니 뭐 라지덕과 조유세 다자 범위 라지덕과 치제
4: 지샤 참마 레스스 고문년보 치인지 마신에 범디니 괜찮시도 라순딘조 소세소레 자치치기 닝제도 쇼게네 공메팔이야 라세송제데기 던도 딱바고르 자고야기 추디네 라세르기디데기
6: 아휴 오야 다니엘랑 자고시 단다 제승부리 온거
4: 어어
5: 빨라 어 라세请不起来呢
6: 天龙哥图是别拉自己东阿克谢给克巴哥图的今天阿克巴拉我也切切不是拉过的你来婆婆让对的巴克让卡里去的啊你卡这巴拉新竹是别新竹马这新竹是的地列切有的你来婆婆让给地超市对的新竹马这啦哦哦我那地卡这巴拉婆婆让给超市对的
4: 俺没事情，有没事情，天差不多。你娘心不是多，心不多个。我这阿不说可怜，迪士尼都说，巴拉，爹你看热了。阿七看着，彭木然呢，三毛娘热是啥？你拉起住着，第一名了，啷住是个人阿妹？
6: 是是是。
4: 我呀，那阿妹给俺了吃亏。
6: 今天叫我男老姐，巴拉达莫拉给写了说话着哩。哎，
5: 冷住啦，嗯，巴拉。
6: 哦。冷住先，卡里有热了。我是泼莫，冷住是你的表面里也住有二十个多啊。
5: 巴拉去哪了？冷住的肯定热着了。
6: 乡长乡村那一家人亲戚，爸爸，他孙才和住的，一个龙白铺一个，拉子卡些是多啊，拉子卡些了呀，冷住大些，呀，彭木兰说啊，我。
5: 爸爸，彭木兰说是，你来要买的。爸，这看了要买的啦。要买
6: 的，彭木，今晚我让去龙吧，老外菜吃不赢呢，弟弟龙珠可真呱呱呱呀要的，心疼的彭木。
5: 阿西，阿你干这啥吃的？
6: 是是是。
5: 嗯，你那爸啦。
6: 哦。
5: 俺去龙吧，嗯，开了秋秋订车了，老外菜是打秋是白了。订车吃的
6: 彭木。卡里拿了。
5: 可是呢，
6: 俺俺这龙吧，拉自己哈木去重要的。
5: 那
6: 哦，看见龙背迷藏吗？拉自己对不住那个要的，先生哎。爸啦，
5: 你好，可是，既然给乡长喊怎么啦？送个钥匙吧。哈哈哈哈哈！
6: 彭木第一呢，听着抢了啊！爸爸，乡长喊怎么啦？就我的生妹的，
5: 疼多，
6: 既然你妈咪你来四个月。俺让你啦。哦。
2: 既然你了，什么叫大成就？垃圾就给我们小妹吧。答应呢，吃亏说。
6: 啊，吃亏送哎。哦哦，你让吃卤肉吃。
2: 要。
7: 你来卤肉吃吃。阿姐，我们让给用满人阿妹，老总干了跑不赢呢，来不吃是的。不客气啊，婆婆。
2: 来噻。
7: 谁去吃的？
2: 我
7: 姐，我也是萝卜。婆婆让给拉不清具体干的呀，谁用啊？阿姐。
5: 人家，
7: 亲手订这银盾的，没买了上帝修行个多。
2: 是噻。
7: 哎呀，
2: 答应呢，谁愿意写那旧竹子？当俺只拿了老长。
7: 哎，当俺也拿不上，啥子汤也老贵。腾吉，拉孙给伢了，光顾求时就用的。
5: 我这就要让吃完菜了。
7: 当俺
5: 不
7: 啦。
2: 哦。
7: 嗯，啥子汤是呢？可爱了。哦，啥子汤是呢？上金汤了呀，是个月的不么？
5: 听上，你们公司超级给不呢？要不出去，啥鬼逻辑？
7: 寻个随便干了去。是，来塞巴拉。
5: 我听到那孙大爷，让那孙爹呢，俺娘来老中大。嗯，巴拉。
7: 哦。
5: 龙珠他们的个，俺们俩人都适应。
7: 阿姐，他碰不上谁说，都是呢，他来最对的我。
5: 嗯。
7: 阿姆拉拉让要买些，给他俺娘让拿的。儿子，婆母第一呢，爸爸谈的着好有钱，爸爸婆母让给不给俺录呢。娘，那
5: 谁？他在那办啦。嗯，姐妈，俺请不起呢。嗯，那在忙过都不行。嗯，对，俺做呀，轮住可再过过两个是。
7: 是是是，我这婆母到老久是，爸爸谈的两个是个着人送我。
5: 没了，俺孙同多多少。
7: 阿姐，不过然是，那孙那么啥钱不花钱的，呀，走，把别婆母那拿了给我。
5: 没，我存多那些大鱼。
7: 阿姐，婆母第一呢。
6: 다원은 밥 죽인다. 나 로야 치마치 마셔. 태론 란조도가 태론 람이 있는 잔 학배 키지. 치매어 링불다 시송에. 라치 선이 대청리.
5: 레스발라. 마양갸 라세 떴지.

0: Tsöntip shise jargarda. Jengmu ki sangbu minayang. Lazir ki sangbu yueba te tuane. Lunzi lungxiong tu. Lazir demna canbu yueba seshe che zuita. Lazir le gyamchu ngueki mi somtong hitong yengi sa toboru getuba tang. Jik namshi le tezam dwe me guibara ca chan tang ten shu kangdu yang getuba tang. Ni sa paza jen le getuba tang sum. Lazir ki sang le genpe dro gyokba tang shi jie ki yun ten yuedab. Nganzu lunzi lungxiong di paza shi chi we chamdang cangma gya chu chu yinba ter. Lazir demna cam shu yin lu so mang zo le kogun lunggu yang ne yang du nang wa shi.
1: 오지 주린 한숨 라피기 야편한다.
2: 이따 이따. 나야 아기랑이 숨숨아 요옵니다.
1: 오지
2: 진짜 숨만 나.
1: 숨난 거 맞지.
2: 주린아 야편한다.
3: 요요.
2: 슈다. 레세 레세 슈난다.
3: 또 슈지 때문에 슈다.
2: 샤가치노
3: 샤가치. 나 진짜 주 디시에 사는 람산 중이.
2: 레스.
1: 오지 니엘 또 슈운다. 주린아게 공시 세상 권난 참해져라.
3: 왔다. 내 책상 꼬리깨비. 김상희 시제 기시에비. 미상매 학업 수시아유.
2: 나체는 야구시라 좀지.
1: 내리나.
2: 상매로가 라세대교야 초유지달.
3: 딱 한다. 연구위는 구균의 책상 시에유. 지단체는 상매 넘겨 영시등기.
1: 이데이 이데이. 라세대비아디 소수 김실이야. 편도유야 책도 주벌.
3: 최선체. 딱 흔수 못유지에 내고위는 태롱당자미 니바투 조스 조구동아. 태롱당삼족터 약수디는 신주낭수치규들이 퉁기 중화 순부치규 라지뜸는 지예시다 요마지 중화신다 창매 님도 되구리 셀럽이 언예튼도 기라니 사순일이야 비둘 쓰유다
1: 오지 그네 그네
3: 라지치도 기라니기 수수부구 있네 르담브리
2: 네 포모저가
1: 뺏어 뺏어
3: 뺏어 뜻음도 맛있다 뭐 딜량한 주유탄대 팔도 냥배 동예디에 마치 치오리
1: 문해질라
3: 자치 신이가 미베긴게 만주춘집에 거두다 나주 세명양고 전부로 인캉보야 캉고 창마 테리에 열어 데오리 퓨싱토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1: 시잔치
2: 바다질라 니마다 나나주 도구치냥 부실라
3: 제자
2: 캉바게야 신제 메바 창마 신내 뇽고 되잖바 로주 용보 차차사바 이내레 더동 점신 요약이 준비된고 마주와
3: 자가
2: 야고 매베 긴게 노루 초가레 레와 추차 카시게 살 종마르베
1: 문에지 탄당가란즈 라지 덥토비이나 지마 테룬르 쿄니시 고야 요마지 비신 토가에 라게 룽게체 조고야 요마지 강부게발레 싱진 요고야 요마지 난즈튼도 미신다리아 존야 용그르다
2: 문에지 라지 덥토비이나 디단체치 자이키르바 在 유배시고 제망한즈 터링기 리캬테데든즈가리아 추소가 조마고 용구지
1: 문네지
2: 저도 쉐마다 저루 망츠소초지시바
1: 문네지
3: 그라니게 시에당한시 만츠라치디 야오스덥투비나 나란즈 정이기 준비 디기리아 롱주치기 유비마세 대외 부럽서규리아 핑거지마
1: 문네지
3: 턴도 이케라니 사준이게 아야 갑교딘데 제바야 말해 숨디네 기라니니야 야스긴다
1: 오지 이제 순나 말해 조진라
2: 아유 저 땡겨라
1: 오
2: 드리게 지나 가란츠 라순팅 가지 없지 아
1: 간다 신고 주제 상마 라순 소주 용비
2: 해줘대 상만 가란츠 미게다 착바 고지 없지다
1: 지지 오지 습습시 앞에서 배서랑 예스도 스킵시 라순디게 니에만 오신고
2: 여호 부지 빌라 빌라 나 가르치 입래야 라직 신고 참은 맵샤샤 조딩길라
1: 오
2: 교수이가 배다
1: 가쳤어
2: 라직 신고 젤람도
1: 가래
2: 재밌나
1: 라직 신고 민도 에
2: 어
1: 부지 나이는 뺏사샤 댄댄 지나고 태룬게 갸부지
2: 아치다 댕이 랑시
1: 가사님은 방치에 배려 참아 동부자샤 다 갈치오래 다양가 죽으리 고풍보 예단 접게 휘는 아 송바 란단 죽으리 세야능신 안주양가 죽은 죽이 쓴 죽으 죽으시기리 어리 배스라니에 스토시기리 된소 니에치오 글리치아 아
2: 아르 사디 착다 주샤 조다 장마에 돌로 터지 니다 아마 짐진치기

0: 탄다니 비친키 추즈 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주 년춘 휴예 초비비 제진이 슈드니 표도 출로 곡송기 림시비 제기 뉴스에 레튼 백고소 버메니 표란 연종 초비 팅기 각주 댄자타 추석제 제주 내주 경도 체라 도고르 탐습 체디 각주 최동 타주타 매주 뉴스 포규 도년세 거급 레튼 비교로 갑교르 뉴덴 지주임시 제진이 슈드니 사르그베 계급 초대 대당울에 시도 체벌시나 계종케 리류 내주 포규티 민의 심에서 진행주라 매니 계급 초대 대당울엔케 매마 겹주타 셈네세와 뉴주 포규 망초 지면주 협주 개린소지 레든 체마르 그디 체바타 계급 초대 대당울엔케 갱울로튼 표도 수리 로교타 제겐 뉴스 레든 비규로 접지 체바라 페유프시 계단 철지 별안전 종케 셈캄 로교르케 테지 카바르존에 조준이 접시진 레리 지주 인신 제외면칸 구리 체내 멤버 접주기 체지 레튼 앙사라 체신유시 계종기 리르네츠 튼지 장윤총 짐주 겐진팅기 튜도토 짐주 겐진 레리기 짐어 당부 더브드윈 자주비디 경유르미나 직수 체내 계종 간고 듀세 계람니지 추신규 레튼 배신유바타 제진이슈 뒤닌기 제주 초주 개법하라 뉴스 포규 토숑람 미제제점 향유시 사르괴베 제제니슈 뒤니 랑윤총 천동 토담주니 시도 체벌시는 제제니슈 뒤닌기 제주 초주 시버점라 제제니스의 천동 갤린 뿡카기 계종가 괴초기 지주지 냠수체 심바타 지주니 사르투 주바마세 계종가 괴초탕 바르다 지르숨유베 제주총주 천동 다다 라스투입시 제제니슈 뒤니 사르괴베 계종 리르뉴체 조교 근동부니 시도 체벌시는 계종 总统 리르뉴츠 튼지 로규 레든 두슈 서윤은소 교체 망초타 유고와 내부 규지의 레든 배우시 팅갑 리르뉴츠 겐비 내부교 총회 망초 10개 고주코고 규지 체스마타 랑소 류비 유고와 납경금 중앙아 내부 체유시 니류 연민친 계력급기 부위 빈인타 버리토 냉은비 미리 제제 루규 조링총도 급시바 사사르 초신 롭진타 천십 레공 빈인 송주 삼바치기 칠레 케바탄 캐왕키 뷰이 빈인 링류 젠투 리지탄 이규 체바소티 낭튼라 롭지탄 십제나오마세 미답 링류탄 상캄 체진락제 정진젠라 송중 체바소티 터블란 사바 첸텐 이제탄 링류 쇼노라 심주 체베주 배주 체니 베리단 냠레 체주로 그 땡을 해라고 당유시 제진이 슈드니 랑윤 종키 왕부균 젠비 리리락제를 젠도 급주고탄 계용기 원부균전비 레리락제 진도급제비 딤주진도로 용수 죽주시 조용기 서구탄 총기칸의 폐비 원부균전 구주코지 진도나 슈디 배전흠이기 배부야순치비 닝도문바라 체육시 뒤니니기 진도로 듀 타라남장카기 자가제티 진슈바츠 진유라 딩조타 야제 원부균전바초 진유장니 레슈토바치유로 끄자당와타 잡지 지소용기 원부균전바 레슈 투규로 토고타 갸교르 제베 넘버 상보 되시 시도 제벌시나 팅급 참도 총기 투주 심바암 배주 최고 소비 서서 서치 제주타 심베나 총규나 서서 서치 응응소 배주 동수바타 서진아 준신 유진 루주홍 참마 배주 동투바 제규무시 참도 총기 지접 소소 시림 레든타 침루 겐송 뷰 겐구로에 레진 총기 지접 소소지 서지기 규접 균두 레스다니 대단 협조타 침루 캐와 송종 소지 협조 주수 체로 동화타 서지 링류 젠타 균남 젠토 니튼

대립 뒤에 티린 키 감숨지 계산에 돌리 채나 제티시비랑 퇴차자 슈톱송 티린 리첸 좀디 타 적용 슈켄 영진 키 리첸 히르십시 친구 남켄 깨준라 타 부산 정도라고 섭슈니 저고 청중 창마 레디 심기 등안에 차노 용외 민도 님원의 슈긴라 땡튜기 룹뒤 사바티라 넘버 사바지 타 저와 사바지 장시 무튜 땡토 게토비 저와 님원의 슈긴이 채나가는 수 제멘의 채나 양결 제조지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죠 숨다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이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그게 롱친이 탄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
3: 생겨내지 공감사 드리네 변도든 배치의 조항을 당 신의 개배치의 인수지 레스 바상시
4: 听地 李前南属于南团州年 中共中央七十九个军略委员 也是这一款的司令李强铁 这月确开的监护路团的那天 基冲总基冲冲的去日瑞去女子破鬼的平面年时回家来团了组织那么些年时入表面的他女子破鬼的忙错了四百块
3: 산에카당 세마카키 저와체베미나 탑지 주동기 최접체바당 년개네 주의 뜻이 지내지 뇌주네 니도 동와 뇌고 기지제 제네 미마망소지 최소된자 년년 체베골
4: 기총지르 뇌치 로교 군동부 산교 용자 청도 팅탕부 소베골
3: 기종기 지르 뇌치 뉴세탕 로교블레드 초용네 비베골
4: 감츠덴키 녀람토네 녀시게교블레튼 군동남외골
3: 랑종 사즈카키 롭첸탕 롭전진중키 롭첸탕 보고급순지네 야지로마스 로쥐로라 땜보롱예바탕 중화미지지튼초베인 두시 땜보조교로 치튼치베골 소이
4: 샘라 레첸키 낭튼십진남 세로나
3: 신화순주칸의 니주비세 지집수지 시진핑키 가나다라 중국중央七十九届 军内委员
4: 也是习近平给新人李强给日月确开给给个罗天池的记得给别次年是多年级其中平常集中总集中重点级日月的内次破坏的片内年是苦脚不来天然组织那么么事年是如脚门的他内次破坏的忙做了谁不是中央龙城年级里户年内次别些今天给别次年是初年年不来我所指着内次团年给中总给中高官明的西面他这我且忙不从于不是 之前你是对年轻二十七岁级别牌儿给中级的人类才能民俗接浪图学他民俄边个中俄别这我切于不利这个书习近平给团体通勤那么些高贵客情也能约三年课堂参不卡起这个书记高贵客情给公团共有老的团员女店前年这我切别民呢特别全动给催促切不他年轻年初的十七年前温存年年的动画
5: 内国疫情节前年密码盲错及厕所，电价给零钱一笔。内次团结结合内国疫情五年堂，拆迁牛市土单边，结合批日本那边疫情来团边个措施，结合促对面深入脚本卡塔，中国安能中国陆续组装所，来着那座去入脚期间洞察塔站内次破鬼都有一笔。三国把卡塘边入脚来团吧。
4: 家塘十九世纪唐年托，基冲高过九个，男子破鬼托，日坠去捉狼用，死路越近。若叫如何去，我这些天，等做脏事吃不汤，明明那么吹，这我前面没那吹心一不离。三国吧，多几人请客，男子破鬼容相托，男女不汤，色不恰当，用心吃不多，若叫来团不吹，明明那么吹的呢，这我前面没那吹心，吹心越近送不离。 平江民生肉肉几克如何去拆迁牛市，趁短下，趁在初夜，起来六只滚动吧，王永明去，来请俺去出南去，查个月，子孙毕业学籍，女子和归了，接报祈求个月别，肉肉来个，千里谈团别，代表特别热情送不离。平江去，人江江，人从女子人不谈不，得不对肉肉采取必先。 让江江拆迁牛市脱单停歇，拆门泥土，让江南国家堂的中央泥塘，米团结国之国人阿爹，得不对让江所建立团主席一列。西子城街开窗子宣布苏南台街开，机场总开的日内次国开，吉格书习近平给高贵开亲给公团，拉达团结前列，年过吉西列团主席一。
5: 明年春节七月天了，明明能做得些菜能汤，目前为期春节，送个春冬所接替，使用我所春节七星月季送不离。那次春不离，赶紧不谈，就看去，若叫都是车子对月。之前你是对人家说，陪我们过看去，干嘛看到冬小季去贴布能做些。

0: 도 지네 처모 송신치
1: 생각이 광도 센터 버티니 고제토 미니기 초거시 급에 팀좀 니르슈티시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0: 양타 세취 제외 양양기 디고
2: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0: 초에 염주름은 배 꿀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버디니 현조롱친 년천리고 표회롱진기 산교 초대리체 산교 군대군중 시부대시
0: 생글렌게 단다케네 센신벨레젠디니 편종롱트년틀레봉 폐괴롱트인케 선교르군대군중시에베 선교르척대리체리 레젠디 변조라타 디기니네 내조 총결하스네 렌게 전년람토 준신유 샴라 생글렌게 모트 안조 레젠 생교르 거수슈우이 샴라 선교군대 군중 레젠키 제된 소위 제자시베 낭젠키 낭동카 숨버 고제토 참도 총결 변발종 하즈샹키 레제베 레둡 인돈라 차도네 당기 망부총외고 모드슈이
1: 녜자라 변종 참도 총결 변발종 하즈샹키 슝조 교인 앙다 시드윤 하즈시베 게라슈입시 태양 강중의 치주 바르제 제티 바르케베지 첼레 락젤레 디네 님바르 닝제부 세바싱민바라 카바라 규미 파르첼레 디니 샹탕 총대 키레 제베 균딘 키레 게남바 파르투 람바시 인싱 군치 또 가와실레 니동 테달레 차도네 미망베 토구르타 메드 갸챵낭 토피브시 진도 조베 체 뉴슈니니 라제 샹키 치자 레톤바 베마 케베 남준다라 쇼르토 파르갸싱 샹키 레게나바 차도토 고시 파낭 샹등위 키 수지 초정 위탕 샹장 린치왕제 키 파차베 균괴 균바탕 시튜앙 롭중 키 덴차레등레 더구이 줍지 신신 엽시 닌통게낭 된탕 자조르 신도 파차베 차도네 도구르 신부토바마세 닌통라 메드 체제 티 초탕 구동신 엽시 대지 앙다테레 시림 레지베 균딘 키 레줌나바디 박바 쉬네 작교 키즈람 규 조람키 응미 킹의 체시르탄 춘징라 십시르 소주 세추 독지 투장토 규티 로교르 소키 네츠 바르겜네 구림시 민망부시키 가부치기 협시 라제 향기 찬염 서범이 시동 하점 신기 유부탄 향용수 균대 민보로 시동 계획 주 유부티다 지능의 주 계획 성주 하점 키 서시르 카도르 토드기 협시 나공수 리우탄 초롱 망오마세 시림키 레튠 서진 망오탄 람타 신와 시균 치워치 유베 랭긴 하장키 지부 엽시 디로로 숨지 섭제레 레베 초중위 지로 니도 야메 주피 로로 변바 종토 레가라 쇼신 종위 전주 부 코윤 신네 주린 코윤탄 부장 选바라 림신 차롱 총 엽시 지로 니도 야메 니시 저숨 로로 화제상 등위 키 수지 긴 쿠로탄 로줄 학잠키 시림 레게 냠뇨레 콩키 시림키 레지바 시바라 코딩 서플린 토비엽시 변바르 종키 샤르고 첨부 인베 화제상키 균딘 레가 뉴진 첨부시 샹토 레가 로숨 치링 콩키 샹키 미카지키 니티디 통주 간에 지워타 조남 족춘 치바 레쇼 바발라 꾸디 통화제 제베 차왕외 탄 차왔상보 레리신 튼도도 큐오마세 미세르키 튼제 탄 소외 차진야 림신 레소친 유브시 나라니 상탕 총대치 레튠바시기 미세르초로 레가 유친 아주 최초 지 초중외이 셉시 콘다냠도 톰라 조급 듀니 용외 초급체 저와 삼의 콘라 팀이 동안이 랑키 능미 기랩라 계제 쉐바탄 니수마치 당도 빠르게 튼니 유미츠 샹키 레게네 주탄 망핀 시주 치슈인 배도 시림 레제바 창매 대다라 제구지유 균딘키 레가 파르토 랑바시라 민망고 텐자시키 도구르 제튼 강이 미테 동마라 초중위야 항상 엽시 치조 콩기 민망부 도구르 치료니 레가 대다라 얀센키바 민바라 사토로 퇴다나바 군투 레네 딘송 치킨 레제바 소로 심딩네 이란 쇼시인바신 나저 신기 도구르 톱삼네 레가 제부식민 레가 제베테레 신키 딩초 야부톰나 나츠 제베 레가 노르메바 증규 지셉시 벤바르 종우 티자부 부장 왕위 신키 시듄키 하지 게자 추베니 대왕 신미바라 참드 샹탕 총 참드 샹탕 총데 카키 슝초 앙다키 되메 나바르 데니 네츠 괴베 쳇답 제티 티자 지기 사도로 사게치라 민보르 뇽아타 총조 카도르 토네베 닌동 파르토 렌바니 주종 제당 뉴딘시긴바데 초진이 망초기 시주타 내주 테가르신토바타 초신신이 대외 레베고네 망키 뚜루 님바타 레드윈 약부 B2B 문진치기 입식 라삼나다니 탑시 약쇼시 지 왕위신 기죄바탕 공기 라즈샹 디니 섬유리 대바라 게라 추바니 퇴응을당 퇴슈시시 정용기 상당한 총대 조직기 시림 레치바 토다 파르솜토 탑사 당부로 띵송탕 총소탕 퇴장토 규디 사토로 랭겐조바탕 리키 뷰신유 나와미바라 좀제톰니 게라 추바리 시림 레치바 용기 레줍조심 체제를 폐유 레제바 창마 뱀바르키 송니 응원베 딘처바 샤타 인베 나츠 민장티 지점 되바 대점키 게자 체로 동대유 제주입시 다자 하지향토 차도키 게자티 처치리 규주치신 유진 江苏탄 제장 신장소기 차도키 닌차라 이민치신 냠바르케바타 가도 괴바 냠린제 제바라 용기입시 하지향기 향티 권람토 하지향기 차도 유미 시비 청부종리 차도 유미 땅과 주구 제디 레튠러 주티 나와라 피바라 거주슈 시 고치니 전부로 수어주신 엽시 폭레 시종리 뱀바라 동기 산에 티게 티다 뷰다 균투 두신 엽시 곰답지마라 슝초 레디레디니 차도 유미 주둔 초배 치디 리젠디 망기 뒤로 개제토 두린 치바타 우유 강이바 대바르토린바 정월은 낭친 치바 망조당 디디 치바제기 레튠 쪽당 타종 치바 차제 망조람 저수 예쁘게바 제치니 망기 뒤로로 랭유바타 최고 튼규토바라 기린치기 인시 왕위 신기 대달 죄지 하자향기 땀규 타동 모티 중심유 대 미남기 로고 치바라 삼로 삼모동 괴바디 티다 치당 약수니 덴바띵뚜타 주요경 치당 약수니 레튠 응어주바티인바시
0: 생글랭게 콩라센트부티니 고제토 참도 총결 변발종 하츠샹키 레제베 레줍닌돈라 차도네 당게 망부총외 고르티리
2: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 点别 편종기 분율 디나세
2: 생교로 권두 군중 생교키 파츠
0: 생교로 권두 군중 생교키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종룽칭 연천리고 표외룽칭기 생교로 초두리세 생교로 권두 군중 시대시
1: 생리에 샴라 모투 생교로 권두 군중이 생기 주된 조의 지라시변낭 생기 낭등 카시브 고주토 라세 까마지용의 희 망핀 조의 코르자 뉴슈 유구 对吧 시크베 진정식 니르슈킨
0: 니외 로제린 라사 통길케 사원시비 레남규티 레스동원타 니르경디람첸덴도동와 총니르키 멍시덴도동와 제체부유 툼슝키 첸제변조피게라 쿠요 뷰리되유 퇴고창외 총재 멍시타 망추 제주기구고 첸보대네 라세 총재 체부나조기 렘구용안규디타 랑디 니르경 레남키 현재세와 제체디 까마주용의 망편 초외 콜기 뷰디 림볼라 균투 군디 당내 총재 순슈 타시림기 난코 강릭 폐활체유 민간 하살 망편 쇼세 총관 야타 숨줄 학잠타 첸덴키 뜻디 총관께 디구기 망편 염수 서지 중리제타 대신 디구기 순열 튼제 총관 망보제 릉슈수 차바타 레남 차창어타 코드 통용기 시림 총퇴 말라직 춤내 총결기 변줄 뷰체 토에 비계라 멍시 띵부식 띵엽시 순열 튼제 시종리 시림기 난고공어타 유규기 총된 피계 통용용외 레남조시 인배 꿀고치외 망주 켜본 지부민발 촘제 띵슈 태외 침부대유 태공 하세 쾌중닝박하 직타 종답 요구토 순열 튼제 총세 디구 멍시시엠바디 업제 촘라체제 탄타링어타 디구기 순열 튼제 코주미당와 총미뇨월 등유 망보고와 제례 총미 초외뷰체 마루친바마세 구유토 제주칭게 용토조와타 총등피계 통용미바탄 칩치 산내태계 순열툰제 총배 레드태 파동친부시야 뇌엽시 산내태계 순열툰제 총배 유교카기 민볼기 춥지타 제주기 캐주 지투 내민 제디 정구용아 중미직도기 사공수 교태 망배 업제 총관 타 순열 튼제 린서 망토 당와 마세 대동 처지 뎀뉴타 차도 딥기기 십슈 남바 서두 제네 갈망아이 망배 업제 유교토 대유 첨제 집에 니르뇨 제다 레소 당와 타 첨제 십슈
3: 마라 퇴고 창도 동화 규 디규기 소녀 튼제 디규기 현재 눈대한 세워탄 타니서 내뇨토바탄 소녀 튼제 시종탄 총결 직배 대비서 대유래 남 튼줄 피게라 규디 제배 디규 냠시 유규키 제주 순수 피월 제유업시 New Kusar Ramakang Digu, Sunya Tunze Tongan Siki Jindaki, Taja Digu Ki, Jugun Dembata, Jig Du To, Zeju Tuki, Nanjung of Zeki, Bugar Dungzi, Yabutan, Kong Kiwe, Nitun Tajun China, Tongle, Lixu, Dembu Dotubata, Digu Ki, Sunya Tunze, Tomre Piki, Namba, Tiwe Lixu Dotubji, Xie Yupshi. Kimju Lokje Yamsu Ta, Kyungu, Timsu, Jigri Yamsu So, Mangbin Shipshu Tirini, Digui Tongle Kuru Tugu Changdu Dongwata Pupdun Le Shu Gugbe Le Nam Kechin Sigri. Te Kong Lase Digui Mangbian Yamsu Leri Mang Chewani Rangar Tador Pige Chinne Kepge Kador Tan Tonyo Mebata Shepshu Cheshi Mintawa Tongan Tsugawa Soagi Netun Nebati Tumi Yamsu Gugu Ta Nisane Gong Midube Zeju Chingin Yungdu Chimba Mase Digui Tongdun Le Nam Tiri Dongchal Lu Yopshi. Digui Mangpian Gugu Chimbo Mingne Sane Tige Nyamsu Chongbe Renguyunga Shirim Tosi Chukde Zonye Digui To Chendian Jengki Mangpian Nyamsu Sezi Jungyi Zuyubshi Chomre Denzu Tan Chongyil Chendian Jugyongki Gundiwo Leri Shibu Rimbur Chungwadi Jadu Chongdu Nyergyong Chendian Ta Chundu Cheshi Yongda Shibshu Buche Tordongwa Ta Mangpian Shibshu Chendian Jeng Ta Chile Jentu Yugyur Gundi Dangwale Digui Chongdu Shenja Sewa Mase Shirim Shibshu Lianan Malayang Pusum Chosu Chinyubshi Mingan Lase Gema Jung Yi Mangpian Chowe Korja Yin Xin Tugu Changdu Zhuwa Ta Zung Jun Ki Gyurim Shibu Bedi Tomrar Dene Rangdin Gising Ta Rangdin Rimbo Rangdin Tugu Changwa Ji Chebe Mangchu Buche Tordon Ta Tomre Bobar Ni Yagu Chungne Chongba Ta Chungmi Kelin Gekip Tobyu Chendian Ta Gurim Denbe Nyirgyong Kuryu Ta Todam Ki Chongle Nambe Tianzi Chongdu La Nyirgyong Chisa Denbu Shik Junba Ma Se Mangcho La Dibdi Zeju Nyamlin Chungwa Teni Mangpian Chongdar Ta Kileki Gange Sero Chebe Dugu Ngoma Shik Inbari.
1: Sengleji, Gwangdo Zentro Batini Goju Tu Lase Gama Junga Yi Mangpian Chowe Korja Nushu Yugu Deba Shikwebe Chinsom Nyirgyong Shubi Tishi.
3: Shamla Mutu, Sengyur Gundu Gunjung Lezen Ki Jodun Zoe Tita Shibia Nang Zen Ki Nang Dung Ka Nga Bak Go Ju To Lhasa Tungi Chungguan Chu Su Lam Sur Jilin Ki Tungmi Chowar Donna Jinba Shikui Bia Tinsum Shik Nyandun Xiong Yin
1: Penjong Lhasa Chungguan Chu Jiangsu Lam Jin Ki Changwe Lam Jam To Ngo Ting Ting Ki Lam Sur Jilin Si Tungmi Togang Chu To Cha Yu Junxin Ki Londab Jeba Ta Mido Rabdu Shibia Jilin Ti Nang Gengo Kashi Ki Junxin Ki Siti Po Tu Jinju Minju Chibia Ta Chukuzo Tang Jin Tu Zichuro Ruxin Tu Logik Lhasam Kong Tegara Ta Dung Zubrun Kenyi Ji Kengba Ta Zangyi Mangbu Jibia Sadung Si Yinba Sui Longo Riyan Charmi Zib Shikshi Mwanche Chiri Gugab Ngibar Tu Lampu Ti Gugubi Kuryu Zuxin Chila Langkor Jokse Yangmi Ji Tagor Ki Chungmi Jinsu Chishin Shibia Ta Sadung Ti Tuyun Rinpo Pichu Dang Mebe Rimxin Kenyi Bungsara Kyuni Mangcho Choro Samchara Chimbo Chung Yabshi. Mangcho Ki Samchani Chachu Bewe Guishu Yin Laza Chonggiri Duygan Tang Chonggiri Chongsip Zugrunchi Ki Chujang Yu Yang Ki Sakwebara Kongshu Chungwe Ji Ngazui Sane Satodo Dekshib Tingma Cheba Ju Koryu Ki Netun Ngose Tuyba Masi Nigor Ki Kujung Ningbara Langkor Jokse Gwenbe Netun Sido Chung. Tengwe Kujung Ningba Dungkab Tuyzang Mangpuro Langkor Mebe Langkor Jokse Netun Le Samlodang Midu Taja Tuyzang Changmara Langkor Yuebe Langkor Kangchungdu Jokbati Gyundin Sido Gyurhyu Jeshe. Namchang Ti Jilu Nido Yami Nishu Zepshi Lujinda Chukbara Erdun Chigo Chukbata Mingara Chubje Chukbata Langkor Jokse Ale Likchub Sine Jukdu Netun Kurim Tebe Ngang Bishin Yubshi. Ngazui Koryu Ki Netun Takju Chigo Masi Tadung Mangcho Ki Gwekho Ngoy La Yang Dungkwe. Nyekor ki chungmi maang chiwani gengguin hinbi samjara dulin chiga changme chamjam chisa tang gorshiya chapsa shi goybi rewa diongi tuk. Terdin jilin tere tangjin chungu shik chenga chargu sheba mazi tadung lujung yoche tang chibia ruzi kuyang guji chedi miza changmar kowe digui ki zhuzin lingshi chunbashi ji namchang ki genguwa zhishi lawang ki shibshi. Samde li du pyoge longchen ki sengjur gundu gunchung shibia lezen nang chati shubia nang du changma niru shuzin biyin. Lezen di zomzhi gengu nima tsirin la tang shibshi ra chenggu nang geni nima tsirin la tang pusan rambdi la nyi shi. Lengye shunin xa gola.
4: Tanda ni,
3: Beijing ki chizu jipsi dakdaji.
4: Dikara ni.
5: Nani?
4: Pejong lungchi nyanchi legung. Pejong lungchi yin.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모차를 편종네
1: 니엔 모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모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질라 슈피 피르페드나 바탕 잠네 사죠 칼라 유피 베갈룬디 센젤 히 구감사 알람소 사드 응어터듬 규치비 치졸리 채난 제월 가르치 말레 채 조정 슈게 배주인 생겨는게 드링게 대전디나 변종 시즈 종치라 조모 종기 진중 숨기 치 법차신 재생기 추비 저와 총을 총비 주지 외나 요르메 생비 단제 마마 녀치 저와 짱 시바 슈기인베 생겨네 생시 유바슈 제로 제동 고지 제주 경인 원내 송 진중 숨기 님어 치라 대바신 조모 저리 양서 도배네 jinsi dhubwa jin thar zhe kao buyu dongi sui ni tersu ma la ngocay jiewe xio la po yu sada rinbu pama bunchi ki gurwi tingyi tersu mongmi lakdo zheba tang tersu mongmi po yu pama bunchi la jingbi yichun lakwa amra du ju ni zon nangkyu ki zhigsi yikamdo lukdi tersu mongmi semdam po yu pama bunchi ki cha la gangyo la sun tuba jigyi bari jinjun sunbi zhomo rinchi gang la kegen michi ju na 前辈 lakta megyang chung yi yi chung kurcho jebi lu chung lin xin te su mo mi cai ge wa dang zha te su mo mi dang sa dan jiang bi pa ma bun ji war ge zhe sang ya bu zu ni ting yi gang jo cho ni gi sa la sun tu ba jie yu ba ri jin jun sum ji jie dang de da jir dang ge jia wa chung za xi ga la yin si de ni ma ma nye qi zhe wa le chung bi yu me dam zha tang zang dian sun la jue wa yin la ma ma ge zhe wa cho le se jin ri rou xin chu dian bi rang dan yang yin si 샴라 대고르게 접업 세러나
3: 제게 때이 난가들 진이베 때이 난가데 최 잠지라 노다 때다도 최 남가 잠로 무베 잠로 통요다 미세 중요마다 몸이 뒤인게 쪽과 네가서 군이 교용게 교용게 마 교용네 가자로 가야 두제사 땡아 자는서 마가로 노지 두지죠 남산 빠우빠우사 빠우고 마 빠우인베 빠우다제서 빠우게 불러 가노 제스 빠우제네 다 또베 세븐인데 배도 괜찮아. 또배 세보 차제. 또배 그불 쇼고 봄보 봄보인데제. 에 군데 안다 대지 공래 쇼는 신. 규제 자가 숨도 숨도제. 리강니 순이 순이. 티통 통상 되네. 야쇼. 사제네 다도 또배 먹미 군이 다도 예래야 진세다. 예를 놓으니 저거 대자죠. 저거 대 괜히 먹고 삼아지디. 리진인데 노생님의 리진 봄보인데
4: 예리대 관동배.
3: 뭐 찍다. 알아 짓대죠. 때네 때네 뭐지 그게 가상기배. 주마 다도 늘어야 농수 용나 뒤집 안 쓰는데 먹미 뒤집에 깨친도란 용토는 그 뒤쇼 쓰. 어 독세 짐. 때 고당고 독세 막 먹미다 미세게 발로 이제 대화니데 주는 민호. 다 되네 그 되네. 어때 독세 짐니. 니와 찍기 라지글 찍나 니와 찍 찍라 찍 니와 찍 찍라 찍 때 먹어라 심다. 때 걔라 롱 뺀다 이나 걔라 로보. 걔라 로나 니롱하게 니로 부모님도 눈치 채질 용제 다네바 잘라다 얘기는 내서 꾸르시게 때야 불러서나 양해서라로 나서다 도스 림베 전에 때다서 도스 공조
5: 그때도 로직이 나라라 제 대마 가져야지 야지야 또
3: 자기는 때 메세 고란 배
4: 메지 고 메세 고란 배 이마지 겨우
5: 어
3: 메세 고란 배도
5: 남자
3: 배 내가 남자고 두시고 가봐서나 들이 제 저기 제나 쪽라를 두지 쪽라 견라 유유다 쪽라 생이 이네 상궁에서다 제대지제 교수고라 이보 알렌스 니로 겨우니로 야리 라지요 콜라지 코네 마요니 예서 좀 제양 예서고다 제대지 접지제 이네 알렌스를 좀 닦겠나 인이도 좀 라 민트
4: 불러
5: 제주 전이네 주슈드 그들 대체
4: 그래 야체 제가
3: 좋아 드리자에 제 드리자 뭐 대체 좀 다 옛날 전에 다 세고란 두지 메지고란 다 차고
4: 메지고란
3: 배도 대교수

0: 야제네 제 근데 동뱅기 보러 떠는데나 혼자 보라 겁네 간간데 집어 놓으세요 어
1: 다 정말 엔진 강스도 좀 만나 좀 벽이 나라네 정말 엔진 강스에 대해 시야기 뒤 예 가르쳐 줄게나 가리나 깨달지 못이 어려 봐 하려고 하는 게만 되네 봐 다지기 랑가 지기 각도지를 개벌 봐 근데 근데 좀 정말 엔진 강기 이제 지나죠 이게 북극이 겁나 다지기 정말 엔진 강기 남아도 근데 있어
0: 미망 토의 규림 되게라 규뇨 매베 가면서 나자 차나 중도 담아오 삼아 중고 보고 망서 주주 담배 걸어 들러 두베 이제 러 두러 계속 무슨 장고 뭐 맞아 이기니 랍다 도시 고감님이 할애는 봐줘 초베 내 난게 보고 총아 이네 다우베 드롬베
1: 딘딘에 마 용도서 망아데 이제 총을 내봐 담고인 봐 저 근데 뛰기나 삼도 용도 신근되네 다른 게 통 뭐죠
0: 嗯,家庭,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也就可以这个给你对应的呀，也就搞到这个。学过八卦学，学过八卦学是的，这我那考了学了，学了是的，把给帮着了，学过当小学教育给帮着，考了刚才用的呀，就读的跟大一样的，读起读不了，读不了，给用的不过。今年呀，学过那时候，学过那时候的，历历岁岁的，伢农地住的。
2: 过一大人说，小哥给干的，农地跟厂是独立来过呢，咱们家嘛家呢是。三姐姐妹。零八三三七八十八的。哦哦，两票钱。哦哦，这个跟了，这呢，农民呢，地里么的，这呢么，空地独立来过呢，七路，还呢。七路有。七路公小时。独立来过。公小时。这个地小哥，他就说电视那个公小时呗。哦。公小时这个他这个一个来就这个不，忙着了，他们干啥干？
1: 有些没呗，熊的供销是让生意的，俺就没那么给他做，供销的，关键他就做啊好可以。哦，就说你。忙着你的，俺那就从人家讲了，那么这就出票了吧？
0: 方便。
1: 不有人看的呢？
0: 但是看那些看着呢。
1: 哦，对对，听呢？
2: 但是人家这没那个啥，种子生意的呢？
1: 种子呢？哦，那是，你看就送给他这个。
0: 人家讲了，做点别的，就认为拿了人家那对个，他这个创作跟那么了，就多个这些说，康贝跟的他这个收益比呢，相当于这呢，做那个记录阶段的这个，他这个能接的这个要么的，他这个他的这个就多清楚。就为了下下来呢，他路嗯，忙学习清楚了，他路看完是呢，他那个苦有这个怎么讲呢？嗯，他嗯，啥家庭都东巴庭都，说说给面部这个用途。 要个给当你们，他刚说白拉东沙白拉多查查东沙多查查，他谈了下乡的同志部给，了可有长大了人呢？他路嗯，大队来，带那干学习轻松了。他说他刚把了下乡的，你们有的要没投诉你多，你的退不要不的，他了去，可是的，他刚把人家个刚把他了去去过，天天见的，年年他路上不说颠倒，今年颠倒，他没下乡了下乡人呢，农民们要个给伢们嘛。
1: 두고가면서도겠라.
0: 아, Ninde kyanla, pali ninde suyo nisaya na mungmi kata, shuje. Te mungmi kumsa ta taadu labdi, ama tiri nyamba shimbu kuyo sike. Nangsan kundu taadu nangru suyo joge pali ninde chuna kundu kata, shuge ta. Te nga zang yeru chaji suyo, tsele chasya na nga zang tuza, nye mungin jengi tse gyutze ninde. Gyutze ninde ta, shangze ninde ta, suyme si kyanla, hambo bobo lukse nu ta. Tige le mungmi kashyo sike. Ta tse sabe suwa
2: tse tupo. Mena kame. Tapkyobo kundu kata chub.
0: Tinti onde zi, tazu tuyusan tse tikta, kundu tami tse tikwa nusa zi, tse tikta tikta ku mangche tuyusan tazu nyemba kuyo la. Nyemba pali
2: zi. Nyeja chingta zi
0: pe. Pali zi.
2: Kari mimbo.
0: Kari nyeja tazu teli la la chingi, teli la ne motatara minu, maa tau je usa zi, tonga la la chingi. Ya natu la la tuye yinbe, nekuyo ki yengchang ki tiri natu la la maa tu nanga kanti minu yingla tuye usa. Ta tazu taru la tige la, ta namba nangne la zogla ya la chingi, natu la la chingi, zhanle si teli la la tuye yin, kanyi si na tarin tuye di ku terti che ne tarma jo. Maa tau je, maa loa.
2: Kangi. Zini la zo maa tawa loo be, loo ni tonga la chingi. Te dine shuku di de na te lu tombe ni yingang tari na te lu tara me to ba lo song ga yo le cha da
0: to ba na na te gi u de ge nam sa ne ge ying ge ling ga ka ba je ne ama kon to le nang ga te ru ching na yin ji mi ji ya ji xiao si nam sa ka ba lo
2: ma ja yo te de ba le
1: ta de sa lang ga de u de yin ji ga ma nge me ge lang ga bu xiao la tu ya ji da jian se le da ten de ge ne ga de de ji da
3: 用手机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啊同学不是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두셔지 강이나 콘저게 멍미게 탄장 간데 중요한데 디지 소화데 용어데 콘저게 겜 진에서 때 땡에게 제자워들 콘저게 로그란치 딘데지 제주노 삼베 딘데도 변화
3: 레슬레슬 그냥 고마 컨디션
0: 가면서 이 요즘 불에 자정이 경하셨던 거 아마 자기 신기나 아마 고생아 쇼고 쇼경아 친 이해가요 군인 얘기 내가 지정한테 간디도 딘데지 지토는 간디 영어 삼내이나 도세 양보 친조인을 되게 유림 불러 자샹에 다 아직 공수수 그라르르르시네 슈자샹도 뭐 디게기 불러 있는 거 자기다 지기 지기나 미스토이네 파도 빼다기 있다기 지구빌 내가 다 같이 있는 리식으로 친구수는 소설원래 색집에 낭미래 색집에 딩 아래서는 뭐 다 딩 알아 친구한테 간디 간디 미스토다 수이고 들고 군인이기 냠동아 친구들이다 가자기 로망고 안 아마 되기가 간다 텐데 덕서지기 간도라 내가 참참 제 저저게 위저 위 원래가 뒤에 마셔 뒤에 치도부디 상아지 내게 갑조디 간지 정도 이 마음이 자샤나니다 시에만 그 단지 아마 되기 군주는 치소를 기부베 군주에 다른 거 밤만에 다른 거 배다 로동쟁 치소 계급을 보라 내게 표지 만에 텐데 걸 삼자치 주 땡땡제 치설을 다 나자도 근데 저 총각이 지토부터입니다. 맞아로 미지 갑자기 만나고 있으면 맞아 랑가 루길이 시기 어 당하자 내 말에 그 뒤치시에 뒤는 노민도 뒤에는 지도기 돈에 차샤고 있는데 마음이 있는 게 잘 올라다 리시기 로사 뒤진의 잠시 주부 맞지 미도 계시 여바 딱 갈래 멤버다 다들도 채우 시간 대박이 빈주기 내가 제주로 편지 써야 해서 영안 소파 요청 지하소 저와 간단히 담대 여기 요정기 저기 고치기 이나 다 가자랑 칸에 시에는 디나 저와 간가 두 가자 지라 저 고네 건조기다 마트 돌이 잡죠 체브 간지 대리 잡시 돌이 잡죠 체브 다 가자리 있는 바로 기죠 가자리 비슷한 락도 된데 집에 뒤 샘딩이 있는데 가서 친구도 다 제 말에 자샤로 무슨고 단단히 소근해지다는 숨차 오도 때 봐서 괜히 상하자는 게 감초 진조지 다 되게 발라 지지율라
3: 그래서 자라 지랑게 냥서스네 지 상난다
4: 담이 멍미 우티네 이네베 다스스 능민데 이네베 되게 저기 능미게 잡조 되게 저마제 노난데 저 되게 저 조셰 모베 대멍 능미게 잡조 되게 저 딜레 견저기야 내가 대란체에 있어요. 건조 그 군에 시진별. 대미 능미게 잡조디가 멍미 우지게 로미 당가 나자 티르기리나 참디라 속바 참디간르 사이나 베다 대퇴진 컬레 미 건조기 건조 속고 컨테너 시에 속볼 더우리를 난다제리리 치지벨 대미 야 참디리리 까미 참디 치지베다 미 yāng hāla hā thālo e thā mī kāmen tse kī tāna lī mūla mā sōku tāk jē kī tī tī jē sōn tēn tā rōng kī tā tūrē kī tā tse shūgū kī tā tse nī lā yīna tā kā trō tūk tū bā tū tā rōng kī hortā bā hortā bā chē sāng bēr tā hortā bā rā lā chē sā tā kā tsū trō tūk tū kī tā tū rāng kī tse tī kō tā lā mū tū nī tā lā kāma kōnsū kī chak rī yīn tē tēng kā lī tē nī lā yī tāngzāng yīn tē sūng yī shūgū rā dāzū kī lē kā tē kō chē kūng yī bē sāng wē tā dāzū rāng kōmbā jā mā dzū rī tā lūk sī tū sāng ngā lā chā shā nē bāu dē chēn rō yī lā bāu dē lā chā shā nē tā kā dāzū rāng kī yā lā sō sū rāng chē kū yū nū nā nī shūgū ngū lā chā shā nē ngā pjā dzī jī lē rō mī nū tā chē kū nyū jī chē nā nī tē yā chē kdōng lā chē rō kī dāzū sūm lā chā shā nā rō kī tā tā rūng kē mū tū nī kā chē kū tā rūng kē lā kā chō chō bā tū dāzū rē mē chī nī lā tē rā chē sāng bē lā sē
3: lā sē tā tāndā chī jī shū kū tī lā kū nī tū yā bā tā lā chē nā chū ngā mā jī ngē chē bē shō rū kī chē rō sī jī shē chī yō rā bā nī nē sī nā ngā rā chū chū mū rīn jī ngā sī yā tī lā rinjī gāngsīn yāki xie chī yorba tī xie tī mianba tando jina zhugi dāngyān dhe shimbē khari yu na xie chī dāngro na xu na yuam duke jina zhugi lam shio ki qabla dā pina shang chē yinla ya chē mō ki tiki katsi wu re dā jiki tigra chī yorba tiki jiki nyāng tsā wu re an yā chē rō su na chē chē yam na kī ki qabla xie rū chī dāng chē dhugu yorba dā qab tī tu xie khari dāng nang yu
0: ngāntō yā yā tūti kāwā māmā pāu chōngsī kāwā pāu yā shū kāshū nyōngā chōyā sī tūsī tōngyē tā lū tīnē tīndē lū tāng yā rē tīnē
5: Lulu
3: Jin Chakang, Tangwe, Lulu Jin Chakang,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Tangwe,

0: 康俊犀利切语，
1: 康俊犀利切语。
0: 地内古尼基，黑基定色别迎来了龙聚切磋了。
1: 地内古尼基，黑基摩擦气味纠结了两人难处。
0: 第二。中期南期人类茶几名的汤日记开别配给西里另外康中西里切军西别的餐饮康中西里切军
1: 康中西里切军三宝林家公看啥？谈到林家的三姑叔伯的产地呢，票价农村呢估计区别，康庄西里七军西边的产地是，我的产地种地糖，早跟徐肯吃中饮，生意那么错，结合他每日扛一呀，军人错位让娘少了点呢，让人一开酒谈点别，说话日不日越不行，票了钱呐，茶绝不谈，马绝不，土面土狗啊，香酒切不少。秋木门一边开去捡起，每日让起所爱日别定，有出闲年立七所那年，开去点别面接日别喜悦。所爱日不年，拍土几六元起，落家茶卡闲我那月吧，接喜一切所属归于啦。提送点钱个，拍让起苏里面个铁边，有托云点管不巧，家家他卡起，我见说他。拍都有看松的拍的，老将他心就他去不能记，据悉他老年转面，娘娘三转说面相忙不沾边，拍给所爱日不二来老板，推磨磨一边开酒间过年，拍给拉那买不穷，拍头几日找他参谋说说啊，能推日不的日边呢切望啊他，哥子娘啊爹脚问句丢卡的。日边的穷文啊，是差不接，就差日边的其中天南人，偏去接了几点他，几片几串的催吐这位新人。铁定日边的千万是来把西把七把拉，日边的闲南家强出不西他，要能绕咱们西呢，你把都先过。看的日边的闲他个主催嘛些呢，铁他他这位月边日边的闲铁恰恰我是先卡不是。且在陪人去耍日不他，自己去做阿天呀。先他们这位土木木银币开去什么电影？看了在哪领个去？人呢？平常铺路苏的路邻去几间车木啊？拉枪是那么多给拉苏，陪给苏军骆驼西不地哪里啊？农村开着过玉米他，干那去新子骆驼他，开把开着玉米过来啊？接着区别这位的先出息。他听地来在哪里啊？母亲呢？陪给苏阿日边面子送着过来啊？跟苏到拉苏接着许别南屯，彻底许别。听见呢？三西能够个输赢。
2: 你讲了，当然就譬如苏阿日边的，面不出内外呀，你是大姐去对呢？大姐的面具的前辈巨人哪里啊？的面子送着的呢？可这是球员哪讲了个？到底别穿输了哪输赢？
3: 那什么？他的别种大地的水不行呢，没事，他穿黄色呢，我们就送的企业要的。他那别种大地的水不行呢，本来我们就，面包钱不行呢，糖果本来，拿着掉就流氓了。本来糖果两百的，你拿着的偷可偷着穷游嘛，这就先过是吧？大的掉就流氓了。过了七八十吧，拿着的几个程度呀？压个程度，动个程度，攻个程度，第二点呢，个合作忙过这样好过了。
2: 那是。
3: 第二，本来热过也过不了，本来咋的咋的不说的着，行不行呢？反正我推着推个咋的，硬劲学学，咋的就硬了，那再咋的新鲜了，推着的好。几个，俺那这的推着几个
2: 人呢？
3: 啊，几个咋的？
2: 肯定
3: 是，肯定是，提示了下边讲了，你，
2: 是呢，肯定是满足吃不到，
3: 那再咋的肯定有，大锅了，我听这个说的着，等你满足吃呗，就是那当天山那边呢，面当做面说着呢，面说说了吧，我们云南的面就南北热热了，面面朝热热，但水锅了吧，对，要水冲了，你水杯就是那边呢， 세단 되긴 이제 로도다 그래. 로도 때 내가 딜라 매한테 저도 지도 더저 약식도 가르다. 어 되지. 그 매도 누가 되지 알았어. 됐대. 아니 그 매도 소용. 되는 맨주에서 제가 죽은 거 있나? 맨나 내바디 갑자기 흔들어서 때리면 그러면 맨나 차지 따라가 제가 죽나 차지 따로 있나? 아니 그 차지 갑자기 편주마 좀만 임했지 그걸 내바디나 로다다 돈도 그 중화디 제들 때네 그러나 또나 맨주 제가 유리 나와 갑자기 대단히 갑자기 맨주디 누가 치러 등에 되나 갑자기 약식을 가르더래 된대 약속 되나 맨나 따라가지 제가 있나 아니 따라가디 더주 편대질 지에나 약속을 해 근데 더주 편대질 지에나 따라가디

0: 용구 말해 세줘 말해 진짜 랑도 망부지 대신도 다 대다 대신배 들 배나 타는 매지 소연이 매지 땅 같은데 뭐만 있나 더지 나와 나 매디 다 디니 매디 다 사바 땅으로 와 땅이나 그 디니 땅게 승리 땅게 디 니샤 지구 왕신 더지 근대지를 매디 땅게 고조기 세줘 말해 매 당부지 땅도 고조기 어디 곧 내가 대란을 기 로다선을 때네 야 매디 더저 흔들질 때네 약속해 줘. 어나 딘저 여기 던저 상마 다 면제 송제 말한 줄 배정으로 와 던저 상마. 어 독스 다 시제 랑니 주름 나와 딘저 시엔 마 랑도 치고 와. 디 가르치고 그랬잖아. 강에 맞다 다 때우니 배티 팬달로 가래.
1: 네스.
0: 그 딘저 여기 계시 보여 봐. 디
1: 말한주 베베메스 둘레 제야 튀지데레 디십주어지 라이가
0: 역시 좀 터졌다 네버서스 맨데 터져 근데 질당나
1: 역시
0: 세장 거기 터져 리세 좀 말아
1: 진짜 나
0: 어 디 나자딜라 팬터치아임 어디 디 던저 대야 된다 요리 어
1: 디 면지 송제 디
0: 어디 던저 면지 송제 십제 디로 와다 마 박린 제 주름 다 디다 디 전배 아니 망고지 왔다
1: 네스 네스 아니 갤라 근지 슈거다 페기다 멘타 지시베 링네 디니리아 체릭 시진스다다 릭베 슝록 시진스인데 카르카르 주나
0: 다 두드르 시베이나 말아줘 체릭스게 저거 봐 체릭 시진스인데 체릭스게 될라 콜린다 니요 직 가르라서는 체릭스도 말아줘 남기다 먼저 있는 정하라서 미창면 컨저스 뭐좀 그래서는 체릭스게 디 고 뭐부지글라 심주 쳤다. 망부치에니 뒤 나와 유림나 접던서가 말이야. 니베 사도 니베 지기 말한 줄 주제사 봐. 덤바 딘데지 생리스 그러와. 맨나 뭐부 딘데지기 맨나 누베 가래도 그래. 뭐부 딜. 아니 뒤 가래 팽기도 그래. 그게 어 덤다 뒤 양타 그래서
1: 그게 그러나. 생리다 텀지 있어. 그래.
0: 생리르다. 그게 좋아 말이야. 보통은 다시 양타 그래서 그게 그래. 됐어. 뒤 중에 땅 아래 줄 맨나 생리 당골 고아들 낸다 제가 있나 아니 고 생리기 말하는 저 힘줄 된다겠다 엉망감 생리 있는 데 가리 있는 데고 등산 그 중에 어떤 배주 땅 고 힘줄 전 사도니어 지금 있나 다 고 사도니에 받으래 때 이내 뒤 양타고 이미 된 예술에 배나도가 로접장 양나 로니슈 좀 좀 시중어 중어게 생리 받지 기 힘줄 전 지기 주대사 받니에 받대 야 제일로 주니슈 거든요. 마리즈에지
1: 뭐가.
0: 희승도 그 양타 보면 됐다. 그 사바지 좋든지 니든지 그랬다. 그 양타고 이미 예술해. 당하란 좀 니빠도 가르고서 와서 넘기고 말한 좀 칼. 다들 이나 체리 정신 체리도 템버라 그랬어. 양주면 체리라 그랬어. 야던지 양타 보세요. 그들. 다들 좀 당하란 좀 베베서 와리고 되나. 다 컨테스 고알은 그래서 체리도 템버스도 그 다 양타고 이미지. 대승도 말한 좀 단다 배배소리 버드 지 단도 당고래 얘는 중국 강로 도빈데 고마 숭게 있네라 양지면은 또 서바 또 직신 단도 서는 게 단도 장마 고 숭게 대라 아니 재매기 보지 마 참마세나 양다 봐
1: 참마
0: 밀로와로 와 그 숭게 단도라 아니 말한 저 나가서 미규모 많이 봐
1: 빨리
0: 고 겨 남주도 대마 남주 표도 친마 아니 고 참아지인데 뒤숭에 아니 마 양지면도 좀 봐. 양지면도 숭에 흉돈도에 참아. 다 참아인 봐.
1: 어.
0: 그 양타고 인 봐. 아니 제리인 봐. 그게. 어다 동성을 한 저 고아령으로 와. 뒤숭도 말한 저 단도 배우고 소화리고 있네다. 양지면도 배우고 뒤를 부지리숭에 숭에 배나 중앙에를 벗어야 알아서. 그러나 직형을 보게 탈독세대. 아니 바로도 배나 소화리고 찾아봐 있네. 아니 밀류 띵을 한 저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에서게 근래에서 전에 용고
1: 전에
0: 지 유름 되게 돼 예 되게 돼 어 뒤에 내에 되게 돼
1: 난디
0: 신 말한 저 나자 정보 있나 뒤 아니 주도 관절 저 그래서 얘 동서 참아 봐야 돼 고 직송 양다 봐 눈 좀 해봐 어 뒤에 지는 거랑 저 고아된 거 같아 대신 동안 저 지게 지 중에 정보 중앙에 리봐 뒤에 말한 저 변나 남들 같은 이제 사단 교과를 써보던 좀 내다 사단 좀 고라 때문에 아니 간제 좀 빼나가는 좀 인대산지 돈도 문서 대부도가
1: 고
0: 제주 통일로 와. 어 돈도 당고 주인이 돈도. 그래서 돈도 상만 양다고. 아니 그걸 눈줄매. 근데 제일 이랬어. 너도 녹스 고할 줄. 고 제일 있어.
1: 나스.
0: 나스. 다 돈도니 그 직내디 말한 저식 배숭로 시진서 저데 중앙 왔어. 응. 중앙아. 중앙아.
1: 우신.
0: 어. 사초멜롱난가 양주면은 신메사자 출신 중앙알다 지난데 링이요
1: 지금은 이제
0: 자가르기 직후년 전에 신우디 사주멜롱 나가시네 나샤
1: 예스
0: 자난 그 직후년다 제스라네 아니 신메사자 중 단다 직벌에 그것도 시에 시에다 맨자지마다 근데 가르친 거라서는 직행함 말해서 다 대사 전에 발에 뒤 저거도 침 보죠 봐. 나는 말로 지금 한테 근데 중을 했어야지.
1: 응.
0: 어디 숨도 말하자 수준이 소화를 받아 지 가려 있네. 지는 거 가려서 그래서나. 말하자 다 지금 감 치워 있네. 자. 양지면 지금 감 중. 지중 가려 되게 지금 감 뒤 두바디 근데 용 거라서나. 다 당과 당자 그만 다 고 락바네 마 차로 당인데 지금 감속에 근데 중을 해서는 중앙하나 때문에 중을 해서 그래 중앙만 쓰게도 터두리만 차 신도 차 맨날 그래서 대상하게 전립안에 쓰는 맨날 그래서 두리에 쓰기면 돼
1: 두리에
0: 두리에 쓰다 디 그래서 디 원분함 야 좀벌시에 기타 고 차송수 들어봐 두리에 原子哦原子的分子的这个动作动作有可能中国的是呢马上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진행되는 진행되는 종으로 봐.
1: 응응.
0: 어, 맨날 다 진행시 다 전부 된거죠 육사. 맨날 가서 싸걸라 되죠. 싸걸라 되면 현재 종으로 해서는 뒤 당부도 조항할 때 종으로 했어. 그래서 근데 다른 싸걸라 되면 유해병 안에 맨날 뭐부터 하다 맨날 진행되는 셈에 가리기네. 뒤 장마 싸걸라니 기운도 티제 대한 장마 가려서는 종항이야. 안에 종. 터도 뒤에로 두 터도 더나다 중앙 가서 이게 너무 뭐 간대지 마 끼어봐도 끼어가 중요해 그 희로 돼 멍시로 돼 어 대수 전체 정도가 대수인데 안 하죠 치료기 아니 빼나 안 하죠 내세 사고라도 중앙에 두비어나 아니 안 하죠 밀 러브티야 사고라네 중앙인데 안 하죠 밀 러브티 중앙에 두버려서 중앙에 두버려서 대수인데 정말 중앙에 두 다 디 말한즈 메일 러버도 중앙은에 중요하나 어느 메일 러버를 다 말한즈 개간나지 제 말한즈 주니로 봐 디노는 너에디 가르치는 정보에서는 낭러브 중앙 티제디 우체로 깨인 된들 떠니 아니 낭그 메일 러버 중앙 티제디 돈이 못해요 말했어 빼나 먹는 제시 좋아 말해 빼나 말한즈 메일 러버를 추가제에서 좋아해 사카제스과래. 간선 고주 매바 가르치기 대화 말봐 그 두어 두기 두기 두기 두기 지와 말봐 두어 두에 가르치고 그러는 좋은 거 지고 그래서 아 등어가 타다 지고 그래 미스네 제로가 뭐 있는 변나는 저 지신 차지하고 있는 지거야 체 로마지에 약간 지거 로마피 약간 로마지에 동갈로 지체 유림지도 봐 뒤 가르치고 좋은 된 지고 그래서 나와 되는 구조지 배죠 그 두기 두기 두기 두어 두겠지 그걸 다 매다 봐 고 지루 대화 말해 말은 저 로봇이 계속 가르치면 되는 요 존냐 지금 그냥 그런 듯한다 어 그

0: 나치스게디 게에디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 가라서 당부기 근데 다 단다 두바 있나? 로스 숨주십주 진짜베 그거 접지 죽으면 누가? 그거 줘야 돼. 고 응애라 주어지게 맞은지. 니마지 글로벌 답대할 줘 줘야 되는 말 봐.
1: 맞아.
0: 그래서 가르치네 주어 봐. 딩 돈도 사는 거나 좀 룽고 줘야 돼. 주어. 어디선데 중화디 독서 되셔 좀. 대성도 말한 좀 밀어 다 낮아 준 거 있나? 고 남로 중화디 이제 돈님 거 말. 그 소수 내가 다 소수 먹니 딱다 지려야 돼. 딱다 창 밑에 아니 중화디 변하잖아. 매숙지라. 양나 사숙지라. 양나 추망다.
1: 어.
0: 추숙지라. 고미바디 두어지 되고 알아. 대성들 에 소보라. 근데 마대에 능수 망고 좀 걸. 나다 쓰그러와. 고 손나르 봐. 또 오늘 뒤 중원 뒤제디 근데 제니 고 돈이 없어요 그래 쓸라 봐 있나. 코양이야. 지르기 매 매송으로 봐. 그래서 나자 면접적으로 봐. 매 뒤에 그냥 좀 그랬잖아. 지르기 지금 갑니 기회 빼나. 자지시 그래서 일단 민주 망고적으로 봐. 되나 사도세일 다 사도메요. 아니 자지신메요. 아니 신기메요. 다 디제디 디 간선이야. 지신 디제디라 중앙시에 지중요.
1: 되나
0: 마시도 중앙 안에 두벌이 돼 있는 거 보통 말로 중앙 찍고 내고 말하고. 되나 가지 중앙 메시죠. 가지 중앙 주시죠. 뭐 가지 중앙 디 룽시죠. 근데 뭐 보통 말로 멘저죠.
1: 그래서
0: 그 치료기 아니 빼나 말하는지 밀 미소부 중앙 빼나 말하는지 다 서준이 디 야 숙체진 아니 마대어 용도 치료기 그 서준이기 갑대리 가려서나 중앙에 메레도가 그 있는 게 그 서준이한테 정으로 와 메디 줘요 와 치료기 중앙 줘시에 지어 덕주가 응어부터 이제 가르세요 아니 그마 고 서주디 마 육중사 어나 딘저기 육중디 캐제 아니 고 맨저지고 봐 대성도 제료기 그 말한 정말 보이 중앙 안에 주 난그 밀어부터 중앙 안에 주 집어져 뒤 중앙 안에 님들만 고 돈님 매매 내걸라 야 제료기 중앙디 중앙시에 주 중앙부터 캐네 아니 서부터 미소고 아니 중앙디 님들지 답시 디송디 어 딘데르 그버다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쳬뷰 니네 슈 센다
3: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징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니네 슬니엔디 네바르도 솔렌도 가네 렘바도 쳐주던 거 미리 정리기 있네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쳐서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 살게 보고 조이 난다다 존데스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도 못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쳐버지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캡디기 주족기 개중 땅 줄로 땅 주니 땅 벤저 땅다 무슨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리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5: 여기 다른 거 안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내내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죠제 마세가 땅 알아서 시에 샤브디 하장 그 표준 속고 대어디 로가 가져래 디집도 잡았다 여기 내디 가라에서니 규준 구때 로규준 구 임바 표준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균 시배 리첸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지치
6: 샘버 링게 탄데 링게게 센시미디니 벽이 소아직베 멘지 송지고라 편정 뷰루 수리 로링키 기겐 체모와 라차 스남도 갤라소 제지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라나
7: 아니 팀산 담마온 베투스 나리아다 벽이 멘치 링네디나 아니 나랑주 뷰리 잠마세 아니 미리 시행기 데이터냐 아니 슈킹 컨디션 테나 갤라가데 도르투스 소르나 슈이
0: 다 나랑주 수유경기 멘치 링네디 단다 데벨로지 나와라 나랑주 치미시 데베 있네 나랑주 마시 고 당부 중서 때든 미리 고 여행 가서 그냥 대제 대두기 아니 문제 중에 상관 저 대버져 봐. 되네 로 망고지 배주 땅 소소 중에 사용되 뒤야 그 덕저체 양파 미리 선별 팬더지에 된저 망고 중말. 나 대별로 뒤 나올라 임배인 배나 말은 저 자나 속보 사고도 속보라다 말은 저 비매들로 전체에 빠디 다세제 두절 쳐봐 단다 된산 배나 속보 면색도 와 동동 말은 저
7: 속보
0: 배우서 말이 바라리 속보 멍이 쓰기도 와
7: 멍이
0: 어 그 속보 미리들라 말은 저 어디 증내도 봐 타버와 디디다 디처럼 아니 그 연유 그 미리다 던져서 쇼기 망부지 되가
7: 그게
0: 대면서 등산에 내줄 때가 있나다 고 등산 좀 물린 거라다 제진다도 좀 충신이 얼마 고 믿음이 밥 좋아 계급 계급 편지 좋아 지속하나 좀 물린다 이분들 나란 좀 두배서 어른 뭐 대면지 때 아니 지게 유로 가서 가라 나란 좀 뒤 단점 좀 보시라도 가 고 맨나 아메리카에서 쓰겠던 좀 뜨문 되는 계급 단점 나올래 또 건조체는 된 팅럭 소리 제외 있는 때도 그런 셋이 토브 세우질러 비할 때 이내 코에 단도 말아 좀 미 대단 던져라 빼디 다 이쯤에 다 샴디스로 휴마도 돼 양 말아 좀 건조 삼로 당인데 야 수준이 던져네 걸릭 질랑이 제네 아니 대주름 나온 안서 저 배배서 와리 배서 된다 셔부 돈한 지기도 가
7: 고 네스
0: 대선데 고 쇼긴지 다 치르 치르 치르 진배 되거지 제도가
7: 네스
0: 송데 다 마음 배양하는 저 뒤 다 남가 소리세 보이나 남가 구양 것이라 제도가
7: 네스
0: 간선 그걸 단도 순수 되어요 그다 그 미 말은 저 지기 나동문과 다 매주세베 주름 나와라 그걸 단도기 뒤 배주 그랜다 진보지 대유도 아니 가서 가는 돈한 좀 보시고 지도가
7: 그 네스
0: 신다 말은 저 시 세 민도 팅럭 소리 소리거든 영조 탁주 제톱나다 난 수준 탁주 구해서요 말봐 그 인내고 탁주 제톱이 민디 고야 내가 정조 감라 실로 지그래서 소고 근데 버터 망고 좀 민도 같아 진짜 디송디 그 수준 그 소리 봐 찌레 고급시 보지 할 때 학도 말한 저 베베 멘지 링내야 되라 맥스하게 켜줘 주요 봐 시부지 통용도 가부시 없이도 가 정말 디송디 내가 점링 가서 갈랑하는 저 베베 소리 듣는데 듣는 듯이 망고지도 가 심주지게 요래든 멤버게 요래 던지 지대배나 우르소스 듣는데 아메리카서 인지세야라서 와 아니 자가세야라서 와 텐산 자나레 고 베메서 게데 마르망도
7: 나리사
0: 루도와 고 도나 도나 사바지
7: 카세 당번데 나와서 다 이지스게 맵체 아니 저거 메 세베 제리아다 디 뉴비트 토용 거 아니 항상 메서스
0: 코나 정신이기
7: 이지레제
0: 예매서 그래 예지려고도 봐 그래서 그 뒤 다 마음 발라 쇼기 전부 용해야 되다 다 뒤로 지래 도면서 서 그래 말하면서 그 용지 댕겨서 지래도 봐 그래서 말하면서 그 소수 인내 뒤 다 야구 유입에 뒤 뒤로 지래 봐 라조를 지고 와라
7: 미지
0: 그때 팬더 맨날 갈 시에면서 가요 말해 미주의 야지 말해 봐 그래서 그걸 그 뉴벌 유입 봐 그 미리 그때 나는 판다고 해요. 인도 아니 가서 갈라 돈아 채로 채로 주야기 되지 러병 걸 땅을 하죠. 돌로 없어지 줄인 거가 되자. 너.
7: 너. 다시 나게라.
0: 너.
6: 생에 남처 공토 링게게 센초베디니 레니네 변정 뷰루 수리 로블링키 기겐 체모와 라챤 스남도 게라수 뷰루 수리 멤버츠 네바야 니시다제 타 멘치 체베 규짐나 멘치 송제 컨데스 지유미 타 텐산타 마오베 투즈나리아 푀기 민지리네디 퓨지사마세 미지시엥디탈리아 슈킨 컨제티그 유미고리아 제르시베 제베데시 푀그소아직베 민지송제고라 기엔치모와 라챤스남도게라수 제르시베 낭튼차산 퓨스미 데야츠르네 겐스동라네 안줄리생 제르탕리나와 닝우네 토제나슈키탄 쳇치 갸치샘볼 헹게네 안줄리생 센시나와 토제나슈인 텐디 칸준 시리 체균 시벨리체 슌참다 셔인 리센디 줌지 저경 사고비츠준타 시비 챙고 난케 바산츠라지 응나 시메리체나 양갸제요 헹게 슈덴자고

0: Konki, taja xingsun sunze gyaja gyaju kenga yin gyungyung toba tang, gyagab saja ngujur tang jingkam nyamsu dugu la gyuntu gudi tangwa tang duni, gar zongki jingkam koryu lore xin leksu zhuxin yu ji xiepsi. Wengjang, torang suylong guanba tang gyuntu rinwa, seju xinba, tenpa din mangla, cherju nyungwa, longqin yangyang tangwa jegi, saja ti daburu junxin tamni sun toba jeju ni jinlong xikshi. Sataro junxin ki zawa tsukgui na ngay bar tu, cenri tan tunbe gwanay debgui. Gar zong rengchong tungkong tan nanglai zadang ju ki lakze chimuwa dingbing ki. Sanay tege cenri tan tunbe ngang xingsun deba tan chu tan dunay debgyun dingki. Sajju lik ju, dagyong shibza che chedab namang nyam ju che juru tajyong che ne. Tochang sagui tu cenri tan tunbe ngujur tablamsik cuyship che yubshi. Junxin riri xin denbyo ngang zawa tsukba tang ngonjang ki gya jun junxie mei para qiru songle gar zong ki ngonjang mengxi ngarwe dindu qin yubshi. Mingye para zong yung su rimzi gyamna naksu ngujur mu ti jik tang gudong lakzam simni. Chongtab ki goksung nakze tang chonggir jilin zolam zinjong ngonjang kui jie pinchun ditu tupdi sadyo gengam chodyo shungwe chonggir xik chargo ne rimxi ngonsum su gyurxin yubshi. Niba, mala denbyo jujong ki qiju jikbune kongyong tordong parne xuna Junxin zhukba ni gozongba shiktaan zidu tenpa da chayju ni tamay miyu tiyin. Sengi kabab chongde zhukju zhangzi tenye su dikche nazo tenpyo ngang korgyo cheba taan chowe zhukju rinpa xin zhangzi cheba gyu tangzang tu gyurxin yubshi. Nyewe lo xe xin, gar zong ki riju nak xin ciu za chema chie xiji jin ki songchong taan mala jujong tajong che di bakzo gogjo taan jengam larso korgyo jujong che la jidum gudi taan di. Jengam koryu chashe likdongne chuo yung tordong para gyugyuru gudidang yubzi. Gyundo ngunze tuyushu xini sogzhu linki longu ku yinxin. Jigu yi, tegara tengun kangsar kenyi bongba mazi, tadung dige zhungu mangbu yu ji xiebzi. Kongi sani tege chedun judi chajyu bini pimi ngunso dun xibzhul haqzam zangzi chebatan dige ngang zhunbi dabdi kangba zhul haqzam xigba mi ngunzu chisum haqzam ki saja ku nyum yu ji xiebzi. 다자팅의 괜히 라와티 긴감기 모장 쿠도 조신 민의 조송동 초계 선배 매도탄 민의 조치 직탄 초동 학점기 자지신기 진종 나초유 예투 미도 랍도 신의 윤종 학바 세배 타고로망 초기 교유 약수수 교류엽시 괜히 통공수 교류바탄 조주 당장 도교류바 배미 사자 매도 동자 교바소 긴감 조종래 종외 중도티 원장 지롱 추 응바다 마세 다동망 초기 균딘 초에 추 냠제장 토비 없이 섬 젠캄 망피 장도 지베티 벤저로 링당도 주르베 권의 슈비나 가르종토 준신 담네 강사라 원장 키 젠바 마세 망초기 초향 기도 송유 가르종기 젠캄 속조 타 멍초 바바라 송티 제주 타종 체디 모주르 레테낭 싱조바 레미리 뒤디 장도 피제 추 망조르 편제 토바타 모빈 토바라 제규시 가르종 동조 자외 퇴레 링키 딘시레 규급 육지치 자장탄 버싱레 뉴구 비싱 옙시 유미남지 대다르 추동와타 류잼네 지즈기 나베킨 동조 자외 딘시 조주낭 슈킨 홍지 유이 대가라 정도탄 딘도 최튼 정신 치와 제키 산에 티게 신순 기신 제발레 사자 신기 신순 동진키 마네 토타 순제 마웨 네튼 타주 토브 마세 망조 최 타니서를 내가 치부타 락제 총웨 레디강 준휴 다자 조바 티웨 마웨 신순 튜레 소바르 교디 김기 고사네 레슈 템포 문규르 토브 지시엡시 정시 사르출레 뉴베 치슈 딘신 제로 니도 겸미 뉴슈 자주르 진다 당분에 진당 아베 체 숨지 소진님 바라 정용기 우규르 레저 조줄레 망조르 연법 고르 치 뚜게 제주 제주 자바르 구디 제바타 대낭 추제타 녜레 규르 고로 티 니게 숨지잠 정화타 신순종네 고르티 응압경 응중에 응아잠 중엽시 경감 렉소송라 무국 지디디도 줄디 망초기 경감기 도포로 라드 탐포로 송엽시
1: 싱글링게 공도 센트부디니 고주토 참탕 원장키 겐 경감 리무달지 시크베 응아리서규 갈송키 경감기 멍시된도 당외 고르기 무티지
2: 투도 사비
3: 根据其控制的内场
1: 生了个项目的母体生殖管的观众里程期酒店作为其他协别能程期能丢卡尼巴国家图明年期出个协会别听众席年度收益小别你选期设计听多期初目硬拉人民文所出行初给年度看期年损落中二十年为前进途出行业税 서범미시동숨자잠심배사대초모티원소응리탄잠토담닝라루가초모앙라진무탄잠각동칸키제루니동굴로네디거제송체디콩도기지리갸타제주케제심배탄잠름디라토담체바타티초네지리니슈정이니초도기겐잠름디인신 악동칸기미마년도배로망진닌직달제송체네사제티투디송신유엽시 除给年段康吉鲁年段就送了到古巴走行明儿第二节送请给明满年段把张彦龙堂王文忠尼连美景空一给三百几度天年从不得送行去天阳唐波健康松用沙堆古地年顺情报告念我这许呢从不安拉人们健康哈将年闲银别我给拉索哈将其卡不及年段明满年段别 唐行张为日出龙松的松江亚不切不提唐藏松江切不谈开机年金银别文件起给月今的顿别切你说年年期其中张彦龙过应了主个如果我是给你的他出松切的村长托着我通我他天马看上第二金看松江去银别你怎么说给听给切去别米巧接如果我天天看切给别看他乐着切 甚至可以为立足车顿给南北停着年段看起来段主个大度车一月他路村头年段看给迷茫年段别过人起个然而强无不谈配给熊年所松用说着然而松为团结你说他先到头不谈他就养切月忙着这个控制能有人被西剧他前日写着这些肯读切的三段说着他杂志性松用或大切心情 日记说家妹妹约不久前就提迷茫年到把你比你日来顿车车别吞凶行体外日记录年度年龄的导演把张彦龙谈列着给当然过应起个经人呢冲中国这些泼不多把让事儿过完今年约不通为空你给车头提个月内西边得个冲中国这些小班美军破约不日 铁界控制冲中国这铁十年啊，你都看到体内达到十三千倍，人别差给穷的。然而，普鲁突击从没有占土界内，因为怕难因素削减我们所就业。罗铁大人，你咱们通土别用到过两个张彦龙去，他叫从我们那边都送我。听啊，一天天土那边肉他讲人体我当给用的多，这些不是。 你不如果学校来参与这边村长去合作过年时呢，压根你从我们那里没再学给团结人别，也用三年卡给如果我们大吉铁杆用完，以往雇员，如果我们为团结个，你都要让，成为信徒起心，人进了如果为若叫这些听组长叫我你军电言行提出，今天我别请你说对你。 龙阿就哈身边山东去沙洲尼车出租啊，年段康度若叫这些钱用。况你去苏龙乌丹去苏龙左呢，如多做密码面干呢，苏龙路路穷米。今年新疆土团子越界苏龙那边身边全部人约不是。如果为干年新到穷极，王文忠去拆土年长给家对本地谈着我钱呢， 如果你替替苏龙露露切不是？今年的人啊，他就成为沙洲尼新的新来了本地新疆土脚头不谈，可这个迷茫年多半突击青阳需要不是？如果玩相对体外力不熟悉，从我们人们谈咱们广东看起，如果年多来团别当出席切不谈，真正可以接触个年团看中呢，年多来团给学习，特色。 如果我极度持续给三公司半天，就算你说这批人实在呢，相对稍微冷落，老大钱呢，真正看到年度实际约不谈，冷就投个人约吧，若约不收，大连约不借钱不是。什么？坦咱电送明年给各地三站多人给过年去呢？明年给三百几多地呢？从我电报送。 老宋就算了那边张彦龙的从元四零年隐形记录年段节落了木本了修的从我们的人民特殊阿东康土来个而用语 초계 예도연 칸쪽지 콩티갈 유링 자두 최신 럼노 유주 마제 콩 투주타 지치 콩케 초몽앙라 리모 띵송 체내로 좁게 중요 없이 통말 티갈 립드 추탕로 메베 마세 작쇼 강변나 예진이 레메바타 차바법드 티브 양식에 의해 통주타 윤대 초외 태주베 추창마 초텔 띵괴바타 윤주 로양 你女人落索了点个月月他在车间压度亲呢春秋张默通就月不他结合落着年落七月借张彦龙去陈述其心铁达的写不是错铁他撒家铁阿撒年空气错为难去恰谢西度九年略密东为这话什么恰月落九站点送你玩给月密他还将枪不月了月密忙不习闯不安银撒家铁点点月人送为我呢略通个民度 借张彦龙去铁达写不是老是不是写借了那边王文中的湖南昌地的人把他从我们的人物探长阿东看去所占寻不是平常探长是不是直接设计给舍不脱面给别的蓝水写送借了你到你心里到我这边况且人给我从我们的人物来个七百永久日续签约却今年我让我的说永远没被铁杆用对度 确信新年十不脱为十归脱中单结果三处是写不是从我们的人民占托抗议几年单阿朱塔起初国营了听日念托主月主角了是的郎国当年国营塔刚当马国营七国民当个七个月三对探长苦有用心切为夜班托明年念托国营切班多个月铁单马切切推中团建车个他去切卡不月不是 有人电送给来日推荐那几篇记录前的片均在我什么差异云托明年给念托都说我他念托婆婆做所切的有时请给没不是王文中给张彦龙呢婆婆了准他切我他给这许久贴上嘎不明我讲我让卡桑不月别西个吞呢还将枪不月这些不是 俺村你那儿前边来个那个这区别，瞧我清不清明白，忙起我那几单去瞧我穷咋一门。我讲铁杆俺做乖乖月饼，俺去电送也不奇怪。是王文忠去新秀亲笔贴单写不是？明年给出给年端康的村长去民路边老砖摊摊上聚集聚地三三多人都不是。健康松江他一个娃儿小学。
2: 探长电送借钱呢，是不免先从宋家一杀到明年新不接到这呢，从我送信去。三六一，广东新出版天的国剧图，明年寄出个新快别听众，你都学不得些。三九高速社会，唐三一个。杨他三九这位，杨杨一的哥。忙最多年龄为，忙心给部长。
1: 作为牛牛龙门别，官司给拖拉。
2: 他的契机，三十不等于平江龙城盐城来往，平江龙城三九桥段列车，三九官队官军写的是。
1: 三个连接，他的看呢，三十不列车等于平江龙城盐城来往，平江龙城三九桥段列车人。 列阵地变旧邋遢，地基年呢，那叫重建垃圾呢，连接村里那么多砖新月。下面了，新旧军队军中列阵去，决定作为铁闸西边南阵去南端卡松坡国际图，抢到重建边坝中垃圾箱去列阵边，列柱运动了，查到呢，当天忙不穷外国，我就休息。
0: 年前了，平江抢到重庆的边坝中，他在想起雄州蚯蚓昂达西端，他在西北给他去月皮。太阳刚从那七九八节阶梯八节别节，前来六节了点呢，人把人接不睡不醒明白了，可把了居民八节了点呢，相当重点起来这边军队的那个那把把头浪不是隐形，关键到搞不是了，你懂铁大了，查到那迷茫不，透过他没对，也接不能特别不是。今天出关前女婿妮妮，他在想起车站那团吧。 别么几步，那么军大了，小头把家行，想起来给那把车道都过去，把人想等回去，书记邱正伟一趟，想站人情往街去，怕车别全快全不趟，西头岸陆军去电车来端了德国组织进行约束，宁东给那端趟。 자조르 신도 밥차비 자동의 도구를 첨부 토바 마세 닌통라 메드 체제 티 조탕 구동신 입시 대지 앙다테레 시림 내집의 균등 키 레좀 나바디 박바 쉬네 작조 키

0: Sankyuru chokdu lise. Sankyuru gundu gunchung simdeshi.
1: Sankyuru, siamla motu sankyuru gundu gunchung lise nki chudun zowu chira xibe nang zinki nang dun ka xibe gojue tu. Lase, gama juyong hi mangpin cowe korja nushu yugui duba xe kwebe chinzom xing nidru shukin.
2: Niwe lo xe rin lasa tong gyer ke sakwan shibu le nam gyuti le su dongwa ta. Nyer kyong di lam chen dendu dongwa, chong nyer ki meng si dendu dongwa jie chebu yu, chum xiong ki chen zi bianjur pi gie la kur yu bu li du yu. Tui gu changwe chum re meng si ta mang zu zi ju gie gui gu qinpo dine, la se chum re chebu na zo yi, reng gu ngang gu di ta rang di nyer kyong, le nam ki xian jia si wa jie chedi, gan ma juong yi mang pian cho we kor gie bu di rinpo la yun tu gun di dang ne, chum re sun xiu ta si rim gie nang gu kang lik pi war che yu. 明儿哈萨尔芒片小学冲干夹塔松就黑咱们他前天去得地冲干夹地归给芒片杨树设计中义界塔提前地归给孙儿吞借冲干芒布借仁树树恰不他连南恰仓我塔扩住同用给西林冲推马拉吉出面冲夹给边就不借托为皮夹了蒙西颠不西定月不是 孙女团结始终的是人家南国公务他有规矩冲断批界同用用为连南州市银边各国企业盲区客户基本明白冲着丁秀铁位清不点月铁矿哈塞快中宁不卡集团冲得有规矩孙女团结从事地规孟西县不地我在冲着车站谈他认为他地规矩孙女团结扩准密道啊 崇明牛儿同于芒不国外界来崇明错外表现马如清不马在苦有土在聚情的拥土着我谈从端撇界同用灭不谈切不起三年提给孙女团子崇别列队铁帕顿清不时间对于不是三年提给孙女团子崇别有规划给民博给出去谈在聚给切去 地图内面前的人工啊，从没接到的施工数据的盲片，我在从刚谈孙女团子连上盲图当我妈说，特动车机电牛台查到地基及小区number32年，干嘛啊？盲片我在游客图对于，从这起步，你用其他连锁动画台，从这小区。 马拉推过长途动画，与地区给孙女团结地区给现在年龄啊，三五团，他年三年牛头不谈，孙女团结始终谈重叠级别，地区说只有两男团结了，各地级别，这个年些有个去再去选秀偏往节约不是。 纽约市人民港地区孙女团结从刚时期进大去，他在地区给驻军点不谈，极端托再去突击月，俺最我不在给标杆登记。 也不谈空气为热用他用钱呢？从来历史点不着土不谈，地规给孙女团结，从这批给给那么铁位历史着土及谢月不是？今朝落街严肃谈，全国签署，这个人严肃说，忙边学学体力呢？地规给从来苦有透过长途动画谈，不断连续过别。 连南开清洗的，铁矿拉萨地区的芒边岩水里的芒切沃尼，然而他都偏见青年，结局卡多坦同样灭不他，学习车薪明朝话，从刚初高瓦索给那天灭不他，出面岩水过过他二三年，共密度别，再就请给永度清不马塞，地区给充电连南体力，东桥旅游不是。 地规给芒片各个情报明年三年提给严肃重别，仍归我西林土西出的。昨年地规土前天前去芒边严肃设计中医做药时，从这建筑他创业前天就用去工地我，烈日西部人不穷的，家对冲对日用前天他纯对车西用的，学习不再拖动我他。芒边学习前天前他前列前途就有工地当我来，地规给冲对现在三我马赛，西林学习连南马拉江，配送厕所清药时。 明儿，那些干么专业芒片作为国家人心推广长途中，他组织给军人师部别的，从这儿点呢，让点接送他，让点进步，让点推广长途借钱别，忙去北侧拖动他，从这北边你也不穷呢，从不他从没看见解决托别。 前天他古人点边日用苦肉炭拖单去，从连南边天子冲对了日用汽车点不熄，准备马赛，忙错了得地，再去两名穷我天呢，忙片冲到他开了一个刚硬三弱级别，独孤我们是赢不是。
1: 三零一。
2: 广东新潮白天呢，过去土，拉萨甘木军的以芒兵作为国家女婿与贵对不起，特别轻松，年终休不提示。下面，某天，新疆广东军将列阵去决定作为这场事变当前去南端抗阿巴国军土，拉萨重叠城关区所冷苏吉林去重民措尔多纳金巴协会别轻松些，年终休息。 平常他在城关区江苏南京去强威南站土，我听听去南苏的吉林西，从米托港推土恰雨，军心去龙德接不他，没到热土西北吉林提囊，经过卡些去军心去西直坡土，进军民主接不他，超过做汤金土再去了瑞新都，逻辑他怎么空？铁杆的他东走军去你几看不他，张一忙不接别，沙东西因不水龙而样，下面接不西去，我们这七里九个。 年把土冷不铁举改变，可有做新起了冷可着在阳面，即他国的土米提出起新些不同。山东铁铁军人不撇去当面边人民开人崩杀了军内，忙做错了三千的千不穷也不是。忙做起三家人，恰就别为归属人，他在重庆的对岗堂重庆的重庆组政局局长于阳去杀过不了，空虚穷为急。
1: 我在三年三度都得些听嘛，吃不住，可有看那段我在推不嘛些，你国去亏中人不了，啷个就是官兵那段写到穷，听我亏中人不，中国退场忙不了，啷个没兵，啷个就是那段了三六当密度，他家退场仓嘛了，啷个月兵，啷个抗中都交不提，军定写到交了去，这些。那么这样提，记录你到下面女婿这批流进的出不了，二中七个做不谈，明儿了出去做不谈，啷个就是二来立足十年，就对那段可能提兵啊。 别信就不是，俺就考虑给那段他就去过不嘛些，他都忙错去，过过我了样断过。你过去出门忙起我呢，尽管先别，三家的独立七个，仓买千金七十趟，过些差不多是过别，热我丢给多。第二天，吉林铁的唐金琼武西，青阿吃过些不嘛些，他都吕中有些趟，级别日子亏样，过的钱的，明早仓买了可谓，第过去做生临时准备是。
3: 这南昌去经过，这是他往去是不是？咱们这里对北街龙城去深究，跟对观众写别的在南昌的许别那段长嘛，你就学生毕业，来这里总体经过你们这里拉趟，是不是？这前过两个月，你们这里拉趟不算这么的拉，你是，人家训练下过了。平常龙城年轻人和北街龙城人，他的龙城老几来先学习。
4: 现在的人啦，俺没听见，老多过了呀，那我就学个人。这样做个学的，看的是那立正空不的人了，穷哎，出个难端。立正空不的人了呀，那那都拆住几不的给难呢？但难度到底修点空的移民个过个出个难端的是吧啦？第一个了呀，俺学习不能行，但开不住。 当然都到帝国了呀！那修电影是这些用的，这些用不的呢？俺在这边呢，这个月来生的。俺的特定的俺的第工资、修电其他的用不用这个了，就马车间、书本呢，像些像人力的团呢，修电影路的，都过来生的。当不的兄弟，他孙子辈兄弟做开的是呢。 金州的桥塘这边车塘南米烧的扩展电路都安装了呀，写个月的时候。第二，金州了对白车南米南大街，金州了马对白车让王街南江进了开的是呢，金州的技术家呢，杨那德从杨那觉得康荣的南北团呢，团康电白写着塘。
5: 走路的兄弟拿了呀，俺做了点个幺二八了，加上第一能爱的呢，就在汤姆的人生。你不得看的是呢，别那一点都不够了呀，恰出那些不一呢，一点够了呀，俺就早晚拿了，天天送过了完了，汤姆腻了，汤姆吞，送我住了，加汤家，炖不腻了，炖不得，汤姆拿来吃家伙，铁打一家这位是洗刷给。 一点的车的大，金州的一个南塘其他吞不着的，处的俺做了呀，那早晚那呢，我是带那么来是个，金州了马队边拆线一个，我是没送不来马道几个，要么呢，我是那么铁都不断的送幺马的马道几个，吞我一套。
4: 진주기 이기탕 치달 투멸주의 룩디 대낭요래 속에 디네 송자 진주기 다 진주기 누베 양면은 진주기 남이탕 최소 진배급라 남바니데 직하데스나 더총제 직이나 제대된바 니데 제장 더총제바디 카데스나 통매섬시처유양만나통매삼로동유인자다다쟁게지려야이나 다난도 또디 자세 유디 카데스나 영주 타이제스레 타이제스 또이네레 티밍기 다 슈덴기 체통도 제두전에 남바디 카데차브레스나 남바디 더송 좀 양차브레 제자 더송 제디 니기 낭네 더송디 조삼로 동고에 당도 삼로 동고에 유지 차브 인자 다다 제기 지라 또토바디 튼도블라 여바 지금 공제 되는 수경의 샤브의 성성도 다인의 대란 내탕 만에 폐지지리 용식의 자제 세번보 남게 랑도 나나 지그제 지난간도 두균기 응어균기 실로는 신속된 레스 송나 지그제 양제 주배 도제라게 투미 자월제배 치강 시부디라 고아탕 문지를 렉발 제베 멍시토라 준비왕문나라야 아주 셈미딘데지 숭으로와라 공어토노 범어호 로로스도 러두데 조치더두 제장차스 튼도블러 여바 슈겐 유인베 또저디 양제주베 도지라가 제베 준비왕문나라야이나 응어스 대나무로와라 공두시에베 러두탕 조치더두 디게 숨 창물로이나 나데데비나 튼지 민기 남당 레스 공도 양제 두베도 지라가 준비 왕민나네 숨베 숨딩 아주 창문 임바라 숨티 토네 숨티 다기 토네 양 튼지 민기 남당 임베 남바디 세투구 레스 좀제 카레스나 르도 시 뭐스 숨네 로라 조치 더두 제장차 송부대 조치 더두 제장차 시베 장더시 누워라 장더디 자르데 튼다 가드 때문에 베서나 러두시 별루 여바디에 세나와 누워라 데바카지 나라야 이나 러두 당 조치 당 더두 세라 소바 디게 참말로 튼댄당기 남바디 이나 터대 인발라 문진나네 제시 제바딘데 두 아래 체베나 디페진 따다 튼는 네가 아는 섬섬래 알아. 내서나 로드 조지 더두지에 나면이나 튼지 민기 남당 레스 디게 튼 터대려야 문지 체비나 따다 대기 말했어. 대다 튼지 민기 남당 인배 오나 금제 쉬셔 숨이나 샴나야이나 내 금제디 두배 크유 체제 단계도로 모두 쉬고인 빨리 숨다 나려야. 안도 셈이 딘데지 숨바데 거드 쪽다 덴베 칠 숨주 빠레 러두 탕 망군 슝레 더두 탕 더이 남네 쪽지 제 숨바데 숨바데 디나 갈립 중이 제베 갈립 손다나네 내 초 장교기 셈이지니 제자 쿠란 가지 숨으로서나 그때 쪽다 덴베 칠레야이나 데니 숨주발레 르두시에바레 망구슝네니 더두시에바레 더위기 슝딘데 나라니 쪽지시에바레스 디게 참말로 시에세 쿵미지바레 마도지게 튼직민기 남당 임베데 대낭으로 봐라 양배차샤 양장강원라가 제베 숨다 시엔제 리체 지두세야 디나라 딘데 숨바레 숨주발레 르두타 망구 오라 속바 다 두바오 시베 더두 슝셰네 조지지 숭만남니 튼지 민기 남당 인스 대나머지 양 Durin bende daya zaya be somda ge jibay nang la dinde sumba de. Lardu wani shimbar chas. Nganzu sumju be zawai nang la lardu wani shimbar chas ege sumju yuwa la. Che zang durin bende daya. Lardu wani shimbar chas shibe lardu tangs. Danju du, cidun zwa tang ma zwa ge teta nang se nambar ye shibe cigang ni jiwa de ala. Danju gabla ya e. Cikang dini ni nga zo lo zhong qidu legi zhe. Qia zang dung ju bai nang la ci dun zua tang ma zua ki ti da nang si nang ba yi xie ba di. Dini ming ka zhu bu re si na zhok cik zhu bu re song bu re. Yang mang gu ru o la so kwa da du bu wo xie bai de du ji chung wa yin xie so da song ba di da zu chang jie. Dini ti da tuan ji ming ki nam dang yin bai tuan di da se mi tu ba. Ayu na sengu duusi.
3: Sengjie namba tso kongkam sang. Tanda kienam tse sin shimba tene, pen zhong longjin nyingchin le gong pe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 chen shi. Le chen di nang, pen zhong lopda che me gegen chimuwa cilin doji la ni, pegen da zhoi ribye kwa la ch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b shu.
4: Kondo nga ngoto shibe lung teta ki nangla ya chungwe sumju ba saya la soba, mangu saya la soba, tenju saya la soba, taga nangshin ki shung shen saya la soba, tengi saya la soba. Tonzo changma kadesi na kangle changbe kung saya war jubwe tene chabi kage ming zwa la. Teta ki nangla Tengju tang shung xian xie tongzu changma lo ngay si na tengjik la ngunzi nang tengjik la neba re tengjik la ngunzi qirwa qi shu guya. Tengju di kada si na sumju ba mayin bai dadu gu shung jirwa la. Che zang shung xian xie ti tang tengju xie kongpa jiki gang la ne de yo re si gu. Kongdu chungwe tegi sumba dini kada si na tegi gi jeba dinde nang la ngay ba chay ni tari shuzu matim yang tagi ki tep dinde na teta sung yu ba di dende re sung me na ngonju keba zuye teni tagi tagi se ya ki ming dinde ji chang guay yuwa ma ri ba la che zang nga zo dike tuan ji ming ki nam rang yin ba di ngunzi che gu gu yuwa ra la teta tuan mo gu nu ba di ka de se na lar che gu tuan kang si re si te zam du duwa che ba nu ba di Tumungi nubay yinpati ngunzi yang che gugu yore. A kesi, nganzo lodu che di da, lodu kodun tenpe peda dinde, sho sho sungba yinna, pe mangda shubu yore, nge reri shini sha guwe yomare, yine deya sabje madung zamgi, pedi ni sha ba yinna, pe na pe la rengchung gu tunkong pyusum chokbo yoto. Temu tage maang taju duko. Lato diri xie sindu otabu maangbo shida yore. Pe jetu zane, lato che jetu zane. Nganzo cheba rinpu dindele jane digi re. Yangma na cheba tungu dindele jane digi re. Ta na ming dindegi tala jane digi re. Yang kongdu xie sima nangxin nami che ta. Daga nangxin ki nami mayinbe che dindegi jile njawa yore. Che zang cheba rindong ta nama kende imi dagma de lato che peju dang wiri. Tang na yagu yuebe cha la kangda jirage. Ladu che di peju tang na nguwe di kechimushira di. Ladu shiebe gabla yae na yaji senpapo nam ki jeshi yigi dinde talo chebe gyurim na la kingi di. Ladu da dida nami tangmo mingzam juba da dhruwa je deshe gyunye ki luka ji yore. Nganzu kadesi na nami tangbu siyeba di losu jee di tiinangi siyeja ka ngordu tang ngunzi chee kee chiwar denje chinga tari nami tangbu mingzam jeeba siyeba ji losu jee jee chinga ki siyeba dhuwa la. Ta dheba ka jige nangla ina lardu chee di ina nami tangbu mingzam jeeba da dhuwa jee siye tang ngunzi nangyayang yore. Nangbe mo chee. 明年开始打的时候呢
5: 통제 모든배 남이 탐보 민담 주바 당 지외 르드다 세딘데기 민답에 멋에 코나나메 테다 지외 중재급래딘데 숨어데 레자도 남이 탐보기 시소자나 민례 측도 교와 인양 배딜 민담 코나나 남이 탐보시 자신 조치 자량 민담례 측도 미주 대실 분바오 까와오 시바더보 족치 자야 남이 당보 코나오 코나나베 조제 대세 치국베 금제라 셴디게 송베 송베 튼다디게 만저 척디 챤 슈베이나 털이야 있는 남이 당보 시베 레자 이기는 신 스소기 다 진도미도 다 때려민도스 제자 너도 체디 잡아 있네 원남이 당부 니레 대기민도 제자 너도 다 좋아제 시에베 인시베 금제 딘데지 장난고 좋아라 내든 디 토라 양만난 티니 시지도 제제 제시 균당 딜레야 나데 문지 체베 있네 제시 균당 디 다다 대기민도 송고 머대베 금제 카데스나 샴랑에 초 커시지 토네 오데 슈기인 Tönjing o dunbe nami tangwu ming zang jeba tang jewe le du da si ming tinde ji da nang wo de. Ming da dang di nang xin deba yi na tumi da zhe xiong du tene nami tangwu ming zang jeba di le du tang jewa ang. Yama na le du tang nami tangwu ming zang jeba ni pian zu jik le jik du yinbe go le ya yinna tumi dadu shun le ya ngwa le sun yo ma de la shu le ya ngare debe yinna ke kukyu mindu songge che zang di na ngare debe yinna gyumze tangbu di yinsa gyumze nipa di kadasana ga wa pumba sheba debu nami tangbu ming zang jeba yinzu di ta kong la ngode sun sima nengxin re pe le nami tangbu gen lo me sun urwa la 페디레 남이 당보 긴식 로스 때에다 요마데데 남이 당보 던지 토밤 야마나 그상아도 공롱어도 송스만 능신 불룰라 강시 강어죽베 시지디 남이 당보 긴인바디 공라 모두 송스만 와라 제장 니에데나 남이 당보 긴지 요리스 슈웨디인 수바디 카데스나 남이 당부 민담 주여바 시베 짬아 짬 주바라 강우양 대시에 송스머 능신 짬디 전다 카데 때문에 그래서나 외된 강이마 대니레 상마시에 곡베 턴디나 짬아 짬디 때문에 제자 기랑게 대주지도 까와 시베 더부 너도 자야 오 남이 당부 니레 뭐데 송으로 와라 송바 이네 품바 시바니 가다스나 민담 제버레 와라 품바 남인 담 민담 제버 와라 다오나 계시 나도 품바 시바 디제라 르드 자자제 품바 오 시바 지 주버데 품바 오 시바 디 튼다데 가다스나 품바 레 세게 튼다데레 디 이나 오 민담 제버 니레 데버레 품바스 남이 담그로 와라 품바 오 시도다네 품바 레스 와레 품바 레 시에바이나 오 남이 담은 민담 제베 품바 시에바딜레 데바레 딘데송도잖아 네 데베나 머교어 딘데 말에 교두그레스 김제 시바데 콘도 시에베 내든 디 토라야이나 무디 칭즈레야이나 셴메 딘데 지송어레 네스나 무디 칭즈네 송베 셴메 디게 다른 안조 추 창고이나 데네 내든 디 세세제 내든 디 세가지에 디 양마타베 데시 지루지임바 나데데나 둡투구 도세 빼나 무디 칭즈딘데 송버데 디 이소 약유 이사이 사나르소 디소데 나미 좀바 지달자와레 켜라오 다가는 신게 롱모와 로 시바데보 나미 탐제기 탈 너도 자와 예베 키다나 대다양 남이 당부 전도 대급의 치루스 기랑기 대시 교당 뒤 능신 체배 있는 근데 공무샵에 빼디게 근데 남이 당부 대급에서나 차 용도 제장 계제 뒤 양마 타버리 교리스 까난 거리 세상 아래 대비는 니초 창제 양마 타고 임바지 주베 균전도 누구도 성도 대대야 천장급로 야이는 퇴인지 오뎀베 남이 탕보 민잠 주바탕 지외 르두자 시 숭베 대달 곰미를 봐야 떼난 걸 제발을 봐라 제장 남이 탕보 민잠 주베 르두세야로 소바 양만한 퇴인지 오뎀베 남이 탕보 민잠 주바탕 지외 르두자 세야로 소바 딘데기 제시 견당 딘능신 제시 견보이는 견딘데 타용고아리 제장 나래대베네 대시 디견나 디능신 마견나 나래대네 야고 메러슴슴 두 제장 칭하게 모르슈고의 금제 다가랑이 리젠 디난라야 네 로두 난데고 시벌레 달로두 책난네 단난도 또디 슈디엔 지다리 이민탕 다가능신기 로두 조지 더두지바남 퇴직이 민게 남당 인지수하게 낭대고라야이나 제시 슈유 리젠 치매 낭라야 네 진주로 대비 최남이 시에발레 라던고라야이나 우두제 모두 지도유배 갸제 샘버버 남기 뒤도도 세나로나스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셈벌힌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규르 년전 쇼인 중공중앙 첩세주의기 지진슈계니 촌촌에 계종키 리르뉴 체인세 로큐레 튼테 심주타 그지나타 중공중앙기 지역수지 시진핑기 전도조정나오신 전도고추급 시진핑기 정말 열심히 계종기 리르뉴 체추의 기남도 쇼에 대부초로 나 담내 양의 슈구엽에 적어되마시 전유토 당중앙기 규르민 우측워타 계시 지역관기 리르뉴 측중기 조직워 별안전정타 최진유세 도단부소 지유선바타 미순 로큐폰기 중국 안능소 칠레 로큐투슈타 징주마타 차제년도봉디 제도 뉴스포규도 규태 년세 로규레튼 고림댐백원의 배워마세 망초 규리타 진주소기레튼야 균용내 백수 유치 등유시 전주토 제유초카기 미마 자질 조바타 최소 공도 고주 타중체디 세례다 튼신 뇌주치외 제덥제니 레튼카 댄디 주규시 등유시 추비부 제진이슈 뒤니 표도 출로 곡송기 림바시베 체제뉴 세례된 백고축바로 매니 표란전총 추비 텐키 가주 텐제타 추소제 제주네 수균도 제라 도고 탐섭체디 가주 최동 타주타 매규 뉴스 포규토 니세 교육례 튐비기로 냐뷰 뉴덴 지규임시 계정토 리루이케 뉴스 튀니 미시메 섭진 중화타 미망부타 저와체범마세 조람타 첸동 로슈제 체니 레수타 망초기 튼지타 소와쇼긴 섭진 포유시 지진슈 게니 살구베 중화 계윤 지집 소소니 시도 체벌시나 중화 계윤 지집 소소지 별안전 중 지집 소소라 계세 체주 몽을 고르치 십제 당니 뉴스포비 레수 망초타 뉴스포규토 니세 교주레 튼 주켄츠로 섬지타 뉴스 주기 로요레 튼 비규로 로그람 체주테 주균시 제제니슈 뒤니 사르그베 계급 초대인 대단 우레니 시도 체벌시나 계종키 리르 뉴스 포규기 민의 심에서 기내 줄라 미니 계급 초대인 대단 우레니기 면마 교주타 림니 세와 뉴스 포규 망초 기면 주 협주 계린 소지 레튼 제마라 규리 체바타 계급 초대인 대단 우레니기 경구로 뒤 표도 수리 로교타 제제뉴 세레튼 비규로 조지 체벌 배급시 대단 체벌시 표랑견 종기 샘캄 로교기 태지 카바르소니 조준이 섭시진 레리치주 인신 제유면칸 구지체니 메마교주기 저지레튼 앙사라 체신유시 사르그베 제진이슈 뒤니 란교총 첸동 도담주니 시도 제벌시나 제진이슈 뒤니 기체주 초주 시버쌈라 체겐요세 첸동 게린 봉카키 계종가 괴초기 리수지 냠수 체신바타 제조니 사르도 주바마세 계종가 규초탕 바르다 질숨유에 리수 총주 천동 다다 라수토유시 니뒤 연민친 계급급기 부위 비닌탕 버리토닝은비 미리 지지루규 조린총도 급시바 사사초시 롭진탕 천십리공 비닌 송종 세마체기 칠레개바탕 개왕기 부위 비닌 링류첸토 리지탕 이규치바소기 낭툰라 롭지탕 시제나오마세 미랩 링류탕 상감 체진락제 정진진了 송중치부소기 터블럼사바 천天一直타 人年宣农了 심주치외추 배주체니 비리탄염례체규라 그디앙알레사바 당육시 니남로체나 사사총기기 면주갠송넘루라 대니 망라 펜바준비 시추 무투투장수바타 군변 커섭롱유주바니 미세 타중치배파르키 시주카 人비 십주수유진 초용내 튼주체육시 둠지체벌시는 타파라 타사 총기 토 면주 겐주나 슈케 메차 미팅치 응음중업 균점 신유바타 겐주 협정강의 치르친바 미리 찬용 내뒤 면주 조준 예자족 송찰레고 시차바 망소 미게게 내뒤 면주 중의 조체 예자님주 장사 둔차와 제충유 이뒤 니지 총기의 면수 대차라 체면 십시 체내 지게기 면수 조람가과타 로고로 지게도 조바타 지게기 로소바 미나 돈송 큐투 지게키 작자 동화 소티 내든 존내토 제시 제범마세 레든 베터도 미순 시자 제자 제베 망소 최 미순 디차기 두시 응안외 서부 친유시 세모블린게 텐티 까망에 선주 년춘 슈차 샴라 나발린게 네 모티 디글레 군네 구지 제베 리첸 현다 선로

0: 这个情况呢，就都交给那他的那个卡车交给他，他都控制了下个月是的这些。啊，第那阿爸的上班的时候，阿爸的上班开的速度也蛮快的。从路这边南大车站、长沙街嘛，这边呢在有些长沙街边呢，啊，那第一年这第开始，他女爸妈通被控制的时候，他突然他突然么多，他插进去那把的那咋的就有，那咋的北上车站、八角的马路去，如果被第下靠边呢，第年这第那他那没不说要给他的控制了下下。다 두바다 가서나 다 카가집에 고름 나온도 카가제 잡으시고 어느 초지 불로망보 수여제로 와 어느 사장님이야라 개키셔서 아티 청부터버바 다 티콜 엔데리 청로 나로라 다 티게 불로데 어느 사장 투모 초베강라 땅 유메 콜 어느 지카세보다 어느 텐데게 데베서샤 다 두바다 가서나 카가집에 고름 나온도 로니 매치게 부주데 아메게 직소정치야 티강라 어느 지 파주다 가라 쪼바디 하면 고바 텐데르샤 다 제바티 가서도나 아니 부 다 부티 소수 이메 바바티 소 바바티 소수 이메 고라르바 아니 인다 맨 고라 아니 참로 주도 자초도 다 티카르시에데 오사 텐데 네츠데 나랑 수제캅라 망보 유자 아니 참로 나로데 템페 치상 주 텐데 레상도 다 단다 망도 참쇼 그 던자 주바티 카르스는 순지 제비 고레 순지 제비 고 나로라 티주 데바 티카르스는 담보티 순주기 아 체육이 좀 넣어줘요 봐 다디 자체로 당사 니바디 카레스 돈나 벤자나다 순주 제야 당연한 디나 순주 제시야 그 왕자다 연나 지 팔라멘트 진바데 베케 왕자 등주 매버 차제로 봐 아니 디 매버 차제 양 순주 메케 단 순주 주요티게 디 아 코란 삼시 제제 아 공연 기타 자주 배님 메트 졸라 삼시 제제 양 테라서 제야 된지도 순바티 다 사바르 제 티카르스 돈나 만주 계단다 순지 기차 공예만 나다 티리 템베제 탐 거르바 탐보니 바순바 조르바 딘 나로라 탄데 에네 소소 기 티르샤 소소 기타 만주나 초스 마르바 초 참모 등주 티나야 주주도 디고르시오 마오발라 믹세크 슈이 시바티 카르스 돈나 만주 순지 기 아니 다 순지 차 카침사 조르 카침 차 카침도 다 대시하게 양 티딘두다 마랑주 티데 튜바 베체나 이도 다 만주 기 티르샤 이바 이빠체초바 다디 하코장 하코바 디나 주변에 수수게도 수수키구스 벤체나 간지볼로지지 엔 간지볼로지디 에네 미파조 다지 강조는 예바 제보다 야나 남의 시호 지지지 네줄 하버티바 푸비케 에네 디스 다지 오네 게다 드주 나로라 안 수수 메비나 티파조 들 중국 가서 크리스나 데트리스 말에 니바데 가서도나 랑 조르체주 랑 수수 수소라 에네 아 로바치야게 된데 제주 그 디 대배치사 디카르시 요르스나 벤차나다 모다키 미스동제르와 아니 모다트 포토치동나 아니 모다티 카르와 카츠쇼 알람사 야 인디 미제 람사 지지레 콜라 카바자 고바 덴데르샤 모다카 아니 지지레 콜라 카바 마조네 야 테트르 게트 후이츠다 드디 니자 네마 요르데네 케타치 데르도 지 테링케 망투 츠쇼 나노레 야 지미 카삽스 바덴데다 세보스샤 당가주 시레 케 당와 콜라 타 지 송접 제주 콜라 쇼노자 바티 네마 요르 탄다 타르샤 다 지바티 카르 만주 통치 진행당 다 통치 진행당 자라 최종견 기자라 될지 아니 원내 개다지 내주 첨부 유배나 아니 주쇼 자라 등주 출두치야 긴겐지 티 티고라서 보수이샤 다 딘데 마모 용도 변찬나 다 딩엘라 가서 만주 모터 당에 바마세 티기 티티 마모지 내주지 그 기타 디나로 그 아니 자라 지다다 데모도 아니 주 코란 주기 종사다 하나 군주 소사다 와쇼세 안데 주바 나바티 가르스나 다 멤버다 네바 게 바게데와 담 네베 기타 상왕 저바 등주 간디 송철 최고 유명 거라 아니 데데나양 템베 제샤 다 두바디 가르스나 간주 koyong sungjo jugo la, ane pe yapo shivu tisha, da koyong sungjo maje pe na di nanglo la sosu ki dosong mangbo shitang gu udo, di yujuma mikse shugu yin, da shugu ti kare sudo na, da nganjo panang tesha, tesha kanga mangshi terwa, kangpa tobo jangja cheche, ane tene di kwa la ngay ma ngarangzo shiting la shunyun yu.
1: Sengge Lingye, Zhongha Mima Jidun Gyegab ki Mangtun Chimshung ni, Zhongku Saba U Nyi Chun Chimshung ki Thane Ming Dabe Jatim Thangbu Di Yimbata, Thurab Sabar Rangge Jizo Ringlu ki Chimchung Zu Yung ki Chumze Khe Jin Sikri La, Jizo Ringlu Pekye Dongwe Langja Than Chamsin Rangge ki Thuengwe Nye Chu Than Thunbata, Jixi Cheri Than Thunba, Chubzu Thamcha Chen Dian Lu Thun, Nangtun Chacha Sin Thunjur Jikjur Jie Yimbe Chimshung Sikri. 대대 망튼 팀숑 협조하다 락달 체규테니 아나츠 정예기 경화 숭용타 개와타 주시세와 지소기 시든 되는라 근디 동화제라 뉴버케지 튕주리 생글링게 팅디 꾸니기 녜람토 전신 유베 팀세 멜로시 베레제나 구디 슈베 나
2: 디카르니
3: 헤니
2: 대종 롱치 년칭 예궁 에게 롱치이 대중 롱치 년칭 리포 대개 롱치네 하나 개상 미도 리젠 워즈기
3: 대중 롱치 년칭 리포 대개 롱치네 하나 개상 미도 리젠 워즈기
2: 개상 미도
4: 정원중 처탄 선발행계 공탐사 다니키난츠 고수르양최니 생고수부디니 베게룽칭 기순가 지람균의 돈신배 감숨주의기 삼미 돌리세시 나닝을 긴신 리센적인 슈케 아재한지기 정정처 얄싱키 튜지 죽디지에 딘두기 루트 사바티니네 고수 심시 키난츠 체디 앙사크가니 럽데리아 슈차스민 럽트 사바 고주베 튜링티 나로리아 안안초 니니야다 쇼팡알라 게비야다 티유 창미 티츠기노 구제로 탄템시 난도비 쇼와니모네 쇼이 게사미 돌리 세난 추구스 가바치야기 치중타 나마지 쯔스니 낭첸 칸니 트리시유 머리기는 치중 가체시베 낭첸디 쯔시나쇼
5: 치비에 가체
6: 안 쯔레체
4: 저부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 前天那落了呀，给村里听着那个叫那么他，平常密码比准看的八度准备，趁下冬季登记级别，二个给忙出中单期其中的，那个了呀，母体，你们就学会。前那天天气其中个测试别那次的前天那落了呀，这下我不用阿别登记，你们就学会你。这下我不用阿别登记，大概不用阿别明了，你啥事？可开一出都听你没嫌弃。
5: 拆查时，可你经过新都先别，可是讲长期早期长的四个月嘛时，你们几乌都特色个阿年，上到多冷话做一次呢，怕讲全部是个短途列时，可看不提过新年到一次呢，过来拿了些新都样别，看不清是月不塌，观察不透，有时去过不当心月不，今年新都年七娃团结，可年长期给我写了单期别。
4: 康不提你别没给，不知从肯给没信不信？可提给过送娃儿，老么学长过送我去。可要送呢，你从今天给，可了三轮几个亲友，谢谢。可给过兄弟，派给给接送我他，康不提你，过把配送错完当心，肯给提回送，没到给给车移动我先有他，肯不给小娃呢，到干么说吧，差几多月吧。 过趟给姑娘有外借，催的通话堂款的很少年，有什么事？看住啊，没心不乱。天内可有日不进节，我有个从今天难度送我呢。天干全力行马拉松为，给把娘上堂点不行多不提，通么他？伢郎的苏瓦堂家里用轮吃班，打个准备，在那给进不归路就拆，给我的黑板桌研究单间里，让去六个月讲菜谱当的空着千百买班。 다기 총기디 세괴기 폼베 교냥다 큐저 유바 베시탐 니츠티니 람도다나 칼라티 지죄바 탄지 콜레세노르히 침부디규 케랑바마세 디랭큐게 코다냥도 서동을 주구 시죄바나 다기 중부 진베 딱부키 다니 트버도니 쇠가 시죄 Timar Gyoti Ranki Yotila Tujuki Yungubi Kupatanga Tanti Dagi Jumbur Kyo Lakbutuji Sela Jubar Gishi Jiju Koyo Yarlanti Lakbutuwa Joe Tina Tungbinta Chunu Tambiso Kang Yamindubi Lakjukuki Lemonsamji Tizam Sujin Dati Suji Kyosho Jiju Matanti Dagi Jumbur Kyo Tunzime Bar Se Kang Dubashi Shiro Si ju, wen gya dun tu sari nisi gya dikshun qie me gya kui doche se kui ki chak gi jie yam cien basi le jinda ti daga jungbu er kui se tian zi ti zang li mi si ba ji yin zem cia qie me shun kui chue ba do ba daga xin se ji du gi gyo bu si xie xie si da pa li di da do ga ba qi zhe min du ge Si ju, kui la gya ni doche se kui qi xin di nyam tu sang par gu xie ti mi xian le ju gya qi ga wu si du nyam qie me bar 구시어 기랑게 숨부달 팔리디 또 가부도라 초야 하장 삼부도나 티더비 발리 심부타 메지디 산요 화마히 지주 진다기 팔리디 용식 주시 용무디 코위 실상 개창 아제지 뉴비 시준 참 요러 세 루스나 부교쇼 시즈망 참 루구 시주부타 야 다기 중부 메바 그게 루스나 부디리 조회 세는 준요 아유 돈지 메바 객체시로 시주부타 야 요지부지 창안 교수 지주참 닥중부 기 도부인자 세 강립의 객체시로 시주 그 도체 카야니 서구치부타 진다티 체리 점이 나서기 민부체디 랑기 감요러 체나 디타 디키쇼지 파참미바구 원경 튼탄바 체리 세는 지갸 디슈미비 수조 동바치미 진다기 세는 닌숨 유크기 다가 중부 서타 통시 발미도 구요타 양크 랑키 요러 차시 교쇼 지주의 탄지 다가 중부 차디 면서 코네 수협의 인신 샤초와 젠티더부 교육의 신유 명의시 티린 교육 격세시로시 주무 락냥디 세리 다가 중부 카골 기구체 다가 중부 진다기랑 개송부디 세디 신도 신부도 지주 Tuan Tambar, Jinda Ti Sena Simbu Ti Da Ki Ming Ne Bu Gup Kwa Ni Jem Ju Lang Lang Tu Tang Si Chue Ba Do Ne Mi Bar. Ti Da Bu Ne Gup Su Kwe Yi Le Chua Sien Tep Xia Si Chung Le Yang Lu Yi Cin Bar Ngi So Nya. Jinda Ki Kwa Le, Se Tung Tin Je Le, Tsu Ju Chi Wai Kyu Ki Ri Inyo Si Chi Bar. Kwe Jinda Ki, Xie Se Ru Ju Dien Bu Ti Da Bu Ngar Pien Kwa Wai Mi Ki Long Chu Le Yang To Bar Ma Gyur Si Chu. Jinda Ti, Ti Ri Ni, Ki Ki Cir Ba Ta, Zem Na Me Bar Kang Ni Si Si. 지준 다그 중부 진다 끝인치 고위 약체 수업인 시주바나 진다티 요시라 수시 남티니 시행할시 뒤숨치구배 가퍼바탄지 다그 중부로 매바 신제 아마디 자수민비 강두 니시 쥐지 주바나 쿠이기한 티신도 서구이 치바탄자 원수 준진기 유도 교워 지신기 키기 신제 아마디나 러즈망부틴지 조화 치이나 시치바 진다기 티니 다기 쿰시히 요츠달러 신제 응암주회 겁러 메날 르지게상 칸타 조치게상 치점루지 조다 치베히 시주 테다라 진다기 카포 치지도 담마위츠나 다기 중부 고우적조타 가작자 치신 서동봉리 주변 최도지 양진다티 기 큰치 테다니 투지메바 강이시로 시 외부윤도기 라키 수중원아 다기 중부 구석키 다기 격세 수협이 다니 세카강야 미바조아가 시주 양진다디 메발 초보 교토동 세사나 대류세리유도 조니 초와성세대다 개워 수주시인중 흉창부고시 죄부동발 되미수 시주바나 다기 중부 진다키 세편친 티더부스는니 죄부미장바질시 시주니 디냠도 삼발 게우티니 신도니 시순부시 도비 티링콜라 소프트시 제제 레네강 게우 수주실이야 무구 디터부 치마페베 덥시 지네야 치고서냐 진다기 아라 교수 시 가타마타 티마르 요부츠 아라 디비 자기 덥시 체송화 단체지 진다기 라냐디 아라 비즈링크기 달라 쯔다 체디메바 아라 비즈 캄부티 니다시다 这不就呢打了送儿去解决大个中部请大家写着戳心都上不多的过你落去查你怎么卡卡别阿拉应别日通高兴解决请大家阿拉的呢鼻子看谁的提来拉别阿拉去了啥没事解决吧他大个中部去给我请了点呢大个通处 这句母让伢伢阿扎同为吃个钱吧呢今大个讲去七零是门前堂街阿扎同归去天母大个中部阿扎鼻子你不晓得给亏去天内亏人气是当里亏他他日都是为能够堂街今大个三张图没把鬼把洗给别急了让伢伢伯堂街我对咱们都儿家没穷啊钱今大个臭味那么堂街去几千银写句门呢亏 大家金别打过去，去让给打了年龄准三十几岁的，新俺去三趟东啊，几对龙是就给穷妈些，提出新别阿拉人点，他对子的不，虽然在玩，突击那了样，可为女气给东啊催眠检查呗，就是去广播，给俺们提金大给土著是可米穷学那样，人家那么开主的差别，米钱开的不，开面打着玩，感觉轻松些，能对莫去说，谢谢。
1: 可以当地推不他，今大年过七七小年没班，老忙不难。大个没那么了，木过他，抓不错儿。家家困难些，天云新不难，写给推个钱为不如几家钱嘛穷。大个金土有没那么给出呢？可以配备给我送这些个伢，可为这家个催的，看点叫土边钱嘛穷。他那去养班去了，可他娘都是东给钱我买了九百几。第二年送，明年轻松几度几的，那么样钱玩没几多。 谢君参让给岳伯南了腾给明白切别切的是那天的每数直升鬼别各当托他连困难念头是东给乔王妈妈究竟心儿如去切为谁的清理切别切了冲康南图那边给强杀通行一往学那么南给刚出路线之外念丢了大心牛切旁边都切别你个热度是
4: 退的年松，今大给快看到岁年，让给本期他一面给三个托不明白家心，强制将别快呀，各会一次么穷。铁达儿迷路出差，你个人了，年大儿是东龙去困难，退到玩切别，做几斤干不穷。铁年今大跌撞送完了，凶手呢快开往西皮七个，大个准备迷路忙日。 高瓦前的三百个人那么讲，天年都凶险送二点，退天年送，大个军部确定用是拆心，让他长辈那是开会，凑到给团多，人越多呢，没有真个多。文江等马里不西了，两把土可管家给送件，吃上土吃呢，都不没有那么一个大。吃完去哭了，可烧个团不穷呢，女娃如今开学，天明的去睡觉人。
1: 解决吧呢，大个准备我啊提地图，当你不以娘么样托育没别，年龙长辈给都送回，给我们看了月，他就可我轻松拉都月别，机器轻松心，解决别，吃不习惯，给这上帝，可以去年不拆把他吃几多，厕所路人鬼别真个大，文件可别留定图，我来下几米的，他儿可俺们了跟的啥他住。 可日头时呢，叫我他，他个儿最难开胃，冷水准备那么给，可了三脑扎几年，七个来给不他吃，你去南打了没穷啊？那大概人都给全部吃完了，送心，可你不他，天马儿给不得困难，人肯多，解巴的讲。
4: 空虚路遇南他边街边，你那么多岁个没穷玩，你路不真土，下不打给联系，你是干心都去。
1: 他就打给钱多，王伯爷那样别全部阿什么月把他们些打给捐款不吃，我讲给别家出没穷呢，可我老着嘛陪别，七点七路给别家些再读书，谢绝。哈里飞打给陆月堂，打给中部爱等于那么三百几了，写给钱不少呢。哈哈哈，喂，妈妈女为给我，给个写不定，给你咔嚓玫瑰别给我写印吧，打个信，他你去创业提对别给我没钱别。
4: 错到你了，有钱都送信，几个朋友可特认得住。但中间全部白的你，有看的健康洒脱滚脱，看不看别他。哈里发木是他们苏比勒，跌重少年，给不少不起了皮皮，你去考虑穷天。但你人有白的起落。我讲大个中部阿个，我去苏跌重少年，经常动心不能。起诉可我那选题他，我心里经常嫉妒狗。 大概过几百个星，可别听到高我厂里对不起。 다음에는 공가선이 미신기 소치에 심시 문경 크리디달의 삼시 미바 달의 록다타 토바코나치 행기 샘바츠지 미남기 코울 겨우 가만진시 주여발 치바티니 미가볼 샤만나부 역시 장도치 다그나 슌티 된도 사초 망불소니 가와 장미치 달사디레디 켄남타 모시 내로 금전티레 코 치다 상신 치르 유미 켄츠 도발 메뉴상 시주 자샤웨 등규 년차별지를 첨부한 나시 군기남으로 코니 겨우 가만진 신비 나 슌티 녀바치비 렌즈 콜투버 냥비 콩추 给我 자샤워티 康不西读 로스주지 니남시신료병아 서동차워주 탐지세탄 차란침벌체배지르 가가조주인아 任김图徐周围次는 지주문람등배툴두 다김图求두 중문이 차관미치 오동르니 대두바 지체치바 그치류图 제주코니왕도송와 내추康민충催가 고문인카 내康国里亚权节 지보되구이바 이시모 다니 퇴주 첨부도바 쾌기 코모 치류토 강참조센 야마치비는 내니 섬이 타디 지귀이 시 겜봉충와나 다기 충문념치기 치류토 교상로 민주 까미 충신 티니 님은 노시 마게와디 티니 人情土 로용의 람바토 겨우 뛰고와 티당 체진 코니 뉴치기 동외 럽도 시신 아니 시기 비지티타 뒤지니 카도 탐마 남이르마 치베 비지티타 뒤지티 인시 로스기웨 이춘애미통 시 루린신토 테다 고롱롱토 코바킴도 표신 촘산네 냐시생만 뉴디 니숨 냠드지 다키 충미 냐시 디가치 코베 카낭 도루 송하나 테마르코 미브가지 총소디 시엔기체도 강야마 충외 탈 풍부티 엠지 이구 타베 킴도게니 라고치비타 임치 풍부 마진병기 김두께 야 마진병기 괴풍부대 총신도 교와 이슈 추규 진배 총발 야라치 달라체배 내수 티달 힘배 티니께우 뛰고외 등규래가 얌체치와 머이나 시주 지내개부 침부회 등규 선배지라 이고외 남규 탄체의 송발 나슈은 강태와 티타 자샤와 니기 등규티 겨우 뛰고외 등규래가 어차치와 유대신나 긴추 겨우 자샤와 티 디르베치 다니 코바랑킹 안에 집에 등규 연구타 대내 겨우 뛰고와 대 도르 상의 시주니 도주치기기 겨우 자샤와 대 견주의 군급 체시 제송 겨우 셰프진시 타 침부원이 냠도 소니 겨우 자샤와 대 주발에 된디 코 겨우 감도치 겨우 콜의 시물 시비치는 코니 자타 마르 탐치의 가보 유르신 我多 나라 나상와 나와 충와 나수 주차하고 개외 개오 개신 과부시도 나외 개부 시숨타 제 교육이 등교남 다를 쉐지 지숨 자샤워 디메바 개개 개부 름부치 지치를 이슈 추규 진비 총부타 인지 예구타바 무슬림바 개오 뛰고외 풍부지에 창마 딜 종부인 시쇠외 개부나시 교 튼티 지구 뛰지인 송바 这些外面吧大家听听听听你给不认不起可我看满心没应把牵到特别切的心跨不去大看满我心里杨天你跨不出人你给一区别大事今日给我探险个口蒙用团了这我心绝不听你团了那把心事记住给不给南起等路给我丢过位 谁随随他提醒一句区域层别冲吧引起一股他吧马前边曾不我南给绝别让说说他给我丢过为玩的穷别内村南扎下我提前都没有戏接送给我扎下我提空嘴写别当南年别急了过我悠悠前的面板给我丢过我爹过我大张切过谁绝不谈及给我丢过为过我让个本命托下的心目大为层空鬼请不起说那面吧 给我听这些音容让人了点精神要写给我对过我的时间里谁给听你陆续说过有过不多解决亏他们了天月他们去养成请不出我妈写给别图书念我才请不下你忙我女为给我去给铁达决定记忆吧大错马上常不会当继续记忆归我呢这些话题给我认不起对过我题我给给我用书签名别过亲密写 ji ju mur am cha ni si pum si tun si te le ka na de bu mi si khu jin par chu bi chi la gam ba si gi khu mi be bu ni cha gu bi ni ru si na na tu dun chu na te mar ge wo du guo di he ji ji shuo ni gu gu bu ya lang chu wa ta la gi ka mu chi chi chi xin chu di tong wa ta te khu bi ge lun tam che hang san ni ri si dam ya ma tun par lu te ne cha mu gu chue ba na na shuo 给不那些，呵呵，机会。第二，杨才切完了啊，切完我才先提的不可为没事的，那我也敢退吧嘛，哥。去两把那么给，跌落土冲啊，通退一样。给我扎下我提，没有土阿爸妈在呢，丢过我提的七个啥些？是松心，第二可以给我汤切给，今天西边去汤切了，我才切切完呢，切我眼前见提让东西说，是真几多对。 给别破张给一开那么了，给我丢过来，等个天一个一个的破张土路，据说伢擦起个别，搞破不谈起。给我一个他不谈，一学区个准备冲吧。马前半截了，所说路快上半里七三里水里在里，让人给你说东个谈。提醒村部话谈，丢过我，这些我做了讲，没事全部半里七三里水里再个嘛些。给我村部话提醒破张土村书，想提修筑给丢个谈，到我老婆打么通我丢个。 给我丢过我安心，给不我五个去年丢给他，老婆看清楚给我。给我这些我给不国家都丢给他，给不我这数据林根证据所给，赶快再送完呐。苍妹让上了，把这个林根是这的，他们去给米菜他了，给我介绍。 我也冲不进去，村里里头。 给我对过来等于哪里呀？啊，能推忙不是啦？一说给区级级别创办一年时，马前半一年时，也过他办一年时。提醒这些我全部我提给层面等于目前期间，提人呢给我对过来等于提，加上学插手啦，提人也们就需要给这些我那边等于一年，咱们学插手，前面推去哪里呀？目前都，农林丁阿拉塔。 安是张律师等于杨全秀英，下面目前都那么是最近别能签的，在那有秀。

참 대립되어 드린 기감 숨지 계산에 돌리 채나 제지시비랑 퇴차자 슈투송 드린의 첸좀디타 적용슈켄 양진기 내첸 히르십시 챙구난케 깨준라타 부상점들라고 섭슈니 저구충충 창마 뇌디슨기 등안에 참여용의 면대님원의 슈인라 된특기 롭뒤 사바티라 넘버 사바지타 저와 사바지 장시 모투 된토 깨토비 저와 님원의 슈인이 채능안한수 제멘의 채나 양결 제조지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차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차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차 응위 미자바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구시 당미 속차기 셔리 사미 중나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틀어 진주 치고라 최소 콩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틀어 산주이.
2: 두제기 수군 내라. 띠기 김창 카토동.
3: 두제기 파마빈실라 둥게 됐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4: 제도 내내 변종. 나지 파이.
2: 독삼삼고 두제기 뇌 두마주.
5: 지밀랑초 두제 고스마주.
6: 나지 냔도 두제 까네.
7: 내려오면
8: 좀 소중하지
9: 토크 제탕 카체디 제소라 제제치
10: 발라

0: 야야 슈기 슈기 세노 슈기 슈 아야
1: 빨라 빨라 안티지스티 컨제스트그래
0: 지다 보모 빨라 데볼로 덕민두게 람파스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게지 지슈쿠쿠치
1: 빨라 갱아 따꽈 야는 금민두
2: 부줄라 따용 체균이 파문이게 웬겐이
3: 디송 사제 미 류송 용제 치베 류베트베레 디송 사제 맨주 류베메라 디송 사제 메비츠 테베갸 치초마시 예급 사제다 민제 도구 동주데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셈벌힌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인 중공중앙 첩세주기 지진슈게니 촌촌네 계종키 리르뉴 체인세 로큐레 튼테 심주타 구디노타 중공중앙기 지계수지 시진핑기 전도조정나오시 전도고초급 시진핑기 참마 야르시니 계종키 리르뉴체 최기람도 쇼웨 대부초로 나 담네 냥의 슈구에베 조고데마시 전유토 당중앙기 규르미 우지고타 계시 지계관기 레튼 숙중기 조지고 페란교 정타 체제뉴세 도담부소 제유 챔바타 미신 로교폰디 中国安能所七类弱局读书堂经准马塔查见年到崩地这度女子破局读具体年岁弱局来听古人点别国内别我马赛盲错规矩堂研究所的来听样全用的别个出语气等于是从地头这一错卡起明码杂志的教过堂才说狂度国就他用切的这类的听信女子七位切得接年来听卡点地主规矩等于是出备部接着一说对你别读除了国宋级人不识别拆解牛四列段别个出版的每年别人愿从出备天气各族电视堂出售者在族年数均都接了透过了他们这些的各族拆动他族堂每句年数破局图年岁可以列段比较压不掉牛电器运不是接种图日日记年数团年米西面拆进穿了堂米忙不堂只要切不马赛着蓝堂陈东陆书记前年来说他忙做的团结堂昨晚收听测进跑友时接近书记年三个月中华电影积极所说的写到前面去呢中华电影积极所说的被蓝军中积极所说了开始七句门国的车习近当年女子跑别来说忙做他女子跑给图年岁可就来团主跟出了参加他女子就业若有来团比较了若让车具体就运不是接着你是对你三个月别个出点点让我来你写到前面去呢接种期日就年初破局及明年西面所今年最了每年接个出点点让我来你面貌交不住他人民的生活年初破局忙错及面具协助给连锁的来团沉默的规矩前面他接个出点点让我来你跟古路团配合苏里若有他拆解牛三来团比较了组织前面配局不是铁蛋切不切配合蓝卷中期三看若有期铁质卡巴组呢就是你这批人来的起就隐形只有面看规矩前年面貌交不住及车子来团安杀了前身有不是三个月接着你就对你让你从城东托堂区你西到前不行呢接着你就对你去接着出租媳妇怎么了车间有谁城东给人崩卡去接中改规矩去这组去娘子前身不谈这组你啥都做不没事其中各个桥堂拍到这里送月别日数重组成东达达拉苏图表示你对原民清结了各级培育毕业堂北里团的恩别每日直接路据主任村都各批吧拉萨措施罗布金堂陈习不空毕业松中三百七及七里黑巴堂开往去培育毕业人员前途李志堂一九七八所及南屯了罗布金堂西街那我们是每日人员堂三个七镇六寨城镇建了松江七八所及特朗普萨巴餐厅一直谈人年宣弄了新主席的车别具前年别的谈你们来解决了各地安利萨巴当有谁

0: Tingali mixis, komixiga la chab tindi goji uchi chetan rukduwa. Ani jik, dili ya nying jigi yuwa sur, dili hang sanbe sur, dili ya yagala sanbe kaa jik, dindi manzo dindi cheti ya, chetan di indi, di nali ya karasana manzo, jik nani na timlu cheshi di haku kukukura, ni nani na kiran di tugu di pechu chiak topdan yu meti da kukukura, sun nani na giga timlu liya nubi yore ya mara, todam chi nyinga todam chigi yore ya mara, da ani di nali ya nindu dili dan yundi, di jing ne, doyonga tanpa sur jing ga ne, ni ne, geb ne, dina le nga zo, chile ga ne, kar tong gu gu wara, kar ko gu gu wara, rwa. Dina le ya, jik, dina, dinja je le, dina je nga zo, chita di. Ne zui dinja je, su, doyonga je, tili ya, jik, ya je, rwa, na jik, dushu na nye ga, dinja je, dan yun du, nga zo, chile ga ne, rwa, lungbo di, lamdi, dinja je, ko ne, pena, sirhan lamdi, ana nga zo, chamdo gong jo lamdi, ana nga zo, pyo gong jo, rwa, di, lasa gong jo lamdi gan le yun du, ana nga zo, todamdi, kandre che gora, del tingu gara che gora, denja. Dana nga zo, nye cha, dina le ya, jik, mutu shunglong ka le, bakwa, dochog mara, shiga yore, nye tuy tebe lupze na le, bakwa, saja ka jil, dochog du, saja ka jil, dochog mu du, giga, jir timlu ka nye, jine, mutu shunglong ka, bakwa, dochog ya mara. Dai nye, saja ka jil, sakung, todam ka, dochog, suyab rwa, shunglong ma chakin da, gogol deje, dochog su du. Dang anzo, nye toks cheze, gore shkib yin, sakwa kumu de ya, miru kumwa kong jo dine ya, jik chin je, ya, jik chin, ma, jik yon bi yin, dang, gara toks da, zhuk du lupze, chigi yu zang, da dil, Kechit shedu, nguyo nechudu matomna nga kechit shene yungu marwa. Chetan nechik daga yundu, lesane pa zhudu nye, bakwa chitan chene, mudu shunlongan, ngara dini nga rudu gado mudu, toya mudu. Da mechukunga, jir rudu budu chinji rudu ne ma kore kebze chiki yungbe, dina ma yundu langa gana bakwa di, mudu shunlongan bakwa mungu shioi rudu. Chetan bakwa di karsana, jik mi, kashay tando mi gyon jay yungu du. Mutu shunlong a drochoga mutu shunlong gang bagwa di mi gyon chogu mewa tangbu di. Niwa di denja shamun di byuzay yuwa la denja yuwa shamun di denbu kongku gu yuwa. Sumba di lamdi shuwa iye da chogu gu yuwa. Shiva di karsan di mutu gyunum gu di gyokza chunzi di yao chogu gu yuwa. Ngawa di karsan lamdi ki tongya da di namsiri di tona chogu gu du seche. Di drochoga di liya du seche shuwi. Da drochoga chogu ina. A mudu shunlong a drochoga mena. A ganzo todam tsebe karsan mudu shunlong ya zuigula mula ya chunda ga yuche. Ruba. Da sasha kachi chunda ga ayo ruba. Da ya zuigula mula chunda kuru lungba khan ruba. Bato drochoga ya di ya gyesha wana da che gyesha. Da mungu shivji. De ni kashe tos deb zam. Deb la tonda mato niso di che. Mungu shivu di che. Da tonda che da. Nyinga yuwa digali ya nguwa sa tuibu kora kora loga tsui chunda tu duyong gugu yorda.
1: Lesik.
0: Duyong che chunda ya zhugulama chunda chika. Dine shunglum giyidwa li du chunda chika gugu yore.
1: Lesik.
0: Da shunglum giyidwa da bagwa li chunda kar guya yor sanbe. Dine kisam tamir kaji karsan langa ya zhuyur du nao mep che dan rugu yorba.
1: Rwa.
0: Dine la zhu kesegi mi ndu sam tanda zhuy. Yon zhuyur du giyidwa li du o di bagwa zhuyu chogu mep cha sam che samloch kodu. Ani ma pab chus te susu ma pab yak sam dan rugu re. Ma dan ba Yudhubane, dakche chebda, jik bar tebda, dinti shen nye jatan garba.
1: Shidhan.
0: Ani, ma tuyandruwa yusdele, ya, chunda di jik gagu yore. Jik nye sumsi cheche. Karisun, zhugula ma ya, de tongchunga, nganzu de yudha, nye rang todam chukwara. Karisun, chunda di ke nganzu, lobze na xe yu, di tingrab jingi jimchuy todam nal, zewang todam resi xe yore. Zewang todam changzhi guanli yorba. Gagatanyi na jow, di changzhi guanli xe yore. Da changzhi, da zewang su, da rang, Manyeranyita, di materante, kubo malerane, darse materante. Singisop, di todam, di nebu shivu chebe, di chundare. Harisan di ina ngazu, pigi tamebe, chunda di, kiranlo todam di ina, hajan nebu che, chigi yore. Chetan di ina ngazu, di treba di ina, jirgi treba inbla, jirgi todam che ingore. Chetan ngazu bakba, ki tiglam di. Nyata jiki nga zu tsu lo yungpe na chungki na tsu yungpe na bakwa di gamlo ku bakwa ki tilim di na jik na namgyu jik susu langa takta ki tilim di na mudre tegyu ki tilim lam shoji la lamdi nyi yu na lamdi ye ki tilim na chukwa di gyachi kaluwa tili ya su na da tili ya jik tungde kya ya tili ya ya jik mudre pa tsir ku nyi yablo de jar ku nyi, xe na ku nyi, inri che che, ma tib che che amara. Nye jiju lang kwa kalubwe, lobzhen tengwa mungu chonyo yu, di na le kalubwe 딘제레 또 하나서 또 쉬셔요. 디슈디 컨저 가서 칼로바 칸지 아레 당한 좀 남주 감로 추고 되게 간절한 가가 연초 말에 삼 삼여다 테리 가서는 갤라델롭 진 티드 디날 인데 세브셔도 다 컨저 맞아 섭서 최고도가 제 컨저 파주 권한주 가서는 직 진짜 초반에 이제 다용 거 쓰고 와.
1: 나와라.
0: 저단 디 남주직 나와매다 이제 간이야 수수 나와매서 피게 감로게 총 아주 랑가 간주 함순 체샤 안주 랑가 심샤서 메삼루티 에 간주 기능 용마 디날이야 조교 탑단 간이야 간스는 슝놈 그 착긴다 조교 그거 된제 짐주 짐루게 간주 슝놈디 꾸지 토스 제유 사디날이야 아니 직 모르충에 디글럼 모르체게 디글럼 추구 직 거리 멤버티글럼 봐. 간다 좀 이티글럼 세제 안티메기 간다 좀 이티디글럼 티메기 로엣 어 직 돌럼 그 티글럼 세제 아주 카 이제 나셔이 봐. 제단 디셰 인디 디나로는 아주 같이 칼로스나다 인지미지 직 감로 추고 그런 뒤에 여외이나 아니 그런 뒤에 이나 그런 저기 갔다 해요. 저랑 대통령께 유 아파 유 아니랑가 마가사디 요 말에 바란주 통제날 카 지금 모두 스타드 지카 지금 당할라서 유도도 예모도 숙침부 유도 알라서 대우 마태와 유도도 지 결론에 통도 된 거도 와 나오나 계속 유도도 저 야 대배서 저 비야집에서 저 등어도 등고 모르디 가서는 맨 지기 폴럼 날로 두디 결론에 통도 싶다인데 폴럼 날로 저기 가서는 뉴제 춘지열 아주 통계 날로래 집단 저는 지르가니 뉴제 춘지는 주저리나 지리 십주네 게 처음에 세브레
1: 나와
0: 와도 세브레 자다 디 이제 자만 아주 같이 그던도 통리 겹제 규 나가마가스 인데 세브네 라 직조 마키니디 직조 케니리아 직조 마체스 세기였다 도도셔나 아니 케나 통제 케나다 마저가 통제 날로 케나 통제 담 케나 직노 데네 케나 격제 체력이 지금 너네 캐나 미신다 직접 기니데 직접 마키 라교스체 샘피게야 직 마티브스야디 지금 너 좋아
1: 좋아
0: 아니 가셔 룽르체 쇼예네 왕스 카르주야 지기 가족을 녹담아봐 제파이 왕스파이 슈 타니 어체 주르니데 도와
1: 라원
0: 딘데 룽가 쳔부딘데 여다 차당한 주딘데 지디 아니 지 캐나 게벤 게벨림디 여 게빈이 게베 파다 여 게 게국이니 게베 된작 이르바 착긴 도면도 따고래 야 개국군이 개베 통계도 그랬다고 고요 제가 이제 체인도 먼저 주고 되는 내리게 해야 돼 감록 림디디 림디디 이제 지금 직내 같이 칼로베 림디디 캠나 니네이나 감록 주고디 고조 나니 그 나란주 지 감록 따고 되게 림디디 고쳐비치는 규칙체 수수 딱 지금 주기 뒤날에 수수랑가 수수교 세아진 간주 기점 이제 돈이 있기를 봐 그 신치도 사실 지금도 왔지 이게 시치 트레이드 그래 다디나 이제 시대야 뭐 디나 딱 남도 먹고 열차단 뒤인데 뒤날이야 딜럼 뒤나 직도 치지 딱 해디 감노디 나 봐 네 지금 주기 된자기 도덤 날로리야 nga mode thinglam na togu gu do nye de yami kya da chu yin jor sha nye de bagwa ri sha bagwa la ki men ta ya mi do ro ba thinglam de mode thinglam na togu gu di chu gu ko ri gi ri na chin so di yin de za ba da kar sa na ngan zo ji ke de da nga tin de chen nga den ja shi ra ai bagwa da ni kar sa mang che shi ko wa shi ge yo ra da nim gi ge lo ne do mu ga sam shi na sa shi ri bagwa da ni ge lo ne 지금 뉴리 안 나와야 말 수수 땡조 15절 바가 기블로 수수 단체 미견 치면은 수수 땡조 15절 때 기블로 디 가르스는 수수 견데 미디 시나데스 리그로 봐. 디 기블로네 뭐라 도무가 섬 시나 15절 제단 디 인도 자만가 조 바가 디 감로 바가 그비 르바 나 틀림데 아이 섬 수수데 르바 추구 멤버 틀림 갈 계란 태국이 유나 디간 전에 추구도나 알라가 디 야는 지그리 원자 디나 랑가디 야트디야 추구 고리기 직감로 나로리아 지기 앙다 쟁구가바 디미그 강고이 힘바 디미그 nga zu ji garsena ta ji terkar ba
1: rival
0: mi te terkar sin yena ma ba dinje dinal yundu a konsu nyele ya jogyo ge topdan yores jada nga zu topdan pa ju da susu lemdi tse ma shemena so topdan yore di go chu ge ma so topdan yob go ma chu bi na 쿠셔다 지구를 쳐도 고추기 아마리 아니 디고마 쳐네 짐디기 네주치 하스는 수 너이메 고추기 아마리 걔들 토단 다 고스는 미티글람 갈 라치 이제 다스는 밀리아드 문제가 토단이요 밀리 문제 토단은 짐디기 레저 탁주 제비 나다 기란이 남의 그 탁주 지기 나다 라망은 어디야 그래 자자 봐 아니 상문 어디야 그래 아니 라 자서 좀 어디야 아니 체크 체크 넣어 그랬어 그래 아니 먼저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야 칼로디 수수 모터피게 샤제 감로 덴디 야 카르스나 야 모자야 되면서 체도 안 두고 쇼다 수수 직 간에 시험에 딘데기 내주 퇴용도 차단 디인도 칼로바야 감로기 렘디직 세셔 양자슈규제 감로기 주고 니에탄데 지제 레티 체제리 디 직거주기 체시리 딘데간에 감로 디릭디게이나 야마 갸다 주야 렘디게이나 디렘디 딘데질이야 키라 학고버 지규제 게디 딘렘데 맞춤제 키라 간고도 세셔 예예데 진짜 간고다 다르비 아 수수 너이 시험 거제
1: 是吧？是吧？这张第呃戏剧集结，第二卡罗巴达，甘露达尼尼加勒塞夫库巴，明西加利亚，托德姆切巴亚卡尔森，第个托德姆吉，亲着，七扎个七扎，亲着托德姆纳拉果林，托德姆纳利亚的呃，这车运队，第个呢，通过亚达托德姆切过亚，第那里亚卡尔森呢，俺做，熊龙个林地那德苏萨提西亚尔哇，
0: 是吧？
1: 德苏尔带着照顾过来，德苏尔带着林地。 통고고요레 가르스네 로쩡구 안다 가베 딘제 메 르바 딘제 테르가 미제 테르가 메블 소고 딘제 인데 아닌 아주 인지 미제 디갈이야 디나고 요 학관은 아주 디날이야 익셉나고 야려 탄도 왕부 견제 그 바과 쇼르바 왕부 견제 그 바과 딘 아주 급지 바과디 지게 그 바과르샤 왕부 견제를 샤들 바과디 체지도 지그시도 로아피 타가지도 콘지도 갑시도 삼자 왕국 견제 바 바과 인자 딩아 저 감로레 체들레 가레스 선구도는 왕국 견제 주고디 지구 거제 유자 공 거제 인자 첨북 전류 거제 유자 디틀럽디 가레스는 만주 인지 민직 가르스는 주구 거림이 베틀럼 나도 주리스 왕국 견제 그 바과디 만주 모제틀럼 나도 주 말에 다급리면 나가 파주 의원이 하윤교가 직결한 응안에는 천다셔요. 죽내에는 가르스는 디나리아 계란기 예와시체제 고래 조규기 딜문 가져요. 디네근의 시에윤두 아니 반항호 레주 돈이가 도다니가 도수 호윤두 딜리아 아니 롤이야 수부슈차디 그래. 닥주의 디네 지두의 카고시라 제의 말에 자상한주 거비 닥주의 직 시자마단두 거비 이제 계란주 계지치 계지마차는 안주 뭐래야 두긴다 고고단 제 탁주 전 대외 인구 말이 봐. 저당 아주 직내 고고단 탁주 전 6말 2내에는 디나시나군 탁주 전 6말 숨내인 디날 갈스나 디날이야 갈스나 수수 최바 제 탁주 전 지에 인구 말이. 저당 아주 저 실제 수인 고 최대 직내 최시여 2내에는 바제 직내 하고는 직리여 저 차원당다 튀대요. 저도 이인류 감도 주고 주고 되게 다 단들 렘디 그래서 세브슈 샤유 다 주기 어머저가 더듬 되게 지기 할 때 니장 아주 또 세 고래 깊다가 주디 다 이제 나와치디 치우다 이제 야 현재 주 오고 동안 얘도 더도 언니도 다 다 저주 로고 침부를 해서 그래 다 저주 경고를 해서 그래 다 먼저 다녀 가려가네 건조야 직다 전다시 가고 해봐.
0: 좋아.
1: 뜻도 먼저 돈 빨리 개발하네. 돈이 좀 제일 우도가.
0: 좋아.
1: 뜻한 뜻도 주부 어제 진짜스 보고 어두기 경고 어두기 뜻도 어부터 이렇게나 때부터 제 유기리들이 뜻이 된자 요 말이 개들 되게 유제 매비나 개란디 들이야 민주치야 미리째 통 말이. 개란 갈수는 자기 예배 두거든 요 말이 봐.
0: 좋아.
1: 아디 디날 된주기 개란 총래 된주 여말이잖아. 템도 거두 제왕 된주되면 또 총래 된주 지혜 여말이. 제장 디 디간이야 개디 미쳐라 다음에는 미린대 독말이.
0: 시다.
1: 아니 가르스는 비기에 다 닭주 마셔나는 건조 이제 다 미 미쳐라 다음에 미 매수 미리 미도 쓰자. 아니 돈류 저 아니 경건 됐을 때 아니 수수 비기야. 기케니 샤고 뉴브레 카체브레르 와 세상 아주 디날이야 아주 독세제 내주 직통 유디 디케블로리아 팀룩 겔랭 가르치도 그래 뒤따 그러 와 걔들아 주부 어민의 주부 어야 톱단 유메 유다 베갈이야 이게 그 총래 된주 찾아고 그래 이게 매비나 라 톱단 매베갈이야 디 가르친 표정 어벽한 주기 어야 매베갈이야 라탄도 대마 디 요마르 개디 걔라 가르친 디 걔랑기 가르치는 디 덴주디 총래 덴주 창문 채용한 직계담 저야 이게 제 여자 걔들 진주를 해줘 된배이는 걔들 주기 매배 주기 채민 디 덴주 군수 디 김재민 씨래
0: 무슨
1: 말? 김재민 씨래 난 팀로 담아 준비 디 채샤 씨래 재단 디 인류 디 토리아 먼저 렌디 관에도 시주제 니네이는 주부 어야 디가는 턴도 주부 어구 어도 어니 이제 타르토르 제 치보 오고 동안 재단 아주 도덤 침배 도덤 치료 다 인도 날다 급 현재 계속 시기 도덤 치기 자직 약간야 체제 약 오두기 도스 비가 터지고 도들에 뒤주 날아야 가르스나 뒤주 땡게 매배가는 아주 뭐래 자라 동주 딱 뒤주 땡게지 자라 동부 딱지 땡게지 아무리 봐 급이 쇼가 되고 여러 건 지나올 때가 여러 뒤서째 치월에 딱 구구 뒤주래 인지무지기 즉 내가 제가 뒤주 뒤고 멤체 즉 주주 구부 주부를 봐 개봐 김이기 뒤에 그 다치들이야 거리인 집제 딱 구기 거리인 집제 마대비는 네게 턴도 도스지 주부 언니도 주부 언니 유대 아니 가르치고래 신다가 턴도 어 건조 삭설 어둠이 가니면 누가 뒤에 간에 미미 누가 생긴 소치제 아니 신다래 나자비가 거여로 와 아니 뒤인도 뒤에 주도 삭바도 주거디 주부 언니날 범들에게 단제 이제 수도도 와 아니 뒤인도 가셔야게 다 또 스코리케 제치 아니 주부 아니 주부 어쩌면은 가니 두네야 예배 수지 되기도 와 아 또 재밌는 건 저 디날이 아직네 토덤도 장모 치두고 말 니네는 밑에 저 수레 뭐 니야 당고 쉬어야 돼 저 수레 와 밑에 저 이제 최고야 그 로고 가려래 딘 낙조나 죽이여 말하면 안 저 단도 짐주 토덤 날로리야 주부 어머 저거 죽어 그 주부 언니한테 낙조나 죽이여래 안다 마가업체제 단도 그 냠주 고리 먹고 시지 중놈이 연료 빠져 뱉대 추셔 난다 뻗지 디게 강가 낙조나 취되었다 이 낙조가 도담 채우래 디 짐주기 짐루고 도담 고문 없주다 고문가 냉 없주다 직 딘데가니야 라리야 터지리 때 라리야 담마칠라스 샤무 야구제 콜라 온고 사드 내가 육마르다
0: 저발로
1: 이 온고 걸라 그렇게 야 말해
0: 저발
1: 아 차다 디인디 디나리아 계급 랑 체시여 차다 디인디 디나는 아주 도담 집에 직내 다 단다 직인도 날 제지 선조군 얘기다 진짜 지도 도덤 참배다 안주 주기 참배 딘데기 지 가르스는 잘해 나니 지게 안주 디 날이야 디인랍송아 아는 아주 상람 쇼그르다 딜 상람 슈제 숨겹 쇼그르디 딜랑가 숨겹 쇼그르디 덴자랑 아주 더나 쇼그르 다직 좀 마키니디다 아 대조 딘데르 지레르바 도덤 체인도 다 고키제 도덤 지그레 인절이야 주유 쇼그레 갈래갈래 레시그르 신서든데 제제 나오 마다니니나 탄도로고 제 도덤 지다 탄당 아주 짐주 도덤디 탄데 뒤주딜이야 도덤 첨부 인스 고조 인스 고데 탄도 다가 되어 아 태연이 되게 아주 컨테스가도 주로 수제 가르스는 롭존 진짜 처음가도 아는 인도나 바르게지 디콘 가래 오연링가 콘 가래 오연링가 구디네 제 수익에 단제 델리아 돈다 돈독제 더듬치 최고래 최고 말해 디다 구구열에 아 존림다 샹림바 아니 총조림만에 마 태연이 되든지 이나 이마 존림바 마 디날리아 가르스는 디 말레마 다제제 가르스네 타르군에 딜가돔 치아다 타르군에 딜롭수게야 디체오레 이 마체비나 아는 안조 디 디날레 토돔제 세토마르 토돔 도스제 비게야 주그르스 주 딘데스제 잠버제 롭수게네라 킹마레 자다티 인두 안조 치 치기급리야 딘두 야우슈도 토돔 야우슈도 슬랩제 녀자 가르스네 안조 닌도 나로레 큐이 나로리아 태맹거봐 진짜 숨름 쳔부 진짜 가냐 진짜 감록 바과 진짜 다도스마 제도도 틱세브 싶게 쇼 나로데 모델랑 같이 쇼이에데 감록 주고 줬을 때게 되게 딱뱃들랑가 그룹에 가지 뱃 레다 제베 뒤줄배 육직 배 링구 슈직 가디어데 틱 주지 니제야 말에 바 제 대대어 답이게 르바 여위나 추 추죽 버제 대대어 여러분도 여위야 칠월 수 된대요 말 맞지? 저는 뒤 인도 가서 대조 가르스는 아 뭐 삼제 할래 되어래. 지금에 대조 정글 할래 되어래. 니네 대조 가르스는 팀루 계급 팀루 뉴와야 한 할래 되어래. 순내에는 가르스는 믿어줘. 아직 시절에 근지 돌릴 된자게 이제 고려 순교 제약하려 하장기 삼루 여보다 더 나요. 이제는 아주 삼당으로면 더 이날 아주 지금 남미 수미 제약다. 이제 체비는 아는 건저 짐주디 당한 저 처진에서 짐주 토덤 인사 가지고 때 같이 남의 수면 제제
2: 저발라길라
1: 전에 아니 신달이야 내비게 제 가르스는 캐랑 주고디 미신다 주고 질러 다르베 이네 리무치 때문에 비기 러시브 판도 우리 비기 문문고다 폴란스제 녀샤르 봐 제단 디인디 딘제간이야 안저 삼로마다미네 디간다다 디군도 제단이 드리글롭제 당고디날이야 에 즉 감독 추고 기타직 렘디리 디날 주기 토담리 디날 주기 디 토담데 친데 컨데스 치다나고 이메 친데 나롤 디직 응어독제 미디겔이야 응어독제 미디게 수레 그리고 민카르스기도 디사제 카네르도 체진 카네르도 고와디 이것도 그리고
2: 라오나
1: 주 카레 공주도 오연링가 공주도 하나 그리고 즉 총재 공주도 하나 전리베날 공주도 하나 샤리베 공주도 가데르도 아니 주위에도 내도에도 아니 가르도 또 세장한테 또 넘치고요. 이 마세비는 아니 디나랑 아주 즉다 신인군이 쓰는 미개지 대책의 유지리면도 아니 조금 수야디 축들이 나저고야디 축들이 저단디 인류 디나리아 감록 주고디 인지 민직 아주 디나리아 다 단다 감록 주고 문구 십차제 시작하고 디게 차요 디나리아 냠주 주고디가 망으로 딘제 당연도 아니 아주 디나 슈샤유 장가간의 춘지 마세비나 아 토덤 지하디 카르카르카르 주그래 아니 가세가 마 샤디안 제 가세가야 어 마사라 대야다 즉 둡소게 마사라 대네 아 둡소도 과하게 그래 사자 과하 샤우래 샤스들이 메셔야 니가 싶어요 비게 샤우니 비게 삼르냐야 내 저거 요 말이다 드리께서 팅제회 사도 뭐 두고 도스가냐 저기가 삼르냐 저거 말해 아니 비게 먼저 두고 되게 비게 가비 디날로 럭저디가 혼자 봐도 주문이 있으나 아니 혼자야 수업 쉽지 차브로다 아니 디 컨데스 컨데스라다 pasi mhep tige. Chetan tazunga zo, chik anitik kujit ma tun, donat ma tun jirwa.

0: 와콜숨 챙겨지다 나 두고 집식도 와 아니 이냐 디 진주년도 과 레벨 레벨인데 혼자 단다 탑지 제 도금 누가도 진짜 돈을야 맞수제 침부 가셔시키고 해 주시기도 와 나 또 돈 돌아다 수기 아니 이냐 랑가 랑 근데 침바 레벨에 가르치는 나 랑가 도저 침이 인사 아니 미 콜숨 챙겨디 안다다 진짜 라게단데 메베스스도 스톨로부터 아무라가 제단 디인도 잠바다니 라도저 침비나 도저 저초그래 정말에 나하고 요래 정말에서 저거 말은 라침빈디 라로 마오 게베다 차리엘 차리스 디랑가 네주 도저 진 네주 타야 니가 첨부 요더라 하고 그거 랑가 첨부로 봤어 디로 마오 게베다 차리 다 파나고 디 수줄랑가 그 딱다 친제 아니 바과 콜로숨디 바캄로 콜로숨디 가서 녀 탄도 뉴르 슈비 렘디디 모델 대규다 모르체로 렘디나 두규로 바다 그 가서냐 바지 두고 거리 기 거리 민배 두디 렘디나 침비나 디 렘디 딱 맞춤 버 봐 제자 직도 저지 직 렘디 맞춤지 직 그도 돈이들이야 라게메 안다 메비나 아니 디 탁주 근데 최고로 쓰디 당한조 직 진주기 침루나 도덤처럼 렘딜 커도더니 라게 매자 안라 매자 딜이야 라게 매다 안라 매베 예제된 그래 별래 내 주기 태가기 피나 긴접대야 디 긴지티 제주치도 말해 아 제단 디 가슴 렘딜 커도 대대 얼바 비게 너야 얼바 렘딜 너대 아마 다이네라 라게 매와 주고 담라 하나 미대야 모데 바바 모데 라게도 내 바과 라게 민도 지금부터 배추고 라기가 지금부터 배추고 담버 봐. 보통 세제 두그레 자단에 진주년도가 탁주 제와 이내래 라리야 내주디 내주도 쓰리 랑아 기지 치디 랑아 이지 열에 얘도 얘 칠레가 또 진주년도가 또 쓰레 내가는 된겨 그 칠레 그든데 에 님규 다 팀로스 난다 된자 시지스 난다 이제 로브진 티기유 자단디 인도 라한디 랑은 너디어라 긴지 창문미나 rāng kīnti tōpuri kēti tīmdiu nīndō kā pānāngu lī yā tīk tī nōshā stē sūn rāng lī yā rāng lī mēcā rāng lī rōpa shīb chēb rī rāng kā tī yā pīkē lā kī mīndō pīkē lā āndā mīndō shiā mā rāng tōk chō chīm pōr nī rā sūsū kāñchū nī chīng gyō rī tī sūsū nōng gyō rī chādā tī sūsū nōng gyō tī nī lī sūsū zē chū chē chē sūsū hā kō kō rī sī lē bī yīn āni tōk chē chē ngā chū gāb rī nē chū tī ndē tū yīn dū āni tī nā lī yā 긴지제주치도 아니야든지 쉬위 도교 탑단다 렘디 세비 메위나 수준 렘디 세비나 렘디 간에 미신다 초연제 동부이나 아 탁주치도 란다디 추 너이미 근데 다 지금 중년도 밖에 다음에 결혼고스 탁주 장군나로 나간 전 동부 개념의 세비나 디비가 포르로 와 아 나주 탁주 장 지금은 누가 막 탁주 장 지금은 누가 간 없어요 그래서 제 주시인 그래 너 나가서 토부이나 로바 다 키나게 비게 탁주 장고 지금 인도 시기 요말에 나 그냥 계지 티비게 셰싱게 요말 봐 그냥 디 님요 요말 디 님요 내주도 라뇨 요말 봐 제가 이제 지도 좀 봐 아니 디날이야 렘딜 때제 팅렘 수레 니 팅렘레 말에 조교 갑자 튄데 튀 요말에 봐 아 디가 니 탐보 렘디 있다 그래 디날이야 가르치는 먼저 렘디 응원교 그 탑다 세아드 디날 템브레 가르스는 요신 통신 연자서 오래 제가 다녀나 디년에 템버레 어디 니에 타고 때제 디퓨 아니 신다 되게 라기 참아서 직십시 참아서 되게 아니 되게 십제기 된데 옛날 규진 제주나 침브레 예제 담마다 나 침브레 어두스 제주 디날이야 인지미지 디나로 나 제자 단다 가방용 옛날로리아 다 가르스는 예자야 나주 추고자로 단 투구민도 추고 니기민도 템도 가 투금도 바과디 니마 좀 직 체수 비게 미지로 좀 버반 미디 신달 좀 버다 다디 코 추고 작로 게브 시기 세나 사든데 랩제 되도 와 시기 세나 산데 마날레 미 랭군 교선데 셰 아라 토다 토덤리 라 발리 총기기 되나 아니 랑군에 전다 토덤디 체제 짐지 춤도 토덤디 체제 달로 뭔고 친사로 봐 안조 너 뭔고 친사로 세나 디인도 안조 인지 미지 다 아주 가르스나 디날이야 익선나무 두비는다 배매 자로다야 디날이야 가르스나 수수 배주 매배 주고 자로다 고고 유다 자로 다야 뒤줄레 아나 배주 그린다 매 아나 동거 첨부 겹제 주고도 졸라 친제 야 수주 체제야 양겨 배주 체 그린다 맹겨들이 있는다 자로다 고도 인지 민직 kiran todar rangi bigaya chakrodan kukuyori. Dina chakrodan kala mo karasini chikni ngubu yuwe gane chakrodan kukuyori. Chukodi karasini kiran chukodi temdu luga chudu bigaya chimchuk nyendo bigaya chale nasdili ya modati bigaya danchi, modati mikshdi. Rwa, huna nabay modati takcheche, tsuishi desu, rwa, gubya changa desu, rwa, gyursu chaya yume desu. Dina liya chetiga basi diga mikdembre, chaylumbe basi diga mikdembre, basi diga desu, tita tuyendo dima, bar gyabsu, anga gyabshu nansu, rwa. Anzo toho, toyin ho, rwa, anga gyabshu nansu. Chazan diga deche, diliya guimi gishibshi chayru biga, jingtai gishin. Shenye sikirta, gumi shibshi, tanga zu jim juna lo liya, gumi gu yu si nyi jing tata tung tasi nyi shikiri. Che zang gumi shibshi chebe chili, kiran chui go di temdulu, anta ka, ani kiran lo chukyo toptan lo je lo nyi nal dinti shibshi chikurta lo, chuk le su na ki, shibshi ki jame nga zaurta, stiki kanga sasha chikiri. Che sasha mache ne kiran jing nyi sum na kiran dedin to yungur su. Da di mache biche, chui go yun zu jili su su zu. zombi nanda, debi nanda, kashay ge gezi titi jola di kaba ma yegwa che, jola di ngwa chagi yuwa gezi bendo. Di aja laga yegdoa, nangmi, nangmi chugwa ma danyi di kaba jeb. Ani di gezi xe xilma da chitu, pene sune kaga lakwa che. Ngwana xan, di gezi yuwa gezi da. Da, chata nganzo na chana, kerang kagu ma re rwa. Nezu xingi mendo nganzo ma xe ma mungu du, nam yu dwa chigi yu, ta na nganzo gabri gezi tisinde, bungu lo chunju, labda lo chunju, tongyo dindele chigi yu. Dzolay dindri gana mi, xize gana ya, dingrab chigi xize gana, dzolay yaga shira yaga towa. Bezaan gizhi chima ngo chagu mara rang, tonda jubna thakari. Zazaan gizhi di kardu chinda rang, mordutanga rang, susu kaba mi wakib, di nangme kaba rsi kibchuk. Nye kaba nangli rang, don tunggunda mara rwa. Zazaan di sewa mebchuk, ani gyala nye di nye gimendo, nye di duks che rukwa kwa kibna, nye rukwa chega che, da rukwa kwa duks che su singi so dinde, yume topdan laki yaabi yin singi so dinde, di gani ya moranga kibdi du laki suya sha, tanga laki su du laki suya mendo san, mungu tuyung kutuwa da. Dinde mungu tuyung che, da tante diga re, cha shuda cha yung kura. Didi rang chugo nyoya, samlo yo mara, chugo nyoya, chakin yo mara, da tante rang, jik chugo, da kwa ma cha chugo du, chugo mena, jik langa gana, mi shinda da nimdo choma tuwe sura chirwa. Dinde cha yundu, chugo jik nyoya, susu le kala kip, chakin shile yundu, chugo shinyo yundu, ani rang, di gana susu chetin gana zangwa yo mara. Ya mana, mili ya zi, mi temdu lu nyo sura, da di mi temdu lu, moda temdu lu cha du, ani, Midi chugo di zom si nyeram dindze che che tonya mev che, di chakro ma dam che. Ani rang, gongja di rang tie chugo re, rang di temdu lu tu go ma re, ming di rang na gu cha chugo re. Che dan di yindu, ngan zo di nal ya, pe me di chakro dan ya zulu gan li ya, nye, tu tepe lup zan na mungu shu bi, chakro dan pe shugo, mo zho rang gu gu yor da. Mo zho gu gu yor, di nal ya, jik si psi tu zu yue bada, kerang ki la ki la su, togo ma tip la su, dindze chene, angzha chik la suha dine indi ke chik maare.
1: Rival.
0: Dibige kore todam su lemne dagare.
1: Rival.
0: Di lepse de tangbo togo chis de lemne dagare.
1: Rival.
0: Da teri le, bena chamdoe moro ngari liya chagro dan kudu na, ani dindze gani ya, ani inji minju chakki masa na teri le dan tuk maare.
1: Rival.
0: Chetan di indi di toli ya, nguwebu mebi na chagro dan tuk maare. Nguwebu yuebu che che chagro dan tuk gani, mengshi gani ya, inji minji le dinal. Partiyabdi ke zangmu su,
1: shinda
0: ke mozha tenya yun dagare, an machangde pika lemna dagare. Dox che che di nal ya, nye jik nguwebu yuwe zhulu nye guya di, ali rab shi ju che tere tu ju genpere ba. Sago jimwe gale ya, nguwebu mewa ya, jabro danya di gale, yangyo se she shugu yins.
1: Lese,
0: an tere tu ju genpere, lupzen daga shegi yin.
1: Lese,
0: toche che.
1: Lese, toche. Lawa singgala ye, tingdi pyo joo longtingi zhi legong pyo ge longtingi jimzhi thiri xibe li zingdi xunzaam daga xe ge yin. Le zingga joo doon anzu li zingla togur tang jab joo nanggin ji jachwe singgin chobu yong la. Nyingwune tojana xo ge yin. Lengge, gu xo nanggu la.

0: 绝顿吃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1: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诺皮微信地内钱
0: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猎户推外农村去
1: 生居滚对滚穷西别来钱银
2: 你对三个月梦西不能
3: 三个月
4: 把也看明在当中
3: 三种连接今天你多年送了陪月也最
5: 三个滚对滚穷
3: 三个连接公看啥谈到今年蓝天一面重年平均农村年轻劳工票给农村界三个滚对滚穷协别其这里前三南北各所修我来在年终修建第一年
6: 三个连接看啥我来在年终修建电子轮注意天地三九六九的观众级别来在哪？南巴索罗绝团作为车站级能站车级学员。
3: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呢？车站三百七。
0: 三九六九的观众来在起，绝团作为车站能站。
6: 三个连接，天地绝团作为车站级别能站哪？我来南巴索罗国剧图。沙堆基每到沙堆新设新部落写不准，写口别接领通行年终学员。
3: 直接书记习近平去沙堆里批给了你这级别贵属安塘部的银鞋送去。康庄沙堆村呢？干么体呢？重新调节了工地动画堂新装备，策划历史单位设计地面都不热。因为罗些人沙堆重新图特殊期当年团结群众的牌塔，团结年终年策划到晚众多级别牌，他是多年些呢？沙巴尔的年轻人是的沙堆团队前不来团队偏在我应不是沙堆他偏在东瓦通的牌松土团队期待各州期关心我们实行的个可对的个把他旅客最佳个把做年用了点个他家孙上点说他沙界旅游出春中他新出镇把所的落在新南他摩格尔前面实行的个新装备定出体外切入清月天安努路苏格公格下西加过他几个人面团把这个月他家车管图所在他现在五年千里他团别人过所的切得切得单位找不帮不时给甚至冲突清月沙对你虽然讨论是明白了在沙巴尔店内天安团结出去现在是的能就过过不提千里他团别定做了给我切入提了
6: 沙堆塘偏街东瓦的拉泽阳忙做起长途机关心，沙堆重设图规划七十年，南端岸塔基级别特别体力，新来拉泽别重组塘木格的具体地主塘，所在人工节气塘乐园，新区新格的塘瓦塘，每每能住在那当心，我见别的秘书拉端岸别来个提到，他家秘书陈忠塘那样的明白国内周边特别有，主力那个沙巴塘，拉泽沙巴。在里塘屯边拖塘石头接来的，在新区屯北芒都东土坝塘，努路南下西街土坝马塞，新装备错瓦的样，建林体外来过切土机，沙堆重设皮街及六零多年，沙堆及偏窄体，塔尔东呢，芒做年长期，每栋六新土边均多日日土坝体，安做旧有，安做拖塘坝的松土，沙堆及修脚石体，芒做及土屋的前芒水及卡在轨道及内屯拖下呢，六在沙坝塘。切当沙巴，雷南沙巴街体外忙哇，沙堆新设新部落西族土巴的切切，重设塔街东区体，沙堆了店内偏街了工地东外出土，解读沙巴建议来了，新装忙做及错二类历史中二类。
3: 三个连接，空了个那处新出体内沙堆街没到，沙堆新设新部落西巴镇西块边接领通体人。
7: 昨年七国北魏当塔的几事情。关注三九六先生农村的地步，他的积极先行不停地培养农村年轻人工，覆盖农村的三九六关注观众级别来进行。
3: 下面那部车木头车，迎着创业者与众结果的轨迹，牛市满篇蓝色，六零大年满心的初级级别和个别听众国际图，满嘴吃话牛头猪巴，写亏不行，三难优秀。
6: 您这重建的这一种中华军重建结构地轨图，恰巧拉不起国军退居美甲，没心格外策划冲炸忙不通就约吧。别那七百写到干么十九南计划堂，去年东南出租中南乡啊，忙做几年团干么注意南唐林七八拉索，铁个人有些忙变南水南林大呢， 총무 조동 이결학점 키 최고다 강에 심제 리구 제세유 니동 제주르 더시바라 고르바메 폭동 순간 사공기 춘이 동람식 루브르투 간에 춘이 치르르네 총무 투장 이슈학점 키 고라라 추기 여바리 총미 재미키 게딘 적외나 내추 슈마타 까르망아 양마고와라 제공디귀키 재미바 최호메타 이슈조메 조르총 람생 탁주 제바라 용기인 시 렌제비여바리 그러면 이슈야 마고하라 콩산의 사도도 용디 초직내 인순천다 죽바탕 초신신내 김지로리기 출로냠수와라 제와 제바리 추주 죽두마라 뉴스 제바기 춘이 동람 균된 따라 라스 중유 디귀키 레드미나 직주 제디 박조퀴라 초용내 장세 독세양 제바리 종미 내드윈 예생 슈바내 내드윈 탁주투베 바라 추주 중니 장고르미 디니 제공디귀기 협대단회 뉴르시 망변 람수디 까르마주의난 뉴르투 당린타 까르마숨주의난 뉴르투 졸와 추주니난 뉴르투 주바 닌숨난 뉴르투 탁주제바테리 년동제주르 롱구촌투 디귀기 림제겜나 리슈자당 니추제시 탁주제바탕 탁주제제 야자굽주공항학삼신바 찬념 당린진윤 까르마주네 까르마중화바라통두진유 게드불람 뉴르수제바니 된진이나 시에도제원이 은세미베 된중식도 되며 원장 캐르두 겐균 치릉 조맹윈의 죄나 디니 둔중식 칼라인 디귀기 재밍배 겐균기 김두 잼지트 교급 겐균티 김기 시도 측과 통화탕 겐균기 깡바탕보 매배 내국 낭매도 까미 종유배 재밍배 최도 김지로리기 당랑바탕 제와 체내 시도 디무르 지바리 시도 직내 복람직파라 망초의 된다 인친 치중 매바라 상마쌤 난조구유 제공 디귀투 종유르 샴디시와니 탐자식레이라 윤댄키 자주직경리
3: 센터는게 콩랑아나 최센터티니 닝지총결자유종 제공디위키 뉴시 망피에 남수 락린단에 망샘의 투기진배골 괴배 진접 고제토 망주 차와 뉴르도 주바 시크유티리
6: 생글렌지 샴랑아남 주무투이체 시즈총결의 림봉종 차와 종조로 자두 시즈총결의 시즈총래 칸게 레드루가기 루빈 댄진틸레기 골괴배 진접 고제토 카유락유기 망조기 심제세규 시 쿠바식 세나유바쇼
3: 지루니도 년아로 시즈총기 시즈 흉내 칸기 레제바 댄진 틸레기 라리앙 시림 도교네 총도레 튼비규 리슈피유엽시 로망송지 라리앙 총조자도 지급 시림기 레게 체시타 낭튼 사치 제베 구급타 전롱냠도 내유 지림 내튼라 규자기 샘바장마타 망조라 학삼남다키 공기 리구서무타 섬네 침부 림부종 체와샹 체와 총조교티 퇴윤 로지기 총도레 튼비후초시 Logic Ring, Jamie, Nyamsi Jebe, Denzin Tile, Saja Tier Zawa Samuchayu, Taja Chewa Chongzu Gorling, Chewa Chongzu Kuryu Zeba Mase, Mangsu Tiwe Pupcha Sing, Tuji Denbe, Tigar Legatan Zawa Logic Geji, Nye Nasane, Rengi Chewa Chongzu, Kumishikdo Zigyu, Ji Kongki, Zazi Samu, Tidar Shevatang, Kongki, Ngaji Parsum To Tangdo, Chongzu Jurgopki, Tuji Denbe, Nambati Chingyu. Langgol Chonglenki Gondamtu Lipgup Yumi Mangbashiki Kata Yoxing Kongzi Zumdan Chulwe Ngodongne Tongmar Tegar Lipgupki Losin Midiwata Chekyu Mibia Nangwa Luburto Mibar Kyune Shirimtu Shichubata Mangzo Le Shamdi Shuwe Tongme Semdunyang Dendu Chinyu Chongzi Nezuta Mangki Dutun Kongtu Nienmin Chuchi Denzin Tilegi Ledun Rugaki Kongmi Yonggi Nitidi Chongzuta Tuzangdu Gyune Zendri Chedi 유미타 진주 민주 제바타 공주리 뒤 연기회 수 김장기 민불 투주 진짜 임바타 편기 타 초회 내주 진짜 임바 강에 강다 유바제 창마 공기 개회 레게 락테나 레리신 토규기회 덕십기 편제응을 치루 동치 내두조가기 응유주 편치 덕십 루미 차상시 랑딘 주규 제회 덕십 류미 차상태 시림기 퇴응을 다 참바타 꾀주정신 체외 림본 종위기 당린 제바마세 종용기 협공소양 협대 계급당원시 총설자도 제발 심내토 펌내 차원을 줍디 카유라위기 망조기 심제 세그 시바티니 댄진티내기 윤도쇠배 계제시리 레지베 레가 약부 치민태 망조기 세부 신기유발 콩키 통답할 숨토 이지 댄부치기유
6: 로지기링 콩키 초망보르규네 퉁궁준리 후르다체디 망초의 퉁의 장마 로지직팀기 야구주부투바치기유 지미기 뒤수 응악동쟁배 잡조르라디네 콩키 맹위고르치 듄학장 잡소체디 신두유제 나조뉴바타 맹위고르치니 땅내 뷰리기 류뉴디 지미기 튼지라 로람 제바탕 튼레 차르지 콩키 고르티주락잠 레웨 멘제탕 응외소 럭덥체디 종콩기 멘주릭지 개젠 총조르 덴탕네 외계 멘주 제바 군가 샤르지 콩키 니티티 군가 초싱 신기베 제종 자주베네 장고 중구 튼니락잠 두루체디 유미라두 제바리 샹양 콩링니기 고르티지락잠 당네 유미 속보로 리미 딱제 제바탕 강아 유베 망조라 쳔디체디 기둡 충중라 떼네 망심라 투기진유 콩키 망조기 된다 충중대다 망조의 대자르 투베 된진인베 네바르투 따당 양다진의 뉴슈 유구의 탁주체교베 응위진치기유
3: 생길린게 콩랑아나츠 센트부티니 시즈총계 림부존 채와 총조를 자듀 시즈총계 시주의 흉내 관계 레드인 루가기 루빈 된진티네 기골교베 친숨 고제토 카유라유의 망조기 심제 세구 시크립티리
6: 생길린게 샴랑아남츠 무투이체 내리 세규 루도종 도마르샹 위창 총주의 타제 냠상은배 천좀 고주투 총주지 튼례타라 탄잠된 시급하시 세나여바슈
3: 원체 루도종 도마르샹키 위창 총주를 쳐나 강바 타돌네바타 튼례 냠신지류 장잠 깨태태제 인바리 탄대 뒤수 유미 폐수 토수 인댄기 강바 제달지부터 총주 알담람 천잔팔 신유 유미 소양 외마신 남추르고네 초와 기기 매발 니리신 달게 조에 퇴내라 떼내 초와 나외 열개수 조신유 손잠도 더베 초몽앙래 자장 태양 부발 용외 박삼 준신도 교부타 롱푸 당양 타자 지두 추기미 탄잠기 먹고 총주 당부티니 터송내 타달기 쳐서 피게 댐병아 조신유
6: 미초도 그리우 시착반에 시약부착배 파라 생각하법 총대에 눕도 쳐디 대가라 초몽앙라 링미 오수 규지탕 손잠규니 탄잠림딕투 규지 위장 총주 통톱 표시 토스 니덴기 유미 강바 체다라 리리니 차치지기 무딕 잠바탕 자와라 타예베 자당 제바르 겐두 원장 로니기 콩 유룽티니 틴저시 떼내 민디 남탱뒤장 류부세뒤기 최바탕 차르바뱁뒤 깡바라 댐접기 벌기여바리 균도니 니동 쯔숨론의 종구추 로테레 계급 도다체종주의기 표결맹위기 갑교로워 응리세규 도다체종주의기 탄잠 종주족주인기 맹위 고르치 시동 등교체로 후르다체신 도다레리기 롱아젠 줍시베 카데로교로 종주탕 표랑교종기 지도댐배 종습속주인기 배준종주인배 위장종주 나르중원용외 고급식수입하리 미드메 쿠리우 렉소동안이 위장종주균도조외 공바당보리 남장주준치린 지자주민위조 책동압자학점유입의 퇴집니시제숨기 강반냠수규르구의 제바탕 민위조 숨결라 라와꼬르와탕 예구니시제숨사르도주마 아르담람탕 니뉴록준소 맹시제구 강구 창마유바리 정조 남코연배 아담 남도 교르신 채문 남준 바르체 정조 용 세 라메레 통도기
3: 퇴례 주준 남초고네 축초네 퇴례 라데네 정조 달게 동에 발 퇴례 달비니 정습 달게 동에 띵슈이 위장 정조 띵슈니 르도기 큰데 라카베 띵나유 큰데 라카베 쿠루 십제 위미 줍시 신기 예바타 테니 케다레리기 세르님부시 주수 예베 뉴족 링콘 지게르 걸 숨게 옌 신기유 쿤디안 라가베 쿠루톤게 타 치종케 코티 시부 나르웨 퇴구 창도 동치 사디 쿤디안 라가베 쿠루티 정베 융바 파르웨 망주 팬데루 교류 남잔 티나 축소게 케라 미응외주 숨동 학잠타 라골미 뒹교급주 경아 레라 창웨 축지 되간 예슈타 센자 숑바 시주 축주케 추송감 니게 제사도준유 천댄진기 헤르준베 접부츠 팅럽진기 적례기 넘버 통투바 중유 뉴마 접베 캉바 차자 니슈쟁아 타 축소기 초간 차자 니슈쟁아 라골 좀반 차자 니슈쟁아 제기 축소 근주 토바타 축조 순제 77 발유 띵쇼니 타도 니리신 달게 조신베 총례 협공 소양 유진 남잔티 망변 70 10수지 명의초 책동 이제 둔주 튼주 학타 싱조 튼제 치종 십슈스지 미응외조 둔제 학잠 사도 준범마세 총전아 차간타 주간 구제 총간제 양조엽시
6: 터송타다라 김장 레리네 망용 님준파라 초초와니 꼬리잉 제바타 싱가 대바니 쏟아치바인 시에베 법작배 깨자티나 위창 총재 유미 믹세키 겐지탕 미럽네 미럽하래 균진 체비에 대심 전유 원체 태수니 카도르탕 김정 챔바르 체비에 랑도기 자주직 임바탕 타자 계급도다 최종주의기 록주 맹위기 튕긴 준바주 태수라 티외 사신 댐비에 튕레기 대교르탕 렘루기 겐린 총화마세 타다르티안 김정 장매 랭규 자주니 망용라 슈바탕 냠주 냠주기 쇠냠 댐비에 랑린토 교류 로준 남장 통계 제고 초반에서 위장 총재 망용기 님진 도시 권의 주파라 개발 제유 남장티 산내티게 망초 아르부주바타 주제동화 알레 규제코든 사자포동소난 휴수중년 망초기 버버르탐람 균제메바라 야질당유 총재 당지부이 젠동타 당윤기 니지베든 망초기 제제망 휴바제 제베 레유기 레네레레타 주제레레 제이레레 제창마 총무 폐유 조주난 슈바탕 폐계기 기본 냠지 체비 10제 시딘드 교류 미지기 탄잠 송원에 총조 용기 미창매 탄잠 다르게 동호에 바르타 김정레리 축조선에 망용기 냠도 준비 디기 댐베 김시 바라 위장 총조로 응애리 세규기 매구루 망지기 총조 당부타 랑용 종기 시베 총조당 총대 계급 낙제 총셉 응애리 세규기 탄잠 주딩 비든 총조소기 천년 아지수 토유
3: 센터링게 콩랑아나체 센터부티니 너디 서구 루도종 도마샤 위창 총주 타제 냠상문배 팀좀 고주토 총조지 텔레탈 탄삼띠 시크티리 시트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드 냠주 제배 양다 창서 탄다케기 센신부티니 편정 롱진 인치레 콩 벽에 롱진키 생규로 권대 권중 시비 레칭이
6: 생글랜지 단다치네 란데님의 총리 변종 농촌 인진 레콩 벽에 농촌기 송가라 틀람 균의 센시바티니 생규로 그대 권중 시비 치디 레젠티리 나 레젠 년주 주겐 된주는 루이
3: 샴라 넘버 2 모투체 점링키 찬염 서법 토슈기 창탄 계급 진배 정중 송경 교도 괴배 골괴배 팀좀 고주토 미미 롱동 규기 속자 송교와 시크십식 세나이옵쇼
6: 찬염 서범이 나동 학점 신비 표창단키 미미 롱동 규니 미리 촌에 가외 내식 유미 원장 속자 태동 망부 김시리 니외 로시링 달경와 타 종주 림비의 리기 속자 송교와 긴캄 니도와 산에 티게 로버제 카지키 디가라 송종키 레라 쉐신 유베 리식 동라 니외 리기 속자 남 윤체 메바라 규비 총당 중심 유바리 티외 서구베 송종화 서로 니저르키 큐디 미조 규메 공주 균된키 레가탄 초외고로 센트로괴샤
3: 진대 듄베체 중인인 창당기 미미 롱동 큐토 원시 바오 노보유제키 견제 방수 두리 긴일 내신 노보유제키 범목견바 체완함메 방수 두리나 다신통유네 미추 청와 무디키 청와체바다 법신유엽시 티니 청와함무디르 아바르 춘뷰체바르 용티 당부인신 콩님어종 낭래타 자단주기 당경루가타 냠토 종종내 튼디 미미롱동큐토 닌직타 체가잠규지 시내 마이르 리키 속자 토담서지기 내서 닝부텔조류엽시 종낭래타 자단주 자단서지기 전장 계산창배 터링키 리수르 주무조네 체완함을 로 니슈 접수이콩 키랑키 바바 티니담토 구시버리 지시샤 지루니도 니르다오 초베체 직니 니무종 낙세 지딩학동 칸키 림부탕부 니도바 누부유제키 꼬리인 옌라 루총키 니티티 리구르게급 저광엔 양겐통화타이 체마니토 테다 송지체시 멘다갸그리치급 노부유제키 우나 멘더포네 구시바타 급티르콩 공로 10줄레 싱기미 방수 도링타 타미링웨살 큐틱베 쯔기 리롱게네 네 보신유바타 와무카시 티잠네 조신유브시 미미 넘추 빠셰레 체몽 낭장 제주 르신유바타 종식 롱베트 랑갈 규신유라 탕갈 괴부시 딩고르갸긴 레봉식 대신유바 통급 계산 창배 지루 니도 쥐앙을 표기 창단 계급 림배 정중 송종 그 능주 토담 주주부타 명을 토담 서지 숨주 서주 주내 닥경와타 정주 림배 리기 속자 송종와 깽캄 니도바 조부 규모지기 냠토 송종 제배 차와식 차유 지시엽시 노부 유제시 명답에 토담 서지

0: nam ke chani sawo pusin para sawo thang sa ding par nang che su ju we nama so cha chang me thui mong ki kim si si gi
1: dang me so cha ni ji ding khan di me thu mi jong bi kong mi ki chin si tha ngan cho jo a mi si gi cha bu yi
0: nga ji dang me so cha ngui mi ja ba da nyo zong mi ji bi tim qie gu xin dang mi so cha ji xie li sa mi rong na nyo zong yang qie mi cho
1: ngan cho zheng qiong kan ge jun qu le jin jiu qi gu la qi so kong de gu bi sui sang tai bi dong hui
2: pomo ta yang a guo ne ge mian di qi shi da
3: ba la mian di tu zu yu jie luo qi shi zu ge di le ngian mian sa bi nyao a qing gu
2: qi ran zu xun de zu jun jun qi a jie xin ge min du
4: 你也打个把手个月，天气个嘛哩？我去办了，天气预备免去病呢。天云马天不嘛些，免去吃了退休请柬，民宿西地谈了，你可以素质的。免去平日退化，三五四五来，退休预备睡眠全免收。
5: 俺的土狗跟警察吧，免不得个人。
4: 俺的土狗跟警察吧，这是三种人。
5: 土贼给苏姑娘了，你给警察卡托东。
6: 土贼，怕么？本身啦，土眼点呢，把我啦热完没把酒。土贼点点品种，俺是怕有人。
7: 土生生官，土贼去，你他妈就。前面啷做了？土贼贵什么就？俺是念土土贼干的，念做品种，总有些。土贼糖卡甜的，再说了，接着去。三毛听见。 下面啦，平到屯边菜居住人堂，记得这边菜人数过年前，农民县官的许过人，江面最康给老刁难。平到屯边菜居住人呢，热啥变不烫，热潮大个人民出，江出三年，出进公家，就话新都涨，丢到南边去，再没提拔忙，江下塘下路口头青龙塘，龙路塘农家局了，丢龙出皮可以不烫，江农民县来过年单位农民县官的呢。 马文确实你这批呢，敌人参谋，那句小酒坛，前头一句坛，前句，拉萨，现在一句坛，前句结束，七八千万中文发票，三十卡几了，七八千万发票，现在六句坛，小酒，老哥，那句一句坛，小酒结束，七八千万中奖发票，三十卡几了，七八中文发票，天明一三七了，卡多人心急，中奖了，退奖了发票，三年人工，前头坛，现在，拉萨。 罗给六句谈，六句图，七八千万发票。三十卡几了，七八中文的七万发票。天明一三七，这么没考究。三十卡几了，卡多人心气，退家人，中奖的发票接的多。下面啦，让中介创建谈，创建做卡几期，能不相关的收银。哈啥的七八千万发票，这咱们学行场就谈，这咱托学行场就过不啦。 三周子的七八千万票，这咱们学行场就几趟，这咱托学行场你修不啦？那就是南铁票，这咱们学行场啊趟，这咱托学行场就不修不啦？这又去了这么不考究，这咱们学行场交通趟，这咱托学行场也再修不啦？年冬去了七八千万票，这咱们学行场就几趟，这咱托学行场你真你不啦？三个考不啦这么不考究，这咱们学行场过趟，这咱托学行场你就咋算不啦？
6: 可是去了七八千万票，这咱们学行场就几趟，这咱托学行场就过不了。该子这么不考究，这咱们学行场出趟，这咱托学行场就变不了。不是了，退家的票，这咱们学行场接趟，这咱托学行场你咋送不了？现在的南铁票，这咱们学行场啊趟，这咱托学行场就不了。俺们到了这么不考究，这咱们学行场送趟，这咱托学行场就不了。
7: 咱们学行场出趟，这咱托学行场出住不了；早中了退下的票票，这咱们学行场断趟，这咱托学行场断不了；退了七八千万票票，这咱们学行场送趟，这咱托学行场就接不了；定金了七八千万票票，这咱们学行场接趟，这咱托学行场就不了；包容了七八千万票票，这咱们学行场出趟，这咱托学行场就接不了。 마감 라차오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구탄 제자 토셔 안창 주구 파라 조공 라차오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구탄 제자 토셔 안창 니슈 파라 자유 라 정말 못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정아타 제자 토셔 안창 니 쓰구 파라 범인 라 정말 못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조성타 제자 토셔 안창 니 제피 파라 밀린 라 남태규 제자 마셔 안창 중니타 제자 토셔 안창 니 쟁아 파라 가자 토자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중니타 제자 토셔 안창 니 쟁아 파라 난가 제자 처 중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주타 제자 토셔 안창 쟁아 파라 양자 처 중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뒤타 제자 토셔 안창 주구 파라 남린라 토자 법규 제자 마셔 안창 뒤타 제자 토셔 안창 주구 파라 딩리 처 중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제타 제자 토셔 안창 주구 파라 허리 차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아타 제자 토셔 안창 조송 파라 손나라 퇴자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주타 제자 토셔 안창 주피 파라 냐람라 차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제타 제자 토셔 안창 조피 파라 현재 남태규 제자 마셔 안창 구타 제자 토셔 안창 니즈지 파라 배경라 남태규 제자 마셔 안창 시타 제자 토셔 안창 주피 파라 사제 차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구타 제자 토셔 안창 니즈지 파라 니모 차 총어 법규 제자 마셔 안창 제타 제자 토셔 안창 니즈니 파 제리도 天体那么新闻的续差

왼잠기 재물 그 인수 망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해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구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다우의 두 뒤쪽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탄다니 비진키 추즈니 슈즈 숨다다지
1: 시겔 슈베 피리비나 나바탄 잠닝사조 가도 슈베 피겔롱틴 승기는 게 공감사 티링겔레 세난 키베 편종 럽치 폰교르 시베 벽에 냠디 인연조르 키 참대 전지 속중 키베베 드법 선교로 고지토 대단키 신세 토도 디지기 서변도 지버트리 슈유 비나나 바처 최대한 타 대단 샤자티 지소 등록기 팅럽진기 편종 사바 죽든 집에 피림트 신당 개진타 멍시 뉴바 개진 딘유베 대단기 편종 죽든라 근디 강릭 동타 미리카기 망초라 대단타 디기 준치 지르니도 니슈 적솜류 다와급이 지정은이 벼랑종종 등의 기수지 왕준딘기 최대한 타 대단 리튼라 믹상이 랑제딘유부지 예외 로직진 편종기 사내카타 디진카기 믹상이 레게 랑제튼규체디 최대한 디당키 자주카 기엘라 근디 띵습다네 면주 최대한키 민세 랭겐카 튕규차규타 편지 튕규로 근디 강리 당위부지 참도 통기 변바 종디니 변종 직윤의 주나 전부 직진 기내버 중 튕망위 사제식시 내튕 대립명의 변바로 종키 망초 내부타 면주 소기 제덕규 전부 직진 기 곡주 레가라 편지 상부 튕바체유부지 대고로키 10대 내주 상급에 뉴 최대한 참바를

0: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ᱛᱟᱞᱮ ᱞᱟᱵᱟᱜᱟᱛᱮ ᱱᱤ ᱠᱟᱛᱮ ᱛᱟᱱᱟᱞᱮ ᱯᱤᱱᱟᱪᱟᱣᱟ ᱭᱚᱥᱮ ᱠᱚᱭᱨᱮ ᱛᱩᱫᱞᱢ ᱡᱟᱵᱤ ᱡᱚᱨᱚᱢ ᱫᱮ ᱪᱤᱵᱟ ᱭᱮᱱᱟ ᱛᱟᱱᱟᱞᱮ ᱟᱹᱱᱤ ᱛᱟᱢᱵᱚ ᱨᱩᱢ ᱨᱩᱢ ᱜᱮ ᱱᱮᱜᱮ ᱛᱟᱜ ᱡᱚᱨ ᱠᱤ ᱪᱮᱢᱵᱚᱨᱮ ᱛᱮ ᱛᱟᱨᱤᱠᱷᱤ ᱵᱟᱱᱟ ᱜᱮᱨᱮ ᱨᱩᱣᱟᱱ ᱭᱮᱱᱟ ᱡᱚᱱᱠᱷᱚᱢ ᱪᱟᱣᱟ ᱛᱟᱱ ᱛᱮ ᱫᱟᱞᱚᱵᱟ ᱢᱟᱱᱭᱟ ᱢᱟᱥᱟ ᱛᱟ ᱪᱟᱫᱩ ᱜᱩᱵᱟ ᱥᱟᱨᱤ ᱡᱩᱫᱤ ᱞᱚᱱᱮ ᱢᱟᱞᱤᱯᱩᱱ ᱟᱵᱚ ᱤᱧᱡᱚ ᱪᱮ ᱪᱩᱢᱵᱟ ᱛᱟᱜᱟᱞ ᱞᱟᱥᱚ ᱵᱤᱛᱱᱤ ᱭᱮᱞᱟᱱ ᱛᱟ ᱥᱚᱞᱮ ᱱᱮᱪᱮᱱ ᱪᱩᱢᱟ ᱛᱟ ᱥᱚᱞᱮ ᱡᱟᱦᱭᱚᱨᱮ ᱥᱮ ᱛᱮᱱᱮ ᱢᱟᱨᱩ ᱨᱩᱱ ᱛᱚ ᱥᱟᱡᱮ ᱪᱟᱵᱟ ᱛᱟ ᱧᱟᱢᱠᱩᱱ ᱛᱟᱝᱜᱟ ᱜᱟᱞᱯᱟ ᱢᱟ ᱦᱤ ᱡᱚ ᱪᱮ ᱱᱟᱜᱮ ᱱᱮ ᱛᱮᱥᱮ ᱫᱮ ᱠᱟᱨᱥᱮ ᱜᱚᱨᱛᱟ ᱟᱹᱱᱤ ᱨᱟᱝᱪᱤ ᱪᱩᱠᱪᱤ ᱞᱟᱥᱚ ᱵᱤ ᱪᱟᱣᱟ ᱠᱚᱵᱟ ᱱᱟ ᱪᱟᱣᱟ ᱭᱚᱫᱮ ᱵᱟ ᱟᱹᱱᱤ ᱡᱟᱵᱟᱵ ᱡᱚ ᱛᱮᱱᱟ ᱞᱚᱵᱚ ᱱᱟ ᱪᱷᱚᱥᱟ ᱫᱟ ᱵᱟ ᱛᱮᱱᱮ ᱥᱮᱡᱮ ᱛᱟᱝᱜᱟ ᱜᱟᱫᱟ ᱵᱟ ᱥᱮ ᱥᱟᱱᱤ ᱢᱟᱱ ᱫᱮ ᱵᱟ ᱠᱷᱟᱞᱟ ᱛᱟᱝᱠᱟ ᱢᱮ ᱵᱟ ᱛᱮᱱᱮ ᱫᱟ ᱦᱤᱱᱫᱚ ᱧᱟᱢ ᱪᱚᱢᱟ ᱡᱚ ᱛᱮᱱᱟ ᱛᱚᱯ ᱪᱷᱮᱢ ᱵᱟ ᱛᱮᱱᱟ ᱱᱮᱯᱟᱞᱮ ᱱᱟ ᱡᱟᱢᱟᱨᱚ ᱦᱤᱭᱚ ᱨᱮ ᱥᱮ ᱛᱟ ᱛᱮᱥᱚ ᱞᱮ ᱛᱟ ᱪᱤᱱ ᱢᱮ ᱵᱟ ᱜᱮ ᱛᱟᱢᱵᱚ ᱭᱮᱱᱟ ᱪᱷᱟᱥᱮ ᱪᱷᱟᱵᱟ ᱛᱮᱱᱮ ᱪᱤᱱ ᱱᱚᱠ ᱡᱟᱨᱩ ᱢᱮ ᱛᱮᱥᱚ ᱛᱮᱱᱟ ᱛᱤᱝᱠᱤ ᱭᱟᱯᱚ ᱥᱚ ᱛᱮᱱᱮ ᱨᱩᱝᱫᱟ ᱢᱟᱨᱩ ᱛᱟ ᱛᱤᱝᱠᱤ ᱭᱮᱛᱮᱱᱟ ᱱᱟ ᱨᱩᱝᱫᱟ ᱱᱟ ᱛᱮᱱᱟ ᱟᱹᱱᱤ ᱫᱚᱛ ᱜᱟᱞᱢ ᱠᱟᱞᱮᱛ ᱱᱟᱞᱮ ᱢᱮ ᱠᱟᱛᱨ ᱢᱮ ᱫᱨᱮᱵᱥᱢ ᱥᱟᱢᱵᱚ ᱴᱨᱩ ᱪᱩᱥᱤ ᱢᱮᱥᱢ ᱟᱹᱱᱤ ᱡᱟᱣᱟᱝᱟ ane zambo chuk tene labar to tena turuk mayin bi turuk da shajul mayin bi mena kanzon lu tene rangzun chu tsenge ane ke chapcha bena dosol tene chongxia nazi chagyun dongri dosu ko katsa japchi ina rangzun chu tsenge chapcha tesu kono yoresi tende chichi ina ka lamzi jaku yoresi langa benba zongu lamzi ka chapcha ina tende zari yinsi lamzi ba da kanta resi na lamzi chawa lenshi nyebi to tenyang chengchum zangar nijinchi yinla shengda kubru chungwa na lenshi nyeba chibi gyuji mingsi khore lamzi to tena selene dina takbi ki mingsi resi yinla to so tena nyebu zowa tende zaka gyutabzi yinsi khore tenyang chengchumba zangar ka tena yinla tarikhiwa na yere shengba wa kumda wa xawa laso ba taso ane lenpa na tena nyebu zoli ki tena gyutabzi li lamzi yoyosi khore
1: 주분하다 근데 주부 직진 세심이 누구 신인이 던지스 도와담비는 아나즈 넘게 뒤좀 받더니니 그게 편편
0: 어 그저 단계 했던 날에 전부 다 편 요래 그 전부 직진 됐던 날 가장 됐던 날 네트 됐던 날에 어 뒤가 봤어 근데 저 장도 거래 어느 맨 기지기 님부터 비에 나타나로 뭐 랭카 보지 어느 지치비에 나타나 던지스 그때는 무슨 그 편보 매 봤어 난 넘치 됐던 날에 그 배트한다고 말했대 이제 사진 나도 나도 듣기 시작 요래 어 저 단계 넘이 난 것도 대 배규 특고요래 전부 특징이 되어 있나 배규 특고 말이
1: 어느 편명기 딱지시 되던 바 전부 특징 다 된다 전부 이게 내다 내든 답이 차요래
0: 답이 차요래 만 답이 차긴 보고래 코로 전부 특징이 되어 있는 나타나는 당보 가도 되는 뉴 보고 중중 가도 되는 나타나 로딩 지고서 되는 어느 거 내다 되는 거래 라바가 좀어 그 특이 나다 깜바 그 특이 나다 저 특징 뭐 차 어느 샷에서 컴퓨터는 잘 거래 아니 뭐가 전부 진행 거 전부 있나 중중 가는 나서 중도 용어 말해 야래 용도 되는 아니 그 세지 반나면 뒤발라서 그 진치 진행 게 아니 되게 진 거랑 간다고 요 말이
1: 게라기 때 엄마 차례 님녀다 된지 전에 하나 좀 두고 지진 티거리에 되지 세주 방라 거리에 돼 도나나야 다리 거리에 돼 보조로 가리는
0: 조차이 나타나네 로볼이나 참으지 봐 아니 대도치 님바에는 나 찬용스 지야들이 아 차가스 스망서 보이나 뜻거로 봐서 속 잘 그래 아니 세주 방라 간다 된다라 소리
1: 그다음에 또 네 왜 보내시는 로충수기 집에는 그렇게 되네 네다리 되네요
0: 다 중지 지원에 나타나는 로스미 증가서는 내다 듣는 저 단계 듣는데 좀 특히 레더 친구들 듣는 내다 된 거래
2: 민민라 용진도 지세요 나 빈바시 마마 민국에 민바지 무슨나 전부 쓰지 하지나 민국 창조 대 회리나 부진 연다 소진나리 전부 쓰지 뭐 자도 듄치 칼라즈브리 어 협주 예차비 요래 네발에 핀토 잠모다 드는 네바이나 실은 좀 먹고 춤도 이나 강한 치아도 소 실이 협주연 좀 먹고 빈바신 집으리 협주에서도 핀토는 바 챔보리다 다지시도 전부 쓰지 전부 쓰지 파에 무슨 방이 있는 방파들
1: 단단한 빈바 정보네 전에 사실 가봐 전부 쓰지 이게 나서도 망월
2: 빈바 정제 빈바 정 초카제 마오샹 라지샹 두 소이나 빈바 정 모휴 용천도 사단자리 다트나 동바 차종 하장 두가 차창으로 주무스 길이들 초가 동이나 라이촌 조사도서 파지 전부 지진이 그 마우샤이나 라자 촌조사 전부 지진이 근데 단단이나 큐로로치 사자케 니라치
1: 어
2: 대이나 생하진 딜레리티 용을 비엠부터 누바 다 로치아림 다 로충한테서 전부 지진 하자 용부리
1: 어 네
2: 할리여마
3: 비나나 버서 카데 표결탄 변발 조미마스중 키 슈크제 갑교로 전부 지진 곡주기 탑람 치마탄 지산토 친도라 망소 남 사자신토 규미고발 랑사당 유니 문투 면주락제타 문투 면주십슈 롱스 주주총의 티토니 망소 기 톰나타 기나 대난체 체로 친바 아장 주민 임바시
1: 고감사
2: 고감사
1: 민 가르쳐비노
2: 까만대체 다 저도 그 뱀바시 면지카 다 면주 사가 넘지니 달로 다 난이 달로 니사가 넘는데 뱀도 사 아장 그 약보다 대는 아이나 다 개빠도 그냥 나사사가 대대 쇼켜버린 데네 로다 영아 지리에들 대중 야보 차도 싶다 내 난이 넘자리 야보 펜소 대 다들이 비제 달러나 비제 좀 넘자네 아니야 가송 당보 드린 이 바이 아니야 내가 좀 다시 좀 없어 다 좀 사제 되네 가송냐 당보 자리 야보 단어 녀에 대해서 알아 야보 사다래 대 제작을 다 대리로 냐솜 자체 대련 비제 대롱 손이다 하루서 배나 비제 제로 자차 되니 그런 남지 남지 있는 요건 요건 제도 차 요건 요건 제도 난이 넘 잡더니 요건 요건 제임이라 뒤 다니 시작하도 땅하도 어쩌저저저 제령 뒤라 논에서 가면 남지 제임이라 야보 배차 난 그래 그 제도 그래 난 내가 제도 때 무슨
1: 뭐로 가지고 이거
2: 로 집주 혈육스
1: 춤부 나타다 딘제레 믹체기 망팽 시주 게두게
2: 다도 다 저버 자제게 또 레텔라 어 옌람도 세서 데이도
4: 나 밀네 탄도 빠데 테 콩라서 트럼프게 파 네도 담아서 그 민다이나 켜터서 트럼프게 켜 응돌레다 테 자마이나 테 켜 사바트 트럼프게 켜 메리 서서 트이튼 테 약본게 파레 테서 뇨체절레나 다서 공파 메젤리 사실 약보레티 생각하는 공부하자 차나레 지다 나니 럼바 당고다 담아 실은 공부 지스 차나 총처 지스 국기라도 지스 달래라 차나 총래라 따도에나 제 트럼프게 메테 트럼프게 때 남베 텔레 신치르를 적고거나 테인데 로코말 통마 녀섬사 때따 꼬바제네 멤버원에 때 겐트라이 테텐레가다 테 메테 트럼프게 레테 쿄칼라 사파트 달 델로모츠트 타상웅 사파트 달로츠트 인고 나체 인데 쿄테 트럼버레토스 네초 트릴이나 테캬마 콘트랙탄 카리케 테쿄 사파트 셀레 다 타상 테게 만동원이 테메이사 쿄테 격사트 보그니 테르 트린들레 달로 어 텐데라 레라
1: 지나 고노 가즈데네 강반 나죠
4: 옙경 앞께서 나서 어제레
1: 단데 추가로 자버티제 아니
3: 罗旋旋那里也得到刚刚那个声音的勇气而为哦穷了穷他说那么也怕我们大但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 tan dedan ne tu la togur sam che ne dedan la sor zup ji ki chin che ne shi po ku ki chu tan ju ri che wo so ki chok tu te chu che da mu tu tin ju che di yu ti mang zo ki dedan la song jong ta ji du che zi yu bu ji ting di sa de wo zar xi be dam ling le chen xun zam ta ga xia ge yin le zen ti xi pi chen gu na ke che tin bian zo la ta zum ji ta zo jong xu ke den zu no bu yin ling ge xu den zha guo
5: 那是知道的，加拿大是这个叫什么？泼沫，这叫子是哪档哦？那是干啦，东北广东那种羊肉的啥？那是。咋吃呢？看你陪我。不急，干啦干啦，看哪个先把点来下。我子，等你打发点这几个大泼沫，掏钱哪个泼沫，掏钱。
6: 개능 말이 개라.
5: Dota Bomo. Dante Ajalati, some of the Condemnado. Bala Kaba left Tom Daga. Lam Sanke Dante Jesua.
6: Chitante Bala. Look at the young la.
5: Ozi Bomo. Pomeranga never said a genie, Moteki Wunene, consumer to Union Yorbe. Gezi Nanya Ajala Hunazo. Shogang Abne Shanje Gezi Nangape. Gonda Leda Chibishitari. Hunazu Kule Hawashitayorda. I'm not
6: going
5: to
6: cry.
7: Sine, Chazas. Ajala, Chips, Chu, Chu, the Savi, Balaga, and Artin, Yaju, Pomo, Pomran Dunda, Nakungu Mindu, Yaju, Apomo, Balaga, Ajala, Kinazuka, Shira, or the Sungi, Chuda, Ajala, Shu, Angala, Jadugi, Pomdin, Chia, Rajido, Tinjas, and Sangala.
6: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Joe
8: 차가나 라카달루디 타마틴 쇼그로니 마시고네 차간디나 타마티니 마지보네 재미도니 아자랑 주보이나 콘조 탕마야 타마마디 찍럽다 마지보라 타마마디 쓰지 대원이겠니 보모 주저 타마틴 자조유 응고
6: 고스 체란 텐쟁아니
9: 야보 아자랑 콘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메 교세시
8: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디 지우시 텐쟁으로
6: 不知,就让我留下节刚过选择来啊主意呗。哈哈,应当,刚过选别的纪念快乐啊,同意给那个美吧。你念苏泊列中的,我念也管你去这的话。前龙我念就让了,落不中学会的。先不听给公看死啊,谈的听给给生物苏北里前提呢,飘个龙天呢,估计是别,抗中西里切不用西北里前提及。我念前提,从这趟,就跟学会的这种意义。 生意那么错，结合他每日抗议啊，军人错爱娘娘说了点呢，让人开去谈点别，说话日不日越不行。朋友们说呢，差距不大，没区别，土面的狗啊，想去吃不少，土木门一边开去捡起，每日让起说话日别定，有出现呢，立即说了呢，开去点别，面积日不细月。 苏阿日本尼，拍图，吉林文旗，罗家茶卡县文内月吧，杰西一起说说关于啦，提送的前几个，拍上去，苏里面的铁兵，有托云点管不巧，家家他卡起，我跟说他，拍都有看松的拍的，罗将他心就他去不能记，据悉他六零九米，娘娘三军说，面相忙不沾边。 别给苏阿日本俺来哈巴，推磨门一边开去见个过年，别给俺那买不穷。别土鸡，炸他，切么，嗦，嗦哇，能吞日不的，日边呢切我阿他，歌词念阿，叠角，文具，丢卡的，日边呢穷我阿是差不接，就差日边呢其中天南宁，偏去接了几点他，几片几撮个吹土这位心意。 铁定日边呢？千万是来把先把七八拉，日边呢？先南家强出不西他，要能让咱们心里你玩都嫌贵。开的日边呢？先他个主催嘛先呢？铁他他这话有别日边呢？先提恰恰我是先卡不是。且咱陪人去耍日不他，今年去这话提样，先他们这位推磨门一边开去什么电影？空里才拿另一个去，人呢呢？

0: 정 퓨루 수리 루블링키 기겐 체모와 라찬 스남도 게라수 페기 수균 로도 시베디 나리아 낭튼 카르고 유민타 갸나키 싱지 로도타 케바 카르 유미고리아 제리 시베 제베디 센트시 더팅디 레세나리아 무튜네 페기 소아직베 민지 송제고리아 겐스도 라수 제리 시베 낭튼 제리 시베 힌게네 센시 능교가 수이
1: 这是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Toda pomo. Tande acha ladi, samba sangu khandre mindo. Pala khaba lab thom daga, lam san kye dan che tre sunga.
0: Che dan che ban la, na cha de yang la.
1: Oje pomo. Pomran ga nyeba sebe ge ni, mo de ki gu ne ne khanju mo ju yu ne yor be. Ge ji na nye acha la huna zo, sho ga nga ba ne shang che ge ji na ga be. Gonda le da chi bi shi da re. Kona zu kule khaw shi da yor da.
2: Gala 당보 뱃나 나자대 요리를 만나라.
0: 응응.
2: 뱃나 당보 네바디 아니 나자대 튀거들 중요해. 이게 시행 거 봐. 다리티 요리를 만나.
0: 응응.
2: 콜 개바시 봐.
0: 예스.
2: 나자대 찌가 정도야.
0: 응응.
2: 야가 정도. 동가 정도. 군가 정도. 들렸대니 그걸 갑자기 망고 제안하고.
0: 나스.
2: 되네 뱃나 제거에 겁라. 뱃나 자대 자대 버서 진보이나 하는 거 뒤자 뒤기자 대경에 지 쉬쉬 자대도 년 낮에 자대 신실 뒤자대 하고 찌개 나 낮에 더저 찌개 있는 아 찌개 자대
0: 근데
2: 근데 저 뒤실을 제가 아니 신에 근데
0: 맨주 채우도
2: 낮에 자대 근데 또 뭐로 뭐 된대서 된다 근데 맨주 제베 여름 남 땅 등산다 배나 매던도 매소전에 미소소로 봐 뭐만 있나다 미주 Never really, meme and already. That's the word, but it's your son. This is a bit, you know, Benna said that again, the lotto dog. Lotto did. Never till a man did your teacher to the Yakshit. Oh, did
0: you
2: know? Made a new body chair. Did you know? Made so young. Didn't manage the sugar chumba in Benna. Never did. Capture and steer him. Ruh, Benna. 차지 따라가지가 죽나 차지 따로 있나 아니 그 차디 갑자기 편주만 좀 많이 넣지 그걸 내가 되나 로다다 돈도 그 중앙에 있을 때네 그런 때나 면주 집에 여름나 갑자기 대단히 갑자기 면주디 누가 치러 등에 되나 갑자기 약식을 가르더래 된대 약속들 되나 맨나 따라가지 집에 있나 아니 따라가디 더도 편대질 지에나 약식을 근데 더저 근데 지금 딱까지 야구 용구 말해 세줘 말해 근데 그 왕도 망부지지 대신도 더 대대 대신배 대래 뺀나 다른 매지 소연이 매지 땅가 중네 뭐만 있나 더저 나와 나 매디 다 대니 매디 다 사바 땅으로 와 땅이 그 대니 땅가 승리 땅가 어 대 년샤 지금 왕들은 더저 근데 지금 매디 땅가 고조기 세줘 말해 매 당부지 땅도 고조기 어디 그 내가 대란 듣기 로다도 던질 때냐 매디 더저 건드질 때는 약속을 해도 어느 딘저기 던져 참마 다 면제 송제 말한 그 배정으로 와 던져 삼아 어 도시 다 시제 랑링 주름 나와 던져 삼아 랑도 치고 와 디 가르치고 그랬잖아 강에 맞다 다 때우니 베티 팬더로 가래
3: 네스
2: 그 던져 계시 보여 봐 디
3: 말한지 베베메 세둘레 제야 뒤지데레 디십지어지 라이가 어 당
2: 역시 좀 터졌다 내버서서 맨데 터져 근데 질당나
3: 역시
2: 세장 거기 터져 거기 세죠 말아
3: 진짜 당나
2: 어 디 나자딜라 팬터 차이면 어디 디 던져 대야 된다 요래 어
3: 디 면지 송제 디
2: 어디 던져 면지 송제 십제 디로 와서 막 막린 제 주름 다 디다 디 전배 아니 망고지 왔다
3: 네스 네스
0: 아니 갤라근 슈거다 페기다 멘타 지시베 링네디니리아 체릭 시진스다다 릭베 슝록 시진스딘데 카르카르 주나
2: 다 두드르 슈베 있나 말아줘 체릭스게 저거 봐 체릭 시진스인데 체릭스게 될라 콜린다 니요 직 가르라서는 체릭스도 말아줘 남유다 먼저 있는 정하란저 미청매 컨저스 뭐좀 그래서는 체릭스게 뒤 고 뭐부지글라 심주 쳤다. 망부치에니 뒤 나와 유림라 접던서가 말이야. 니베 사도 니베 지기 말아줘. 주제사 봐. 덤바틴데지 생리스그로 와. 맨나 뭐부딘데지기 맨나 누바 가래도야. 뭐부딜라. 아니 뒤 가래팽기도 쓰게. 어 된다 뒤 양타고 그래서
3: 내가 봐라. 생리다 텐데지 있어야 돼.
2: 생리르다 쓰게 좋아 말이야. 보통도 시 양타고 그래 쓰게 그래.
3: 됐어.
2: 뒤승데 땅 알아줘 맨나 생리 당불 고아들 낸다 제가 있나 아니 고 생리기 말하는 저 심주 된다겠다 엉엉감 생리 있는 데 가리 있는 데고 등산 중에 어떤 배주 땅 고 심주 전 사돈이야 어디 있나 있나 다 고 사돈이 받으래 때 이네 뒤 양타고 이미 뒤 예술에 배나두가 로접장 양나 로니 수좀 좀 시중어 중어게 생리 받지기 심주 전에 지기 주대사 받니에 받대 야 제일로 주니슈 거든요. 마리즈에 지금
3: 또
2: 기승도 그 양 타고 있는데 다 쓰고 사바지 조던지 니든 니브레다 그 양 타고 이미 예술에 당하란 좀 니빠도 가르고 쓰고 와서 넘지 말한 좀 칼라 다디 이나 체리 정신 체리도 템바라 레시 양주면 체리라 레시야 당주 양 타고 쓰게 들 다디 좀 당하란 좀 비벼서 와리고 되나 다 컨테스 고알은 그래서 체리도 템바지도 그 다 양 타고 이미지 대신도 말한 좀 단다 표배소리 버드 지 동도 당고래 얘네 중국 강로 도군데 고마 숭게 있네라 양지면 또 서바 또 직신 동도 서는 게 동도 장마 고 숭게 대라 아니 재매기 보지 마 참았잖아 양다 봐
3: 참아
2: 밀어와로 와 고 그 숭게 동도라 아니 말한 저 나가서 미디움만 많이 봐
3: 빨리
2: 고 겨우 남주도 된 봐 남주 표도 친 봐 아니 고 참아지 인데 뒤숭에 아니 마 양지면도 좀 봐. 양지면도 숭에 흉돈조에 장마 다 참아인 봐.
3: 어.
2: 그 양타고 인 봐. 아니 제리인 봐. 그게. 온다. 동성을 안서 고하는 거 봐. 뒤숭도 말아서 단다 배우고 소화리고 있는데 양지면도 배우고 뒤를 부실 숭에 숭에 배나 조항에를 벗어야 알아서. 그러나 직신고 밖에 탈독세대. 아니 바로도 배나 소화리고 찾아봐 있는 아니 밀류 땡을 안서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세게 근데서 전 용고 전 지 유름 되게 돼. 괜히 되게 돼. 어. 되네 내야 되게 돼.
3: 난디
2: 신 말아서 나자 정보 있나? 디 아니 주도 관자 저 그래서 얘 동주 참아 봐야 돼. 고 직송 양다 봐. 눈 좀 해 봐. 어, 된다지는 거는 저 고하는 거 같아. 대신 동안은 저 지기 지기 중에 정보 조언을 해 봐. 되는 거는 저 변나 남들 같은 시에 사단 교과라서 보통 좀 내다. 아, 사단 좀 고라 때문에 아니 근데 좀 빼나가는 좀 인데 산지 돈 좀 원서 들어보도록 제주 통일로 와. 어, 돈 좀 당국 주인이 돈 좀. 그래서 돈 좀 상마 양다 봐. 아니 그걸 눈 좀 해 봐. 근데 제일 이랬어. 너 다 녹스 고아 된 줄. 그 제일 있어.
3: 나스.
2: 나스. 다 돈 좀 이거 리그네디 말한 저 배숭로 시진서 저데 중앙 왔어. 중앙아.
3: 중앙아.
2: 오신. 사초 멜롱 난가. 양주면은 신메 사자 출신. 중앙아라다. 지난데 링이요.
3: 지금 말한
2: 저 자가르기 직시오니 제니 신디 서주밀로 나가세니 마샤
3: 예스
2: 자나 기 직시온다 제스다니 아니 신메 사자중 단다 지버래 그것도 시에 시에다 맨자지마다 근데 가르선 거라서는 지겐캄 말해서 다 된사 제니 발레 디 저거도 친구적으로 봐. 나는 가서 지금 한테 그녀 중을 했어야지. 어디서인데 말하자 수준이 소화를 보다 지 가려 있네. 지 나와 가르성 그래서는 말하자 다 지금 감 치워 있네. 자, 양지면은 지금 감 중 지중 가려 되고 있네. 지금 감디 두바디 그녀 용거라서는 다 당마 당자마 다 고 락반에 마 차로 당인데. 지금 감수게 근데 중월에서는 중앙알 때문에 중월에서 거래 중앙마스게도 터두리만 터 신도 터 그냥 알아서 대상하게 전리반에 시에는 배나 알아서 두려서 기분 나가 두려서 다 디 알아서 디 원분함 야 좀벌시에 기타 고 차송수 들어봐 두려
3: 원자
2: 어 원자 분자 세가 동조 동조의 근해 중월에서는 마련조든 지금 동조 나와 중앙할 때 중월에서 중앙할 때 다 딜레이 말 잡아요 다 잡으시고 중중 뒤 그 무면다 마련조 지금 동조 소도는 또 직부디 실시하는 마련조도 그래 중앙할 때
3: 아 네
2: 지금인데 중앙안에 중월에서 그래 또 지금인데 중앙안에 중발이 있나 아니 지금인데 얘기하는 거 왜 뺐나 뭐 뭐 타다 코 간선 진행되는 종으로 봐.
3: 응응.
2: 어, 맨날 다 진행시 자체인부터 먼저 육사, 맨날 가서 싸걸라 들자. 싸걸라 되면 근처 종으로 해서는 뒤 당부터 중앙할 때 종으로 해서 거야. 그래서 근데 딱 싸걸라 되면 유해방 안에 맨날 뭐부터 하다 맨날 진행된 셈에 가리기네. 뒤 장마 싸걸라는 게 이런데 뒤에 대한 장마 가려서는 중앙에 안에 종. 터도 뒤에로 두 터도 더나다 중앙 가서 이게 너무 뭐 간대지 마 끼어봐도 끼어가 죽네 그 희로 돼 멍시로 돼 어 대수 전체 정도가 대수인데 말하자 치료기 아니 맨날 말하자 내세 사고라도 중앙에 두비어나 아니 말하자 밀 러브티야 사고라네 중앙인데 말하자 밀 러브티 중앙에 두버려서 중앙에 두버려서 대수인데 정말 중앙에 두 다 디 말한즈 메일 러버드 중앙안에 중요나 오늘 메일 러버를 다 말한즈 개간나지 젠 말한즈 주니르 봐 디노라는 너에디 가르치는 정부에서는 낭로그 중앙 티제디 우체르 깨인 된들 떠니 아니 낭그 메일 러버 중앙 티제디 돈님 부대요 말했어 배나 먹는 제시 좋아 말해 배나 말한즈 메일 러버를 추 가져야 될 거래 사카제스과레 가르치기 대화하면 봐. 그 두어 두기 두기 두기 두기 지기하면 봐. 두어 두기에 가르치거든. 좋은 거 지기거든.
3: 아, 네.
2: 등어가 타다 지기거든. 미스네. 제로가 응어가 있는 뺀나가는 저 지신 차차가 있네. 지거야 체 로마지에 약가 지거 로마피 약가 로마지에 등어로 지체 유림지도 봐. 뒤 가르치거든. 좋은 되는 지기거든. 나와 되는 구조 지기하지. 그 두기 두기 두기 두어 두기지. 그걸 다 매다 봐. 그 지로 대화하면 봐. 말은 저 로버트에 계속 가르치면 되는 요로냐 저거. 그는 말은 저 단다 그 기가 나치스게 되 개에 대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 말은 저 당부지 근데 다 단다 두바 있나. 로스 숨주시 주 진사베 요시 없이 누구면 누가. 요로에 대 고 응애라 요지게 맞은지. 니마지 루부터 때 요로에 되는 말 봐. 계속 가르치네 루어 봐. 딩 던져 삼은 거는 저 룽고 좋을 때 루어. 어디서인데 중앙에 독서 제시해 주면 대성도 말한 좀 밀러볼 다 낮아 준 거 있나 그 낭로 중앙에 이제 돈 좀 구하면 그 소수 내가 다 소수 먹니 딱다 chile de takta chang mi de ne chuan de pena yana me shuk che ta yana sa shuk che ta yana chu mang ta chu shuk che ta ko mi ba de du wa ji te gua ra de sung de so bo la ne ma de wa nang su mang go chung ra na da si gro wa ko chon na ra to na de chuan de je de kan de che ni ko thon yo ma so gre ya la ba yin na ko yang ya che ryo gi me 면송으로 봐. 그래서 나자 면접적으로 봐. 메디에 그냥 정으로 했잖아요. 지루역 직행 갑니다. 기회 빼나. 자지시. 그래서 그다음 면주 망고적으로 봐. 빼나. 사도세열 다 사두메열 아니 자지시 메열 아니 신기메였다. 디제디 디 반스나야 지신 디제디라. 중앙시에 지중요.
3: 빼나.
2: 마시도 중앙 안에 두버리 돼. 있는 거부터 한 말로 중앙 찍고 찍게 내고 말하고. 빼나. 가지 중앙 메시에죠. 가지 중앙 추시해줘. 응어고 가지 중앙 뒤 롱시해줘. 근데 응어고 정말로 멘탈장. 네. 그래서인데 그 체력이 아니 빼나 말하는지 밀 밀섭의 중앙 빼나 말하는지 다 서준이 뒤 야 숙체로진. 아니 마대어 용도 체력이 그 서준이기 합대리 가려서는. 중원의 매래도가 거의 있는 게 곧 서준이 때 정원으로 와 매디 조여로 와 전체적으로 그 중원 조여시에 지어 떡져 응어부터 이제 가르세요
3: 그는
2: 거의 막 그 서준이 막 흉충
3: 자야 수시
2: 어 나 딘데 여기 직승대 캐지야 아니 그 맨쳐지고 봐 그래서 근데 여기 그 말한 정원부터 중원 안 해줘 난 그 매래부터 중원 안 해줘 집어치야 뒤 중원 안 해 님들만 듣고 돈은 매매 내걸라. 야, 체력 중앙에 중앙시에 주주 응원부터 되겠네. 아니, 서부터 미소부 아니, 중앙에 님들이 답시.
3: 아, 시다이나. 시내 찾아서. 아자라, 챕스추, 초디사비, 빨라가 아텐지 뉴주.
4: 이 아주 부모, 봄잔돈다. 나 공부민도, 이 아주 아 부모.
5: 巴拉给俺呀，阿家来给那做个来西拉要的送给，缺大缺大，阿家来说俺俺拉不扎住的。
4: 彭的年纪也热几多，天热什么生了啊？
5: 我姐，
4: 这，
5: 嘞，这，老，去让青云耍下。老，他在他前呢，老，因为爹有些这边塞着人。
4: 天哪，妈嘞了。
0: 老俺修过，现在咋个了？俺骗哦，老。乔三不穷穷系列，俺去凑啊，军队千不当土。乔三不穷穷系列面呢，米仓妹，甚至可以被切别呢，俺去凑啊，体外体内点不吸毒，就你是。三百零个，谈的零个个三十不的呢，别给苏阿日别面子送这过了。 편종 필로 수리 로블링 키기겐 채무와 라찬스남 덕갸라소 제르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라나
3: 아니 틴산다 마온베 투수나리아다 벽이 민치링네디나 아니 가란주 퓨리자마세 아니 미리 시행기 디탄리아 아니 슈킨 컨디션에 갸라가데 도르드스 소르나 슈이
2: 다 가란주 수유경기 민치 링네디 단다 대별로지 나와라 말하는 취미 시대에 있네 말하는 맛이 그 당부 중세 때든 미리 그 여행 가서 그냥 대제 대두기 아니 문대우 중에 상관 저 대버지로 봐. 되네 로 망고지 배제 땅 소소 중에 사용도 대야 그 덕조체 양파 미리 선별 편도지에 된저 망고 중화.
3: 그러나
2: 대별로지 나와라 yinpa yinna penla maranzu dana sokpo lakwa tu sokpo lada maranzu pyumeyata lochon chayani pati ta sajab tujar chayarba tanda tinzan penla sokpo yinmeyan sikiduwa tongta maranzu
3: sokpo
2: yinmeyan sikiduwa sokpo yinmeyan sikiduwa sokpo mengyi sikiduwa
3: mengyi
2: ko sokpo miri dila maranzu di ringnet pa tabarwa dita di chonpe ani ko yanyoga miri da tonzolo shokye mangbochi diba wari
3: 그게
2: 대면서 등산에 내줄 때가 있는데 그 대산 점물인 거라다. 최진다도 충신이 얼마? 거기 믿음이 밥 좋아. 제거 제거 벤츠 좋아. 지속으로 점물인다. 이런데 나란서 두배서 와라 뭐 디멘지티 아니 지대 유로 가사가라 나란서 디 단접심 부시라도가
3: 시고
2: 베나 아메리카에서 쓰겠던 또 배도 문 되는 게 계급도 좀 나올래 배도 건조 제는 벤 팅럭 소리 제외 있는 배도 그런 셋이 토브 세우질러 비갈 때 이내 코에 단도 나란서 미 대단 동조로 배디 다 이쯤에 다 샴디 소리 휴마도 비디 양 말은 좀 건조 삼도 당인데 야 수준이 통전이야. 고려질랑이야 쟤네. 아니 대주류 나온 안들 저 배배서 와서 배서 된대라. 셰프 돈한 지기도 봐.
3: 고. 네스.
2: 대선데 고 쇼긴지 다 치르 치르 치르 진배 되고지. 제도가.
3: 네스.
2: 대선데 다 마음 배양하는 저 뒤 다 남가 소리 셰프 있나. 남가 구양 것이다 제도가.
3: 네스.
2: 간선 고라 단도 순수 돼요. 그 고 미 말은 저 지기 나동군과 다 맨주시에 교류 나와라 콜라 단독이 디 배주를 한다 전부지 대유도 아니 가서 그냥 돈한 전부지 어찌로 와. 진짜 말해서 시세 민도 등록 소리 소리 거디 영조 탁주 제 돕나다 난 수준 탁주 구해서요 말봐. 그 인내 고 탁주 제 도구민디 고야 내가 정조 감라 실로 지그래서 예를 써서 근데 별로 안 거지 민도 거야 대사. 대승디 그 수준 그 소리 봐 찌레 고급시 보지 할때 학도도 말한 저 표배 면지 드리는 애들라 맥스하게 자주 주여가 시보지 통용도 가보시 보지도가 정말 대수인데 내가 점물인 가서 갈랑하는 저 표배 소리 듣는데 듣는 듯이 망고시도가 심주지게 요래든 멤버 게 요래 던지 지도 배나 우주소 쓰게 된다 아메리카서 인지스 열어서와 아니 자가스 열어서와 대단 자나래 고 표면에서 해야 돼 마루망도
3: 아니사
2: 루도와 그 돈아 돈아 사바질래
3: 카세 당분데 나와서 다 이지스 개맵지 안 쇼가 매 세배 제려다 디 누비트 토용 거야 안 항상 매서지
2: 거 어디라 그나 정신이기
3: 이지래지
2: 예면서 그래 예지려고도 와 대선데 고 디 다 마음 발라 쇼기 전부 용해야 되다 다 디런 줄에 돈만 써서 그래 말한서 고 용지 당겨서 지래도 와 대선데 말한서라는 거 소스 링내디 다 야구유배 뒤로지로 봐 라조를 치고 와라
3: 미지
2: 그때 팬덤이나 갈시에 미지 가요 말이 미지 야지 말이 봐 뒤순데 그걸라 그 뉴배 유배 그 미리 그때 나는 팬덤 유배 인도 아니 가서 갈라 돈아 치러 치러 주 이야기 되지 러비온 걸 땅을 하죠 돌로 없어지 주인 거가 된다 너
3: 나스 다시 나게라
2: 너
0: 생애 남처 공토 링게게 센초베디니 레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루블링키 기겐 체모와 라챤 스남덥게 라수 뷰루 수리 멤버츠 네바야 니시당제타 멘치 체베 규짐나 멘치 송제 컨데스 지유미 타 틴산타 마오베 투즈나리아 푀기 멘치 리네디 뷰지 사마세 미지 시엥 디탈리아 슈킨 컨제 티유미 고랴 제르시베 제베데시 Pek Suwa Rikbe Minzi Sung Che Kwa Le Giyan Che Mwa La Chiang Sunam Do Gya La Su Jet Shubhe Nang Tuen Cha Chan Pyu Sim Yi. Dea Chidru Ne Gen Su Dom La Ne Ngan Chu Li Cheng Jet Tang Li Nang War Ning Wu Ne To Jena Shuk Tan Chep Chi. Gya Chi San Bo Lengge Ne Ngan Chu Li Cheng Sen Si Nang War To Jena Shuk Yi. Tien Di Kang Chun Si Ri Che Gun Shibhe Li Cheng Shun Cham Ta Sheng Yi. Li Cheng Di Zum Ji Zo Gyong Sa Gup Chidru Ta Shib Si Cheng Gu Nang Khen Ba San Chi La Ji. 그는 시메리 채나 양계 제요 행계 주된 자고
1: 부모 계제 지나다 뭐
4: 레스겔라 담배 과문가 중에 양을 드셔
1: 레스
4: 사채나 클리페오 그치 겔라 겔라 겔랑 그 셰바 데 레샤
1: 오지 다녀 딱 봤던 데 지금 딱 보면 터치 나온 거 보면 터치
4: 걔는 말이 걔라
1: 더다 보면 단대 아자라디 삼바 삼고 컨트롤도 발라 카바 랩톰다가 람산 계 단지 제송아
5: 최 단지 발라 자디 양라
1: 어제 보면 포모랑가 녀버세베 괜히 모데기 운에네 근주모주 유니 여르베 계지 나녀 아자라 후나조 小孩子不能想起给你那个别管他来的是不是的困难是过来好过是的有的那我可还有人到时候你没准备擦损了给你路是进来路的来是吧你能想起吗这起面这下吧这么那天这去你妈去啊当然了不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了
6: 阿姐啦，切不去，确定啥病，巴拉个阿腾姐女主，
4: 也去不忙，彭山东的，阿公公民都，也去阿婆忙。
6: 哦，巴拉个阿呀，阿姐来看那做个来西拉要的送给，确打确打，阿姐来说阿阿拉扎主给，
4: 彭的年纪阿这几多，天真什么生了啊？
6: 我去，
7: 这，
8: 老，去让青云山下。
9: 老，他在他前呢。老，那点有些这边塞着人。
10: 天冷了，累了。
9: 老，俺修过，现在找个老。
10: 俺撇哦。
9: 老。
10: 桥上不穷穷时间，俺去凑儿，军队请不当土。桥上不穷穷时间，面里米仓妹，甚至可以被切不赢呢。俺去凑啊，体外体能点不西多，够你是。
11: 太大。
7: 他妈准备塞招呼去，
12: 阿姐，俺让卡巴洛打汤是不？阿妈啦，俺没不吃的。婆婆，我去给工资去吃的，就要过去他妈娘子听的，俺不过老几个。啦，吃个那了卡巴洛的，他妈听小不咯呢？没事过呢，吃个地那他妈听呢，俺就包那吃没多呢，俺家人全部有呢，控制他妈呀他妈妈听吃了不得，俺就包了他妈妈听吃了去，就这我也给你，婆婆。
13: 就叫他妈听咋着用我？我是去让天真啊你。
14: 要不，我叫老公给送下他儿子，他妈没教死是。
13: 啊，记得，让你。嗯嗯嗯，爷爷，他妈的就是天穷的。
14: 我这不，多接触了嘛多啊，也长嘛要熟悉。
13: 嗯，爸啦，俺是你出门多。
14: 要得，熟悉。
13: 年轻生意出门多钱？
15: 多不接生意嘛的，当我那阿姆拉女子路罗那什么老家客家啊，先不走主力渠道，搞来些那几个玩的，天天出了单又可把用回来呢。
14: 巴拉你哦，
15: 婆，巴拉送不他当时，马赛天山苦人呢，主力出了马东是，搞了杨氏那个民族的。接上去，全雄西沙钱呢，实际他，怕没出那单呢，我才赢。
0: 谈到你，毕竟去出租你学这批大大事。
16: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unam.
17: And I'm Zhe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16: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alled on China Jordan to further deepen alignment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aid on August 24th, China and Jordan should further deepen alignment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0: 쯤리 개전식 임바다. 공기 명왕도 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경이 현자르 야카르게당 표계니 현자르기 녀르크 다주세지 글리 청월 디바시바소 잠나 유치. 대군기 최내 신우 담이기 뜸규다. 명왕도 주니니 계급 친화도 개차당 쇼킨 신도 전부 유업시. 신우 담이기 뜸규 집어대니 도가르셰 중치링 관계기 구신의 투수 작지 지구 종기 종편 능력 우짬네 주 도가르체시 잡겐투 적바 난시 년집 책조르기 남네 셰베 뜸규 정부테니 표미리기 쪽라 겸수 챔비 난기 외동초에 진노르키 제식시 뜸규 대난 좀바뷰 쇠냠 덴베 담비 망복근에 미숭예다 유기 전주 삼비의 차코수와 내망 표숨 적바 능숨 신치유바 마세 책조르다 응연주의남 제티 년집다 고등서바 나위 표기 따주로 표숨 속보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버부츠 이완 초토바 중화 마세 좀치티 민나 펜주 랭묘당 유기 전중 저와 튕기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에 영향하기 토하니 치바다 저의 규림다 숭예두 꿀배 민의 삼루동추소 책루 토하 치유배 제루 뱀에 좀루기 남바당 뱀바 뜸규티 랑주 표숨 척배 류르 겐큐 상규 제바당 자워 뜸규기 소디 좀바보니키 제차 멀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코르식디 세강 먹뉴 지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배 겐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촌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강 딩동 지리 대양 책바르 저춘기 책강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베 냥아기 자외 수균 돈네 책강 먹뉴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메 로메 슝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퓨유바시
1: 샴라 틴게네 도가르 십중 세린 관계 기 잠바다 잠바 겐젠 라지 슈다 난싱 편종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나외 표기 내슝 정도기 점주르 문니기 제시 인바 신우 담이기 뜸규제바 편원에 단대 벽에 농진기 개주당 튠바르 좀지 원삼당 자네 양뒤 휘바티 류줍된 바티 세러나 대리 신우 담이 디냠도 삼바 코로나 주바 남기 정신이 니코나 인디 신사만 디양 코라 찰베 깨지 잠양 재월 매수바 이나 타양 파만년시 잼베 록광미도 차로왔디 탐지의 귤신 메디엔베 실루디르 쥬수 메신 파미신지엘레 따월 대방 덴투 유베 리와치신 급이월차오 다장 코로와 연젠기 자매 루치기 왕도 귤디 쇠남 마인베 레 타직도 나바 도메식 누체바 디 디구 섭치리 탐취기 뒤지 된도 녀로 삼디 레메바 자외 이기 라와레 깨지 차량 미개외 면뒤 자외 퓨줄마 영웅시다 미지엔기 최기 리지 개취다 닝러 법에 남줄지 술미 지차 샤바 이 이럽 마창 수시유 티질 다니 휘눈네 남게 댐바 롱도 줍 배당 윤린 겐댐배 교육이 모자르 세월도 통투 첸리 롤라야 직딘 디웨 닝부지 교자 깨지 차량니 제수 이라 용매차르 대단나야 시비에 콜로디르 참진 캠줄 디이 디와라 외부 진배 신진 착배 딕 리럽 대양 쿠르투 지웨 농 티지르 집수 장가 민배마 타르베 나와 게바 디장레 창송 침비 넘버 타르발라 제수 로바르단 이럽초 이기 춤균 큐장 예비음시에 미키 디스르 쥐베 계산지 제외 동워 시지 톱지에디 균도 담배 쥐베 초월키 동해 럽주 코르웨 겸수딜 데와 롬방 두개 정신도 통외 루미 쥐베 미키라 균도 튼유 개월 쇼월직 시 시워 디웨 시라 법에 냥부 쨍기 지 티게지 고완나 슈누메 삼바 지 게부초디 달라 제수 제외 칠 대대비 이 중에 가져와니 문체 마트나 땡착제기 남달라 게베 송디니 등이 파메 김도 주바 곽베 칠 네베 쟁포르 메톡바르

미세월 옆기 협회라니 통호신도 제외 뒤태 쇠바 사다 옆지 개부 섹수설 매기 조비 겜비 계급들 응연장 착비 신도 풍교대 쇠바가외 디베 쿠르키 톱 다기 치포 견디엔 뒤지들 실라 원외 쿠르투르 쳔베르디 쇠남 뒤지 가외 제소다 강기 계시 벤조르 대버체 시슈베 옆기 양매바 푸큐 대외 땀디 쥐미차 게시 벤조르 달라 차제나 이원 텐도 니르웨 니웨지 랍친 대외 초견 게시기 벤조르 칠레 담반 남기 쥐 방구르 규베 동오 민베마 좀제 통디 니미 근부큐 본네 체부 지봉 진바이 멘시 지웨 내장 마인베 다기 징미 싱칠 푸큐 즉 시주바나 신이 렘해바 예지 공식 당부 강잔비에 레들 친년 독부 링민나 디클룸 민비 발미 딥큐르바 님비 낭웨 세웨 투유타 다니 잠문 튜니르 대왕키 메기 딥비 나미 나가와 뇽월 니치르 텔레 추웨 탑 시워 타미 삼디에 나낭투 시비에 쥐방 끝둡 라띠에 타르비에 사평 준라 링바르낭 계시 제자 계소 내 계시 벤조르 강이 디베 녀박바 정지 커규르 투제 세치신 남시 동에 초와 차부기 나치 녀주 양사 첨부들 능이 남양 착베 끝메베 댄디 나와 가부 롱주바 옙지 토지 스비 장도 수시 수원나 옙당 나 첨부라 소바 디다 이마디니 슈니 로시디레 도베 치투 엠베 니미 쥐티 이충월 차오 냠네 메바 슈누 공식 당불 땀잠 니네 대외급 누가르 ngayab 제베 셴이 강 본네 나글룽 젠생 아루제 누베 쥐당 샤잔 충유 강 체외 네들 규류 치다르차 로게 쥐두 착베 개발르세 레퍼 침베 빼나 쥐빵네 진신 빼메 누구 자와 이 초월 집에 사와 된룽함 두지 생활쟁기 동화나 르와 포디 로당 제외 첩 덥차 리타 난다 현직도 농수 주배 동화 지다를 쇠 르나 잠신 양외 하이 그 상부 룹라 세바 체체네 신신 세바 주문 랑초라 종우

三毛天界，下面啦，碰到准备去居住银行，记得这边菜你是过年去，那么相关的学会员，前面最看的老掉拿，碰到准备去。

주로 니니 레사 뱀바타 레초와 다가르민초 정체 산이 최진군과 조화 신두장 뒤다 남체 티브다 지면치 재무 티바마 장샤타 샬로크드 철롱다 로노타 노장규라 뒤롱 숲시 크요타 정남시 레고니 땅외 남신군대나 마원 초준이 접시나 디린 재무 넉주 샬규타 참규 의규타 청규 라사 제제 의규타 청규 제소 체바 총엄 정어 법규 사제카지라 체바 초 법규 제제 로규타 실규 로가 넉주 의규타 실규 제소 체바 총엄 죽자라 법규 사제카지라 체바 정어 법규 팀이기 사제라 카도랑 신기 죽자람 퇴자라 법규 선인인공 참도타 제제 라사 로게 로규타 노규토 체바 총엄 법규 사제카지라 체바 정원의 체업할 법규 팀이기 사차 정말 모고규 사제카지라 카도랑 신기 퇴자람 죽자라 법규 제례도 샴라 랑존기 총계탄 총계조 카지기 남신원의 수인 하사르 체바 총엄 법규 최자만 쉐항차 주타 최자 토쉐항차 주구파라 삼주들의 차와 총업규 최자만 쉐항차 주기타 최자 토쉐항차 니슈파라 넉주르 남태규 최자만 쉐항차 아타 최자 토쉐항차 주비시파라 자유주라 증망무부코규 최자만 쉐항차 조선타 최자 토쉐항차 니세피파라 년동주라 차와 총업규 최자만 쉐항차 주기타 최자 토쉐항차 니쟁니파라 생각하고라 증망무부코규 최자만 쉐항차 구타 최자 토쉐항차 니주자손파라 가르주라 차오 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차 주기타 최자 토쉐항차 주구파라 게즈르 증망무부코규 최자만 쉐항차 주우타 최자 토쉐항차 주게파라 보신라 퇴자법규 최자만 쉐항차 게타 최자 토쉐항차 니자손파라 현재르 남티규 최자만 쉐항차 아타 최자 토쉐항차 주영파라 암도로 증망무부코규 최자만 쉐항창 송타 최자 토쉐항창 쥐엉어프라 댐슌라 차와 총어법규 최자만 쉐항창 추우타 최자 토쉐항창 쥐주프라 소종라 퇴자르법규 최자만 쉐항창 뒤타 최자 토쉐항창 쥐뒤프라 허리 차와 총어법규 최자만 쉐항창 송타 최자 토쉐항창 쥐지프라 댕진라 차와 총어법규 최자만 쉐항창 예타 최자 토쉐항창 쥐엉어프라 포롱라 차와 총어법규 최자만 쉐항창 주타 최자 토쉐항창 주게파라 마르감라 차오 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구타 최자 토쉐항창 주구파라 조공라 차오 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구타 최자 토쉐항창 니슈파라 자유라 증모무부법규 최자만 쉐항창 주앙아타 최자 토쉐항창 니즈구파라 범인라 증모무부법규 최자만 쉐항창 주송타 최자 토쉐항창 니제피파라 밀린라 남태규 최자만 쉐항창 중니타 최자 토쉐항창 니쟁아파라 갸자르 퇴자법규 최자만 쉐항창 중니타 최자 토쉐항창 니쟁아파라 난가즈르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주우타 최자 토쉐항창 쥐엉아파라 갸자르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뒤타 최자 토쉐항창 쥐구파라 남린라 퇴자법규 최자만 쉐항창 뒤타 최자 토쉐항창 쥐구파라 딩리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게타 최자 토쉐항창 쥐구파라 허리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아타 최자 토쉐항창 쥐송파라 손나르 퇴자법규 최자만 쉐항창 주우타 최자 토쉐항창 쥐피파라 냐람라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게타 최자 토쉐항창 쥐피파라 윤젠 남태규 최자만 쉐항창 구타 최자 토쉐항창 니즈지파라 백윤라 남태규 최자만 쉐항창 시타 최자 토쉐항창 쥐피파라 사제르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구타 최자 토쉐항창 니즈지파라 니모 차오총업법규 최자만 쉐항창 게타 최자 토쉐항창 니즈니파 제리도 天体能行文的续差

0: ཁྱེད ཐུག དེ དེན དེ མངོན འགྱོ ཡོང གི རེད སམ གི ཆེ ཙང ཇོ དེན གེ ངི གེ ཉི མ དེ རེ ནས སོང ཅེ ཤང ཅ ལ ཁྱེད རང དང ཉིན པོ ནམ ཐ སན ཚིན ཁན ཅེ ཆེ ཝ ཅུ ནེ ཆེ གང ཡིན རེ པ ཇོ དེན གེ ལ ཨ
1: ཁ རེ ཨ ཨ ཨ རེ
2: ང ར ཚུ ཉེ ཟུ ཉུ ཤུ མང ཆེན ཆེ ལུ གུ ར དག པ དེ ག ལ ནང ཨ མ ད པུ ལོ ཅུ ཡ ཅེ དེ དེ ཤིན ཚེན དེ ཅེ བ དེ ད ལུང པ ཚ ཚ ཤིན ཅེ བ ཝང དོ ད ནེ ཁིན ཛ ད མེ དོ ཤ ཡ ཅེ མི ཤི ཁིམ དུ ཚེ དེ ཅུ ནེ 근데 지금래 난 초 여러 배다 돼.
3: 나 야 더워.
4: 두개. 나 원래 그냥 두개 깨지 돼. 그냥 두 개게 출로 탄텔론 가통 마지. 나 막고 시에지 대론스 때문에. 나 당연도 용도 유견 이미나 생이 쇼배 조타 잠키제 참단 쇼아. 나
2: 말도 돼.
4: 용게야 감이 깨고 이. 뭐 이냐 감이 또.
0: 저다 저.
4: 뭐야? 나 처음도
3: 주시.
4: 아니
3: 그 저기.
5: 나 저 들어와 들어와.
6: 아니 이
1: 대기랑게 전투가 갈 수 있어. 미소지게 캘린 담지 마셔 봐. 라니엘이야 담지 샤고도 가래 아.
0: 다그지부.
1: 랑게 집에 두배강이야. 게스게 비야 가도. 딘첼 해벌란도. 미소터기 마고 거네. 란텁수 류규 가도 아.
0: 슬로마지다.
1: 나라니가 실친 부인은 밤에 견고를 야셉지 수수 그래 아. 고주다 르루디게를 다고 수게 그래.
0: 아치. 편도.
1: 나라니가 보고 다고 수게 그래 아.
0: 아치. 텐중 아래래 쇼려야 지기. 보고 아래 냠보 내가 치친죠.
1: 아치. 란래 란도. 전에 밤에 견고 근데 생긴 봐 아. 니만 남을 샤세. 나리야 주샤님 배. 야메나 고래나 뛰는지 탈 감을 주님이 줘.
0: 아치 로만 치다지 줘. 저런 심지어 제목어. 네 샤도 쇼러 난을 로도 채워.
1: 세규유 간단 아니. 니만 남을 샤세. 네메가 사지탕 추유 추가 조지.
0: 아치
1: 로지 뒤시를 뢰사던디 니만 니 숨지지마도 나 대야메 봐. 네메가 추유 추사비는 양 추군 세가치. 니네 추라게 버장기 모유추. 지마턴도 춘주 소가 조리스기 제잔 따라 쉬다 나다도 수지그래 아
0: 아지 제드지바 다치는 옌스니 샹잔라지 체가 친가
1: 다 배수랑 게신바
7: 네 아마라지 총수 숨버 신의 춘딥 지규 껴노 난와라 모규 치킨 찡미 니미 중화시 태양 기바 초카탕 네주 니슈 망치원니 칠레 조교신 김는 네바 카지 기여바 텐소니 레로 젠다 장내 때무따와당 참여 전에 뉴규르카와 카직 인바텐즈 상부 내가 제발아 냄비 때무따 참배 참여치 집에 빛다르 지득 제로 책동 국교 축주리주르 지거라 훈지 롱동키 참당투 냐아마라기 총수순비 표미다 추구로 쭈락점들 리바 카직이 내치디 조르키 제도꼬와당 장매 제도향내 신궁 주대 신주 천디 몽 축주 제바 대낭 라치르피 대동 자르카르타 정무다 세와소 신시 민자와 나유버시
0: 생장라
4: 오베소
0: 어 다킨자치체스 당고 만주조 댕게게 야나르레제 나키라냔 보 신덕과 조모고시기
4: 우지
0: 어 콩게 나란주 뜸내기 마지 길에 나려야 견고다 주기 커지 체제 되는 여르시기
4: 아 미치서 칼이야 녀 마지 콩도 야만치 Tengye tiso ya juandani shikzi mne yo maari. Kale toos kebda lam sangu shio juuri.
0: Shuza.
4: Yujung nyumi tuzi kariya nyeje debi na ngaranzu ngamji shima do qime begri.
0: Xiangzhangla, ngaranzu chamtang din zhe le zai ya wu tingme ba xing kune kikri bela.
4: Zhungu, rang aja liya lui ge da. Xing tiso jenjen ki tukri. Gimu tupi wang tambi ne le ngaranzu ya nyam nyong shungu ruba ni.
0: Shuza, lese.
4: 我去让你一起约，才能俺俩们三心得挂住你。这个，晓得俺们两不休息。我急，我运动体育呗。你这样心情紧张，
0: 那完了，你不听那老爹多么多，见过公路头不送咱，出轨可真难脱门多。
4: 看没看没？
0: 我呀，我请你吃吃去啊，不得病吗？来些，婆婆。
4: 小周，来，阿姆拉，香樟兰小欧，有阿娟啊，阿姆拉看你啊，念不起来。来些，
0: 休息阿妹，
4: 你去别起死了，就是，看来都看到了。反正妹妹，俺就星座难说，啥事不起都不得。
0: 香樟兰，哦，不过老久有的对星座难说呀，天看不着来了，
4: 到空中这么干干，直接的去。

0: 我们这边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是在外面的人都 당이 야부치에 있는 계신부시 라지.
1: 이 계신부.
0: 선조야 충두네 계신 유입타 양파율이야 사신 유입성으로 뭐. 진짜스 마치리 다들 미카시에 지단리에 뛰다 니. 돈이야 이미에 카. 카리야 아르키 까비스다 끼유네 계신은 부사미네 요 말이. 왔다. 밑에 손에 신체어리 니.
1: 닥다리 닥다리. 장사 신두 돈나 조부. 장계 송송망나 차베니가 제체마. 다들에 다른 건지 안 당고 돼. 신수 접시 당고도 와.
0: 시자. 자가탄 정무. 스와르 소츠디 지게 뇽뇽송 자이나 예빈데 샹카셰리아 로교나로 시사. 당간 수수 링카신 지비르.
2: 나라서 대변 까지 요마리. 타는 너무 기조지 요마리. 사다 리부딘 되네. 대기대서 오래.
1: 이게 백게.
0: 다 대야 시고에 개 요마리 줬다와.
2: 내가 열이 시디.
0: 엄마 난 저 강군이 열이 라군이 열이.
2: 내가 나도 싶었다.
0: 이제 네 강에 딘제 지리야. 계속 지모도 가려리. 티크 메비는 개부 탄차 봐 고지 오초리.
2: 내가 열이 시.
0: 다 디테일이야. 두개 개 마연다.
1: 나라
0: 저 최대 지에 망초디 라치 인자. 라친 신순 고요치 수리. 디카 바이 미키란 주 킹크 열 봐. 빠짐 불라가 킹크 유벨.
1: 오. 오. 상담아. 나무 나란주 롱베 부인 조야. 타도 지기뉴요.
0: 시자.
1: 베나 세제슈 총조 라소 봐. 라지 도스 망요.
0: 다체는 속준 속준 제 생아 두두두 봐. 신수니 수는 콘주 롱베 구지타 주두 체제 유튜브 체 조리. 유도 사스나 만주 최대 비싸야 오영 조리.
1: 제제마 유도 치마 보여봐. 신순 강카시에다 롱의 디그 유도.
0: 나란 초야 강카시에게야 거취에시다 요마리. 망고거리 제자 유도 체리야 수리.
1: 제제시
3: 대다르 레팁 미착 배치투 네 아마라 콘츠 조르다 장마 켈와다 또 교체다 차점다 지워 라소 켈 지마 싱르 추진 디치르 원래 니슈 유구 유프 추바다 대지 신순 족치 옆이 잡네 신공 추 롱숑 기사니 제도 지엔 김바테 조르당 장면 꽤나 돌라 토하네 라빠니 그 지징 믹나 까마 차팅팅치 신공 텐저 직점 주어량 초주 직사 고기유 네 아마라기 차 유마 균진 김바테 하람 규미 두바라 공기 신공 주어다 신순 온진다 신순 주버서 창마 차 예바 직부로 땡 괴바 태균 미래 퓨중기 냉돕식을 땡네 둠네야 강달 신두네 뜸민딜라 딱바르 셰퓨 살주네 줍규기 예지 윤티웨 등과 골라 차라 초간 템바 태균 샤로 줄 냉궁기 퇴수 뱀이 카시에기 조르다 장마샤네 탑두 주바다 하얀다 콩마를 줄랑디 자괴와시 자괴네 롱슝두 차이 지심 강사튜 창매 련삼샤네 제동 박사체 공세 전에 내 첨부 수치 콘츠 양자를 내가 치고주 콘츠 행순 딥긴 롭종 치긴다 롭종 치긴 행순 딥긴 체
2: 샹달라 다 로친 지르베 사시다 도도지기 다가져고
0: 왔다 키라스 모엘이야 로니 생이 량아 윤디 창매 수순 안에 조다 리마 가리 유키슈 아
4: 라 타양 가르 치오르 있으라 내가 치사야 지와다 리만 키쇼스 에
0: 키란스 뛰다 나란주 롱슝시 깔깔 리민두게니
2: 깔깔이 봐 가려래네
0: 롱부 깔깔 차에디 나란주 롱베살이야 파제시 친구 유베 다지 사 파즈제리야 지신킹 마지
4: 제잔 예신의 최대 전에 최요 마리스 다가 나스게 유 머신에 리마 조아니 다 디와랴 조아 가려래라
0: 아미님라 파체 뉴좀 류기 파즈 좀 세스스 여줘고 파즈 메브시제 신신 기토비에 제도이나 남자 상매 수수 나네 조다 지마 가리 유키슈 아 나리야 메비 이 느껴람 띵이야 두가이쿠 간다스니 기슈 아 妈妈的姐姐刚给我打就刚个心就这忙多跟着回来既然俺是出中午动物就多不见结巴啥就一边了俺这龙巴呀心思说也的那不说不定你看有的现在这现在俺这雷东七咱们前的永远是的有买的俺昨夜特别的嘛多现在有买的我也他萝卜都不太用啊
3: 추구초 년강 태룡기 출두 당민의 류진 고무 랜참 샤네 랑랑기 추구 벼바 주투 콘츠 구류 시부 태외 뚜네 수수 추구 인바 모추 가와다 레미츠 구류 시부 양 태두 기초네 추구 랑기 파마 모추 가와나 벤춘기 미글다와 양나 민네 벼바 깽우 추득 지바 양나 편춘 동기 태두 치지 신의 소수 추구 소수 팀의 치규 용기계 미망부 시기니 더돈 장내 빼무 때지 되버다 신 되버남 깨톱규 임바라 콘소 이 매치 대두용의 아말라장 톡셈 첨내 매부 첩치 통매 주수 자가다 정무 기추 신두 상와 텔레 깨톱기 빼 바로 지나야 라츠르 텐조니 태자 추주강 채와 뷰밀라 감양 마감바 치순 강윤 참미 재외나 천딥 규시부양 순슈당 채와 난
0: 진다. 그냥 가고 문에 줘. 더 놓지 마 마담 제 가르쳐줘. 예글로 더 늦게 예민도. 그냥 수 살롱 겨우지다. 예글로 더 그뒤 기억이야. 눈지 룸슝 티룸티. 그뒤 고도 그래야. 우지. 거기 상장상 좀 내 말이야. 가서 자 제비나. 호랑겐 라차야 되지. 지송게 되샤. 우지.
5: 但都没就是等个月不着喂婆婆卡住哪嗦阿妈啦你死的当然就搞了点这个月不着的别那这提出那西了嘛是顶着燃气这第一那得开着钱没拿啦婆婆你俺死那让了许么穷哎春季龙兄弟啊咱也会给么头吧心急的卡吧给头回来
0: 미国国外当面的作业让一起马起是恩过连个出卖不停这定力啊团灭给每次出来当街开始起个停这什么休息恩过阿姆拉当俺让去出来停这开始的时候的你们看起码谈天龙干干时康白起南卡巴起没呢起码谈天里干干时那停这也是你的水土民都他爹让俩离开有马的
5: 나랑도 당고네 계속 넣어버리 다탑시 요마리
0: 암라 테로스니에디는 염촌이야 톱수치긴 던지식 란시 계시기랑 염촌 체제쇼는 디냅주치기 안시샤 계시가도 또 탄데미시 이비는 디냅주치 표마리 나 샹자 인자 나 견적여리
5: 다제는 기랑 계시기 시기 나시
6: 왔다 레니 칙손진 란시샤 다가 잡혀 오조 잘. 네가 내 지급 해르시도. 다 차샤. 배드 차샤 다이나. 겨비하시다 대민도. 닝제.
0: 아멘 지도 기란스 카검 중에. 카검나 아멘 추세가 진초. 기란스 년세 맞대 아. 야 로쇼. 네외 포르 윤데 미스와 기란스 코모 뉴메. 코 중에 아멘 지도소.
6: 뭐네 뇽마 라르샤. 남쇼에네 신리야 계지 세제디기 뇨마 가야 제베 레그라레 마레 뇨마 쳐조지기 딜레가레 밤에 대제 조이 자 그시 자
5: 저가 저가 아지 다 있는 범디 랑게 자고야 추용조 라첼 깨제 가르쳐가 아 대주디나 대주랑이샤 다이나 추상무 치르셔샤 아지 아샤 자고야 용조 라지르 게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보모 보모라 쉐다 미 갈동그래 제
7: 아니 아니 라지도 주 교즈 기로치엔드 숨기
5: 아지 보모 디이나 추딘 중에 쇼게 응압네 란제 他人不杀了两个鸡米，对的，熊猪熊你看到干么子要骂人？没事呢，让给耕种的老种就是毛了小呢，看这些个啊。
7: 爸啦！
8: 是，伯母，干啥去？忙活事，忙活事，哦哦。阿姊，别说，让俺休息。
5: 阿姊，干啥去？哎。
8: 哦。
5: 那去让给这谁男的？爹，我们的家伙也出场嘛，来这里给些。
8: 是。
5: 当俺等你如果没了呀，查看这水果的啊。
7: 爸啦。
8: 哦。
7: 去让谁的？
8: 干啥？
7: 那谁？老师，老师，请我当下。
8: 可以，请我当下哎。我这那，哦，我来请我当下。别错，让对的，把我们的命闹了。老师，你走，我来请我当的话。
5: 啊，请我的当下的，因为他忙做了，结果也要骂人。
8: 哎，
5: 当俺工作肯定落过来啊。
8: 啊，是开心嘛的，晓得年龄感情叫。
5: 啊，
8: 没事呢，参谋说年让你不，老师得把招呼些，他这。我们拉这的瓜吃去。
5: 日下，他们来认识时，我们宁波吃一些。没事呢，我们的米紧张许多，拉孙定做说说少来，咋吃起个？人家多。小个呢，我们怕了呀，拉些送些点个。等到大八过了，结果也给出的呢，拉些了给不得个。哎呀！
8: 哦呀，但你要让吃过去，谈得这生不得我。
5: 哦哦。
7: 爸啦，嗯，拉菜请不请呢？天龙嘎土是别。
8: 拉菜东阿克些个可怕嘎土的，今天嘎吧，老外菜请不起拉锅的。你来帮忙对的，把个让人看起的啊，
7: 嗯，你看这爸啦，嗯。新竹是别的。
8: 新竹嘛，这新竹在的，地里菜园的，年了碰不上个地潮湿的。
7: 嗯，新竹嘛，这啦。
8: 哦哦。
7: 我那地卡热巴啦。
8: 碰不上个潮湿的。
7: 嗯，俺们是几，又没是谁，天差不多。嗯，人家信不信的？
8: 信不读个。哦哦。
7: 我这阿不说可嘞，第四年读书。嗯。爸啦，你眼睛看热了。
5: 阿姊看着婆母人呢，三毛娘热是些，你拉起住热，第一名了，冷住四个热阿妹。
8: 是是是。
5: 我呀，带来阿妹给俺了吃过，今天叫我男老姐包了大木拉给谢拉烧个粥热。
7: 哎，冷住啦。嗯，爸啦。
8: 哦。
7: 冷住三呢，看着又热了。
8: 我这婆母，冷住四年的表面里呀，主要的是个多啊。
7: 去哪了？恁这地肯定啥叫？
8: 乡长喊孙老爷干点心切，爸爸，拉孙才下住的，一个龙背铺一个，拉子开些是多啊，拉子开些了呀，恁这大些，呀，婆母娘说啊，我
7: 累死啦，给他去打。
8: 爸爸，婆母娘说是，你来要嘛打？
7: 把这扛了要嘛日啦？
8: 要嘛日婆母，今晚我让做龙吧，老外菜吃不呢，弟弟恁这可真呱呱呱呀要的，心疼的婆母。
7: 是，啊你夹子啥就是？
8: 是是是。
7: 嗯，你那巴拉。
8: 哦。
7: 俺这龙不，嗯，天了秋就顶热了，老外天是打秋是白了。
8: 点点秋的泡沫。
7: 卡里哪？
8: 卡里是呢，俺这龙吧，拉自己哈木去冲药的。
7: 那。
8: 哦，况且龙背米仓嘛，拉自己点不就能够药的，信是哎。
7: 巴拉。
8: 哦。
7: 你好可是。既然给乡长喊总拉送个钥匙包了，
8: 婆母第一呢，听着呛了啊！爸爸，乡长喊总拉就我的送没得，彤彤，既然你妈咪你来四个月，
7: 俺拉你啦。
8: 哦，既然你了，三句大成就，拉自己就我们小妹吧。
5: 大姨呢？吃亏数
8: 啊？吃亏数哎！哦哦，你让吃卤肉吃哦。
7: 有。你来卤肉吃吃。
8: 好吃。
5: 我们让给用满热阿妹。老中干了跑不赢呢，拉不起个是的。
8: 不是起阿婆么？
7: 来噻，谁子起的？
6: 我子，我也是萝卜，婆们让给拉不清具体干的呀，秀勇啊。
1: 阿子，人家啊，亲手订这银盾呢，没买了相对小心个多。
6: 是噻。
5: 我呀，但因呢，谁用这些拉去出事，但俺子拿了老长。
8: 但俺也拦不上，啥子谈了也落雨，腾吉拉孙给伢了，光顾就是去这养病。
5: 우지 저 장치 와사라
7: 빨라 빨라
8: 오
7: 산지 탕스는 관례라
8: 어 산지 탕스는 산지 탕리야 스기어다 보모 어 팅사 녜메 공시 저리 깨버네 요부 주제 사고 로제 신가 스베 갈지
5: 지
7: 레세 빨라 어 나 텐더 라슨 다우유
5: 잘라 선데나 망년을 로 죽는다
7: 빨라
8: 오
7: 릉주 함티게 나 암라님도 쓰이
8: 아지 다 범람 세셔 도스네 텔레 최디리 뭐
7: 암라라 요마시 그냥 아냐로 나다
8: 아지 범디기나 바바 탄도 좋아요지 바베 범람게 빠기나 루냐 냐
7: 네세 토제나 빨라 지마 나 침부찬노 라제 망고도 비이 만조야 런주
8: 可这个个人个是是是是我这婆婆到罗局是爸爸谈的两个车卡车的送过没了我拉孙腾多多少大不月啊子不可让是拉孙蓝三千不花钱的呀着爸爸婆婆让哪里给我没我腾多拉孙大不月啊子婆婆第一呢大王的爸爸主意的拿罗亚去买去买小天龙蓝着的话天龙蓝不赢的然后他快去去前面我领不了大事送哎
7: Lassi sa nyi te chokri! Les bala! Ma yang gya lassi tas che!

0: 화시비나
1: 줄까?
0: 하세
1: 어머
0: 하세 배소 요구되다 앞서 그 칼 가리키도
1: 하세 키샤
0: 하세 띵을 한 입 보면 샤무 말베
1: 아 샤무에 샤무 주샤 요거 요거 앞서 있는 거 주다
0: 하세 요거
1: 키부디 같이 보내줘
0: 앞서 앞서 그냥 가르치기 요거 제몽화다지
1: 하세 공부 공부 띵을
0: 배소 라지 캡토 웬 맛에 턴도 치와이까 민도 라지지 빠네 포무랑게 러싱 쓰기
1: 라지 순토 비네 예 포무 소초스
0: 예 포무
1: 포무라 딘제 고글라 라지 지그 턴러 소스 소이케샤
0: 바베 하코스 라지디 你破门绿金巴大不是你们特地年轻拉这地你破门那些死个人
1: 你破门说干不得孙伯爹对咱爸拉住把木开要我切撒下去我送阿妹破门拉住他妈的给阿妹破门让给给别拉自己治了大姐小弟
0: 地震前地震前三三不久
1: 三三干嘛要人婆婆天龙爹阿妈控制丁年死意他一呢天龙顶着阿妹死的民都拉自己就点开了天龙天天过节的他是有马儿

0: 미착배 제투 내 아마라 콘츠 조르다 장마 켜와다 또 교체다 자점다 지워 라소 켜 지마 싱르 추텐 디치르 응을 니슈 유구 유르푸 추바다 대지 싱순 족치 요퓨 잠네 싱쿵 추 롱숑기 산니 제투지엔 김바테 조르다 장매 꽤나 돌라 토네 락바니크 지징 미그나 까마 차팅팅치 싱쿵 텐저 찍점 주어량 초주 직사 꿀기유 내 아마라기 차 유마 균진 김바테 하람 규미 두바라 공기 싱쿵 주어다 싱순 온젠다 싱순 주버서 창마 차 예바 직부로 땡 꿀바 태균 미래 퓨중기 냉돕식라 땡네 둠네야 강달 신두네 뜸민딜라 딱바르 셰퓨 살 주네 죽규기유지 윤 티웨 등과 골라 차라 추간 템바 태균 샤로 큐르 냉궁기 뒤수 pimi kashiye ki jordan jangma shani tabtu zubada hayan dan kwangmari chulangdi cha gyawashi cha kyoyne longshundu cha yi chishim kangsar tu changme liancham shani chedung baksashi gongsi zoyne nye chenbu suyji khonzu yanggar laga chibuzu khonzu hengsun dipgin lobchong chigin dan lobchong chigin hengsun dipgin che
1: shangzhangla da loo qin zhigbe sashida zhuzhu jige daga zhubu
2: 我带起来什么呀？罗，你生意两个兄弟，上班是孙男的，叫他日妈开的有几许啊？那太阳开的巧的是啦，两个吃啥呀？叫他日妈开学是哎，给他是对的，俺俺就龙兄是不干干人民都给你。干干一把干热的呢。龙不干干产业的，俺俺就龙别啥的呀？怕这些全部预备大的，啥怕这些的呀？这些给你买的。
3: 姐，咱年轻的村的钱呢，却要买的是他个哪四个月？没事呢，人嘛就话你他爹娃俩，这娃开的要得啦。俺们你们啦，怕菜牛不叫，驴给怕是叫么些是水要着不？怕是买不起，姐，新水给特别钱都用了，俺这厂买是水奶奶叫他人嘛开的要不起水啊？哦，哪里啊？买不赢的，给俺们店里啊多爱狗，看他生意给水啊，蒙牛俩爹姐干么给不赢的？
2: 那么多天子哪里的？就刚个新调子，忙都跟着过来。既然俺是初中，我懂了就多些，钱不啥子就应该了。俺俺就龙板呀，新水水的呢，不说不的，你看有几？钱上几？钱上俺就劳动起咱买钱的，永远是在有买的。俺昨夜偷些地嘛，到现在有买的。我呀，他萝卜多，不太用啊。
0: 추구초 년강 태룬기 최도 당민의 류긴 공무 렌참 샤네 랑랑기 추구 벼바 주투 콘츠 구류 시부 태외 뚱네 수수 추구 인바 모추 가와다 레미츠 구류 시부 양 태두 기초네 추구 랑기 파마 모추 가와나 벤춘기 미글다와 양나 민네 벼바 깽우 취득 지바 양나 벤춘 동기 태두 치지 신의 소수 추구 소수의 팀의 치규용기계 미망부시기니 더둔 장내 때무때지 되버다 싱더버남 깨톱규 임바라 콘소 이미치 대두용의 아말라장 톡샘첨내 매버첩치 통매 뒤수 자가다 정무 기추 신두상와 텔레 깨톱기 빼 바로와 지나야 라츠 텐조니 태자 추주응한 채와 뷰밀라 깜양 마감발 치순 강윤 참미 세웨나 촌딥 규시부양 순슈당 채와 난
2: 진다. 그냥 가고 오면 줘. 더 놓치 와 마담 제 가르쳐줘. 예글로도 니 게임도. 그냥 수 살롱 겨우다. 예글로도 그뒤 게으래 아. 룬지 룸숑 티룬티 그뒤 고통지 아. 우지. 그게 상장상 좀 남아리 왜. 가셔라 제비나. 호랑겐 라차야 대지 지송기 대샤. 우지.
4: 他都没做，等个月不着。喂，婆婆，卡在哪嗦？阿妈啦，你死的。当俺做高粱顶这一节的别，那这天做那稀了么是顶这燃气节的意，那得开了钱没拿啦。婆婆，伢阿死呢，让了许么穷哎。现在农村里啊，咱也会给么土吧，新鸡的卡巴给土过来。 미국어에 담냐디 조야 라이치 마치시 온거
2: 내가 좀 매부 틴제 땡리야. 퇴미기 미츠 촐라 단제 가르치가. 틴제 스마슈스. 응고. 아무라. 땅아란 주 촐라 틴제 가르니 소리. 님은 칸 치마 탄 텔로 깽깽지. 강배 지난 카바 치비니. 치마 탄 텔로 깽깽지. 틴제 예심게 수 토민도. 다디에란리아 리카요 마리. 나란주 당고네 계속 넣어버리 다 답시 요마리 암라 테로스니에디는 염촌이야 톱수치긴 던지식란시 계시기란 염촌 체제슈는 디냅주치기한시샤 계시가도 또 탄데미시 이비는 디냅주치표마리 마샹자인자 마이긴지교리 다데는 기란 계시기스기마시
3: 왔다 레니치송진란시샤 다가 잡혀 오죠 잘. 네가 내 지급 해라시도. 다 차샤. 배도 차샤 다이나. 겨비하시다 대미도. 닝제.
2: 아멘 지도 기란스 카검 중에. 카검나 아멘 추세가 진초. 기란스 년세 마두 아. 야 로쇼. 네외 포르 윤데 미스와 기란스 코먼 용에. 그 중에 아멘 지도소.
3: 뭐네 뇨마 라르샤. 남쇼에네 신리 아기지 세제 되기 뇨마 가야 집에 내가 라래 말에 뇨마 쳐줘지기 딜레 말에 밤에 대제 조이 자 귀시 자
4: 조가 조가 아지 다 있는 범디 랑게 자고야 주용조 라치리 깨지에 가르쳐가 아 대주디네 대주랑이샤 다인아 주사하면 치료 쉬어샤 아지 아차 자고야 용조 라지를 깨차샤 아니 미 갈동그래 아 고모 범라 쉬어다 미 갈동그래 제
5: 아니 라지도 주 교즈 기로치엔드 숨기
4: 아지 범은 딩이나 주딩 중에 쇼게 앞내 란제 타링부 살랭가지미 뛰어다
5: 中中中你看的感觉有吗日没事呢让给跟踪的楼中就是没了说呢看这些啊爸爸是我们刚才讲我们是我们是啊是别说让儿去啊是开心月哦那既然给这些难的爹我们的家国也出场了来这里给不下当我等你如果你了呀才跟这些过来啊
6: 哦，去哪西的？卡多，拉西，拉西，拉西，去我当下。卡里，去我当下哎。我这那，哦，我那去我当下，别错，让对的，跑不的米闹了。拉西，你走，我那去我当的话。
5: 啊，去我的当下的，伊呢，他忙做了，结果也要嘛的。
6: 当我工作肯定留过来啊。啊，是，开心嘛的。就得年龄感兴趣。
5: 啊，
6: 没事呢，参谋所年人还人不？
5: 拉这的瓜终于是他这我们拉这的瓜吃一下日下咱们来的学习我们宁波吃一下没事呢我们的没紧张许多拉孙定做所说说来咋吃吃的宁节度学个呢我们把了呀拉些送节的给
6: 等到大八过了，吃过药给确定呢，那些了就不得的。哎呀，哦呀，当年人吃过是，谈到这生活的我。
5: 啊啊。爸啦，嗯，那次请不起来呢，天龙街头这边。
6: 那次东家可是个可怕街头的，今天干吧，老外菜请不起来过的，你来帮忙对的，把个让人看起的啊。
5: 呀，嗯，你看见不啦？嗯，新竹是别了。新竹嘛，这新竹是的，地里钱有的。你了，婆婆长给地炒西的。嗯，新竹嘛，这了。
6: 哦哦，
5: 我那地看见不啦？
6: 婆婆长给炒西的。
5: 嗯，俺没事情，有没事情，天差不多。哈哈哈哈哈。你娘信不信的？
6: 信不读的。哦哦。
5: 我这阿不说可嘞，迪士尼都说。 巴拉，你也看热了。阿姐，看着婆婆让你，三毛娘让一下，你拉起个主人，第一名了，冷住死个人阿妹。
6: 谢谢。
5: 我呀，大来阿妹给俺了吃亏，今天叫我男老姐，巴拉大莫拉给谢拉说个主人。哎，冷住啦，巴拉。
6: 哦，冷住先，
5: 看热热了。
6: 我这婆婆，冷住是你的，表面里也住个有点事个多啊。 拉起来了，忍住的肯定让着了。乡长喊孙老爷干点心切，宝贝，拉孙才和猪队，一个龙白铺一个，拉起卡些是多啊，拉起卡些了呀，忍住打些。呀，婆母娘说啊，我。累死
5: 了，给他吃的。
6: 宝贝，婆母娘说是，你来要嘛的。
5: 把这扛了要嘛日了。
6: 要嘛日婆母，今晚我让住龙吧，老外菜吃不赢呢，弟弟忍住，可再呱呱呱呀要的，心疼的婆母。
5: 阿西，阿尼，干这啥吃的？
6: 是是是，俺这龙伯，天了秋秋顶着了，老外天是打枪是白了。天天吃的泡沫，
5: 看人哪了？看来是呢，俺这龙伯，拉这个他们去重要的。那？
6: 哦，看给龙伯米仓嘛，拉这点不就能够要的？先生哎，
5: 爸爸，你好可是。
6: 既然给乡长喊祖母拉送个药是罢了，婆婆的意呢，听着讲了啊。宝贝，乡长喊祖母拉就过了是没得，彤彤，既然你妈咪你来是个月，阿拉你啦，哦，既然你了，是我们就打成就，拉这就给我们小妹吧。答应了，吃亏送。啊，吃亏送哎，哦哦，你让吃卤肉吃。要。
4: 你来卤肉是吃。
6: 好的。
4: 我们让给勇满人阿妹。
6: 六军干了跑不赢呢，
4: 哪个吃一个的？不说吃
6: 啊，婆母。
4: 来噻，谁去吃的？我吃，我也是萝卜。旁边让人给拉不清酒店干的呀，小勇啊。阿姐，
6: 人家啊，清酒店这一顿呢，没买了香槟小心个多。
4: 是噻。
6: 哎呀，
4: 答应了，谁愿意吃辣椒吃不死？但俺只拿了老吃。哎。
5: 当俺也拉不上，啥子汤了呀？老鱼，
6: 腾吉拉笋给呀了，光顾吃就用的。
4: 我这叫人吃我吃了。巴拉巴拉。
6: 哦。
5: 三只汤是呢，可爱了。
6: 哦，三只汤是呢，上斤汤了呀，是个月的不么？嗯。哦， 听说你们公司超市给不呢，要不出去，啥会落去？新个设备干了热。
4: 热，来三巴拉。
5: 哦，俺听到拉笋到鱼，让拉笋点呢。
6: 俺俺了老中的。
5: 巴拉。哦。愣住，他们的个，俺阿们俩人都是人。
6: 阿姐，他婆婆让谁说？倒是呢，他来做点的。我。
5: 阿们俩人有嘛事？给他俺伢罗拿的。阿姐，
6: 婆母的人呢？爸爸谈的着好有钱，宝贝，婆母让给不给俺弄呢？呢。
5: 那谁？他在那巴拉。嗯。
6: 姐妈，俺请不起呢。嗯，
5: 那这忙过都不赢。嗯，姐姐，俺做呀，忍住可再乖乖养个些。
6: 是是是，我这婆婆打老游戏，巴不谈的两个吃个着的。我。
5: 难了，俺拉孙吞多少大乌鱼？
6: 啊，姐，不过那是拉孙那么三七不花钱的，伢着，宝贝婆婆让拿了给我。
5: 难，俺吞多少大乌鱼？
6: 啊，姐，婆母的人呢？大王的爸爸住给你的。
5: 那落叶去买去么？小天龙拦着多啊！天龙拦不赢的，咱还怪客气。前面我领不到，谁送哎？那车是你爹抢的。来是吧啦，俺养家那车都是钱。

0: 마십이나
1: 줄까?
0: 오세.
1: 어머.
0: 오세. 배소 요구되다. 앞서 그 칼 가리키도.
1: 오세 키샤.
0: 오세. 띵을 한입 보면 샤무 말베.
1: 아 샤무에. 샤무 주샤. 요거 요거 앞서 있는 거 줄다.
0: 오세. 요거죠.
1: 기분이 같이 오래죠.
0: 앞서 앞서 나 가르치기. 요거 제몽화다 제.
1: 오세. 오세 오세 띵을.
0: 배소. 조용하리샤! 조용아! 조용아! 예, 보모!
1: 여보, 친다! 친다, 친다!
0: 예, 보모리샤! 보모리샤! 보모, 얼른 죽으세요!
1: 보모리샤!
0: 예, 보모!
1: 엄마 미치겠다 엄마
0: 어머나 재밌었다 엄마
1: 어머나 엄마 슬렀다
0: 엄마
1: 어머니 너네 가지 슬렀다
0: 엄마 엄마 슬렀다 랑게 라지 캡투 웬 마세 턴도 턴도 치와이 까민도 라지 디바게 범을 랑게 러시는 쓰이
1: 라지 순토 비네 예 범을 소초스
0: 예 범
1: 범을 랑 딘제 고글라 라지 지그 턴러 소스 소이케샤
0: 바베 하코스 라지 디 你婆没绿金巴大不是你们特地念起拉这地你婆没乐心死个夜
1: 你婆没说干嘛的孙婆爹对咱爸拉住把木开要我切撒下去我松阿妹婆没拉住他妈的给阿妹婆没让给给别拉自己治了大姐小雨
0: 地震前地震前三三不久
1: 三三干嘛有人婆婆天龙爹阿妈控制丁年死于他赢了天龙顶着阿妹死的民都拉自己就点给了天龙的天国起来的他是有好马日本
0: 他是大哥的乡长郎总拉给大哥送样的心中脑子起来的人婆婆婆婆让给给为拉这的把那四人都不及他去的
1: 大哥的拉这的你也婆婆给为拉心人
0: 婆婆特地那节，宝贝，那个现在用作用下节，乡长喊出那个孙不能心切，天龙地大，解放他主意，没进他的钱不是他主意，婆母。
1: 他个人，就我了乡长喊出来了呀，这顿继续下庄。
0: 我是，乡长来便宜。
1: 乡长了。
0: 乡长了。
2: 大明兄我。
0: 老师。
2: 给了你爹列约不三处我呢我来列三不给不起来处顶着用过的水三不列给了你朋友拉这个气度切记了气下不是孙女乐不起我他西对死气起我死呢顶着脸死个人切在你给了你的呀愧对
0: 兄弟我是我是想着了顶着蛮难的顶着蛮难的
2: 你也肯做呀哪面因为你愧对兄弟
0: 你这么难的想着了
2: 别错那心都马上当我心都切记爹伯呀偏托你有马迹这类爹伯心都中途切的开始续集
0: 那想着了想着了可是切比呢听我几岁要不预备家家大姐母呢咱们干擦下杨廷文若我妹妹拉这点做了你去我当下想着了谁能的 딩에 범회 개베 라지디 턴도 몸 차용 길어
3: 어 진짜 괜찮아 워지 네 하코스 어 자가탄 증무 까메디는 바제 제비 대인의 라지리아 바제 뉴스 소토 메자 딘제 슈므리 문에 임부자 대인의 하코스 나란 줄롱바야 가르더미 양 유디 네 베다 하코스

진주 이거 주부 대다 레 가자 샴세기 진주 이거 대다 가외 전대바데 세브라지 셰브이나 진주 이거 주 남레 강민타나 주번에 셀라소바 개반네 셀라소바 수번네 셀라소바 샴마야 충외 구림 세지기 증명까지 누가라 디게 참말로 가자데 최장 진주 이거 좀 남 레시베 레디 가와 덴바데 가르 가와레스나 진주 이거 주부 대낭네 샴도 중에 주바 숨바 갸빠세게 진주 이거디게 로스 제바 로스 예외 된다데 제자 레디 고든 덴루디 문지 세부 제디 개치무시라데 지강니바 디나는 딘데 숨어데 강민的呢, 주변에, 최선 디거 그 가자디, 워, 치강 입에 나와, 중외, 주변에, 시베, 주변디, 가자디래. 최선 공항에 오도 속만 능신, 그것이 진주 이기 주부 대다, 내, 가자, 샴세기, 진주 이기 대다, 가외 된대마, 지금, 우유 숭구래, 슈에게, 금제 다가래. 치강 입에 나와, 야, 딘데 숭모를 봐라. 강민的呢, 주변에, 디거 그 강아, 강시 두가라. 디급기 강아 강디 찌르르 다 찌르르 디 튼다 가르대모르 베스나 나르 취벌 주바 시에베 급라 문진탕 오드 송스모 능신 찌르르 치다라 주버레 영이 디 치다 강대모르 베스나 지강입에 굽디에 주바세 중송하라 주바 텐이르 문지 최고고가레 디레마다 지기 진주 이기 유제 라 문지 최초가 문지 최나 텐데 미디버레 제장 장에베 토안에 다 주버디 댐바 인자 근데 강아 강태야 지저 치다라 주버디라 문제 제국어래 다 치다라 주버이나 디가귀 민세 두가라 민디에 진주 이거 주부 여도죠 슈베 민지라 문제 제국어 말에 오늘 코 치다지라 문제 제국어로 봐 치다지라 문제 제국어이나 오늘 그게 문제 제국어였으나 진주 이거 주바 세이 제수 슈베 민지라 문제 제국어래 빼나 샤초스 더부 다가는 신기 산게 더부 산게 시베 게디 진주 서이 슈르와 샤초 집에 초디라 영주 서이 슈르와 영주 서이 당 진주 서이 강롱시 슈베 민지라 문제 제국어래 타시바디 죽 뭐워 차십시 죽가 죽 어 죽함 제 세게 된다데 디값스 중에 너희 너희 디 카드 때문에 그랬으나 남이 둠바 떼내 땜바데 최장 강양 중에 민대 진주서이 칸 영주서이 제수 슈베 민 샤죠 산제 더부 타르 진주기 주바 서이 내바 디수모데 최장 단단 남바디 근대지 도 그랬으나 샤죠 시바 디 제르야 샤죠 사더부치 산제 수세 산제 시베디 게디 진주 사인장 산제 사세 남바 딘데지 차데버데 디 단다 체그 두두디 차요 마로 알라 다우나 디 케네 두버드베스나 어 지강 숨버디 두두버데 지강 숨베가로야 자와나라 딘데 숨버데 테라 얼리니바 자르 숨어봐 테라 얼리니바 자르 시베 테디 터니 데마 타버로 알라 터니 데마 타버데 오나 테디 테니 강코르베스나 콩도 진주기 이게 주바 세이지 진주당 영주 세이 제수 슈베 민지기 제라 자르바 베나 샤죠 사데부 샤죠 산제 사데부지기 나바딘데지 차데유바 어디라 시에브레 제자 테디 테니 데모 타바레 콩도 송신베 민기 타르자와 진주기 주바 세이기로 코와데 Tela sumbode, ladina yudembar wala, yudembare ta jargu gore, kamadi tade jar sumsungala, jarse yud kadesna, kondo sumsimbe, jinjugu juba sei di reshibe, yudembar chebade, alis shibadi, yang re, yangi jimin yaina, alis sumbar wala, tauna yangi, alishiba yangi jimin, niba jar sumbode, niba shibadi, 구림세외 장기 민지르와라 니바디 카레스나
那样的样式

0: 지난에 니베드 카데스나 셰프주 주발라 어 셰프주 자거레 숨으레 셰프주 자웨 다 가르 주브르스나 사 셰프주 수시베 라동게 체드 주브르발라 제산 양제 주베도 지라게 준비 오면 나네 서수 가바 차다 두제 사이지라 진주 감 영주 사이지라 사 셰프주 수 조르급에 추디 때모 임발라 제산 자월 숨베 시간 디게레 야이네 준비왕분한테 고대인 남배턴의 서수 숭보도 와라 서수 숭보 대탕 자리에 지강 숭난의 땜배 둔다디나 나부리 알아 디나 지강 숭보디게 모두 슈제 방안도 킹투보디 가지충으로서나 라둥그 채 사십주 수디 누바 채바디리 지강 시베갈라야 자와라 딘데 숭보리 강민단나 개반에 대라 니바 오양자를 숭보지 강민단나 개반내 시베 강당 민 강디에 지도 치달로 주고 임바디 공당 리제나 킹을 와라 다 니가 그 민치도 와라 다 민유도 저 말이 오나 민디 지도 치달로 주고 인자 민디에 치달로 외순고 와라 오나 민디 치다 근데 지금 외순고라서나 진주가 당 양면나 진주 강시 머슈베 민지랑 외지 최고 와래 콩도 모두 송스번 능신 진주 강릉시 머슈베 민지 요마레 로알라 탄다 진주 메바스에디 진주 원수 치워디 빵베 남베 토안에 루베 민시라 문지 체그르발라 디시에와레 빼차샤 남하더부 진주어 이슈버 탕 품버시버더부 진주 머슈버 디시에와르발라 제장 강연룡의 민기 민대 남카 품버 더뷰 타나 진주기 개바 개바스도 저는 구름 세지기 다르발라 다 진주기 개바도 가르쳐버렸으나 러익 차버렸발라 러익 내바 텔라 가르쳐버렸으나 텔라 대탕 라니가 공도 문지 송스만 능신 고등 땡당 집어랑을 알아 니바 우양자 송대 니바디이나 다 양기 니바 로아 구름 넣으신 치면이나 내는 협주도 시에고하러 와라 우 니바디 가자서나 우들의 송으로 협주도 시에고하러 와라 양 우양 자르 디가게 양아 양지도 와라 양아 양디는 뒤버리 단다 협주 양 티거리 송으로 와라 다 양디 오는 가르 뒤버리 해서나 협주 멋치바 레이 랑솔 내바 랑솔 샤바 랑솔 두바디 고아체버리 제당 지강 디니니게 안돌라 가르 때문에 배스나 라둥기 체니기 두두두 땜바데 디 카데스나 라탕 루니제 디 지강 디니기 코드윈디 락바잠지 딘데지 오르슈 아샤마 딘데 송어데 강민타나 수번에 테라 얼리 니버자르 강민타나 수번에 테라 얼리 니버자르 시베 지강 디니기 코드윈데 카데스나 강아 강디 지다 치달라 죽버체 강아 강디 지다 치달라 죽버 이나 디급게 민태양 치다게 민카지글 문지 제국 요리마도 민유도 줘라 문지 제국 요마데 따오나 디 민디 진주 강슈베 민지글 문지 제국 요리에서나 나 타 나 마 라 라 디게 강웅시 제수 슈베 민기라 문지 최고가래 빼나 로캉 푸 구윤 람 샤르 세 시바드부 빼디게 창마 공도 송웨 나타 남아 라라 제수 슈베 민샤다르발라 제당 디급기 민디 나타 남아 라라 제수 슈베 민지라 문지 최발레 민 여도절라 문지 최만냠레 다디급게 타타 나시바더부 공동 문지 송스만 능신 타디니 죽함 제게 된다레 나디니 남이 듬바 되네레 다시암다가 숨바네 숨바데 디급게 숨바디 진주기 숨바디 시에고하레 진주기 숨바레라 숨바디 가져세워라서나 구름세외 정민지인다 다 숨바디 가져두버렸으나 더익두버레 제장 공도 시에베 진주 이거 주부 대다 슈베 민 대다 그 지라 진주 그 숨바 더이 내바 틀라 라양 카드 시고라스나 테라 엘리 니버데 네네 셰브주디 자구구레스마데 티자와 카드 두브르라스나 타셰브주 투시베 라동게 체디 두버레 베나 로캉투 푀투 고윤투 람투 샤투 세투 셰바드부 전다디 두버모체 라동게 체 투디 자세 유 탕 라동게 체 투디 두베 추디 덴바데 아샴데 디스모레 시바쿠바 므이장데스 시바쿠바 므이장데 콩도 손스마능신 디에갑기 시바당 구바니디 진주기 구름집에 시바당 구바니라 문지치고가래 따오는 시바디 카드였으나 나래 구바디 카드였으나 라래 외장대세 외장세디 카드 송고하였으나 진주기 이게 팀이라 양서 강롱신 머슈바 알 강인바 태능신 랑솔샤베 전다디 댐바디 제당 시바구바니라 되는 양서 강롱시 머슈발라야 있나 랑솔 샤구와데 태영어마 카데스나 나탄 라이 라둥게 체디 주발 체바데 공기 지강 제다게 난돌라 또 카데 때문에 베스나 라둥 체기 주주드 때문에 고든 탐무데데 고든 니바데 난돌라 카데 세세 체바르 베스나 진주기 이기 탄 치다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1: 我们太阳阿哥那个面的起始大巴拉面的退出月节罗起始主义你来面面三十年阿清苦既然是兄弟做军军起亚借新个面度你也打巴塞个月开启个马里我自巴拉退出月别面却不能偏于马天不马塞面具起亚的退休情节民俗系的他了内圈俗日的面具平女退化三五四五来退出月别随面去面书
2: 我们读过文献去找吧免不得给你俺的读过文献去找吧这是三种银读这个说过来了你给清仓卡托东读这个怕了不起来读眼点呢把我来热外面把酒了这都点点表情俺是怕有银读三三过读这个没有多么久前面浪座读这个鬼是么久俺是念读读这个呢
3: 捏造病症，总有其。土贼堂卡彻底，厕所了，接着去。

0: 我是彭姐。
1: 让你彭姐。
0: 妈妈，我是谁的女儿？
2: 你是我的女儿。
0: 大我呢？阿妈来去了，是彭姐。
1: 俺就唱嘛，俺们几个彭姐。

0: Sini labde kimda tsundirisha. Bala kiran pin tigribe.
1: Ya, omdika sore. Bala dire lega zhoyu. Tara amla nipo ju.
2: Bala, tiri nge kikari. Tira nge nga jamsa ga jina a.
3: Ah, zi. Bala zhulung kwa hore. Lege caya khurumdu. Dire amla lupsi ungo.
4: Ya, ya, shukya, shukya. Seno shukya. Shui. Aya.
5: Bala, anti zishdi kinjish zogne.
4: Zita pomo. Bala de bolo dhagum indugwe. Rampas de juda ungo. Chujujo amla kese jishu kuch kuch.
5: Bala ge nga dagwa ya nunggum indu.
6: Uchula, da yung che gyu ni. Pamu nige wengen yi.
7: Chujujo. Da de shan namshi chanshi jibu chindwa.
8: ジンジュジンスル、ソンゼシュネ。やるピンベ。カロウシチ。ジンジュディンジャギ、シチャディネ。やぼも。タンジョボインダンジョボ。ガザノニトンジョナアネランバルトモジャ。ガバイネ、ガムジャダチラジェグマレ。アネヤンガンジャシラジェチャナンジンジュキネジラビネガンドワ。やぼもタンジョボインダ。バラ、モジャドンガシジェカナンガ。オポモタテジャ。ナムシチャモソンザ。
7: 아니 남고라 체다 시메던조 모티올라 니야 거버여다 데데 팔라키 던자 쉬츠 쉬츠 쉬지 건조 근네 뽀쭈기 여다 데메야 삽자 마지바 쉬지 체다 시메 지나 아니 앞에 사버리다
5: 알레 딘제 임베레
9: 팔라 로정 부 바샤
7: 오 부모 절라 요 마르다 뒤지 폴라 몰라 코남초 로 겐자 데자 토보 요마리 데토네 코남초 렌줄라 듄가 테자 메두 난조 슈르장 치나 안에 겐고 총감라라니 답시 용그르다
5: 레스탈라니 하코스 예포나다 몰라 쿠니레 발라 키라는 신기 칼로와 상부딘제 토비셔
10: 아디나로니아 코스나다 오르다메 기르마리아 체망 슈기니 주 나랑군에 샤샤기니 그거리아 Someone dropped his yings and the
5: dream. Bala!
10: Soon they begin at that.
7: Oh, Bella! I got a new bear charging me on a Tia King of Randway.
9: As a job, Bongo.
7: Logu Babans of the Chin, maybe Mojis and Zupian. As I get some money, you got over to the route and the route you would remember. Rajabula, Tadura, Pomotidua. I can see Tinetuji Harvey in a chicken at the Marta, money in the Dorda. And the Chinja River Carrier.
5: 对对的，然后对的对，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 Ozebala,
7: the Gitin Jenga Chela. Zeta Pomo, that is young as you
5: get
8: 能力不出的时候赢了卡罗西皮卷进一点卡罗瓦茨能够你浪过铁掌方面让先去厕所了给你一个水

0: 新疆南部草，谈得你中央密码关键问题内容的三角的根据来证实与推断。
1: 세계랭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교인 태행디 선교로 긴난된 조보니
2: 习近平可以 人类松总基地级别 贴谈不谈一般标准级别级别过他
1: 직접수지 习近平给 강한 따라 리장 편종 기종도 뇌세로 급례된나 좁지난거라 피배고로
2: 직접수지 习近平可以 좁든 공부케진 랑달 퇴교체니 초카키 뇌주유구 편종 기종总可以 담두추루기 뇌세로 급례된 비지미고로
1: 네발레 담두추루기 뇌세추 기남도 쇼르웨미나 숨제 계주 겨구파라 파라바다 미갸자다 제와체베 고르소인
2: 샴팅디 선교르키 낭튜 시브르남 세로나
1: 디글리 우네 베베 닌츠 중국 중앙 당결로 규타 첸덴 익제 심주 관계 좀디 제베 시진핑기 직내 송좀 지도기 탭탕부터 니바 니제라 중앙 첸덴 익제 비준 관계 부준 체대 개용수 준비 체유 당거 조진 좁게 보소준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남외 당중앙기 당당 계급기 차샤 공백이 니법십으로 시수받다 링리의 조경 제조대 개교 신진기 은세두배 니법토 조교균용 제대 삼루 사르바다 다와 사르바 최담 사르바지의 럽드림부사 뛰어랑 신기 뛰는데 뛰럽사바라 중국 제주된배 지조링로기 링리의 강다식 균용다 공백 동화다 중국 제주된배 지조링로기 링리 지다라 균용다 공백 동화의 심주 제식 해진라 규림대매군의 랜드비 시진핑기 직내 공부 투표 시진핑기 직내 공부니 두렵사바라 당기 직내 족중나 구리체비 락린냠용기 직배슝로 척동체바식다 송진이 균중다 마그스 직로기 직내기 직배슝로 사투라 구리당외 중재계 진식인비 시진핑기 두렵사르비 중국제주된비 지조링로기 공부에 직내기 리우초바다 드럽사르바다 경남사르베 삼루 링리에 지자지레 둔야고 접규다 링리에 다르게 용마라 그디동와 링리에지 계급도부진 조경치바제라 삼루에 착제다 체리다 둔비에 자주기 조경된 코둔체유 시진핑기 링리에 송종지도기 탭탕부터 니변낭 루둔 시진핑기 니동종니류 다와죽지번에 니동 이슈저주류 다와 니베 바르기 링리에 조경고르기 체계치바다 제시절 교회 송좀 뛰었다. 퇴주기 고림 따라 중지 제유증 견인수다 송시 담시 진이 무주변소기 송좀 등주 등계유 송좀 카직니 용자토 진비치딩 통화인받다. 대난기 탭탕부나 니동중이류 다와죽지번에 니동주주류 다와중립에 바르기 송좀 이슈접든 뛰었다. 대미변낭 니동접든류 다와주번에 니동이슈저주류 다와니베 바르기 송좀 업중어지 뒤유 시진핑기 직내 송좀지도기 탭탕부터 니바 비준 준비 체바티 당용다 개용 미리카기 미만에 시진핑기 뒤럽사르베 중국 제주된배 지도링로기 공부다 라바도 시진핑기 직내 공부 롭중달라 따라 딩섭체교로 왕자된배 럽시코된체배 갸지 땅윤다 레지바 망조제네 땡게니기 탁주령 신기 뒤닝라 고왕아르베 딩섭림바다 송경이 타지도 토바체바 랑동아 삼루다 쳔시 차주제기테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남외 당중앙다 제대 직구 용화 균용체바 중국 제주대배 지조링로기 직내 공비기 조람 균용체바 미리 용기 직내 사투스 중기 순수 규비체바 직내기 랑둡 랑배라 그디 삼제바라 동화 지조링로기 직내기 외동 사르바트바 중국 남배 팅럽진나 디네 계급돕진 조경다 미래가 다르기 럽지 차샤라 균용내 그디 동지 삼류견인 땜보다 삼배 돕슈 침보 편유기 직내 퉁긴지에 둔교르야 퉁긴 개진부 땡유
2: 디글레 쿠네 비외네 수 지급 수지 시진핑키 강아다 중국 중앙 첩세주기 규례 오유 기스시급 관키 종리리 장키 지급 초키 견고로 듀기 니치네 다오계배 친수 듀니기 치조 편총 기총총 기총 총대기 담두추루기 뇌스포구도 피부타 뇌급 뇌스대태연라 좁치타 뇌고 로교민의타 뇌스포구 망소라 시나오시
1: 디글레군의 배변니츠 니발랭외수 체이니슈총인 담두추루기 뇌스퇴매왕기 랑계기 편종 시즈총기래 기종종기 기종가구로 민의침에다 제와체배 니주 섭침부퇴유 직접수지 시진핑기 제도통진능화마세 좁든케진능유 Sanegada Dizenka ki Chema Nido, Jigab Shuji Zubdun Kumba Kechin, Lada Tungu Chede, Tuzu Gacha Zamya Zunin ki Nuzi Pogu to Gude, Nushu Yugu, Ninze Rokyup Gile Dun Jubyu. Nuzi Tunbeji, Gigab Nugo Nuzi Yungdung Kekse Uyul Hengada, Chedub Totambu, Gigab Kirimba Nibe, Nuzi Chedub Lenja Cheyu. Gigab Chokdu Rangshin ki Misun Rokyup Rugada, Trungu Anneng, Trungu Lokshu Zubdun So, Leta Mendabe Rokyup Dupshu ki Michek Donha, Yungu Su Gyuyu. Tseni Shu Dunin, Trungu Anneng ki, Mikie Le Chubi Ngunju Chukchungshi Ngade, Sungara Dabdi Sazida, Nyushib Mimi Nambu So, Chushir Chikjie Jete, Chuyu Dugyu ki Gagi Cibu Nizu Tita, Kayinne Bar Lembada, Zasun Biyip Sowa Sowa Chede, Jidu Gagi Cibu Shungwe Le Dun Dubara, Tseni Ki Chengshi De Gyuro Kodun Cheyu. Trungu Anneng, Leta Rokyup Hasa Dinshi, Nyushib Cheje Chukchungki Kungme, Cheng Han Xiao Yi. Nganzu Gagi Cibu Da Pada Jili Chukzam Yusane, Mimi Namzhu Jete, Gagi Cibu Kayinne Bar Lembada, Biyip Sowa Sowa Chebe, Tering Zela, Mi Gata Ngabzhu Zam Yubada, Bang La Mi Shibzhune Ngabzhu Par Yubba, Gagi Cibu Chuzhu Ki Shong Zela, Mi Gaban Chushima, Chi Gata Ngabzhune Nijia Yeyun Yubba Shido Topchung. Nganzu Laryang Gagi Cibu Da Ta Nizam Chede, Chu Nantu, Nganzu Dashib Celin Jikje Lukde, Chulam Ki Gyuk Zeda, Chuka Toro Jobe Nyu Zesola, Shibze Dashib Celin Chazi Yu, Jeju Yu. Nubgyu Tabgyu Kamaki, Tabgyu Ki Zubdi Chokchung Lukbe, Gendri Nyi Lekor Takjian Ki Namrushik, Ceni Shu Dunin, Pyonchong Ki Namdang Shikdu Jode, Mokbong Jikzu Chene, Nuzi Nyamzhi Rokyup Chakyuro Zubdi Cheyu. Ceni Shu Dunin Ki Chiru Chuzu Shibe Para, Jingzhi Mata Takjian Nindu Pungdi Rimzi Chena, Mingab Ki Laksam Tangwata, Mimi Namzhu Ninzi Rokyup Na Teng Mangbu Shu Yu. Pyonchong Mesu Rokyup Jikab Rukaki, Mimi Namzhu Zasun Biyib Da, Cenu Nyanjub Jeship So, Cenze Chetab La Dente, Midab Ki Cheshe Da Songzhi Chene, Nyosho Yugu Jewa Chepe Min Na Gyobshin Yu. Mingara Sichuan Shingjin Chetub Todang Tengki, Yi Long Chetub Chintung Mimi Namzhu Chemara Ngakdong Chede, Pyonchong Ki Sane Tege, Yi Long Chetub Chintung Mimi Namzhu Do Xiongdi Chene, Nyozi Nizu Jeship Da, Chetub Chintung Genlin So Ki Ledun Bede, Nyozi Pogu Do Panang Ki Sokyub Lambushik Jun Yu. Sichuan Shingjin Chetub Todam Ting, Cenze Chetin Chuyi Rinpo Tangpo Zhulin Keyu Liu Hong Kun Ki. Nganzu Namzhu Nang, Nyergyong Tsongpo Chetze Sum Ki, Mengxi Sezi Luk Yue Jing, Tene Xiamo Odu Dada Kibara Chache Shi. Mingara Nganzu Sichuan Ki Namzhu Da, Pyonchong Ki Namzhu Mutu, Pukyu Chexin Yue Be, Genlin Gyundu Topki Yue, Ji Ngozhu Che Yue. Dunjo Gudongpo Degyab Tante, Shodu Nuzi Ngungo Nianpo Chache, Nuzi Pobe Chongzong Nga Da, Ale Ruga Nyi Ki Mangzo Da Limi, Kyun Shibke Gubju Kogu, Chemara Kurim Denpe Kone, Negab Guji Che Yu Shiru Bebata. Gerong Gagu, Nyinga Chiwe Sagong Ki Chongzu Da Ale Che Yu Changmane, Minna Chitin Che Sin Yu, Ji Degyab Dan Yu. Gegab Chodin Didang Ulin Ki, Ji Yu Gengu Ba, Pyonchong Su Suri Rokyub Da, Chirub Takju Le Dun La, Zubji Chibara Ngakdong Chepa Ma Se, Pyoran Yonchong Da Nyamdu, Menju Chodin Tungung Jindum Gwedong Chepa Da, Ji Yu Mengang Ki, Tu Da Namba Gundu, Mema Gyopchoo Ki Chachi Yabu Chachu Da, Songzha Genin Chachu Te, Guti Chayu. Shayaan Gyegab Ki Zara Suri Rokyub Ruga Mangbu Shik Rokyuru Chibara Cho Chokcho Suyu. Tseni Shu Dunin, Rengchung Tungung Bu, Zhongku Sashi Dakje Ju Da, Pyoran Yu Chung Rengchung Tungung Kongdo Ki Sashi Nuzi Chirub Chile Lakze Minna Shibju Shinga Ngajiri Nuzi Pobe Dibay Sakung Su Chor Yu. Rengchung Tungung Bu Rikji Kachin Ki Yishib Chibara Shingna, Tadin Ki Nuzi Ni, Nibale Sagung Nangi, Tose Kyakrum Kedip Chungwale, Gagi Cibu Chubata, Tene Damdu Churi Tumbe Nuzi Shikshi. Zhongku Rengchung Tungung Kedu Ngueshiri Gyangzor Tene Ki Turim Surun Chimuba, Guo Zhao Chengki. Tose Kyakrum Kedip Ki Chakru Shurubata, Rungshu Nangi Kyakze Changma Kede, Rungshuru Gyu, Megyu Ki Goba Rungshu Da, Dongling Zangbo Rungshu Du Gyongyuru Ngan Gyube, Damdu Churi Ki Muzi Nuzi Tunde, Gijong Gaguru Nuzi Suibata, Shimei Ki Nuzi Cipchimbo Tunyu, Jeju Yu. Kondok Jimara Rengchung Tungung Bu Rikji Kejian Ledun Sukchung Ki, Kyakrum Kedip Kuyu Ki Kyaksu Shenda Ki Nuzi Nyingar Mikde Takje Chene, Kyakrum Kedip Kuyu Ki Megyu Ki Rungshu Da, Tishin Gaguru Sakungsu, Nuzi Susibe Kekungsu Cheshir Chakyu Da, Gagi Cibula Takje Da, Dashib Celin Chakyu Chi. Tedan Tuyusung, Chungmi Kuyuji Chayu Da, Yibgyuru Ridip, Rokyub Cholam, Nyinga Chibwe Kyakzu Jela Mikde Cheshir Chene, Rokyub Dinja Te Tunsibe Nyingara Jebo Chakyu Ma Se, Jeyu Chenpa Da Nyamdu, 고순 제답 라 따라 체조지 제니슈 등인기 공모로 주비비 프라 포장 장부 그 기체부이 피주다 대신 대 탭스비 쇼킨라 20대 심주 제대 그 기체부이 인게 내주 탁주 제주다 변종 기종기 담대 추류기 늦은 인시로 급태기 주비기 갑교래도 나르베 그디체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급 주시베 기용미마 추초 유령 오유련 칸키 오용장키 존도팅 튜니바 进去第一年的期中毕竟没有从安期末了工作节约委员长赵乐记忆从此就用闹事从头头给用密码去做自称他自称欧元看起朱真欧元新春应给那位面具给林自称七星期所具三千国给你说他模型送给他不屑头动自称七星期所具三千国给你说行列自称所具七星期所具三千国给你说 给宋归龙接种所具七星期所具三千国给你说春节别接种所具教育电表七星期所具三千国给你说这个七星期所具没谁了出席七不是从头头给用密码推错七天欧元看起朱真欧元楼情节也难为中华密码接种给客户汉克日直接请一来出席七七国的期你说你不谈 清洁了出现规矩国的期确定七星期测过没谁了出席签约从头头给用密码推错原来欧元看起冲击了解也难为居民之送期居民托不当国的期念出他过听出席了出席签约国的期念出所念也不是欧元长给从头头控制七星期所具没谁说原来欧元看起冲头头出席确定规矩他接不是这个来过年别别您出 接着你说对您，解释几条关于深度的兄弟关系、深度的用人从头工作起的，陈进步说，第三级职业跟各位，陈总、局长、老师、工业、车库、老林、特勤单位、职业人员，我做七八十。今年陈路接待人，忙用的陈路接待来端了，规定定时不当活的，急忙给陈总强制，我在台北托了钱吧，记住最终陈总进度就是为出在云集没把他托了钱吧。
1: 망용기침로협대다망용기침송태초용내침다르계급종외멍시릉신기래가인배뉴버케진 基座用基沉重天目基层级别地位名字登记级别局基座用基沉重了自动的直水了自送年不修吧看见了真旧级别熊掌了松重级级别苦有也不得行于接送于何为利益列进公安沉重天目级别了的团聚结局的沉重级别了的团聚结局实际规制的实际规制东局的接送于何为利益
3: 确实的呢，程度了这些的，确实的呢，程度确定动作群众前头，制作套连忙为确实的团结了每天，推动都群众给设置也不加固。程度确定动作的，司令局长的，给我的最细细化，内地局长阶级决定十分难做的，程度了超过这个，团大车子程序吧，内端他就几个程序吧，给我是一个程度点不接，解决的，军电的车吧，给我加固，先送予。
2: 第二个库内比维尼茨，曾是第一年，杰克董事局给开发级别城市的文本，他来到仓库内到准备牌，金融局、西昆延局、苏莱克莱局、基博东博、国通局了，西镇阿东给给你说他，叫我出来给我提，推送来叫酒店查处拍了不是，苏莱天在开始情况，云天安排了个集中，到仓库内到准备牌，西昆延局、苏莱克莱局联系了用本，推送来。
4: 加上初三的排练，徐根延期苏莱克莱克起步推送来，加上酒店查处拍了个过程，接不是。苏莱谈七天兼备赛德新主康，苏莱编辑了新主康的故事官兵去，克莱克起步拥有了拍个军康突破呢。超前年，从你的拥抱点兵啊拍过来请我谈，超前新年，苏莱克莱克前边满年，我的新军康啊抢呢，从你的拥抱起起步给彩天。 你对于搜索的热情期，如果去推送给出现特殊类别网格时，即送不是。
2: 미탑 증류 통류 시바 경료를 갸치 침부타 지수기 고고 균튜가 치료 침부타 뒤에 지구 튜지기 고고 치료 침부티 인공 폴교로 구치도부타 미탑 증류 튜기타 비주타 조유비 로듀레지기 기보 경료를 폴교로 구치도바 다오 당분에 듄베팔 로듀레지기 기보 튜송레 더 직사지 파로티니 시교연기 솔레키레키 기보 경료를 파로에 디교를 조식시 关兵器提囊里继续营业堂送旧营业的村别对中国南的日期起步就送你的就给参加盘里落地的日用期起步破了立即表现给这些新月起送时老子丢在头位所中的日期你去女伴我是特别用心到我堂不里对别牌所中的日期就来指他

0: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적 디네트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이 군에 비비 닌수 네발에 닌도 초기 캡라 집에 정시를 신나 산에디게 뒤즈 지진이 슈 뒤닌기 공무 초주 구베 바라 계급 대정규기 리소바 사고도 튐비에 출로다 담대 출루기 늦제 출라 기남도 쇼르베 미자 숨게 계주 개구 바라 만도 침받다 제와 집에 미네나 계공 치계지 유고바 갸자 가시에 추유 제된유 네발에 계급 늦진 용동 도담주기 진이 슈 뒤닌 담대 출루기 늦제 방기 랑고 샤동 투비에 삼바 숨지 수용하다 장삼 십주 시행아 지리 십주이 아담 넘부지라 늦제 포대 리소바 소 장부의 정규 서구를야 니가 첩칭부 수유 제주유 최바 제발을 신나 뇌제왕기 장부의 정규기 사제망보로 민의심에 중화다 균노라 균균 첩칭부 포유 네발라 세종기 최돔 렌자 제구조대 강고 태비에 조람 경유를 샤동 제받다 추덜로 친동제 라수 제신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쯔 신슈드유니 이젠년 졸기 뇌제비와 신나 이젠 이슬람 살지 소마주 카키 성체리 공기 세자비니 대신베니 총주나 춥시타 빈조 지초 멍튼지키 피초라 심주 달체바징나 자초키 시도 먹터타 성체 먹터키 지도 대외망지니 이젠의 미비에 특주리지 지구유 지주부시 제자나토토 明年前 이젠키 계급키 딤슈 치르동타 치지민비에 먹터미바 균형치신마세 홈즈소가라 아지 변조를 기변라 동대 동교인 시주부시 광키 개시 동토 라리양 튼시 여전키 두삼사발 저진 양보체교타 중국을 기목초 강진이소 디년 목초탄 저금에 아지 남교라 균도단에 여전라 변조를 기 눈쇼 제부티토니 목튼 동대라 원바기 편제 튀미바 친구유 지주부시 신주디니 사고에비에 지도제발신나 아지 포장가르부 여전키 뉴튼티에 明儿, 一起准备抗压前面不谈, 但过长满, 生气期间于解决不是。 여러土家地, 而且给送标志他, 请信标志去, 所在下把行的, 一直某处给修根体别忘记, 여러土月别, 而且某本期, 温吞普地广别, 第一期最年的, 信徒永为参立标记, 提拿, 生在七十七十年, 给记不大进去, 普地广别, 第一期最年的, 永土修根期不提示。 디콘 어지마키 요로키 주년카지 우샬소쿠도 올교시 어지마타 디신 소쿠키 나지 계급키 유젠키 미미 넘주타 푸디고치 발디볼치 세존다유 지주부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요렌촌의 체니쇼 뚜닌 뜨겹다는데 오르스마키 닌테레 미미 넘주제테 호아라케브 총소 유럽디네식라 제구체베 명다리야 미직 길람도 땅왔다 망조 응아라 매균포 유여지주유 오르스촌에 민가르 튼티테 렌자 칸양 체 메바시
2: 디글레 쿠네 비웨네스 어제 총통 튜준푸 신슈디니 신진기 가기진라 민다고네 안달르 치우티 어제 치우시바 민그로마세 가기티라 남사 뉴프팅고유 지주시 카나데 총리 칸니이 티지 렌자 체네 안달르 치우기 민티라 타파 롱심기랑섬키 루규데마타 카나다 게전염지 주부타 어제 정전 정담 시바 준비 제발해 어유부시 카나다 튜남야 티라 안달루 치우시 부기 시주부시 안달루 치우니 미닝 장면 치우 치무가이 야게 인신 어르타 카나다 지삼수 내바타 치우티 정원이 카나다 안달루 응아디타 지내 유바타 로니 어제 뉴규 응아디타 지내 유부시
1: 세계는 부초 공세선 교류 연주 쇼게 다와 유주라다 신지원두이 리젠 김코난게 참주라제
2: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